0: 말이죠.
1: 전설이요? 왜 전설적인 섬인데요?
0: 마라는 닭이 살고 있거든요.
1: 오, 정말 신기하네요. 아, 안 그래도 닭들한테 궁금한 게 참 많았는데 잘 됐어요. 가령 닭이랑 달걀 좀 먼저인 거.
0: 어렵겠는데요. 닭들이 전부 도망치고 있잖아요.
1: 오, 우리 치카레타를 데려갔어요. 이봐, 어디가, 이리 와. 우리 아기 꼬꼬 데리고 어딜 가는 거야?
0: 저기 왕자에 앉혀놨는데요.
1: 저는 우리 치카레타가 특별하단 건 진작에 알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설마 왕족이 줄은 전혀 몰랐어요. 감격해서 눈물이 나요. 치카레타, 이리 와서 엄마 한번 안아줄래?
2: 꾸꾸 여왕님 만세.
1: 그래, 알아. 나도 쟤를 사랑하니까.
2: 꾸꾸 여왕님 만세.
1: 잘하네. 근데 꼬꼬 여왕은 나랑 떨어져 있으면 엄청 불안해할걸.
2: 꼬꼬 여왕님 만세.
1: 너흰 그 말밖에 못하니?
2: 꼬꼬 여왕님 만세.
1: 저 애는 치카레타거든.
0: 시장님, 하늘이 음산한 게 예감이 영 안 좋은데 얼른 배를 고치고 나서 꼬꼬 섬을 떠나시죠.
1: 배는 선장님이 맡아주세요. 전 아기 꼬꼬를 이 섬에서 꼭 데려가야겠으니까. 이 닭들이 대체 무슨 속셈으로 이러는지 모르겠네. 똑같이 여왕님 소리만 하고 퍼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어.
3: 나!
4: 내가 받을게. 분명 받았는데 배구공이 어디 갔지?
5: 네, 구대시장님, 여행은 어떠세요?
1: 라이더, 이 난리를 어떻게 하면 좋니? 도다리오는 폭풍에 뻥 뚫리고 치카레타는 커다란 왕좌에 붙잡혀 있어.
5: 걱정 마세요, 시장님. 저희가 금방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로보독, 비행기 본부를 몰고 와줘. 퍼피 구조대, 비행기 본부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3: 마셜, 조심해!
4: 이놈의 인기는 이제 배구공한테도 덩하네.
3: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5: 빨리 와줘서 고마워. 도다리호가 꼬꼬섬이란 곳에 좌초됐는데 거기 닭들이 치카레타를 왕좌에 앉혀놓고서는 안 보내준대.
2: 꼬꼬 여왕님 만세.
7: 감옥이 따로 없네.
8: 우리가 가서 구해줘야겠어.
5: 그래야지.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로키, 너는 연장을 가지고 도다리호를 좀 고쳐줄래?
9: 초록에너지 출동.
5: 다음은 체이스, 너는 공을 발사해서 치카레타를 지키고 있는 닭들을 유인해줘.
3: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5: 그리고 스카이, 넌 닭들이 한눈 팔았을 때 헬리콥터로 치카레타를 안전한 곳까지 옮겨줘.
10: 하늘을 나는 스카이!
5: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도다리호랑 터보 선장님은 저 앞에 보여. 오, 구대 시장님이랑 치카르타야. 로키, 체이스, 자, 바로 출동하자.

0: 지금이야 로보도 제트 엔진
1: 저기 있다 라이더 서둘러 와줘서 고맙다 닭들이 우리 치카레타가 너무 좋은지 놔줄 생각을 안 해
2: 꾹꾹 영원히 만세
0: 닭들이 말하네

0: 신기하다. 시장님, 달근 뭘 좋아해요?
1: 뭐, 달근 옥수수를 좋아하지.
2: 랩! 발사대! 충분해! 랩! 옥수수 발사!
0: 준비해줘, 스카이. 작전이 곧 성공할 것 같아.
3: 뭐야? 튕겨냈어! 피하자!
0: 팝콘? 진짜 이상하네.
1: 어, 맛은 있어. 어.
2: 가자! 지금이 기회야!
0: 잠깐 체이스! 봐!
1: 저 닭들이 모처럼 즐거운 유람선 여행을 다 망쳐놨대!
3: 저 위에서 오래는 못 버티실 텐데 시장님 옆으로 뛰어내려 보세요.
1: 이 높은 데서 다리 힘 풀릴 때까지 그냥 계속 뛸까봐. 길게는 어렵겠지만
0: 걱정 마세요. 스카이 안 되겠어. 벨트로 시장님을 큰 달걀 위에서 들어줄래?
4: 알았어 라이더. 벨트. 벨트로 뛰세요.
1: 알겠어. 어째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병아리 진짜 귀엽다.
5: 고고 여왕님 만세.
1: 확 깨네.
0: 잘했어 스카이. 이제는 왕좌에서 치카레타만 구하면 돼.
3: 근데 닭들이 잠시도 눈을 안 떼고 감시하잖아.
0: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로보도 특별히 희로울 게 하나 있거든.
6: 딱 하나만 더 박으면 돼요. 좋아.
7: 서둘러 로키. 불길하게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8: 고고 여왕님 만세. 고고 여왕님 만세.
3: 폭풍이 다시 몰려오는데 서둘러야겠어.
0: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8: 고고 여왕님.
0: 다 저기에 불을 비춰줘.
2: 랩! 손전등.
0: 스카이 지금
1: 됐다. 잡았어.
8: 고고 여왕님 만세. 고고 여왕님 만세.
0: 모두 도다리호로 뛰어가자. 시동 걸어주세요, 선장님!
7: 닭들이 많이 화났나 봐.
6: 고쳐놓길 잘했네요.
9: 전속력으로 전진!
1: 퍼피 구조대. 덕분에 살았는데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6: 옥수수 머핀이잖아!
0: 별 말씀을요, 시장님. 혹시 또 꼬꼬 여왕을 구해야 하거든 아까 보신 황금 동상을 불러주세요.
1: 그 황금 동상도 훌륭한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8: 통통 여왕님 만세.
0: 구도의 시장님, 아침 드실래요? 포토 할아버지의 달걀 요리거든요.
1: 달걀이라고? 아, 괜찮아.
6: 사막에 갇힌 도다리호를 구해라.
2: 우후! 이 맛에 보들 타지.
10: 나 올리할게. 잘 봐.
2: 깔끔한데?
0: 흠잡을 데가 없어.
6: 멋있는데? 좋아. 방금 네가 한 거 나도 해봐야지.
11: 주마, 네 기분 알아. 창피한 거 티나? 조금. 그래도 도전할까지?
10: 너도 곧 있음 올리 성공할 거야.
11: 하긴, 자꾸 해봐야 되니까 끝까지 해보지 마.
12: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탐험가 트레비스가 왔습니다. 여행을 떠나보죠. 오늘은 어떤 무인도를 만나게 될까요? 점심을 먹기 전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데는 여기? 아님, 저기쯤이겠죠? 그러면 저기! 근데 이거 어느 쪽으로 보는 거지? 저거 섬 같은데?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 육지로 가자!

0: 미안해 월리. 배 타는 재주만 있지 음악은 영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 연주하면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쫓아오지는 않을 거야. 어? 오늘 먹구름이 낀 데 썼나? 이따가 늦게 풍랑이 일 거라고는 들었는데.
1: 이 섬은 내가 찾았으니까 이제부터 내 섬이다.
0: 아, 웬만하면 제 배에 건 갈고리 좀 빼줄래요?
1: 오? 에, 분명히 섬처럼 보였는데. 어? 죄송해요, 선장님. 돌풍이 불어서 둘 다 날아가게 생겼네요.
0: 우리 뱃사람은 이런 돌풍을 윌리워라고 하죠.
1: 버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어요.
2: 이번엔 깔끔하게 해내야지. 어렵네.
3: 아, 터보 선장님, 웬일이세요?
4: 도다리오랑 그 배를 모는 선장, 내가 지금 하늘로 떠올랐거든. 탐험가 트래비스 씨가 배에 저 열기구를 묶어서.
1: 다시 한번 미안해요, 선장님. 아무래도 이 바람이 우리를 대형 모래상자 같은 데까지 데리고 온 모양이에요. 지도엔 없던데.
0: 지금 여기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막이잖아요.
3: 걱정 마세요. 지금 바로 출동할게요.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2: 라이더가 부른다! 뭐야? 마셜, 조심해!
5: 잘 봤지, 얘들아? 낙법이란 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아, 고마워. 이런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번엔 사막에 갇혀있는 배를 구해야 돼.
2: 어떻게 갇혀?
1: 어쩌다 보니까 도다리호가 트래비스 아저씨 열기구에 묶였는데 돌풍이 불어서 사막까지 날아갔대.
2: 그러면 선장님의 배를 다시 바다로 보내야겠네.
1: 맞아. 트래비스 아저씨의 열기구는 다시 하늘 위로 보내면 되고.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로키, 너는 연장으로 아주 큰 트레일러를 만들어줘. 도다리호를 실어올 수 있게.
3: 초록에너지 출동!
1: 그리고 러블, 배가 워낙 무거우니까 그걸 일단 트레일러에 실으려면 불도저가 꼭 필요해.
4: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0: 근데 사막에서 바다까지 배를 어떻게 끌고 오지?
1: 트래비스 아저씨의 구멍난 열기구를 돛처럼 만들어서 도다리호에 달면 가능해. 그래서 또 갈 대원은 주마, 네 호버크래프트에 달린 큰 팬 있지? 그걸로 이 배에 바람을 불게 해서 사막 위를 미끄러지게 해줘.
3: 해양구조 주마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영국 해군 춤곡이죠? 참 멋진데요?
1: 하하, 칭찬을 들으니까 좋네요. 물론 제가 연주했던 곡은 반짝반짝이었지만요.
0: 작은 별이요? 아, 그러고 보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곡이라 했는데, 브라보! 자, 여러분. 오늘도 버피 구조대의 엄청난 구조 장면을 다 함께 응원하면서 보시죠.
1: 와줘서 고마워. 근데 땅에 묶인 이베를 어떻게 끌어낼지 물어봐도 될까?
2: 바람을 슝 타고 바다로 갈 거예요. 로키, 아까 말한 트레일러를 만들어줘.
3: 알았어.
2: 이젠 트래비스 아저씨의 열기구를 커다란 돛으로 만들 거야. 러블, 주마, 준비됐지?
1: 여행을 주제로 이런 노래는 없대요.
3: 주문하신 트레일러 완성이요.
0: 도다리 호가 아주 멋진 범선이 됐는데.
2: 다들 수고했어.
1: 근데 이 큰 배를 저 트레일러에 어떻게 올려?
2: 러블, 이제 엑셀을 밟으면서 끌어줄래?
4: 엑셀을 최대한으로 밟아볼게.
0: 도다리 호가 사막에서 첫 번째 항해를 하는 기념적인 날이네요.
1: 오, 잘 될까요? 바람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바람을 타?
2: 주마에 호버크래프트가 있으니까요. 주마, 도다리 호에 바람을 불게 해줘.
3: 이런, 호버크래프트가 낮아서 도체 바람이 닿지를 않는데?
2: 걱정 마, 주마. 러블, 크레인으로 주마를 높이 들어 올려줄래?
4: 조금만 기다려.
3: 그러니까 꼭 비행기 같네.
2: 한 번 더 해봐, 주마.
3: 예! 예! 예!
2: 작전 성공! 두 분 아시겠지만 항해 중에 다치지 않게 꽉 잡으세요.
0: 도다리 호, 어드벤처 베이를 향해 출발!
3: 죄송하지만 어드벤처 베이는 저쪽이에요.
5: 어서 항로 수정 바란다.
2: 좋았어. 퍼피 보조대 다시 출동하자.
1: 이거 바람이 완전 제멋대로 불어오는데?
2: 서두르자! 어서 도다리 호를 쫓아가야 돼!
0: 바위가 참 뾰족뾰족해요! 저기 앞에 있는 거요!
1: 잠깐! 위험하면 피해서 가야죠! 저 뾰족한 바위에다 스치기만 해도 우리는 전부 다 끝장이라고요!
3: 무슨 수를 써야지! 이러다 도다리 호가 바위들에 부딪히겠어!
2: 러블, 앞질러 가서 길을 먼저 좀 치워줄래?
4: 갑니다!
2: 정말 잘하고 있어요, 러블!
0: 우와, 진짜로 바람이 부는데요, 선장님?
1: 근데 왜 하필 이럴 때 협곡이 나와? 우와! 트래비스 항해사님, 오늘 항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2: 주마,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처럼 트레일러 위에서 호버크래프트를 타봐!
4: 그래, 올리를 하는 것처럼 아주 큰 올리!
3: 올리처럼? 근데 나 아직 성공 못했는데...
4: 이번에 하면 되잖아.
3: 얘들아, 나 탔어! 우후!
2: 잘 타는데, 주마. 이제는 협곡 벽을 타고 한번 올라가봐. 스케이트보드를 타듯이.
3: 알았어. 멋지게 한번 날아올라 볼까? 우후!
4: 성공이야, 주마. 잘한다.
2: 그럼 마지막으로 그 트레일러를 도다리 호 밑에 놓고 바로 빠져나오면 돼. 할 수 있는 한 빨리.
3: 좋아. 제발 받아줘.
6: 우린 괜찮아.
2: 잘했어, 얘들아. 다음 항구는 어드벤처 베이. 드디어 제자리 찾았네요, 선장님.
1: 고마워. 다시 바다에 나오니까 좋다. 근데 오는 길이 좀 험했는지 나처럼 노련한 선원도 멀미나네.
0: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내 열기구를 어떻게 하늘에 띄우냐는 건데.
2: 그 정도는 주마한테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3: 뜨거운 도끼 채우러 출동합니다.
0: 이런 속도라면 뭐 금방 떠오르겠는데. 떴다! 오늘도 무사히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 퍼피 구조대.
2: 별 말씀을요. 혹시 또 여행하다가 길을 잃으시면 저희 불러주세요.
0: 이것도 뭐지? 새로운 행성인건가? 모험을 향해 출발!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눈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놀던 넘버블럭 10이야.
1: 20까지 함께해.
2: 우리 같이 놀자.
0: 5와 3이 만나면
1: 8이야.
0: 당신
3: 우리 모두 8.
0: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2: 함께 놀아요.
0: 넘버블럭스 4대 가족.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줄무랑
3: 덕덕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길길
1: 술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2: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보라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보라로 렛츠고 캠핑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3: 얼굴엔
2: 순한 긴긴.
3: 줄무랑
2: 덥덥한 말.
4: 순하게
2: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가짜 크리스마스 요정을 막아라.
6: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정신이 없구만. 올해 크리스마스도 수고해주렴.
7: 성 니콜라스님, 화씨 보고하러 왔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지도는 마지막 확인 절차만 남았어요. 갔다 올게요. 오늘 밤 어디에 선물을 배달할지 꼼꼼히 다 표시해서요.
6: 그냥 산타라고 부르렴. 자, 일하다 배고프면 먹고. 아내가 만든 시나몬 롤빵이 난다.
7: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꼭 먹을게요. 지금 먹다 지도에 끈끈하게 묻으면 곤란하니까요. 그럼 이만 갈게요.
6: 끝나고 올 때 요정 배치로 연락하고.
7: 네, 성 니콜라스님.
8: 그냥 편하게 산타라고 부르라니까 참.
7: 고맙습니다, 성 산타님.
9: 와, 이 눈사람 산타 멋지다. 산타 할아버지를 닮았어. 너 진짜 산타 할아버지를 본 거야? 아, 전에 얼핏 그게 눈 내리는 밤이었거든. 진짜 부럽다. 우리 집에도 해마다 오시는데 너무 졸려서 자느라 사인을 한 번도 못 받았어. 너 산타 할아버지의 광팬이었구나.
10: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확 나지?
11: 오, 멋진 트리 좀 봐요. 자, 이 타이밍에 어드벤처베이 성탄절 합창단이 나와줘야겠죠?

0: 범딩어 시장님도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취하셨나 보네요.
1: 네, 당연하죠. 산타한테 내가 특별히 부탁한 선물을 받는 날인데 눌러보면 야옹 우는 고양이 인형. 아, 맞다. 너희 걸 깜빡했구나. 내가 꼭 편지 써줄게. 내년에. 아마.
2: 시장님,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는 거 봐주세요. 고양이들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 보세요, 제 스노볼도 나쁘다고 하는 거.
1: 나빠? 나처럼 착한 시장이 어딨어. 내 말 맞지? 그렇다잖아.

0: 어우, 시나몬 롤밥 완전 맛있다. 좋아, 어디 차례지? 맞다, 착한 사람도 강아지도 많은 어드벤처 베이. 이 마을의 집엔 꼭 다 가셔야 할 텐데. 그래야... 어, 안 돼! 떨어지잖아! 아, 노팔다, 이게 무슨 꼴이람. 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도를... 어, 이런, 어디 간 거지? 아이, 꼭 찾아야 되는데.
1: 아, 어디 두고 봐, 누가 착한지. 가자, 얘들아. 어? 혹시 산타 요정 아니니?
0: 아, 그런 건 대답하기 곤란해. 요정 수칙 42조 위반이거든.
1: 역시 예상대로 요정이었어. 근데 여기서 뭐해? 누리면 야옹 우는 내 고양이 인형은 누가 만들고?
0: 어, 그런 건 태피한테 가서 말해야지. 인형 요정 말이야. 난 지도구. 어우, 지도잖아. 고마워, 야옹아. 이 지도가 없으면 산타님이 어떤 집을 갈지 모르셔서.
1: 안기기숙 마을은 왜 찡그린 얼굴이 붙어있어?
0: 거기는 착한 사람이 없어서 갈 필요가 없는 데니까. 더 볼일 없으면 난 이만 지도 완성하러 갈게. 내가 갑자기 왜 이래. 요정을 봤던 건 비밀로 해줘. 크리스마스는 역시 신비해야 하니까.
1: 산타가 보기 전에 어서 지도를 싹 고쳐놔야 하는데 쟤한테 저걸 어떻게 뺏어오지? 그거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산타 요정이에요. 요정, 요정, 요정.
0: 아니, 아, 뭐해? 알면 안 된다니까.
1: 요정, 요정, 요정.
2: 산타의 요정이 있나 본데? 어서 가보자. 요정이야? 장난감 만드는 일에? 산타 할아버지 썰매는 보통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려? 어, 일부러 민 거 아닌데 미안. 내가 산타 할아버지를 워낙 좋아해서.
3: 슬록 봤어?
2: 누가 제일 잘 달려?
4: 블루첸이겠지?
2: 몇이야?
0: 아, 큰일 났네. 미안하지만 대답은 못해줘. 비밀이라서.
1: 좋아, 얘들아, 가자. 어? 그래, 그 예쁜 장식도 가져가야겠어.
0: 미안한데 내가 지금 북극에 가야 하거든. 내 지도 또 잃어버린 거야. 어디 간 거지?
1: 허피 구조대가 산타 요정을 붙잡고 있을 동안 지도를 고치는 거야. 이렇게 해두면 산타가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한테도 선물을 주겠지? 나! 호호호! 그래, 맞아. 어드벤처 베이를 아예 이 지도에서 없애야겠어. 그럼 산타가 거기를 건너뛸 거고 남은 선물을 나한테 전부 줄 거 아니야? 다! 호호호호! 근데 내가 바꿔놓은 이 지도를 어떻게 북극에 갖다 주지? 산타가 출발하기 전에 말이야. 아, 그래. 비행기 본부를 빌리면 되겠다. 너희도 이런 생각을 해라, 좀.
3: 허쉬 지도 아직 못 찾았어?
4: 미안.
2: 찾는 중이야.
0: 어, 이러다 크리스마스 망치겠네. 누구 집에 선물을 줄지 알아야 주지.
5: 지도가 없어졌던 게 언제야?
0: 좀 전까지 있었어. 웬 강아지 때문에 놀라서 넘어지기 전에.
2: 그 강아지 바로 나야. 정말 미안. I'm sorry. 나쁜 애로 찍혀도 할 말 없어.
0: 아니야, 트레커. 내가 심했어. 산타한테 잘 말씀드리면. 어, 내 요정 배지 이것도 없잖아.
2: 설마 나 때문에 배지까지 다 잃어버린 거야?
0: 아, 안 되겠다. 북극에 가서 일단 상황을 전달해야지. 근데 오늘따라 썰매도 나를 안 도와주네.
2: 우리가 있잖아. 그치, 라이더?
5: 에이, 당연하지. 걱정 마, 퍼시.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우와!
4: 이번 크리스마스엔 어쩐지 안 날아간다 했네.

0: 라이더 대장.
1: 어, 고마워. 올해 크리스마스를 보내려면 퍼시를 도와줘야 해. 퍼시가 잃어버린 지도를 찾고 썰매를 고쳐야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 밤 선물을

0: 배달하실 수 있거든.
1: 내 지도.
2: 안 돼.
0: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스파이 케이스. 넌 뛰어난 후각이랑 빠른 드론으로 지도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줘.
3: 크리스마스를 위해 스파이 케이스 출동.
0: 그리고 로키. 넌 연장으로 고장난 썰매를 고쳐서 퍼시가 빨리 북극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래?
2: 추록 에너지 출동! 북극으로 가는 거야!
0: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크리스마스 특별 출동!

0: 잘 안 되네.
1: 로키, 썰매가 왜 안 뜨는지 한번 가서 알아봐줘.
2: 가볼게.
1: 우리는 그동안 디도를 찾아보자. 체이스, 단서를 한번 찾아봐 줄래?
3: 알았어.
4: 잠깐, 이건 계피야.
3: 내가 아까 지도 보면서 시나몬 롤빵을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
1: 오, 그럼 지도에서 계피 냄새가 나겠네.
4: 계속 저쪽에서 같은 냄새가 나는데? 드론!
1: 썰매는 잘 돼가, 로키.
2: 조금 어렵네. 처음 보는 기계라서. 그래도 계속 해볼게.
1: 좋아.
4: 라이더, 크리스마스 트리에 무슨 지도가 걸려있어.
1: 자세히 보게 드론으로 내려줄래?
5: 로버도? 내가 시장으로서 산타한테 볼 일이 있는데. 자, 바로 북극으로 가야겠어. 산타한테 수정된 지도를 전달해줘야 하거든. 못한다고? 그럼 뭐, 너희들도 조정할 수 있지? 오!
6: 누가 어드벤처 베이를 찢어냈어? 이런지 모르실 텐데, 여기만 건너뛰시는 거 아니야?
1: 그 전엔 북극에 데려다 줄게, 꼭.
6: 썰매가 망가져서 언제 뜰지 모르잖아.
1: 걱정 마, 썰매는 로키가 고쳐줄 테니까 북극에는 다른 걸 타고 가면 되지. 퍼피 구조대 비행기.
7: 비행기 본부가.
5: 역시 우리 조정사야. 다음 정류장은 북극이다. 호호호.
1: 로보독, 어떻게 된 거야? 저기엔 누가 타고 있어?
5: 로보독, 내가 시장으로서 산타한테 볼 일이 있는데. 자, 바로 북극으로 가야겠어. 산타한테 수정된 지도를 전달해줘야 하거든.
1: 범딩어 시장님이 타고 가신 거였잖아.
6: 저거 내 지도야. 어드벤처 베이를 찢은 범인이 누군가 했더니.
1: 우리가 더 먼저 가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다 말씀드려야겠다.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6: 너희 퍼피 구조대 진짜 대단하다. 근데 북극으로 가는 길은 엄청 미끄러울 텐데 괜찮겠어?
1: 도움을 좀 받긴 해야겠지?
8: 어? 라이더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1: 에베레스트, 험딩어 시장님 좀 맞게 도와줄래? 비행기 본부를 뺏겼어.
6: 착한 어린이하고 강아지가 사는 데를 표시한 지도도. 안녕, 요정 퍼시야.
8: 어? 요정이라고? 우와, 정말 반가워. 뭐라는데?
1: 지금 제설차를 타고 와줘. 북극까지 비행기를 쫓아가게.
8: 눈길이든 얼음길이든 언제든 출동. 좀만 기다려.
1: 고마워. 로보도 제이크 형 산으로 가죠. 최대한 빨리 가자.
3: 잘 왔어.
8: 안녕.
1: 험딩어 시장님이 거의 다 가셨어.
9: 아, 이런. 선물을 엉뚱한 곳들에 주시겠네. 이제 어떻게 막지?
1: 일단 마음을 바꾸시라고 전화를 해볼까? 험딩어 시장님, 전데요.
5: 뭐? 전화 잘못했어. 난 험딩어 시장 아니거든. 나는... 험이, 요정 험이야. 내일이 크리스마스니까 모두들 일찍 푹 자도.
1: 험딩어 시장님인 거 다 알아요. 지금이라도 제발 비행기 본부랑 퍼시 지도를 돌려주세요.
5: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너 그러다 천벌받으면 어쩌려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요정을 모함하니?
6: 뭐야, 내 요정 배지까지 훔쳤잖아. 우린 저걸로 산타님이랑 말하거든. 방금 건 진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5: 이것만 있으면 산타랑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안녕.
1: 로보독, 엉터리 지도를 전달하시기 전에 더 서둘러야겠어. 꽉 잡아. 다들 안 다쳤어?
5: 얘들아, 이제 이 장치로 산타랑 통화할 거니까 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 제발 조용히 해야 내가 이 12월의 유쾌한 할아버지를 속이지.
10: 여보세요? 나 산타인데 그 유쾌한 할아버지가 난가?
5: 산타요? 진짜 산타세요? 아니, 허미예요. 퍼시 친구죠. 여정이라고요.
10: 허미?
5: 신입이라. 어쨌든 퍼시가 타는 썰매가 고장났다길래 대신 지도를 가져왔죠. 전 착한 요정이니까요.
10: 이거 참 고맙구나, 허미. 안 그래도 이제 떠날까 했는데.
5: 됐다. 아니,
0: 여기 있어요, 산타. 퍼시의 크리스마스 선물 배달 지도예요. 퍼시가 여기 스티커 붙인 안개기슭 마을의 집은 꼭 가셔야 한대요. 사람들이 정말 착해서요. 특히 거기 시장이요.
10: 그래? 퍼시가 그렇게까지 말했다면 그게 맞겠지, 뭐.
0: 진짜 믿으세요? 그게... 갈게요. 요정으로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1: 아, 수고했어, 로보독. 근데 이제 안 되겠다. 로키, 썰매 수리는 어떻게 돼가?
2: 마음처럼 안 되네.
6: 기운내, 로키. 처음 보는 기계니까 당연히 까다롭겠지.
9: 이대로 포기하면 올해 크리스마스는 어떡해. 내가 갈까?
1: 기다려봐, 트래커. 이런 일에 맞는 애는 따로 있으니까. 에베레스트, 나가서 차 좀 꺼내줄래?
7: 눈을 한참 봐야겠지만 최대한 해볼게. 타이어 주변은 거의 치웠어. 좋아, 이제 차 빼봐.
1: 정말 고마워. 더 안전한 길로 안내해줄래?
7: 알았어.
0: 빨리 가자. 얼른 집에 가야 누르면 냐옹 우는 고양이 인형을 받지. 다른 장난감도 챙기고. 그래,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뭐. 이 정도쯤이야. 우와호! 이거 보기보다 꽤 어렵잖아. 어머, 이런. 하필이면 이런 데서. 대체 여기가 어디쯤이지? 요정 배치로 산타를 부르자. 후! 없잖아! 얘들아, 내 요정 배치 좀 찾아봐! 대신 난 살려줘!
1: 이상하다. 비행기 본부 GPS 신호가 사라졌어.
4: 잠깐! 신호가 약해졌다는 건 여기가 북극이란 거 아니야?
9: 그럼 산타 할아버지만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네?
1: 우리 비행기 본부에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9: 잠깐, 누가 살려달래. 또 야옹?
1: 아, 로보독, 잠깐 차 좀 세워줘. 트래커가 저 소리를 추적할 수 있게.
0: 살려줘, 너무 추워.
9: 험딩어 시장님이야. 소리는 지금 저기서 나는데?
7: 북극 방향은 저기잖아.
9: 알지만 산타 할아버지를 못 만나도 사람 먼저 살려야지.
1: 역시 트래커, 퍼피 구조대다운 생각이야. 에베레스트 차 타고 소리가 나는 대로 안내해줘.
7: 자, 출발하자.
0: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최악으로 변하냐고. 너무하네.
11: 험딩어 시장님, 고양이들 들려요? 저희 퍼피 구조대가 왔어요. 금방 꺼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1: 뒷문은 막혀있는데 다른 쪽 문을 열어야 할 것 같아. 트래커, 비행기 본부에 위로 올라가 줄래?
7: 알았어.
2: 예! 아! 다용도판!
1: 마셜, 저기에 사다리를 대줘.
7: 준비 끝! 멍멍 소방관 작전 시작! 사다리!
0: 허비 구조된 너희들 정말... 구해주러 와줘서 고맙다.
1: 괜찮으세요, 험딩어 시장님?
0: 나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전부 망치게 됐네. 내가 산타한테 선물 지도를 엉터리로 줬거든. 나쁘지 않아. 미안하다.
1: 시장님이랑 고양이들도 무사하고 다 모였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별건가요?
2: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에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정을 베푸는 거죠.
12: 네, 맞아요.
6: 아, 미안.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잔뜻을 깨닫는 걸 보고 너무 감동해서.
2: 라이더, 퍼시, 이것 좀 봐. 이 썰매 마법에 걸렸나 봐. 갑자기 날아.
6: 이게 빠졌던 거구나. 너희 크리스마스 정신이 내 썰매를 고쳤어. 엉터리 지도대로 가시기 전에 산타님을 만나야 돼.
1: 우린 뒤에 따라갈게.
10: 자, 됐어. 자, 됐어.
6: 잠깐! 산타님, 잠시만요!
10: 호호호! 갑자기 왜 그러니, 퍼시?
6: 크리스마스 선물 지도에 이게 맞았거든요.
10: 어드벤처 베이? 아, 그렇지. 그 착한 사람들이 빠졌었구나. 고맙다, 퍼시.
6: 그 인사는 라이더하고 퍼피 구조대가 받아야 돼요. 특히 트래커요. 산타님을 정말 좋아한대요.
9: 우와, 산타 할아버지야!
6: 트래커랑 이 친구들은 크리스마스를 포기할 각오로 생명을 구했어요.
10: 기특한 아이들이군. 그게 크리스마스의 참 정신이지. 정말 고맙다, 트래커. 너희를 만나니 참 좋구나.
9: 저도요.
10: 너희랑 더 오래 있고 싶지만 내가 배달이 늦었거든.
12: 아, 도와드릴까요? 저, 제가 오늘 좀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라도 갚게요.
10: 아, 여기서 또 보내, 허미?
12: 어, 아.
10: 그럼 여기 있는 선물들을 퍼피 구조대하고 같이 비행기에 나눠 실어줄래? 정날 돕고 싶다면.
13: 퍼피 구조대 크리스마스 특별 출동!
10: 넌 여기 우리랑 같이 타겠니, 트래커?
9: 네!
10: 호호호! 자, 간다!

0: 관리직화레터 멋진 선물이 잔뜩 있어.
1: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2: 메리 크리스마스 허비.
3: 누르면 야우는 그 고양이 인형이잖아요. 오, 제가 정말로 갖고 싶었던 건데. 아, 자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
4: 고맙습니다.
2: 와, 착한 일 하니까 기분 좋지?
3: 오, 호호.
5: 퍼피 구조대, 올 크리스마스도 무사히 보내게 해줘서 고마워.
6: 고맙기는. 크리스마스에 또 문제가 생기면 퍼피 구조대 불러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직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5: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오, 비밀 계단 분대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인 쫓아가야지. 초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6: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대 가족.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0: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옥스포드 타운.
2: 해보고.
1: 주유소 4억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줄무랑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빠 저게 뭐야?
8: 글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EBS IN 포키젤?
11: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장수와 여행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구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9: 순하게.
8: 눈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잘했다.
1: 우와, 뱅기다.
0: 날린다.
1: 야, 뱅기. 뱅기, 뱅기. 벌레, 벌레.
0: 벌레라고? 엄청 작고 귀엽다. 애기 무당벌레인가 봐.
1: 애기?
0: 응, 달콩이처럼. 까만 점이 많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숫자 7이다.
2: 그래서 칠성 무당벌레라고 해.
0: 얘 이름이에요? 귀엽다.
2: 그렇지. 그리고 진딧물도 엄청 잡아먹어줘. 식물이 아프지 않게 말이야.
0: 엄청 좋은 친구네요.
2: 맞아.
0: 어, 안 돼, 달콩아. 벌레가 놀라잖아.
1: 미안.
2: 너?
0: 아빠, 애기 무당벌레가 이상해요.
2: 응?
0: 몸이 뒤집힌 게 죽었나 봐.
1: 죽지 마.
2: 죽은 게 아니고 죽은 척 하는 거야. 위험에 처하면 이렇게 죽은 척해서 자기를 보호하거든.
0: 진짜요? 놀래라.
1: 놀래라.
0: 아빠, 우리 얘 집으로 돌려보내줘요.
1: 얼른. 어? 엄마한테.
2: 그럴까?
0: 근데 손으로 만지면 또 놀랄 텐데. 아, 저게 좋겠다. 플립에 있는 걸 옮기는 것처럼 조심조심.
1: 조심조심.
0: 아빠, 여기가 좋겠어요.
2: 그렇네.
0: 이제 놓아줄게요. 잘가, 애기 무당벌레야. 다시는 길 잃으면 안 돼.
1: 안 돼.
0: 어, 날아간다. 엄마 찾아가나 봐요.
2: 잘 가라고 손은 들어줄까?
0: 잘 가.
1: 잘 가.
0: 나 오늘 아주 멋진 일을 했다.
3: 멋진 일?
0: 응, 애기 무당벌레가 길을 잃었는데 내가 풀밭에 도와주고 왔지.
3: 우와, 진짜 멋진데? 꼭 구조대 같아.
0: 구조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막 달려가서 도와주는 거?
3: 응, 맞아.
0: 나 꼭 구조대가 돼보고 싶었는데.
3: 그럼 우리 구조대 놀이 할까?
0: 그래, 재밌겠다. 그럼 이름이 있어야겠지. 좋아. 달달 구조대.
3: 달달 구조대?
0: 너랑 내 이름을 따서.
3: 우와, 정말 멋지다. 엄청 달달한.

0: 그럼 시작해볼까? 나는 달님이,
1: 나는 달토끼.
0: 우리는

0: 아기야, 오늘 정말 뿌듯했어. 누구를 돕는 건 엄청 행복한 일인 것 같아. 내일도 친구들 많이 많이 도와줘야지. 잘 자, 달토끼야.
1: 응, 잘 자. 야호, 성공! 달림아, 네 차례야. 어, 못 찾아?
0: 그게... 찾았다! 출동! 안녕?
1: 안녕?
0: 너 유나 맞지? 이번에 새로운! 그런데 왜 혼자 있어?
1: 그게... 아직 부끄러워서 친구도 없고...
0: 우와! 손에 그 꽃 예쁘다!
1: 엄마가 사준 거야. 친구들이랑 같이 놀라고.
0: 이 스티커 나도 좀 봐도 되니?
1: 그럴까? 이건 공룡, 자동차,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 스티커야.
0: 우와, 예쁘다.
1: 너도 붙여줄까?
0: 정말? 좋아. 여기 붙여줘.
1: 어, 그래.
0: 어때?
1: 예쁘다.
0: 얘들아, 어? 봐봐. 유나가 스티커 붙여줬어.
2: 어디? 너무 재밌겠다.
3: 우와, 예쁘다. 나도 붙여보고 싶은데.
0: 윤한테 해님 스티커도 있어. 별이가 좋아하는 자동차 스티커도 있고.
1: 진짜?
0: 나도 붙여줘.
3: 나도.
2: 여기 붙일래.
0: 나 여기.
1: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윤아야, 고마워.
4: 아, 멋지다.
2: 고마워.
0: 우와, 예쁘다.
3: 신난다.
5: 어, 별이다. 유나야, 고마워.
0: 유나야, 스티커 거의 다 썼네.
1: 괜찮아. 덕분에 애들하고 친해졌는걸. 실은 아깐 진짜 집에 가고 싶었다. 근데 네가 말 걸어줘서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 고마워.
0: 다행이다. 실은 유나야, 내가 달달 구조대거든.
1: 달달 구조대?
0: 응,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구조대 말이야.
1: 우와, 멋지다. 그거 나도 하고 싶다.
0: 너도? 좋지. 달달 구조대 출동! 이제 안 아플 거야. 자, 그만 일어나.
2: 고마워, 달림아. 너희가 치료해줘서 이제 안 아파.
1: 우린 달달 구조대거든.
2: 어? 달달구? 초콜릿 이름 같은데?
0: 뭐?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와주는 구조대야.
2: 아,

0: 그런 거면 나도 할래. 재밌겠다.
1: 그래.
0: 그럼 누구를 돕지?
1: 어디 갔지? 분명 여기 뒀는데.
2: 별이야, 뭐 잃어버렸어?
1: 아빠가 사준 공룡 연필이 없어졌어. 엄청 아끼는 건데.
2: 많이 속상하겠다. 하지만 걱정 마. 우리 달달구조대가 찾아줄게.
3: 정말 달달구조대? 그거 하면 별이 연필 찾아줄 수 있는 거야?
2: 그럼.
4: 그럼 나도 할래.
3: 나도 시켜줘.
2: 나도.
4: 잡는 놀이 너무 좋아.
2: 나도 나도. 좋았어. 그럼 별이 연필을 찾아서 다 같이 출동해볼까?
4: 좋아.

0: 진짜?
1: 어디 어리다 뒤에?
2: 뒤에? 어디 어디?
1: 아니, 나 뒷주머니에.
2: 어?
3: 여기 있었네. 찾았다.
2: 뭐야? 주머니에 있었잖아.
3: 얘들아, 아니 달달구조대 고마워.

0: 재밌어.
1: 뿌듯해.
2: 그러자 우리는 영원한 달달 구조대니까.
3: 야호! 달달 구조대.
1: 우와! 우와! 달림이랑 캠핑을 갔다니 너무 신난다.
2: 나도 나도 너무 좋아. 달이 너는?
4: 글쎄, 집 밖은 좀 불편할 것 같은데.
2: 그런데 무슨 짐을 이리 많이 가져온 거야?
4: 응, 읽을 책하고 잠옷, 침낭이랑 모기랑 스프레이.
1: 저기 온다!
2: 우와! 캠핑카다!
1: 우와! 진짜 크다!
5: 얘들아, 아빠가 캠핑카를 빌려와.
1: 내가 먼저 갈 거야!
5: 다들 신이 났네.
6: 따뜻하고 싶어.
7: 그래?
2: 우와, 멋지다.
1: 너무 좋다. 쇼파도 푹신해.
2: 얘들아, 여기 침대도 있어.
4: 우와, 차에서 물도 나오고 진짜 신기해.
2: 여기 화장실도 있네.
6: 네, 냉장고도 있고.
1: 야호!
2: 우와, 좋다. 오, 집 같아.
7: 맛있는 간식도 잔뜩 챙겨왔으니까 신나게 놀다 와.
1: 네!
6: 밀크도 간식 먹어.
5: 자, 그럼 슬슬 출발해볼까?
3: 캠핑장으로 출발!

0: 맛있어. 최고예요. 밖에서 먹으니 더 맛있어요.
1: 이따 저녁은 바비큐 파티니까 기대하라고.
0: 어? 밀크 벌써 다 먹었네. 이제 물 마시자.
2: 달리마, 어? 우리 빨리 먹고 나비 보러 가자. 꽃도 보고.
0: 그래, 술래잡기도 하자.
2: 좋아, 좋아.
0: 별이, 너는?
3: 난 사용할게. 조용히 산책하고 싶어서.
0: 별이야, 괜찮아?
3: 밀크, 물을 엎으면 어떡해. 난 옷 젖는 거 싫단 말이야. 어, 비잖아.
1: 나...
0: 비자!
1: 얘들아, 차 안으로 들어가. 얼른!
0: 뭐야, 이렇게 끝나는 거야?
4: 아빠, 오늘 날씨 좋을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1: 아, 그러게. 오늘 비 예보는 없었는데.
3: 어, 계속 올 것 같은데요.
0: 밀크, 못 나가. 밖에는 비가 온다고.
2: 아, 나가서 놀고 싶다.
3: 심심하면 이거 읽을래?
2: 아니, 오늘은 우리가 사랑할게.
0: 아빠, 뭐 재미난 거 없을까요?
1: 글쎄다, 비가 많이 와서 나갈 수가 없으니.
2: 달리마, 나 너무 심심해.
0: 나도.
3: 제기라도 보라니까.
0: 별아, 응? 달팽이는 비가 오면 나온댔지.
3: 응, 맞아.
2: 우와, 그럼 밖에 달팽이가 있겠다.
0: 맞아, 맞아.
3: 달팽이? 나갈 수도 없는데 어쩌라고.
0: 그러네.
3: 난 옷 젖는 거 정말 질색이거든.
0: 응? 밀크야.
2: 밀크가 봉투를 뒤집었었네.
0: 밀크야, 조심해. 어? 아빠, 이건 뭐예요?
1: 어, 그거 야외에서 놀 때 쓰려고 가져온 비닐인데 쓸모없게 됐네.
0: 그래,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2: 좋은 생각?
0: 응.
5: 드디어 끝냈다.
6: 어? 비가 오네? 애들은 잘 놀고 있으려나.
0: 비닐을 선에 맞춰 잘라서
1: 우와.
0: 테이프를 잘 붙여주면 다 됐다.
2: 나 어때? 멋지지?
1: 비닐봉투로 만든 것 치곤 꽤 그럴싸한데.
0: 아빠, 이제 나가도 되죠?
1: 괜찮겠어?
2: 그럼요.
1: 그럼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또
2: 밀크가 나갔어.
0: 얘들아, 우리도 나가자.
3: 난 사양할게. 너희들 먼저.
0: 그럼 가자. 밀크야, 같이 가.
1: 비 맞는 게 저렇게 좋을까? 안 그러니 별이야?
3: 그러게요. 비 맞으면 축축하고 끝도 옷을 못 봐.
1: 별이야, 아저씨가 좀 이따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3: 네.
0: 밀크, 거기서! 밀크, 이 녀석 잡아줘.

0: 우와, 이건. 역시 안 되겠어. 접는 건 진짜 싫어. 달리모. 네.
1: 별이야, 같이 놀자.
2: 엄청 재밌어.
0: 그래도 못 접는 건 싫다.
3: 야, 밀크.
0: 옷이 다 좋... 괜찮잖아.
1: 우비를 입어서 괜찮아. 놀 거지? 자, 어서 가자.
0: 천천히 가. 우와, 대왕 달팽이다.
1: 우와, 귀엽다.
4: 근데 비를 맞네.
0: 달팽이는 원래 비를 좋아해.
4: 그래?
0: 몸이 마르면 안 돼서 물기를 찾아 나오거든.
1: 우와, 그렇구나.
0: 대왕 달팽이를 다 보다니.
5: 별이야, 너 발 밑에.
1: 지렁이도 별이를 좋아하나 봐.
2: 지렁이다.

0: 너무 맛있어요.
1: 저도요.
2: 다들 잘 먹으니 좋네.
3: 아빠, 비 오는 날 캠핑도 너무 좋아요.
4: 네, 진짜 최고예요.
3: 별이 난 어땠어?
5: 나도 좋았어.
3: 책에서만 봤던 대왕달팽이도 보고 개구리도 보고
0: 지렁이도 봤잖아.
3: 그만 좀 해. 저거 봐요.
2: 우와, 무지개가 떴네.
3: 아빠, 우리 다음에 또 와요.
2: 그래, 다음엔 비가 진짜로 많이 오는 날로 하자. 어때?
6: 네.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줄무랑
8: 달콤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0: 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칠동.
1: 얼굴엔
2: 순한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6: 또 졌네.
7: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 내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옥스포드 탕!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달림아, 오늘 유치원은 어땠어?
6: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오늘 유치원에서 만든 왕관이에요. 어때요? 공주 같아요?
5: 그래, 달림인 진짜 공주가 되고 싶은가 봐.
6: 네, 공주가 제일 좋아요. 어? 무슨 소리지?
7: 이따 뭐 먹을까?
6: 저거 뭐지? 우와, 신기하다.
8: 마음에 드니? 내가 여행 다니면서 모은 물건들이지.
6: 이 책은?
8: 그 책은 백설공주 책이란다.
6: 와, 백설공주요? 내가 엄청 좋아하는 공주 이야기인데.
8: 그럼 이 할머니가 선물로 줄까?
6: 네? 정말요?
8: 그래, 백설공주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6: 옛날 옛날 하얗고 예쁜 백설공주가 살았어요. 그럼 백설공주를 질투한 왕비는 독이 든 사과를 공주에게 먹여서.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잘못 들었나?
9: 공주님!
6: 설마 책에서 나는 소리인가?
10: 공주님, 대체 어딜 가셨던 겁니까? 얼마나 찾았는데요?
6: 저요? 전 공주가 아니라 달림인데요.
10: 어휴, 대낮에 무슨 달림입니까? 빨리 성으로 가셔야 해요.
6: 저 진짜 공주가 아닌데.
10: 이리야! 자, 어서 들어가시죠.
11: 공주님, 대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6: 저는 공주가 아니고. 뭐야, 이 그림은 나잖아. 말도 안 돼, 공주가 나랑 똑같이 생겼어.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보고 공주라니, 내가 공주라니, 믿을 수 없어. 우와, 믿을 수 없어.
11: 공주님, 이런 옷은 어디서 나신 거예요? 어서 드레스로 갈아입으시죠. 자, 네, 자, 공주님 이쪽으로.
6: 멋진 악기 랄랄라. 엄청 멋진 내 모습.

0: 공주가 되다니. 어? 누구? 와, 소니야, 별이야. 와, 와, 밀크까지. 모두 여기 언제 온 거야?
1: 공주님 왜 이러세요?
0: 전 공주님 친구 루루잖아요.
1: 전 토토고요.
2: 루루? 토토?
0: 네.
2: 그럼 얘는?
0: 공주님 강아지 슈가죠.
2: 슈가?
0: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세요? 못된 왕비가 공주님을 어떻게 한 줄 알고.
2: 못된 왕비?
1: 네. 왕비님이 맨날 백설공주님을 괴롭히잖아요.
2: 백설공주?
0: 그럼 내가?
2: 아니, 저 사람이 백설공주?
3: 이제 백설공주도 이 독사과를 먹고 영원히 잠들었으니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나보다 예쁜 사람은 없어졌어.
4: 그럼요, 그럼요. 왕비님이 최고십니다.
3: 세바스찬, 사냥꾼이란 녀석이 백설공주나 똑바로 처리 못해서 나를 움직이게 하다니. 그럼 다시 마법 거울에게 물어볼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물론 나겠지만.
5: 왕비님.
3: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5: 그게 백설공주님입니다.
3: 뭐라고?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단 말이야?
4: 에이, 왕비님도 실패하신 거 아니세요?
3: 뭐야?
4: 아닙니다요.
3: 말도 안 돼. 백설공주는 분명히 독사과를 먹고 잠이 들었단 말이야.
0: 네? 백설공주님이 아니라고요?
2: 그래, 난 달림이야. 다른 세상에서 왔어.
1: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요?
2: 나도 정말 놀랐어. 난 오늘 새로 산 백설공주 책을 보다가 여기 오게 된 거야.
0: 그럼 진짜 백설공주님은?
2: 제대로라면 왕비가 준 독사과를 먹고 잠이 들었을 거야.
0: 독사과?
2: 일단 내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지 확인해봐야겠어.
0: 달림이라고 했지? 따라와. 왕비의 방은 이 복도 끝이야.
1: 야, 루루, 거긴 함부로 가면 큰일 나.
0: 그럼 어떡해. 빨리 공주님을 구해야 하잖아.
1: 그건 그렇지만.
3: 그래, 분명 뭔가 잘못된 걸 거야. 내가 두 눈으로 확인했는데.
4: 아이, 왕비님, 잘못 보신 건 아니시고요.
3: 시끄럽다. 백설공주는 분명 내가 준 독사과를 먹고 영원히 잠이 들었단 말이다.
2: 어떡해. 진짜 네 말이 맞았어.
4: 그럼 거울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거울도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3: 그런가? 좋아.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6: 거울아, 거울, 이제 진실을 말해봐.
3: 백설공주 이젠 없어?

0: 오늘부터 내가 제일 예뻐 예뻐 예뻐 이 세상 누구보다 예뻐 예뻐 예뻐 이 세상 누구보다 내가 제일 예뻐
1: 왕비님 왕비님
0: 예.

0: 내가 틀리면 넌 짜그라.
1: 자, 그러니 이제 진실을 말해. 그라, 그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2: 그건
0: 바로 내가 제일 예뻐. 이 세상 누구보다.
2: 아! 아이 참, 백설공주님이 제일 예쁘다니까요.
1: 뭐야? 백설공주?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보여라!
2: 증거라뇨?
1: 살아있다면 백설공주를 비춰봐!
3: 왕비님, 백설공주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 옆에 있는 화살통은 내 것 같은데. 백설공주입니다!
0: 들켰어! 도망가! 빨리!
1: 백설공주! 자꾸 뛰어라, 아미! 뭐해?
0: 빨리 가서 잡아!
3: 네! 이 녀석이야! 거기서지 못해! 야! 잡기만 해봐라.
0: 저기
3: 아니 저기.
0: 유후, 여기에요. 여기. 여기야. 여기요.
3: 여기요.
1: 아유, 얼른 잡아.
3: 안돼.
0: 얘들아, 이쪽이야. 어서. 자, 해서 아래층으로. 자, 어서 궁전에 나가야 해.
1: 누구 맘대로.
0: 갇혀버렸어.
1: 백설공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 독사를 먹었는데 어떻게 멀쩡하냔 말이다. 어서 말이라, 백설공주. 백설공주, 어떻게 내 독사가를 먹고 깨어난 거지? 난 개가 싫어! 누가 빨리 저게 좀 치워라!
3: 왕비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너 이 녀석! 아, 어디 갔지?

0: 어서 잡아! 저기가 숲속 난쟁이들의 집이야.
1: 백설 공주?
0: 예?
1: 백설 공주님이야?
2: 공주님이 또 있다!
1: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0: 독사과를 먹으면 해독제 없인 깨어날 수 없다고.
1: 아, 왕비가 가지고 있던 그 병 말이야?
0: 맞아! 그 해독제가 있다면 백설공주님을 깨울 수 있겠어.
2: 세바스찬!
3: 아, 예!
2: 백설공주는 찾았어?
3: 아니요, 성 안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2: 대체 넌 뭘 하고 있었던 게야?
3: 왕비님도 깨끗한 강아지가 뭐가 무섭다고.
2: 시끄러워! 이 꼬맹이들 대체 어디로 간 거야?
3: 그나저나 왕비님, 백설공주가 대체 어떻게 깨어났을까요?
2: 독사과에서 깨어날 수 있는 해독제는 세상에 딱 이 한 병밖에 없는데 말이야. 세바스찬, 네가 나가서 직접 백설공주를 찾아와.
3: 예? 대체 어디 간 줄 알고.
2: 이 나라를 다 뒤져서라도 찾아와.
3: 알겠습니다요.
2: 전혀 믿음이 안 간단 말이지. 내가 직접 찾아봐야지. 이번엔 독사과를 10개쯤 먹여야겠어.
1: 왕비가 나갔으니까 지금이 기회야.
0: 좋았어. 빨리 해독제 찾자.
4: 여긴가?
1: 아, 왕비가 해독제를 어디다 숨긴 거지?
0: 어? 아, 해독제를 찾았어!
4: 어? 진짜?
0: 응, 이제 공주님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2: 여기서 뭘 하는 게냐? 일부러 힘들게 찾아 나설 필요가 없겠군, 백설공주!
0: 나쁜 왕비! 마음대로 안 될걸! 슈가! 도와줘!
3: 요 강아지는 제가 맡겠습니다요.
2: 잘했다. 네가 드디어 제 역할을 하는구나. 백설공주는 내가 직접 잡겠다. 더 많은 사과를 먹여주마, 백설공주.
5: 달리라! 어서 이 밧줄을 타고 탈출해!
2: 백설공주가 도망간다!
3: 저 난쟁이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0: 고마워요, 모두들! 해독제를 찾았으니 어서 가요!
2: 저 녀석들이! 열받아! 세바스찬! 얼른 가서 잡아!
0: 있어야 할 텐데. 와!
4: 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당신은
1: 달림이에요. 달림이가 공주님을 구해줬어요.
6: 못된 왕비가 공주님한테 독사과를 먹여서 없애려고 했거든요.
4: 뭐? 그럼 그 사과 팔던 할머니가 왕비였단 말이야?
0: 네, 사냥꾼을 시켜 공주님을 없애려고 했던 것도요.
4: 뭐라고요?
0: 어서 왕비를 잡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거예요, 공주님.
4: 어떻게 그런 일이...
1: 알겠어요.
3: 왕비님, 숲속의 일곱 난쟁이들이 독사과를 먹은 백설공주를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요.
2: 빨리 숲속에 가서 잡아야겠다. 각오해라, 공주. 이번에 찾으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1: 그건 내가 할 말이에요.
2: 뭐야? 공주가 왜 두 명이지? 세바스찬, 이게 어찌 된 일이냐?
3: 글쎄요.
1: 모두를 속이고 날 없애려고 하다니.
2: 아니, 백설공주, 그건 너무야.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거니? 얼마나 찾았다고.
0: 그럼 이건 뭐죠? 이거 독사가 맞죠?
1: 당장 저 못된 왕비와 사냥꾼을 끌고 가요.
7: 예, 당신들은 영원히 감옥에서 살게 될 겁니다.

0: 없는 왕비가 벌을 받게 돼서.
1: 고마워요, 달리미님.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0: 아니에요. 친구들 모두가 힘을 모았기 때문이에요.
1: 참, 달리미님을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0: 저를 위해? 뭔데요?

0: 그래서 나라에 갔다 온 건가?
1: 달림아, 뭐해? 저녁 먹어야지.
0: 엄마, 엄마! 내가 방금 어디 갔다 왔는지 알아요? 응? 백설공주 나라에 갔다 왔어요!
1: 뭐? 무슨 나라?
0: 백설공주 나라요!
1: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0: 어? 이 구두는... 공주님, 달리미는요?
2: 글쎄, 달리미님이 살던 세상으로 돌아간 것 같아.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달리미님.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또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뿌르르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 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캐슬.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제?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9: 굿소! 클릭소! 얼마 될까?

0: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클릭서!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1: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클릭서!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배 가족.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5: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남방구는 북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가이드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당연하지. 그래, 기타도 상태가 안 좋아. 다시 떠봐도 여전히 불쌍해. 어이구,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멀리

피어나지. 어서 어서 맘마 먹고 무럭무럭 쑥쑥 가야지. 아, 그래, 귀여운 우리 아기. 그래, 우리 아기 배가 좀 기른 것 같아? 우리 귀염둥이 아기 키가 좀 큰 것 같아? 그럼 키를 한번 재볼까? 곰마, 어서 키 좀 재보자.

앉아줄 거야? 설마 하나도 안 자랐던 거야?

이렇게 커졌어? 완전 커져버렸네.

네가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럼 우리 키를 한번 재볼까? 그래, 난 이 키가 딱 맞다니까. 놀다 보면 뭐.

이건 뭐지? 내 모습이 정말 재미있게 나왔네. 좋아, 어디다 걸어둘까? 좋았어. 우후. 아, 그래, 곰을 찍어보는 거야. 곰아, 여기 보고 김치. 다른 걸 찍어보는 게 좋겠다.

우리 아기 수영에서 많이 피곤했지? 혹시 감기라도 걸린 건 아니지 우리 아기? 걱정하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지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지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 안녕.
0: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금순아,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1: 벌써요?
0: 아빠가 간식 준비해 놓을게. 빨리 와.
1: 먹이고 보기 집도 지어야 하고 간식도 먹어야 하고.
2: 그러게, 콩순이가 두 명도 안 있고.
1: 아, 바로 그거야, 태미. 포미, 나랑 똑같이 변신해서 똑같이 따라하는 콩순이 놀이 어때?
3: 콩순이 놀이 재밌겠다. 어때? 콩순이랑 똑같지?
4: 거의 똑같아.
1: 먼저 이렇게 눈썹까지 가리고 눈은 이렇게 가리면 됐다.
4: 우와, 제법 콩순이 같아.
1: 포미, 이제부터 넌 콩순이가 돼서 우리 집에 가는 거야.
3: 응, 걱정 말라고. 신난다. 나는 귀엽고 착한 콩순이랍니다. 응? 뭉치잖아. 콩순이처럼 뭉치. 이거 떨어뜨렸어.
5: 응? 안녕, 콩순아.
3: 내가 잠깐 들어줄게.

0: 하트 선글라스를 썼구나. 예쁘다.
1: 엄마 맞아. 그럼 난 이제 갈게. 다녀오십니다.
2: 그래, 쿵순이 왔니? 얼른 씻고 와서 간식 먹으렴.
1: 쉽지 않은데. 컴스니니까 컴스니 침대에 누워서
2: 콩순아, 다 씻었니? 응? 우리 콩순이 많이 피곤했구나.
1: 왜요, 아빠?
2: 콩순이 누리라니, 정말 깜빡 속을 뻔했네.
1: 그쵸 그쵸, 똑같죠.
2: 그럼 우리 콩순이 누리 조금만 더 해볼까?
3: 아기 꼬부기가 엄마 꼬부기를 무사히 만나서 정말 다행이지.
0: 근데 포미는 잘하고 있을까?
3: 그럼 이제 들어가서 얼른 바꿔.

0: 안녕, 콩순이.
1: 우리 콩순이 정말 잘 먹는구나.
2: 어? 아, 넌 누구니? 우리 콩순이랑 똑 닮았구나.
3: 아빠, 저 콩순이는 포미가 변신한 거예요.
4: 무슨 소리야? 얘가 진짜 콩순이고 쟤는 가짜 콩순이에요.
3: 뭐? 포미, 이제 장난 그만 쳐.
4: 포미, 이제 장난 그만 쳐.
3: 내가 진짜 콩순이야.
1: 좋아, 우리 콩순이는 간지럼 참기 대장이니까 이걸로 진짜를 가려보자. 간지건지건지건지건지. 건지건지. 아하, 이쪽이 진짜 우리 콩순이였구나.
3: 아빠 너무해요. 진짜 콩순이도 몰라보고.
1: 그럴 리가. 더 놀고 싶어서 아빠랑 약속 안 지키는 우리 콩순이 아빠가 보자마자 알아봤지.
3: 이제 안 그럴게요.
1: 어? 어?
4: 헤헤헤헤.
3: 야, 봉미. 어? 이번엔 콩콩이로 변신했잖아.
0: 여기 들어가 보자. 어서 오세요. 갖고 싶다.
5: 그럼 사면 되지.
0: 돈이 부족해. 근데 이건 살 수 있어. 어때?
3: 알록달록 진짜 예뻐.
5: 피미님 못하는 게 없네.
6: 고마워.
3: 피미, 내 것도 만들어주면 안 돼?
5: 나도.
6: 그래, 뭘로 만들어줄까?
3: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장갑.
5: 난 가방.
0: 독바지.
7: 난 버플러.
6: 콩순이는 장갑, 포미는 가방, 뭉치는 턱받이, 코디가 버플러, 슈리는 양말, 맞지?
3: 근데 혼자서 다 만들 수 있겠어?
6: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번 만들어볼게.
5: 왜?

0: 몇 시지? 오늘 점심에 주기로 했는데 실도 다 쏟네. 어떡하지?
1: 이 가방 완전 마음에 들어.
2: 여기만 알록달록하니까 왠지 더 예쁜데?
3: 이 실 저번에 팀이 바지 색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맞지, 팀이?
0: 맞아.
2: 그럼 이건 우리들만의 우정 표시 같은 거야?
0: 좋다.
3: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자. 팀이, 내 바지도 갖고 와.
0: 아니야. 난 괜찮으니까 너희들끼리 찍어.
1: 우리끼리 찍으면 뭐해? 다 같이 찍어야 의미가 있지.
0: 그게 사실 내 바지를 풀어서 너네 선물 만든 거야.
2: 정말?
1: 왜 그랬어? 열심히 만든 바지잖아.
0: 만들다 보니 시간도 없고 실도 부족해서.

0: 그 바지로 만든 거였구나.
1: 미안해, 티미. 어?
2: 아니야. 바지는 다시 만들면 되니까.
3: 티미한테 미안해서 어쩌지? 어?
0: 우리도 티미한테 선물해주는 건 어때?
1: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0: 그치?
2: 뭐가 좋을까?
3: 며칠 전에 티미가 재봉틀을 엄청 갖고 싶어 했었어.
4: 재봉틀?
3: 응. 그날 새로 나온 재봉틀을 갖고 싶어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뜨개질 세트를 샀거든.
0: 우리도 돈이 없는데 어쩌지?
1: 그럼 내가 만들지 뭐.
0: 맞다. 코디는 뭐든 뚝딱 만들어지니까. 잘됐다. 잘됐어.
2: 든든해. 내 선물이라고?
3: 응, 어서 열어봐.
2: 우와, 이건 재봉틀이잖아.
0: 우리가 함께 만들었어.
2: 고마워, 얘들아. 그럼 지금 바로 써볼까? 자.
5: 우와, 이게 왜 이러지?
2: 고장났나?
1: 내가 잡아볼게.
6: 오랜만에 풍선껌으로 풍선 불고 있었지. 이렇게.
0: 나도 해볼래요.
6: 아빠처럼 불긴 쉽지 않을걸. 거봐. 풍선껌은 아무나 잘 부는 게 아니라니까.
0: 아빠보다 꼭 큰 풍선을 불고 말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3: 왜?
0: 풍선껌 선생님, 풍선껌 잘 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3: 선생님?
2: 모두 풍선껌 훈련할 준비 됐나요?
0: 네, 준비됐습니다.
2: 첫 번째 훈련은 바람 살살 불기.
4: 바람 살살 불기.
2: 아기 거미가 깨지 않게 살살.
0: 아기 거미가 깨지 않게.
2: 아기 거미가 깼어.
0: 미안, 아기 거미야.
2: 두 번째는 호흡 튼튼 훈련.
4: 호흡 튼튼 훈련.
2: 달리기를 많이 하면 배가 튼튼해지고, 배가 튼튼해지면 바람을 잘 불 수 있지. 이번엔 집중력 기르기 훈련.

0: 곰순이 껌 먹는데 집중하세요. 집중.
1: 언제까지 쉬고 하는 거야, 뭉치?
0: 하루,

0: 봄이
1: 쫄아온다 엄마.
2: 우와, 왜? 성공이야.
1: 멋지다. 드디어 성공이야. 엄마 진짜 이뻐. 갑시다.
3: 말이지. 아빠가 딱 찍어뒀지.
1: 와, 아빠도 나 너무 크게 보여줬다고요.
3: 그러게, 정말 크던데. 어떻게 이렇게 잘 보게 된 거니?
4: 홍상금 선생님 덕분이에요.
1: 공주는 떠나가는 백조왕자를 붙잡을 수 없었답니다. 어떡해, 잉어공주 너무 불쌍하잖아. 안돼, 다음 책이 없잖아. 잉어공주 어떻게 되는 거지? 티미! 티미!
5: 어? 콩순이 안녕.
1: 잉어공주 5권 있어?
5: 어? 잠깐 기다려봐.
1: 티미, 빨리.
6: 둘이 뭐해?
5: 잉어공주랑 백조왕자 책 5권 찾고 있었어.
6: 어? 그거 내가 다 보고 뭉치 빌려줬는데.
1: 뭐라고? 뭉치!
2: 공순이잖아. 무슨 일이지?
1: 잉어공주 백조왕자 5권 가지고 있어? 소미가 빌려줬다고 하던데.
2: 이거 어쩌지? 나도 다 읽고 코디한테 빌려줬는데.
1: 코디한테 줬다고? 코디! 코디! 코디!
7: 다들 조심해!
5: 코디다.
1: 코디! 잉어공주랑 백조왕자 책 5권 가지고 있어.
7: 뭐라고?
1: 잠깐만 멈춰봐.
7: 아, 알겠어. 이게 왜 이러지?
1: 잉어공주랑 백조왕자 책 5권 있어?
7: 퓨리한테 있는데?

0: 여기다! 옆에 책도 있잖아! 뭐야? 하나도 안 보이잖아!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꼭 읽고 싶었단 말이야!
1: 저 책은 한 권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2: 얘들아, 너희들 책 다 읽은 거지?
0: 응!
2: 다들 이리 모여볼래?
3: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인데?
1: 저기, 책은 못 읽게 됐지만 대신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주면 어떨까?
0: 이야기를 해준다고?
4: 우린 이미 다 읽어서 알고 있잖아!
3: 맞아!
0: 그래, 좋아!
2: 백조왕자가 날아가 버리자 잉어공주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뱃머리로 달려갔대.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번개가 허공 내려친 거야. 놀란 잉어공주는 그만 배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
0: 잉어공주 불쌍해.
3: 바다에 빠진 잉어공주는 한참 동안 가라앉았어. 그러다가 그게 신나게 수영을 했대요.
0: 그게 뭐야?
3: 어잉? 이게 아닌가? 아하, 서핑을 했던가?
4: 에이, 그게 아니지. 깊이 빠지고 있는데 갑자기 큰 고래가 와서 잉어공주를 한 입에 와!
1: 그게 아닌데, 잉어공주가...
0: 백조왕자가 갑자기 고래를 사랑한다고? 말도 안 돼!
3: 맞다. 생각났어. 잉어공주가 서핑을 해서 세계대회에 나간 거야.
4: 아이, 그게 아니라니까.
0: 아니, 도대체 누구 얘기가 맞는 거야?
4: 아이, 아니라니까.
3: 아니라고.
0: 역시 책이 필요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8: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2: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13: 아빠, 저게 뭐야?
14: 글쎄,

0: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EBS IN 포키젤?
2: 네.
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게,
4: 주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두드림.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4: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마
4: 스쿨버스.
5: 내일 떠나자.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질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가짜 크리스마스 요정을 막아라.
10: 호호호.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정신이 없구만. 올해 크리스마스도 수고해주렴.
11: 성 니콜라스님, 허쉬 보고하러 왔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지도는 마지막 확인 절차만 남았어요. 갔다 올게요. 오늘 밤 어디에 선물을 배달할지 꼼꼼히 다 표시해서요.
10: 그냥 산타라고 부르렴. 자, 일하다 배고프면 먹고. 아내가 만든 시나몬 롤빵이 난다.
11: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꼭 먹을게요. 지금 먹다 지도에 끈끈하게 묻으면 곤란하니까요. 그럼 이만 갈게요.
10: 끝나고 올 때 요정 배치로 연락하고.
11: 네, 성 니콜라스님.
12: 그냥 편하게 산타라고 부르라니까 참.
11: 고맙습니다, 성 산타님.
13: 와, 이 눈사람 산타 멋지다. 산타 할아버지를 닮았어. 너 진짜 산타 할아버지 본 거야? 아, 전에 얼핏 그게 눈 내리는 마음이었거든.
4: 진짜 부럽다. 우리 집에도 해마다 오시는데 너무 졸려서 자느라 사인을 한 번도 못 받았어.
13: 너 산타 할아버지의 광팬이었구나.
14: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확 나지?
15: 오, 멋진 트리 좀 봐요. 자, 이 타이밍에 어드벤처 베이 성탄절 합창단이 나와줘야겠죠?

0: 검등어 시장님도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취하셨나 보네요.
1: 네, 당연하죠. 산타한테 내가 특별히 부탁한 선물을 받는 날인데 눌러보면 야옹 우는 고양이 인형. 아, 맞다. 너희 걸 깜빡했구나. 내가 꼭 편지 써줄게. 내년에. 아마.
2: 시장님,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는 거 봐주세요. 고양이들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 보세요, 제 스노볼도 나쁘다고 하는 거.
1: 나빠? 나처럼 착한 시장이 어딨어. 내 말 맞지? 그렇다잖아.
3: 어우, 시나몬 롤가 완전 맛있다. 좋아, 어디 차례지? 맞다, 착한 사람도 강아지도 많은 어드벤처 베이. 이 마을의 집엔 꼭 다 가셔야 할 텐데. 그래요. 안 돼, 으, 강아지잖아. 아, 노팔다. 이게 무슨 꼴이람. 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도를. 어, 이런, 어디 간 거지? 아이, 꼭 찾아야 되는데.
1: 아, 어디 두고 봐, 누가 착한지. 가자, 얘들아. 어? 혹시 산타 요정 아니니?
3: 아, 그런 건 대답하기 곤란해. 요정 수칙 42조 위반이거든. 어.
1: 역시 예상대로 요정이었어. 근데 여기서 뭐해? 누리면 야옹 우는 내 고양이 인형은 누가 만들고?
3: 어, 그런 건 태피한테 가서 말해야지. 인형 요정 말이야. 난 지도구. 어우, 지도잖아. 고마워, 야옹아. 이 지도가 없으면 산타님이 어떤 집을 갈지 모르셔서.
1: 안기기숙 마을엔 왜 찡그린 얼굴이 붙어있어?
3: 거기는 착한 사람이 없어서 갈 필요가 없는데니까. 더 볼일 없으면 난 이만 지도 완성하러 갈게.

0: 내가 갑자기 왜 이래? 아, 요정을 봤던 건 비밀로 해줘. 크리스마스는 역시 힌디해야 하니까.
1: 산타가 보기 전에 어서 지도를 싹 고쳐놔야 하는데 쟤한테 저걸 어떻게 뺏어오지? 그거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산타 요정이에요. 요정 요정 요정.
0: 아니, 뭐해? 알면 안 된다니까.
1: 요정 요정 요정.
2: 산타의 요정이 있나 본데 어서 가보자. 요정이야? 장난감 만드는 일에? 산타 할아버지 썰매는 보통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려? 일부러 민 거 아닌데 미안. 내가 산타 할아버지를 워낙 좋아해서.
3: 슬록 봤어?
2: 누가 제일 잘 달려?
4: 블루첸이겠지?
2: 지금 몇이야?
0: 큰일 났네. 미안하지만 대답은 못해줘. 비밀이라서.
1: 좋아, 얘들아, 가자. 어? 그래, 그 예쁜 장식도 가져가야겠어.
0: 미안한데 내가 지금 북극에 가야 하거든. 내 지도 또 잃어버린 거야. 어디 간 거지?
1: 퍼피 구조대가 산타 요정을 붙잡고 있을 동안 지도를 고치는 거야. 이렇게 해두면 산타가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한테도 선물을 주겠지? 나! 호호호! 그래, 맞아. 어드벤처 베이를 아예 이 지도에서 없애야겠어. 그럼 산타가 거기를 건너뛸 거고 남은 선물을 나한테 전부 줄 거 아니야? 다! 호호호호! 근데 내가 바꿔놓은 이 지도를 어떻게 북극에 갖다 주지? 산타가 출발하기 전에 말이야. 아, 그래. 비행기 본부를 빌리면 되겠다. 너희도 이런 생각을 해라, 좀.
3: 퍼시 지도 아직 못 찾았어?
4: 미안. 찾는 중이야.
0: 이러다 크리스마스 망치겠네. 누구 집에 선물을 줄지 알아야 주지.
5: 지도가 없어졌던 게 언제야?
0: 좀 전까지 있었어. 웬 강아지 때문에 놀라서 넘어지기 전에.
2: 그 강아지 바로 나야. 정말 미안. I'm sorry. 나쁜 애로 찍혀도 할 말 없어.
0: 아니야, 트래커. 내가 심했어. 산타한테 잘 말씀드리면 내 요정 배지 이것도 없잖아.
2: 설마 나 때문에 배지까지 다 잃어버린 거야?
0: 안 되겠다. 북극에 가서 일단 상황을 전달해야지. 근데 오늘따라 썰매도 나를 안 도와주네.
2: 우리가 있잖아. 그치, 라이더?
5: 당연하지. 걱정 마, 퍼시.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4: 이번 크리스마스엔 어쩐지 안 날아간다 했네.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어, 고마워. 올해 크리스마스를 보내려면 퍼시를 도와줘야 해. 퍼시가 잃어버린 지도를 찾고 썰매를 고쳐야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 밤 선물을 배달하실 수 있거든.
2: 내 지도.
3: 안 돼.
1: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스파이 체이스. 넌 뛰어난 후각이랑 빠른 드론으로 지도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줘.
0: 크리스마스를 위해 스파이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로키, 넌 연장으로 고장난 썰매를 고쳐서 퍼시가 빨리 북극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래?
3: 초록 에너지 출동! 북극으로 가는 거야!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크리스마스 특별 출동! 파트롤! 파트롤!

0: 잘 안 되네.
1: 로키, 썰매가 왜 안 뜨는지 한번 가서 알아봐줘.
2: 가볼게.
1: 우리는 그동안 지도를 찾아보자. 체이스, 단서를 한번 찾아봐줄래?
3: 알았어.
4: 잠깐, 이건 계피야.
3: 내가 아까 지도 보면서 시나몬 롤빵을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
1: 오, 그럼 지도에서 계피 냄새가 나겠네?
4: 계속 저쪽에서 같은 냄새가 나는데? 드론!
1: 썰매는 잘 돼가, 로키?
2: 조금 어렵네. 처음 보는 기계라서 그래도 계속 해볼게.
1: 좋아.
4: 라이더, 크리스마스 트리에 무슨 지도가 걸려있어.
1: 자세히 보게 드론으로 내려줄래?
5: 로버도? 내가 시장으로서 산타한테 볼 일이 있는데. 자, 바로 북극으로 가야겠어. 산타한테 수정된 지도를 전달해줘야 하거든. 못한다고? 그럼 뭐 너희들도 조정할 수 있지? 오!
6: 누가 어드벤처 베이를 찢어냈어? 이런지 모르실 텐데 여기만 건너뛰시는 거 아니야?
1: 그 전엔 북극에 데려다 줄게. 꼭.
6: 썰매가 망가져서 언제 뜰지 모르잖아.
1: 걱정 마. 썰매는 로키가 고쳐줄 테니까 북극에는 다른 걸 타고 가면 되지. 퍼피 구조대 비행기. 어?
7: 비행기 본부가.
5: 역시 우리 조정사야. 다음 정류장은 북극이다. 호호호.
1: 로버독, 어떻게 된 거야? 저기엔 누가 타고 있어?
5: 로버독, 내가 시장으로서 산타한테 볼 일이 있는데. 자, 바로 북극으로 가야겠어. 산타한테 수정된 지도를 전달해줘야 하거든.
1: 험딩어 시장님이 타고 가신 거였잖아.
6: 저거 내 지도야. 어드벤처 베이를 찢은 범인이 누군가 했더니.
1: 우리가 더 먼저 가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다 말씀드려야겠다.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3: 너희 퍼피 구조대 진짜 대단하다. 근데 북극으로 가는 길은 엄청 미끄러울 텐데 괜찮겠어?
1: 도움을 좀 받긴 해야겠지?
8: 어? 라이더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1: 에베레스트, 험딩어 시장님 좀 맞게 도와줄래? 비행기 본부를 뺏겼어.
6: 착한 어린이하고 강아지가 사는 데를 표시한 지도도.
3: 안녕, 요정 퍼시야.
8: 어? 요정이라고? 우와, 정말 반가워. 뭐라는데?
1: 지금 제설차 타고 와줘. 북극까지 비행기를 쫓아가게.
8: 눈길이든 얼음길이든 언제든 출동. 좀만 기다려.
1: 고마워. 로보도 제이크 형 산으로 가줘. 최대한 빨리 가자.
3: 잘 왔어.
8: 안녕.
1: 험딩어 시장님이 거의 다 가셨어.
9: 아, 이런. 선물을 엉뚱한 곳들에 주시겠네. 이제 어떻게 막지?
1: 일단 마음을 바꾸시라고 전화를 해볼까? 험딩어 시장님, 전데요.
5: 뭐? 전화 잘못했어. 난 험딩어 시장 아니거든. 나는 험이, 요정 험이야. 내일이 크리스마스니까 모두들 일찍 푹 자도.
1: 험딩어 시장님인 거 다 알아요. 지금이라도 제발 비행기 본부랑 퍼시 지도를 돌려주세요.
5: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너 그러다 천벌 받으면 어쩌려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요정을 모함하니?
3: 뭐야? 내 요정 배지까지 훔쳤잖아. 우린 저걸로 산타님이랑 말하거든.
6: 방금 건 진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5: 이것만 있으면 산타랑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안녕.
1: 로보독, 엉터리 지도를 전달하시기 전에 더 서둘러야겠어. 꽉 잡아. 다들 안 다쳤어?
5: 얘들아, 이제 이 장치로 산타랑 통화할 거니까 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 쉬, 제발! 조용히 해야 내가 이 12월의 유쾌한 할아버지를 속이지.
10: 여보세요? 나 산타인데 그 유쾌한 할아버지가 난가?
5: 산타요? 진짜 산타세요? 아니, 허미예요. 퍼시 친구죠. 여정이라고요.
10: 허미?
5: 신입이라. 어쨌든 퍼시가 타는 썰매가 고장났다길래 대신 지도를 가져왔죠.

0: 전 착한 요정이니까요.
1: 어, 이거 참 고맙구나, 허미. 안 그래도 이제 떠날까 했는데.
0: 됐다. 아니. 여기 있어요, 산타. 퍼시의 크리스마스 선물 배달 지도예요. 퍼시가 여기 스티커 붙인 안개기슭 마을의 집은 꼭 가셔야 한대요. 사람들 정말 착해서요. 특히 거기 시장이요.
1: 그래? 퍼시가 그렇게까지 말했다면 그게 맞겠지, 뭐.
0: 진짜 믿으세요? 그게... 갈게요. 요정으로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2: 수고했어, 로보도. 근데 이제 안 되겠다. 로키, 썰매 수리는 어떻게 돼가?
3: 마음처럼 안 되네.
4: 기운내, 로키. 처음 보는 기계니까 당연히 까다롭겠지.
3: 이대로 포기하면 올해 크리스마스는 어떡해. 내가 갈까?
2: 기다려봐, 트래커. 이런 일에 맞는 애는 따로 있으니까. 에베레스트, 나가서 차 좀 꺼내줄래?
5: 눈을 한참 파야겠지만 최대한 해볼게. 타이어 주변은 거의 치웠어. 좋아, 이제 차 빼봐.
2: 정말 고마워. 더 안전한 길로 안내해 줄래?
5: 알았어.
0: 빨리 가자. 얼른 집에 가야 누르면 냐옹 우는 고양이 인형을 받지. 다른 장난감도 챙기고. 그래,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뭐. 이 정도쯤이야. 이거 보기보다 꽤 어렵잖아. 이런, 하필이면 이런 데서. 대체 여기가 어디쯤이지? 요정 배지로 산타를 부르자. 없잖아. 얘들아, 내 요정 배지 좀 찾아봐. 대신 난 살려줘.
2: 이상하다. 비행기 본부 GPS 신호가 사라졌어.
6: 잠깐, 신호가 약해졌다는 건 여기가 북극이란 거 아니야?
3: 그럼 산타 할아버지만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네?
2: 우리 비행기 본부에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3: 잠깐, 누가 살려달래. 또 야옹?
2: 로봇아, 잠깐 차 좀 세워줘. 트래커가 저 소리를 추적할 수 있게.
0: 살려줘, 너무 추워.
3: 험딩어 시장님이야. 소리는 지금 저기서 나는데? 북극 방향은 저기잖아. 알지만 산타 할아버지를 못 만나도 사람 먼저 살려야지.
2: 역시 트래커, 퍼피 구조대다운 생각이야. 에베레스트 차 타고 소리가 나는 대로 안내해줘.
3: 자, 출발하자.
0: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최악으로 변하냐고. 너무하네.
7: 험딩어 시장님, 고양이들 들려요? 저희 퍼피 구조대가 왔어요. 금방 꺼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2: 뒷문은 막혀있는데? 다른 쪽 문을 열어야 할 것 같아. 트래커, 비행기 본부에 위로 올라가줄래?
3: 알았어. 케이블! 예!
2: 마셜, 저기에 사다리를 대줘.
3: 준비 끝! 멍멍 소방관 작전 시작! 사다리!
0: 퍼피 구조대, 너희들 정말 구해주러 와줘서 고맙다.
2: 괜찮으세요, 험딩어 시장님?
0: 나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전부 망치게 됐네. 내가 산타한테 선물 지도를 엉터리로 줬거든. 나쁘지 않아. 미안하다.
2: 시장님이랑 고양이들도 무사하고 다 모였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별건가요?
3: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에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정을 베푸는 거죠.
8: 네, 맞아요.
4: 미안.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참뜻을 깨닫는 걸 보고 너무 감동해서.
9: 라이더, 퍼시, 이것 좀 봐. 이 썰매 마법에 걸렸나봐. 갑자기 날아.
4: 이게 빠졌던 거구나. 너희 크리스마스 정신이 내 썰매를 꽂혔어. 엉터리 지도대로 가시기 전에 산타님을 만나야 돼.

0: 뒤에 따라갈게.
1: 자, 됐어. 자, 됐어.
2: 잠깐! 사탕님, 잠시만요!
1: 허허, 갑자기 왜 그러니, 허씨?
2: 크리스마스 선물 지도에 이게 빠졌거든요.
1: 어드벤처 베이? 아, 그렇지. 그 착한 사람들이 빠졌었구나. 고맙다, 퍼시.
2: 그 인산 라이더하고 퍼피 구조대가 받아야 돼요. 특히 트래커요. 산타님을 정말 좋아한대요.
3: 우와, 산타 할아버지야!
2: 트래커랑 이 친구들은 크리스마스를 포기할 각오로 생명을 구했어요.
1: 기특한 아이들이군. 그게 크리스마스의 참 정신이지. 정말 고맙다, 트래커. 너희를 만나니 참 좋구나.
3: 저도요.
1: 너희랑 더 오래 있고 싶지만 내가 배달이 늦었거든.
4: 아, 도와드릴까요? 저, 제가 오늘 좀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라도 갚게요.
1: 아, 여기서 또 보네, 허미.
4: 어, 아.
1: 그럼 여기 있는 선물들을 퍼피 구조대하고 같이 비행기에 나눠 실어줄래? 정말 돕고 싶다면.
5: 퍼피 구조대 크리스마스 특별 축하!
1: 넌 여기 우리랑 같이 타겠니, 트래커?
3: 네.
1: 호호호! 자, 간다!

0: 언니 축하했죠? 멋진 선물이 잔뜩 있어.
1: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2: 메리 크리스마스, 허미.
3: 누르면 야우는 그 고양이 인형이잖아요. 오, 제가 정말로 갖고 싶었던 건데. 아, 자,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
4: 고맙습니다.
2: 와, 착한 일 하니까 기분 좋지?
3: 오! 호호!
5: 퍼피 구조대, 올 크리스마스도 무사히 보내게 해줘서 고마워.
6: 고맙기는. 크리스마스에 또 문제가 생기면 퍼피 구조대 불러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식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퍼드 타운.
6: 어,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눈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EBS IM 포키젤?
3: 네.

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들이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무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식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꼬꼬 여왕님을 구해라
2: 좋아요 시장님 그럼 이제 비치발리볼 시작합니다 저희 스타일로요
3: 그래 스카이 그렇게 올려줘 공격하기 좋거든
4: 오 마이 볼 우리 아기 꼬꼬 물에 안 빠지게 구하고 나서 정도야. 근데 좀 무리했나? 확실히 피곤하긴 해. 항상 조심하랬잖니. 너 없이 엄마가 어떻게 살아? 펭귄 표 튤립 파이라니 무지 기대되는데. 이 옥수수 머핀은 치카랬던 건가? 고맙다. 유람선 여행 진짜 좋다. 이렇게 마음 편히 쉬어보는 게 대체 얼마만이야.
5: 저기요, 시장님.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시면 풍랑에 휩쓸리실 수도 있어요.
4: 와, 밖에서 나는 소리 정말 장난 아니다. 근데 우리 아긴 어쩜 이렇게 용감할까? 세상에 무슨 일이죠?
5: 폭풍은 멎었는데 어떤 섬에 황 밀려왔어요. 여기 좀 보세요. 이 상태로 항해하다가는 돌아가신 조상님들 뵈러 갈지도 모르겠는데요.
4: 술인 돼요?
5: 소나무판으로 막으면 될 것 같은데 찾아보죠.
4: 치카레타 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엄마는 이 섬이 어쩐지 조금 섬뜩한 것 같네. 닭발자국! 또 커다란 둥지에다 여기 이건
5: 설마 이게 꿈은 아니겠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전설의 섬이랑 똑같아요. 바로 꼬꼬섬이란 데죠.
4: 전설이요? 왜 전설적인 섬인데요?

0: 말하는 닭이 살고 있거든요.
1: 어, 정말 신기하네요. 어, 안 그래도 닭들한테 궁금한 게 참 많았는데 잘 됐어요. 가령 닭이랑 달걀 좀 먼저인 거.
0: 어렵겠는데요. 닭들이 전부 도망치고 있잖아요.
1: 오, 우리 치카레타를 데려갔어요. 이봐, 어디가, 이리 와. 우리 아기 꼬꼬 데리고 어딜 가는 거야?
0: 저기 왕자에 앉혀놨는데요.
1: 어우, 저는 우리 치카레타가 특별하단 건 진작에 알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설마 왕족일 줄은 전혀 몰랐어요. 감격해서 눈물이 나요. 치카레타, 이리 와서 엄마 한번 안아줄래?
2: 꾹꾹 여왕님 만세.
1: 어, 그래 알아. 나도 쟤를 사랑하니까.
2: 꾹꾹 여왕님 만세.
1: 잘하네. 근데 꼬꼬 여왕은 나랑 떨어져 있으면 엄청 불안해할걸.
2: 꾹꾹 여왕님 만세.
1: 너희는 그 말밖에 못하니?
2: 꾹꾹 여왕님 만세.
1: 저 애는 치카레타거든.
0: 어, 시장님, 하늘이 음산한 게 예감이 영 안 좋은데 얼른 배를 고치고 나서 꼬꼬 섬을 떠나시죠.
1: 배는 선장님이 맡아주세요. 전 아기 꼬꼬를 이 섬에서 꼭 데려가야겠으니까. 이 닭들이 대체 무슨 속셈으로 이러는지 모르겠네. 똑같이 여왕님 소리만 하고 퍼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어.
3: 나!
4: 내가 받을게. 어, 분명 받았는데 배구공이 어디 갔지?
5: 네, 구대시장님, 여행은 어떠세요?
1: 어우, 라이더, 이 난리를 어떻게 하면 좋니? 도다리오는 폭풍에 뻥 뚫리고 치카레타는 커다란 왕좌에 붙잡혀 있어.
5: 걱정 마세요, 시장님. 저희가 금방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로보독, 비행기 본부를 몰고 와줘. 퍼피 구조대, 비행기 본부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3: 마셜, 조심해! 어?

0: 마음의 인기는 이제 배구공한테도 통하네.
1: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2: 빨리 와줘서 고마워. 도다리호가 꼬꼬섬이란 곳에 좌초됐는데 거기 닭들이 치카레타를 왕좌에 앉혀놓고서는 안 보내준대.
3: 꼬꼬 여왕님 만세.
4: 감옥이 따로 없네.
5: 우리가 가서 구해줘야겠어.
2: 그래야지.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로키? 너는 연장을 가지고 도다리호를 좀 고쳐줄래?
6: 초록에너지 출동.
2: 다음은 체이스. 너는 공을 발사해서 치카레타를 지키고 있는 닭들을 유인해줘.
1: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2: 그리고 스카이, 넌 닭들이 한눈 팔았을 때 헬리콥터로 치카레타를 안전한 곳까지 옮겨줘.
7: 하늘을 나는 스카이.
2: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두다리 호랑 터보 선장님은 저 앞에 보여. 오, 구대 시장님이랑 치카레타야. 루키, 체이스, 자, 바로 출동하자.

0: 지금이야 로보도 제트 엔진
1: 저기 있다
2: 라이저 서둘러 와줘서 고맙다 닭들이 우리 치카레타가 너무 좋은지 놔줄 생각을 안 해
3: 꾸꾸 영원히 만세
0: 닭들이 말하네 허, 신기하다 시장님 닭은 뭘 좋아해요?
2: 뭐 닭은 옥수수를 좋아하지
1: 랩! 발사대 충분해 랩! 옥수수 발사
0: 준비해줘 스카이 작전이 곧 성공할 것 같아
1: 뭐야 튕겨냈어 피하자
0: 팝콘? 진짜 이상하네
2: 어, 맛은 있어 어.
1: 가자 지금이 기회야
0: 잠깐 체이스 봐
3: 꾸꾸 영원 만세
2: 저 닭들이 모처럼 즐거운 유람선 여행을 다 망쳐놨대
1: 저 위에서 오래는 못 버티실 텐데 시장님 옆으로 뛰어내려 보세요
2: 이 높은 데서 다리 힘 풀릴 때까지 그냥 계속 뛸까봐 길게는 어렵겠지만
0: 걱정 마세요 스카이 안 되겠어 벨트로 시장님을 큰 달걀 위에서 들어줄래?
4: 알았어 라이더 벨트 벨트로 뛰세요
2: 알겠어 어째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병아리 진짜 귀엽다
5: 꾸꾸 여왕님 만세
2: 확 깨네
0: 잘했어 스카이 이제는 왕좌에서 치카레타만 구하면 돼
1: 근데 닭들이 잠시도 눈을 안 떼고 감시하잖아
0: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로보도 특별히 희로울 게 하나 있거든
6: 딱 하나만 더 박으면 돼요 좋아
7: 서둘러 로키 불길하게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3: 꾸꾸 여왕님 만세 꾸꾸 여왕님 만세
1: 폭풍이 다시 몰려오는데 서둘러야겠어
0: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3: 꾸꾸 여왕
0: 다 저기에 불을 비춰줘
1: 손짠든
0: 스카이 지금
2: 됐다 잡았어
3: 꾸꾸 영원님 만세 꾸꾸 영원님 만세
0: 모두 도다리 호로 뛰어가자 시동 걸어주세요, 선장님!
7: 닭들이 많이 화났나 봐!
6: 고쳐놓길 잘했네요!
8: 전속력으로 전진!
2: 버피고 저대! 덕분에 살았는데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6: 옥수수 머핀이잖아!
0: 별 말씀을요 시장님 혹시 또 꼬꼬 여왕을 구해야 하거든 아까 보신 황금 동상을 불러주세요
2: 그 황금 동상도 훌륭한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3: 통통 여왕님 만세
0: 구도의 시장님 아침 드실래요? 포토 할아버지의 달걀 요리거든요
2: 달걀이라고? 아, 괜찮아
6: 사막에 갇힌 도다리 오를 구해라
1: 우후! 이 맛에 보들 타지
9: 나 올리할게 잘 봐
1: 깔끔한데?
0: 흠잡을 데가 없어
6: 멋있는데 좋아 방금 네가 한 거 나도 해봐야지
10: 아줌마 네 기분 알아 창피한 거 티나? 조금 그래도 도전할까지?
9: 너도 곧 있음 올리 성공할 거야.
10: 하긴, 자꾸 해봐야 되니까 끝까지 해보지 마.
11: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탐험가 트레비스가 왔습니다. 여행을 떠나보죠. 오늘은 어떤 무인도를 만나게 될까요? 점심을 먹기 전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데는 여기 아님 저기쯤이겠죠? 그러면 저기. 근데 이거 어느 쪽으로 보는 거지? 저거 섬 같은데.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 육지로 가자!

0: 미안해 월리. 배 타는 재주만 있지 음악은 영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 연주하면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쫓아오지는 않을 거야. 어? 오늘 먹구름이 낀 데 썼나? 이따가 늦게 풍랑이 일 거라고는 들었는데.
1: 이 섬은 내가 찾았으니까 이제부터 내 섬이다.
0: 아, 웬만하면 재배에 건 갈고리 좀 빼줄래요?
1: 오? 에, 분명히 섬처럼 보였는데.
2: 어? 죄송해요, 선장님. 돌풍이 불어서 둘 다 날아가게 생겼네요.
0: 우리 뱃사람은 이런 돌풍을 밀리워라고 하죠.
1: 피구조대를 불러야겠어요.
3: 이번엔 깔끔하게 해내야지. 어렵네.
4: 아, 터보 선장님, 웬일이세요?
5: 도다리오랑 그 배를 모는 선장, 내가 지금 하늘로 떠올랐거든. 탐험가 트래비스 씨가 배에 저 열기구를 묶어서.
1: 다시 한번 미안해요, 선장님. 아무래도 이 바람이 우리를 대형 모래상자 같은 데까지 데리고 온 모양이에요.
2: 지도엔 없던데.
0: 지금 여기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막이잖아요.
4: 걱정 마세요. 지금 바로 출동할게요.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3: 라이더가 부른다! 뭐야? 마셜, 조심해!
6: 잘 봤지, 얘들아? 낙법이란 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0: 이번엔 사막에 갇혀있는 배를 구해야 돼.
1: 어떻게 갇혀?
0: 어쩌다 보니까 도다리호가 트래비스 아저씨 열기구에 묶였는데 돌풍이 불어서 사막까지 날아갔대.
1: 그러면 선장님의 배를 다시 바다로 보내야겠네.
0: 맞아. 트래비스 아저씨의 열기구는 다시 하늘 위로 보내면 되고.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로키, 너는 연장으로 아주 큰 트레일러를 만들어줘. 도다리호를 실어올 수 있게.
2: 초록 에너지 출동!
0: 그리고 러블, 배가 워낙 무거우니까 그걸 일단 트레일러에 실으려면 불도저가 꼭 필요해.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4: 근데 사막에서 바닥까지 배를 어떻게 끌고 오지?
0: 트래비스 아저씨의 구멍난 열기구를 돛처럼 만들어서 도다리호에 달면 가능해. 그래서 또 갈 대원은 주마, 네 호버크래프트에 달린 큰 팬 있지? 그걸로 이 배에 바람을 불게 해서 사막 위를 미끄러지게 해줘.
2: 해양구조 주마 출동!
0: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영국 해군 중복이죠? 참 멋진데요?
1: 하하, 칭찬을 들으니까 좋네요. 물론 제가 연주했던 곡은 반짝반짝이었지만요.
0: 작은 별이요? 아, 그러고 보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곡이다 했는데 브라보! 자, 여러분, 오늘도 버피 구조대의 엄청난 구조 장면을 다 함께 응원하면서 보시죠.
1: 와줘서 고마워. 근데 땅에 묶인 이 배를 어떻게 끌어낼지 물어봐도 될까?
2: 바람은 슝 타고 바다로 갈 거예요. 로키, 아까 말한 트레일러를 만들어줘.
3: 알았어.
2: 이젠 트래비스 아저씨의 열기구를 커다란 돛으로 만들 거야. 러블, 주마, 준비됐지?
1: 여행을 주제로 이런 노래는 어때요?
3: 주문하신 트레일러 완성이요.
0: 도다리호가 아주 멋진 범선이 됐는데!
2: 다들 수고했어.
1: 근데 이 큰 배를 저 트레일러에 어떻게 올려?
2: 러블, 이제 엑셀을 밟으면서 끌어줄래?
4: 엑셀을 최대한으로 밟아볼게.
0: 도다리호가 사막에서 첫 번째 항해를 하는 기념적인 날이네요.
1: 오, 잘 될까요? 바람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바람을 타?
2: 주마에 호버크래프트가 있으니까요. 주마, 도다리호에 바람을 불게 해줘.
3: 이런, 호버크래프트가 낮아서 도체 바람이 닿지를 않는데?
2: 걱정 마, 주마. 러블, 크레인으로 주마를 높이 들어 올려줄래?
4: 조금만 기다려.
3: 그러니까 꼭 비행기 같네.
2: 한 번 더 해봐, 주마.
3: 예! 예! 예!
2: 작전 성공! 두 분 아시겠지만 항해 중에 다치지 않게 꽉 잡으세요.
0: 도다리호, 어드벤처 베이를 향해 출발!
3: 죄송하지만 어드벤처 베이는 저쪽이에요.
5: 어서 항로 수정 바란다.
2: 좋았어. 퍼피 보조대 다시 출동하자.
1: 이거 바람이 완전 제멋대로 불어오는데?
2: 서두르자! 어서 도다리호를 쫓아가야 돼!
0: 바위가 참 뾰족뾰족해요! 저기 앞에 있는 거요!
1: 잠깐! 위험하면 피해서 가야죠! 저 뾰족한 바위에다 스치기만 해도 우리는 전부 다 끝장이라고요!
3: 무슨 수를 써야지! 이러다 도다리호가 바위들을 부딪히겠어!
2: 러블! 앞질러 가서 길을 먼저 좀 치워줄래?
4: 갑니다!
2: 정말 잘하고 있어, 러블!
0: 우와, 진짜로 바람이 부는데요, 선장님?
1: 근데 왜 하필 이럴 때 협곡이 나와? 우와! 트래비스 항해사님, 오늘 항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2: 주마,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처럼 트레일러 위에서 호버크래프트를 타봐.
4: 그래, 올리를 하는 것처럼 아주 큰 올리.
3: 올리처럼? 근데 나 아직 성공 못했는데.
4: 이번에 하면 되잖아.
3: 얘들아, 나 탔어! 우후!
2: 잘 타는데, 주마. 이제는 협곡 벽을 타고 한번 올라가봐. 스케이트보드를 타듯이.
3: 알았어. 멋지게 한번 날아올라 볼까? 우후!
4: 성공이야, 주마. 잘한다.
2: 그럼 마지막으로 그 트레일러를 도다리호 밑에 넣고 바로 빠져나오면 돼. 할 수 있는 한 빨리.
3: 좋아. 제발 받아줘.
6: 우린 괜찮아.
2: 잘했어, 얘들아. 다음 항구는 어드벤처 베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네요, 선장님.
1: 고마워. 다시 바다에 나오니까 좋다. 근데 오는 길이 좀 험했는지 나처럼 노련한 선원도 멀미나네.
0: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내 열기구를 어떻게 하늘에 띄우냐는 건데.
2: 그 정도는 주마한테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3: 뜨거운 도끼 채우라 출동합니다.
0: 이런 속도라면 뭐 금방 떠오르겠는데. 떴다! 오늘도 무사히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 퍼피 구조대.
2: 별 말씀을요. 혹시 또 여행하다가 길을 잃으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0: 이것도 뭐지? 새로운 행성인 건가? 모험을 향해 출발!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눈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3: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팡.
2: 어,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접업

0: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케이크.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4: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커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뽀롱뽀롱 떠나요. 뛰치고 캠핑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줄무랑
6: 덥다운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0: 칠성 무당벌레라고 해.
1: 얘 이름이에요? 귀엽다.
0: 그렇지. 그리고 진딧물도 엄청 잡아먹어줘. 식물이 아프지 않게 말이야.
1: 엄청 좋은 친구네요.
0: 맞아.
1: 안돼, 달콩아. 벌레가 놀라잖아.
2: 미안.
0: 너?
1: 아빠, 애기 무당벌레가 이상해요.
0: 응?
1: 몸이 뒤집힌 게 죽었나 봐.
0: 죽은 게 아니고 죽은 척 하는 거야. 위험에 처하면 이렇게 죽은 척해서 자기를 보호하거든.
1: 진짜요? 놀래라.
2: 놀래라.
1: 아빠, 우리 얘 집으로 돌려보내줘요.
2: 얼른. 어? 엄마한테.
0: 그럴까?
1: 근데 손으로 만지면 또 놀랄 텐데. 저게 좋겠다. 풀잎에 있는 걸 옮기는 것처럼 조심조심.
2: 조심조심.
1: 아빠, 여기가 좋겠어요.
0: 그렇네.
1: 이제 놓아줄게요. 잘가, 애기 무당벌레야. 다시는 길 잃으면 안 돼.
2: 안 돼.
1: 날아간다. 엄마 찾아가나 봐요.
0: 잘 가라고 손은 들어줄까?
1: 나 오늘 아주 멋진 일을 했다.
3: 멋진 일?
1: 응, 애기 무당벌레가 길을 잃었는데 내가 풀밭에 도와주고 왔지.
3: 우와, 진짜 멋진데? 꼭 구조대 같아.
1: 구조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막 달려가서 도와주는 거?
3: 응, 맞아.
1: 나 꼭 구조대가 돼보고 싶었는데.
3: 그럼 우리 구조대 놀이할까?
1: 그래, 재밌겠다. 그럼 이름이 있어야겠지. 좋아. 달달 구조대.
3: 달달 구조대?
1: 너랑 내 이름을 따서.
3: 우와, 정말 멋지다. 엄청 달달할 것 같은데.
1: 그치? 그럼 시작해볼까?

0: 조끼야. 오늘 정말 뿌듯했어. 누구를 돕는 건 엄청 행복한 일인 것 같아. 내일도 친구들 많이 많이 도와줘야지. 잘 자, 달토끼야.
1: 응, 잘 자. 야호, 성공! 달림아, 네 차례야. 어, 못 찾아?
0: 그게... 찾았다! 출동! 안녕?
1: 안녕?
0: 너 유나 맞지? 이번에 새로운. 그런데 왜 혼자 있어?
1: 그게 아직 부끄러워서 친구도 없고.
0: 우와, 손에 그 꽃 예쁘다.
1: 엄마가 사준 거야. 친구들이랑 같이 놀라고.
0: 이 스티커 나도 좀 봐도 되니?
1: 그럴까? 이건 공룡, 자동차,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 스티커야.
0: 우와, 예쁘다.
1: 너도 붙여줄까?
0: 정말? 좋아. 여기 붙여줘.
1: 어, 그래.
0: 어때?
1: 예쁘다.
0: 얘들아, 어? 봐봐. 유나가 스티커 붙여줬어.
2: 어디?
3: 말해.
2: 재밌겠다.
4: 우와, 예쁘다. 나도 붙여보고 싶은데.
0: 유나한테 해님 스티커도 있어. 별이가 좋아하는 자동차 스티커도 있고.
1: 진짜?
0: 나도 붙여줘.
4: 나도.
5: 여기 붙일래.
0: 나 여기.
1: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유나야, 고마워.
2: 아, 멋지다.
5: 고마워.
0: 와, 예쁘다.
4: 신난다.
0: 어, 별이다. 유나야, 고마워. 유나야, 스티커 거의 다 썼네.
1: 괜찮아. 덕분에 애들하고 친해졌는걸. 실은 아깐 진짜 집에 가고 싶었다. 근데 네가 말 걸어줘서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 고마워.
0: 다행이다. 실은 유나야, 내가 달달 구조대거든.
1: 달달 구조대?
0: 응,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구조대 말이야.
1: 우와, 멋지다. 그거 나도 하고 싶다.
0: 너도? 좋지. 달달 구조대 출동. 이제 안 아플 거야. 자, 그만 일어나.
5: 고마워 달림아. 너희가 치료해줘서 이제 안 아파.
1: 우린 달달 구조대거든.
5: 어, 달달구? 초콜릿 이름 같은데.
0: 뭐?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와주는 구조대야.
5: 아, 그런 거면 나도 할래. 재밌겠다.
0: 그래.
5: 어, 그럼 누구를 돕지? 어? 어디 갔지? 분명 여기 뒀는데.
0: 별이야, 뭐 잃어버렸어?
5: 아빠가 사준 공룡 연필이 없어졌어. 엄청 아끼는 건데.
0: 많이 속상하겠다. 하지만 걱정 마. 우리 달달 구조대가 찾아줄게.
4: 정말? 달달 구조대? 어. 그거 하면 별이 연필 찾아줄 수 있는 거야?
0: 그럼.
4: 그럼 나도 할래.
2: 나도 시켜줘.
0: 나도.

0: 진짜?
1: 어디? 다리다 뒤에.
2: 뒤에? 어디 어디?
1: 아니, 나 뒷주머니에.
2: 어?
1: 여기 있었네. 찾았다.
2: 뭐야?
3: 주머니에 있었잖아.
1: 얘들아, 아니 달달구조대 고마워.

0: 그래.
1: 재밌어.
0: 뿌듯해.
2: 그러자 우리는 영원한 달달 구조대니까.
3: 야호! 달달 구조대.
0: 우와! 우와! 달림이랑 캠핑을 간다니 너무 신난다.
2: 나도 나도 너무 좋아.
4: 별이 너는?
5: 글쎄, 집 밖은 좀 불편할 것 같은데.
2: 그런데 무슨 짐을 이리 많이 가져온 거야?
5: 응, 읽을 책하고 잠옷, 침낭이랑 모기랑 스프레이.
0: 어? 저기 온다!
2: 우와! 캠핑카다!
0: 우와! 진짜 크다!
6: 얘들아, 아빠가 캠핑카를 빌려와.
1: 내가 먼저 갈 거야!
6: 다들 신이 났네.
0: 따뜻하고 싶어.
7: 어, 그래?
2: 우와, 멋지다.
0: 너무 좋다. 쇼파도 푹신해.
2: 얘들아, 여기 침대도 있어.
5: 우와, 차에서 물도 나오고 진짜 신기해.
2: 여기 화장실도 있네.
0: 네, 냉장고도 있고.
2: 야호! 우와, 좋다. 오, 집같아.
7: 맛있는 간식도 잔뜩 챙겨왔으니까 신나게 놀다 와.
0: 네.
8: 밀크도 간식 먹어.
6: 자, 그럼 슬슬 출발해볼까?
3: 캠핑장으로.

0: 최고예요. 밖에서 먹으니 더 맛있어요.
1: 이따 저녁은 바비큐 파티니까 기대하라고.
0: 어? 밀크 벌써 다 먹었네. 이제 물 마시자.
2: 달리마, 어? 우리 빨리 먹고 나비 보러 가자. 꽃도 보고.
0: 그래, 술래 잡기도 하자.
2: 좋아, 좋아.
0: 별이, 너는?
3: 난 사용할게. 조용히 산책하고 싶다고.
0: 별이야, 괜찮아?
3: 밀크, 물을 엎으면 어떡해. 난 옷 젖는 거 싫단 말이야. 어, 비잖아.
1: 나... 얘들아, 차 안으로 들어가. 얼른.
0: 아, 뭐야,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아빠, 오늘 날씨 좋을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1: 아, 그러게. 오늘 비 예보는 없었는데.
3: 어, 계속 올 것 같은데요.
0: 밀크, 못 나가. 밖에는 비가 온다고.
2: 아, 나가서 놀고 싶다.
3: 심심하면 이거 읽을래?
2: 아니, 오늘은 우리가 사랑할게.
0: 아빠, 뭐 재미난 거 없을까요?
1: 글쎄다, 비가 많이 와서 나갈 수가 없으니.
2: 달리마, 나 너무 심심해.
0: 나도.
3: 책이라도 보라니까.
0: 별아, 응? 달팽이는 비가 오면 나온댔지.
3: 응, 맞아.
2: 우와, 그럼 밖에 달팽이가 있겠다.
0: 맞아, 맞아.
3: 달팽이? 나갈 수도 없는데 어쩌라고.
0: 그러네.
3: 난 옷 젖는 거 정말 질색이거든.
0: 응? 밀크야.
2: 밀크가 봉투를 뒤집었었네.
0: 밀크야, 조심해. 어? 아빠, 이건 뭐예요?
1: 어, 그거 야외에서 놀 때 쓰려고 가져온 비닐인데 쓸모없게 됐네.
0: 그래,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2: 좋은 생각?
4: 드디어 끝냈다.
5: 어? 비가 오네? 애들은 잘 놀고 있으려나?
0: 비닐을 선에 맞춰 잘라서
1: 우와.
0: 테이프를 잘 붙여주면 다 됐다!
2: 나 어때? 멋지지?
1: 비닐봉투로 만든 것 치곤 꽤 그럴싸한데?
0: 아빠, 이제 나가도 되죠?
1: 괜찮겠어?
2: 그럼요!
1: 그럼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또...
2: 밀크가 나갔어!
0: 얘들아, 우리도 나가자!
3: 어, 난 사용할게. 너희들 먼저...
2: 그럼 가자!
1: 비 맞는 게 저렇게 좋을까? 안 그러니 별이야?
3: 그러게요. 비 맞으면 축축하고 끝도 옷을 못 봐.
1: 별이야, 아저씨가 좀 이따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3: 네.
0: 밀크, 거기서! 밀크, 이 녀석 잡았다! 우와, 이건...
3: 역시 안 되겠어. 접는 건 진짜 싫어. 어, 어,
0: 달리마. 별이야, 같이 놀자.
2: 엄청 재밌어. 아,
3: 그래도 못 접는 건 싫다. 어, 어? 야, 밀크. 옷이 다 저... 어? 괜찮잖아.
0: 우비를 입어서 괜찮아. 놀 거지?
3: 어,
0: 자, 어서 가자.
3: 천천히 가!
2: 우와, 대왕 달팽이다!
0: 우와, 귀엽다! 근데 비를 맞네?
3: 달팽이는 원래 비를 좋아해.
0: 그래?
3: 몸이 마르면 안 돼서 물길을 찾아 나오거든.
0: 우와, 그렇구나.
3: 대왕 달팽이를 다 보다니.
2: 별이야, 너 발 밑에.
4: 지렁이도 별이를 좋아하나 봐.
6: 지렁이다.

0: 너무 맛있어요.
1: 저도요.
2: 다들 잘 먹으니 좋네.
3: 아빠, 비 오는 날 캠핑도 너무 좋아요.
4: 네, 진짜 최고예요.
3: 별이 난 어땠어?
5: 나도 좋았어.
3: 책에서만 봤던 대왕달팽이도 보고 개구리도 보고
4: 지렁이도 봤잖아.
3: 그만 좀 해. 저거 봐요.
2: 무지개가 떴네.
3: 아빠, 우리 다음에 또 와요.
2: 그래, 다음엔 비가 진짜로 많이 오는 날로 하자. 어때?
6: 네, 사용할게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7: 얼굴엔
6: 순한 킹킹,
7: 진물엔
6: 덤덤한
8: 순하게
6: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아메리카.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0: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킹킹.
11: 술모란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오늘도 신나게 움직여볼까?
2: 함께 친구들은 손바닥을 쭉!
3: 골자! 좋았어! 딩동댕 친구들! 힘차게 우리 몸을 깨워보자! 신나게 몸을 풀어볼까요? 먼저 하늘 위로 주먹 찌르기.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 옆으로.
4: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 네, 하. 자, 이번에는 훅 찌듯이 몸을 두드려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4: 하나. 다섯, 일곱, 여덟,
3: 어깨.
4: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 하! 우리 딩동댕 친구들 다 잘하고 있죠?
5: 네.
3: 자, 이번에는 몸 비틀기.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 손 펴고.
4: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6: 우린 준비 끝!
3: 자,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 오늘은 누구처럼 움직일래? 바로 나뭇잎!
1: 오, 색깔이 변했네.
2: 가을이잖아.
3: 맞아. 이젠 나무랑 안녕 할 시간이래.
1: 어, 꽉 잡아. 꽉 잡아. 아이쿠, 떨어졌다. 우와.
3: 헐헐 날아서 땅으로. 정말 신나겠지? 이렇게 나뭇잎이 되어볼 사람. 오늘 우리는 모두
6: 나뭇잎!
3: 그래요, 우린 모두 나뭇가지에 매달린 나뭇잎! 하! 우와, 나뭇잎 엄청 많다! 어? 노엘이는 어떤 나뭇잎이에요?
2: 저는 은행잎이요!
3: 은행잎! 은행잎이어서 하트 모양이구나! 그렇다면 우리 선율이는 어떤 잎이지?
7: 나는 단풍잎!
3: 어? 단풍잎이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별 모양을 만들었구나. 어?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승범이는 어떤 잎이지?
8: 나는 야자수잎!
3: 야자수잎? 아, 야자수처럼 쭉쭉 뻗어있네. 오, 오늘따라 가을바람이 슝!
1: 댕구나뭇잎이 흔들린다, 흔들려.
3: 오, 진짜 흔들린다.
2: 팔랑, 팔랑, 팔랑.
3: 우와, 댕구샤샤임, 정말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아. 오, 살랑살랑. 알록달록 곱게 물든 나무 위로 찬바람이 거세게 쌩쌩.

0: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나뭇가지에 꼭 붙어있네.
1: 친구들도 해볼래요?
2: 어? 얘들아! 거센 바람이 몰려온다!
0: 절대, 절대 안 떨어질 거야!
3: 아, 꼭 잡아!
1: 오, 꼭 잡아, 꼭 잡아! 마리는 괜찮아.
3: 마리 나뭇잎도 힘내. 근데 다른 나뭇잎들은 막 떨어지네.
0: 휘링 휘링 휘리링.
1: 바람에 펄펄. 친구들도 보여줘요. 나뭇잎이 떨어진다. 어? 승범이 나뭇잎이 떨어진다.
4: 팔랑 팔랑 팔랑 팔랑.
1: 우와, 떨어졌네. 우리 하리 나뭇잎도 떨어진다.
5: 하리 나뭇잎은 더 멀리 간다. 휘링 휘링 휘링 휘링.
1: 안녕. 이어서 우리 댕구 나뭇잎도 떨어집니다.
0: 더 멀리 가야지. 휘링 휘링 휘링 휘링. 와!
1: 이어서 선유리 나뭇잎도 자 떨어집니다. 아, 좋아, 떨어졌다. 불짝샘 나뭇잎도 떨어집니다.
6: 샤샤도 야도.
1: 와, 우리 모두 다 떨어졌다. 떨어진 나뭇잎이 징글징글 징그르르 대그르르.
0: 우와, 이건 같이 해야 돼.
1: 아하, 그렇다면 이번에는 노엘이 나뭇잎으로 바람이 슝 돕니다.
7: 징글 징글.
1: 오, 굴러간다. 반대로 봅니다.
7: 징글 징글.
1: 아하, 잘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승범이 잎으로 바람이 슝!
7: 징글 징글.
1: 오, 반대로 봅니다.
7: 징글 징글.
1: 오, 오, 오, 이번엔 불짝된 잎이 날아갑니다. 오, 징글 징글. 오, 어디까지 가는 거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 나뭇잎이 되어보니 어때?
0: 너무 재밌어요.
1: 그럴 줄 알았어. 이제는 다 함께 모두 폴짝 준비.

0: 역시 우리 딩동댕 친구들 모두 잘했어!
1: 잘했어!
2: 딩동댕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3: 옛날 아주 먼 옛날 개구리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 속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청개구리는 언제나 반대로만 하는 말썽꾸러기였죠.
4: 난 거꾸로 하는 게 재밌죠. 노래도 거꾸로. 굴게 굴게 굴게 굴게.
3: 청개구리야, 바닷가엔 절대로 가지 마라. 아기 개구리를 잡아가는 백로가 온단다. 하지만 청개구리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바닷가로 갔어요. 그때 백로가 다가왔어요. 백로가 청개구리를 잡으려는 순간 어디선가 엄마 개구리가 나타나서 백로에게 달려들었어요. 청개구리를 구한 엄마 개구리는 겨우 집으로 돌아왔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엄마 개구리는 병들고 말았지요. 엄마 개구리는 청개구리를 불러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5: 청개구리야, 내가 죽거든 내 가에 묻어다오.
3: 그래야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산에 묻어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5: 엄마, 엄마.
3: 청개구리는 그동안 반대로 했던 행동을 뉘우쳤어요.
5: 엄마의 마지막 말씀만을 꼭 들어드려야지.
3: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씀대로 냇가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날 밤 천둥이 치고 큰 비가 내렸어요. 개구리는 목 놓아 울었어요. 왜냐하면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개구리가 개골개골 운다는 재밌는 옛날 아주 먼 옛날 이야기였어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그대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그럼 모두 안녕!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용용용용용용.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으악.

0: 이번엔 내 차례.
1: 나도 쉴래.
2: 캥거루처럼 쿵쿵쿵, 캥거루처럼 쿵쿵쿵, 모두 얼음.
0: 멈춰. 네 차례야, 레미.
2: 함께 춤추자.
1: 나도 같이 할래.
0: 좋아, 아씨가 술래.

0: 라시가 움직였어.
1: 함께 춤추자.
2: 왜 그래 도도?
3: 나도 술래하고 싶어.
2: 이번엔 도도가 해.
4: 그래.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집중.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질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목소리 호태.
1: 장난감 사자
2: 아이 호떡아 여기서 이러는 거 아니야. 얼른 일어나. 어?
1: 아이 싫어. 나 장난감 사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사자 장난감 사자.
2: 그만. 알았어. 사줄게.
1: 오케이.
2: 여기 있어. 아유, 피곤해. 아우, 너무 피곤해. 정말.
0: 아빠, 무슨 일 있었어요? 오, 호떡아, 그 장난감 뭐야? 새로 샀어?
1: 아빠가 사주셨다.
0: 엥? 근데 또 목소리가 왜 그래?
3: 왜겠니 오빠가 어? 장난감 사달라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떼쓰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지금 굉장히 피곤해.
0: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장난감은 얻었지만 목소리는 잃었네.
1: 근데 누나 응? 소리 좀 질렀다고 왜 목소리가 쉬는 거야? 왜 목소리가 쉬는 거냐고?
0: 목 더 쉬기 전에 그만 말해. 마침 잘 됐다. 내가 예전에 이 목소리 딱지로 공기공주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왜 목이 쉬는지 공기공주님 이야기 들려줄까? 예쁜 목소리가 되고 싶은 공기공주님이 있었어.

0: 다니는 공기의 뿐 목소리는 될 수 없을 거야. 예쁜 목소리는 어림도 없지.
1: 공기공주님, 많고 많은 소원 중에 하필 목소리가 되는 게 소원이라니.
0: 아니, 이걸?
1: 공주님, 요술 램프예요.
2: 요술 램프의 요정 지니입니다. 공기 공주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0: 나 목소리가 되게 해줘.
2: 에? 목소리요?
0: 아무리 진이라도 너무 힘든 소원이라 안 되겠지?
2: 무슨 말씀이십니까? 요술 램프의 요정 진이는 무슨 소원이든 이루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1: 그럼 당장 우리 공주님을 목소리로 만들어줘.
2: 목소리가 되려면 인간이 숨을 쉴 때 코로 들어가서 목소리 호텔로 가셔야 합니다. 물론 가시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가시겠습니까?
0: 물론이지.
2: 좋습니다. 마침 저기 호떡이가 있으니 호떡이가 숨을 들이실 때 코로 들어가세요. 자, 그럼 갑니다.

0: 공기공주님, 괜찮으세요? 호떡이 들숨이 어마어마하네요.
1: 그러게. 근데 여기는 어디지?
0: 코 아닙니다.
1: 아, 그래. 목소리 호텔은 어디 있을까?
0: 이쪽인 것 같은데.
1: 땅 떨어지에요.
0: 떨어졌다가는 무사하지 못할 거니.
1: 난 갈 거야.

0: 공기공주님, 여기는...
1: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 호텔입니다.
2: 저희는 목소리 호텔의 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성대를 지키고 있는 문지기 세포입니다.
3: 환영합니다.
4: 여기가 목소리 호텔이라고요? 야호!
0: 드디어 공주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1: 소원이라뇨?
4: 저 목소리가 되고 싶어서 목소리 호텔에 찾아왔거든요. 어떻게 하면 목소리가 될 수 있을까요?
1: 목소리가 되시려면 다시 성대문 밖으로 나가셔야 하는데.
4: 그래요? 그럼 당장 나갈게요.
3: 안 됩니다.
2: 공기손님은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지만
1: 목소리가 되실 때는 목소리 호텔 사장님의 도움과 허락이 필요하답니다.
4: 목소리 호텔 사장님이 누군데요?
5: 목소리 호텔 사장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4: 네.
0: 공기공주님, 같이 가요.
5: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4: 고마워요, 안내세포. 근데 여긴 어디지?
1: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목소리 호텔 사장, 페입니다.
4: 페님을 뵙습니다. 페님, 저 목소리가 되고 싶어서 왔는데요.
0: 여기서 공기를 목소리로 만들어주는 거 맞죠?
1: 네, 맞습니다. 아주 잘 오셨어요. 이 목소리 호텔에서는 말이죠. 공기손님, 안녕히 가세요.
6: 우와! 새로 들어온 공기손님을 성대로 밀어줍니다.

0: 그럼 성대가 다치면서 흔들리는데 이때 공기 손님이 목소리로 바뀌죠.
1: 오, 예!
0: 그리고 입을 통해 나가게 됩니다.
2: 팬님, 저를 빨리 목소리로 만들어주세요.
3: 어떤 목소리를 원하십니까?
2: 나는 공주, 공기 공주, 목소리가 되고 싶은 공기 공주. 어떤 목소리가 좋을까?
1: 예쁜 목소리가 좋겠지.
2: 아니면
4: What a wonderful 멋진 목소리는 어때야?
5: 아니, 뭐든 얼른 정하세요.
4: 재밌는 목소리도 좋겠다.
3: 어떤 목소리든 말씀만 하십시오. 성대로 밀어드릴 테니까.
6: 패님, 패님, 패님, 패님. 얼른 공기 손님들을 내보내주세요.
7: 저 먼저 나갈래요.
8: 저 먼저 나가게 해주세요.
9: 내가 먼저 나갈까요? 저 먼저 나갈까요?
3: 한 번에 나가면 성대가 위험할 텐데.
10: 비상, 비상. 뇌님이 때를 쓰고 있습니다.
3: 어? 아니, 뇌님은 갑자기 왜?
1: 으아, 장난감 갖고 싶어! 장난감 사줄 때까지 됐어! 으아, 아, 장난감! 장난감! 장난감! 악을 쓰면서 울어! 아, 사줘! 사줘! 사줘! 사줘! 성질나! 으아!
3: 진짜 비상이군. 자자, 목소리 호텔에 오신 공기 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빠르게 밀어드릴 테니까 빨리 나가서 목소리가 되세요. 자, 우와! 다음 손님.
8: 예.
3: 우와! 다음 손님.
8: 예.
3: 우와! 다음 손님.
2: 아, 잠깐, 잠깐, 잠깐. 왜 이렇게 세게 미세요? 그러다 우리 공기 공주님 다치십니다.
3: 아, 뇌님께서 계속 소리를 지르라잖아요. 그럼 더 빨리 공기 손님들을 성대로 내보내야 한다고요. 공기 공주님도 가세요.
8: 우와!
3: 자!
8: 우와!
11: 공기 손님, 목소리 호텔에서 잘 쉬셨어?
12: 성대 타도! 왜 이렇게 빨리 나가지?
11: 아유, 빨리 닿는 바람에 성대가 너무 흔들려.
12: 아무래도 호떡이가 소리를 지르나 봐.

미치지? 공기 손님이 너무 빨리 나가서 성대가 고장 났나 봐. 헛덩이가 계속 소리를 지르나 봐. 목소리는 어떻게 해?

0: 다쳐요.
1: 안 다쳐. 저는
2: 뭐라고요? 안 다친다고요? 그럼 나는요?
0: 죄송합니다. 쉰 목소리 되시겠습니다.
1: 성대가 안 다쳐서 역시 쉰 목소리 당첨이요.
3: 호떡이 띠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성대가 고장나고 잘 안 다쳐서 결국 공기공주님은 쉰 목소리가 되고 말았지.
4: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 안 돼.
5: 네, 앞으로는 떼 쓰면서 크게 소리 지르지 않을게요.
3: 많이 피곤하셨나 보다. 그럼 약속.
5: 약속.
6: 코막힘 뚫어뻥.
7: 랄랄랄랄랄랄랄라.
8: 어? 호떡이다.
9: 호떡이를 공격하라.
6: 어? 감기 바이러스. 호떡이 하나도 겁 안 나. 나에게 너희들을 물리칠 무기가 있다. 나와라! 흥! 자, 내 무기를 받아라! 이야!
10: 우와!
6: 이야!
10: 이야! 이야!
6: 물리쳐주마! 내 콧물을 받아라!
3: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이, 호떡아! 나야, 나 호빵이!
6: 꿈이 아니었네.
3: 어?
6: 근데 누나, 내가 꿈에서 감기 바이러스들을 콧물로 싹 다 물리쳤다!
3: 어? 어?
6: 근데 왜 이렇게 코가 막히는 거지? 어? 왜 이렇게 코가 막히는 거냐고! 왜 이렇게 코가 막히는 거냐고! 왜, 왜!
3: 네가 코감기에 걸렸잖아.
6: 그러니까 코감기에 걸리면 콧구멍이 막힌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냐고.
3: 그건... 아, 그래. 내가 코딱지로 알아보고 올게.

0: 어? 여기는 어디지? 어, 물어봐야겠다. 저기 있잖아.
1: 뭐야? 벌써 근무 시간이야? 어?
2: 에? 아니잖아. 에이, 점액 세포의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을 방해하다니.
0: 미안. 근데 여기가 어디야?
2: 어디긴 어디야. 왼쪽 콧구멍 세차장이잖아. 넌 나랑 여기서 일하는 점액 세포고.
0: 아, 내가 콧구멍 속에 점액 세포가 됐구나. 근데 그렇게 자고 있어도 되는 거야?
2: 괜찮아. 지금은 쉬는 시간이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 세차장 아래로.
3: 피사총사가 출동하면서 핏줄은 넓어질 거고 점막도 부풀어 오를 거야.

0: 하지만 점막 이상 없지?
1: 그러네. 근데 이건 무슨 소리야?
0: 어? 오른쪽 콧구멍 세차장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2: 쏴! 쏴! 더 쏴!
3: 어? 저? 어, 그만 뿌려도 되지 않을까?
4: 안 돼. 이 자동차에 수상한 손님이 타고 있어. 우리 점액세포가 점액을 쏘는데도 꼼짝도 안 하는 걸 보면 감기 바이러스일지도 몰라.
3: 뭐? 감기 바이러스?
4: 그렇다면 가만두면 안 되지. 점액 받아라!
2: 쏴! 쏴! 쏴!
4: 어? 잠깐만! 점막이 부풀어 오른다!
3: 어? 그렇다면 피사총사가 이쪽으로 오고 있나? 진짜 감기 바이러스인가 봐! 계속!
2: 쏴! 쏴! 쏴! 그만 쏴!
0: 어? 점액을 계속 쏘는 거 보니까 감기 바이러스라도 들어왔나?
1: 감기 바이러스? 그럼 같이 싸워야지!
0: 아이, 앉아! 우린 지금 쉬는 시간이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고. 자, 잘 들어봐.
5: 콧구멍 세차장은 왼쪽, 오른쪽 두 곳이 있어.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지.
0: 아, 휴. 이제 일 다 끝났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1: 오른쪽 콧구멍 세차장, 잘 부탁해.
2: 걱정 마. 자, 이제 우리가 슬슬 일을 시작해볼까? 준비됐지?
3: 물론이지.
6: 부릉부릉 부릉부릉
4: 둘, 셋.
2: 어서 오십시오, 손님.
3: 찬 공기 손님이시네요. 점액세포, 이 손님은 따뜻하게 해드리자.
2: 좋아, 따뜻한 점액모드로 바꾸고. 아, 변경 완료. 따뜻한 점액 발사! 쏴!
6: 아, 따뜻하다.
3: 오, 아, 공기 손님, 따뜻해졌으니 이제 콧구멍 안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6: 고맙습니다. 부릉부릉 부릉부릉
7: 부릉 부릉 부릉 부릉 부릉 부릉 부릉
2: 끝!
3: 둘, 셋!
2: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3: 와, 이 손님은 너무 건조하시다. 우리가 촉촉하게 해드리자. 좋아! 촉촉 모드로 바꾸고 삐삐삐삐리립.
2: 촉촉한 점액 발사! 와!
7: 어, 촉촉해. 좀 더.
2: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3: 더요? 알겠습니다. 이건 서비스입니다, 손님.
2: 서비스 점액 발사! 와!
7: 촉촉해. 만족해. 만족.
3: 공기 손님, 콧구멍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5: 촉촉촉촉촉. 우리 점액세포는 콧구멍 세차장으로 들어오는 공기 손님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일을 하잖아. 물론 가장 중요한 일은 침입자 관리지.
3: 둘, 셋.
2: 어서 오십시오.
4: 어, 너 누구냐? 침입자지?
8: 어, 저 침입자 아니에요. 냄새요, 냄새.
3: 어? 오, 냄새. 냄새는 바로 통과지.
8: 어, 고마워요. 그럼 수고하세요. 라라라라라라라라. 냄새, 냄새.
9: 아, 이 냄새는 한 번에 통과한다 이거지.
8: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3: 둘, 셋.
2: 어서 오십시오. 어? 너 누구냐?
10: 아, 그 냄새입니다만.
3: 냄새? 아닌 것 같은데.
10: 아, 냄새 맞습니다. 아, 맞아요.
3: 점액세포 그냥 보내줘. 아, 왜 수상

0: 걱정 마. 어차피 냄새가 아니면 걸리게 돼 있어. 통과!
1: 야호! 속였다. 안 떨어져.
0: 아, 걸렸다, 이 녀석. 너, 콧구멍에 들어오는 이물질은 우리 점액세포가 전부 잡는 거 몰라?
1: 아이, 나 이물질 아니거든요. 먼지거든요.
0: 그러니까 이물질이지. 이상한 물질. 코에 해롭고 호떡이 몸에 해로운 건 모두 이물질로 취급한다.
2: 아이고, 아이고. 잘못했다.
0: 도망가려고?
2: 네.
0: 안 될 텐데.
2: 잡혔다. 오른쪽 콧구멍이 일하는 줄 알았으면 왼쪽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건데 아깝다.
0: 자, 그럼 세차를 아니지. 이물질 제거를 시작한다. 점에 발사!
1: 이 먼지와 꽃가루가 따라하고 있잖아. 여긴 위험해. 왼쪽 콧구멍으로 가야겠어.
2: 왜 콧물이 나오지?
0: 아, 깨끗해졌네. 오, 시간 다 됐다. 자, 이제 휴식 시간이다. 왼쪽 콧구멍 세차장이 일할 시간이야.
3: 이제 우리가 일할 시간이다. 설마 별일 없겠지?
4: 없어.
1: 어? 감기 바이러스다. 참. 옆집에서 도망쳤는데 딱 걸렸네.
2: 꼼장마.
5: 여기는 왼쪽 콧구멍 세차장. 지금 감기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비사총사들은 지금 즉시 출동 바란다. 비사총사 듣고 있나?
6: 뭐? 감기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가자, 코 점막으로 감기 바이러스 잡으라.
2: 어? 어느 쪽 코? 왼쪽? 오른쪽?
5: 왼쪽이야.
6: 핏줄아 넓어져라. 비사총사가 간다.

0: 도망가야. 어? 아! 내 코점막이 왜 이렇게 부풀어 올랐지? 도망갈 수가 없잖아!
1: 하! 너 못 도망가게 하려고 그런 거지. 지금 너 잡으러 피사총사가 오고 있다!
0: 뭐? 백혈구도 와?
1: 당연하지!
0: 그럼 꼼짝없이 죽게 생겼네!
2: 당연하지! 그동안 점액이나 받아라! 쏴!
1: 이렇게 콧구멍 세차장이 왼쪽 오른쪽 돌아가면서 일을 할 때 감기 바이러스 같은 침입자들이 오면 일하는 쪽 콧구멍으로 피사총사들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핏줄이 넓어지고 점막이 부풀어 오른다고.
2: 점막이 부풀어 올라서 코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던 거야?
1: 그렇지.
2: 그럼 코가 뻥 뚫릴 수 있도록 호떡이한테 코를 시원하게 풀라고 해야겠다.
1: 안 돼. 그러면 위험해. 코를 세게 풀었다간 귀까지 다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코가 막히지 않게 코를 따뜻하고 촉촉하게 해줘.
2: 그럼 평소에 물을 많이 마셔야겠다.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코가 촉촉해지겠네.
1: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야.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옥스포드 상.
7: 해보고
6: 주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

0: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박스. 오늘은 어떤 박스를 고를까? 뮤직박스야. 내가 간다?

0: 것은 바로
1: 짜잔! 야옹야옹. 오늘은 아저씨가 미야옹 박스를 가져왔어요. 뭐가 들어있을까?
2: 고양이 들어있잖아요.
3: 근데 저번엔 검은 고양이였지 않나?
0: 오호.
2: 아, 하얀 고양이 아니야?
0: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고양이 머리띠네요. 그러면은 무슨 색깔 할래?
4: 저 하얀색.
0: 하얀색?
5: 아, 나 그냥 빨간.
6: 핑크.
0: 핑크?
6: 나 하얀.
0: 하얀. 그러면은 아저씨는 노랑. 자, 머리띠 쓰자.
6: 내가 좋아하는 핑크.
3: 야, 너무
0: 예쁘게, 예쁘게 씌워줄게.
2: 난 하얀색과 빨간색을 제일 좋아한다.
0: 정말? 얘들아, 고양이로 변신했어.
1: 이야! 이야!
0: 우리 모두 고양이가 되었네. 어? 좋은 생각이 났어. 이제부터 미야옹으로만 말하는 거야. 어때?
2: 네.
0: 그러면 고양이가 공놀이 하고 싶을 때
1: 미야옹.
0: 앞으로 나와봐. 앞으로 빨리 나와봐.
3: 뚝뚝뚝. 갈라차기.
1: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이제부터 시작한다.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어때? 미야옹만으로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지?
2: 네.
0: 미야옹 미야옹 미야옹 미야옹
2: 미야옹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얘들아, 이번엔 지우와 정엽이가 배고픈 고양이 미야옹 한번 들려줄래? 우와, 지우 정엽이가 배고픈 고양이가 됐어. 진짜 잘한다. 배고파, 어떡해. 우와, 생선 여기 있어.
1: 맛있다.
2: 두개 가져가기.
0: 정엽아, 내가 지금 못하는 거 맞춰봐. 이번에 아저씨가 한번 해볼게. 지우 정엽아.
1: 미야옹.
0: 맞았어.
1: 미야옹.
2: 미접했어.
1: 미야옹.
2: 하났어.
6: 하났어.
0: 미야옹.
2: 놀아줘.
0: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미야옹.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7: 오늘은 멋쟁이 바리톤 고양이가 손꼽아 기다리던 날, 소프라노 고양이에게 고백하는 날.

0: 소프라노 고양이도 이날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생쥐 소리가 들리자
1: 생쥐를 보고 도망가다니 겁쟁이 고양이로군요.

0: 어서 나오세요.
1: 죄송하지만 생쥐가 올까봐 나갈 수가 없어요.
0: 그렇게 생쥐가 무섭다면 제가 생쥐 목에 방울을 달겠어요. 미안.

0: 생쥐가 다시 오지 않나요?
1: 생쥐가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들릴 거예요.
0: 그럼 마음 놓고 고백해도 되죠?

0: 미야옹 미야옹 고양이가 고백을 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오페라를 한번 감상해볼까요?
1: 네!
0: 오늘의 공연파 소프라노 고양이와 바리톤 고양이의 이중창
2: 미야옹
3: 미야옹
1: 미야옹
0: 미야옹 까불새

뭐든지 가지고 놀아.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박스. 박스야 어디 어디에 있니? 박스를 찾아 쿵쿵쿵쿵쿵. 어? 어? 오잉? 뭐가 이렇게 작아? 이렇게 작은 박스는 처음이야. 누가 들었지? 응? 어?

0: 오, 재밌는 소리. 오늘은 바로 짜잔 따란 따따란 우박별. 안녕. 어? 오늘 지유랑 정엽이가 안 왔나? 어디 갔지? 안녕. 잠깐 꾸러기들. 오늘은 아저씨가 뮤직박스에서 가장 작은 박스를 골라왔어.
1: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0: 눈 감아봐. 짜잔.
1: 뭐지? 뭐야?
0: 바로 생겼지? 우와.
1: 이거 그거 아니에요?
0: 뭐?
1: 그 무슨 카드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0: 뭐가 들어있을까? 어? 잠깐만. 이 뒤에 숫자 5가 써있지?
1: 네.
0: 그지?
1: 근데 왜 숫자가 적혀있는 걸까요?
0: 그래? 그러면 우리 게임해보는 거 어때?
2: 네, 좋아요!
0: 우리 다섯 글자로 맞춰보자. 어때?
2: 네.
0: 이제부터 시작! 뭐가 있을까?
1: 젤리 있을까?
0: 젤리 있을까? 지유는 뭘까?
1: 반지 있을까? 상어 있을까?
0: 고래 있을까?
1: 초콜릿 있어?
0: 과연? 짜잔! 와, 이거 봐봐. 고무줄이잖아, 고무줄.
1: 고무줄이 왜 있는 거지?
0: 그러게, 색깔도 엄청 다양해.
1: 맞아요.
2: 빨간색이다, 빨간!
0: 그러면 지유는 빨간색.
1: 빨간색.
0: 그러면 정혜미는?
1: 파란색.
0: 파란색. 그러면 아저씨는 초록색. 재밌는 놀이가 생각이 났어.
3: 뭐요?
0: 손가락 몇 개?
2: 다섯 개.
0: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무줄 맛을. 손가락 다섯 개. 고무줄 맛을. 잘 봐. 친구들도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얘들아 잘 봐. 진짜 너네 깜짝 놀랄 거야. 자, 지금 고무줄이 어느 손가락에 있지?
1: 엄마 손가락과 오빠 손가락.
0: 그렇지. 자, 잘 봐. 하나, 둘, 셋 해줘.
2: 하나, 둘, 셋.
0: 셋!
2: 하나, 둘, 셋.
0: 셋! 하하하하!
1: 아니, 이거 그냥 이렇게 바꾼 거지.
0: 봐봐. 이번에는 또 다른 마술. 여러분, 재밌어요?
1: 네.
0: 행복해요?
2: 네.
0: 재밌는 사람 손바람이! 자, 여러분, 고무줄이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1: 오빠 손가락. 오빠 손가락.
0: 자, 다섯을 세세요. 이게 이동을 할 거예요.
1: 하나, 둘, 셋.
0: 옮겨졌지?
1: 네.
0: 짜자잔! 하! 하! 자, 지유 정엽이도 손가락 다섯 개로 할 수 있는 거 알려줄게. 자, 지금부터. 이거 내가 처음 보여주는 건데.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만들어 볼게. 알았지?
1: 네.
0: 난 같이 살고 있거든? 잘 봐. 짠! 짠! 짠! 차! 이거 짠!

0: 그런데 이 별은 사실 우박별이야.
1: 우박?
0: 응. 다섯 개의 손가락으로 만든 우박별나라.
1: 우박?
0: 응.
1: 호박?
0: 그리고 이 별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
1: 무슨 비밀이에요?
0: 어떤 비밀인지 궁금해요?
1: 네.
0: 그럼 친구들도 함께 떠나볼까요?
1: 네!
0: 예!
2: 머나먼 우주, 작고 작은 우박나라 별이 있어요. 그 별에서는 언제나 이런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소리는 바로 우박별 동굴에서 나는 소리였죠. 하지만 동굴 문은 닫혀 있어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엇이든 우박으로 말하는 소년이 찾아왔어요.
3: 여기가 동굴, 궁금해 소리 어떻게 열어? 가만히 생각. 아아아아아.
2: 소년에게 좋은 생각이 난다 봐요. 과연 무엇일까요?
3: 열려라 참깨.
2: 어? 그 순간 동굴 문이 활짝 열렸어요. 동굴 안에 들어가니 두근두근 긴장됐어요. 가만 가만,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0: 아하,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였어요. 조금 더 가니 기다란 줄이 내려왔죠. 줄을 타고 건너요.
1: 부웅 야호 슈웅 예에.
0: 드디어 보물상자 발견. 이 안에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어? 공연 박스다. 아하, 여기서 들리는 소리였구나. 오늘의 공연도 잘 부탁해요. 공연 박스 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옥스퍼드 탕.
5: 해보고
4: 주유소 상품에서 한 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뿌르고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캐슬.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It's thin. It's too thin. Thick.

0: Thick. Thick. Thick. Thin. Thin. Thin. Pencil. Pencil. Pencil.
1: Math show quiz time. Fun quiz time. Let's answer the quiz together. Please choose the slice of cheese that is the thickest.
2: Number one.
0: That's right. The first one is the thickest slice of cheese.
3: Please choose the thinnest book.
2: The answer is number three. Three is the thinnest book.
3: You're right. Number three. Please choose the thinnest legs.
2: The answer is number two.
3: That's correct. The elephant has the thickest legs, and the crane has the thinnest legs. Good job!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랜?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보이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흉내내봐, 냐옹.
1: 나는 야음악가, 멋지게 악기를 연주하지.
0: 뭘 연주하니?
2: 맞춰봐.
0: 기타를 연주해, 기타.
2: 아니?
0: 플룻을 연주해.

0: 연주하니
1: 맞춰봐
2: 아코디언을 연주해 아코아코디언
1: 트라이앵글을 연주해 트라이앵글
3: 아닌데
2: 알겠다 들어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change the word. Word change.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로 왔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girl. Her name was Mary.
1: Yes,

0: We've got to change.
1: Again?
0: Yep. I want the bigger piece. And there we go. Hold on. Oh. That one's bigger.
1: Again?
0: Yeah.
1: Really? Oh.
0: Give it here. Oh, I want the big piece. This piece is definitely bigger.
1: Help yourself.
0: I will.
1: Oh, Mr. Wording. Oh,
0: my cake. My cake.
1: Oh, Mr. Wording.
0: Oh, I have no more cake.
1: What are you gonna do?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친구들, 이제 낮잠 잘 시간이에요.
1: 선생님,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0: 더 신나게 놀기 위해서 지금 낮잠을 자야 해요.
1: 네.

0: 솔, 아직도 잠이 안 오니?
1: 눈을 감으면 깜깜해서 무서워요.
0: 걱정 마, 솔. 선생님이 코어 자게 도와줄게.

0: and welcome to my kitchen.
1: 홀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0: 환영합니다.
1: 혹시 우리 친구들 배고파요?
0: I hope so, because today I have a special sandwich for you. 네, 오늘은 BLT, 와플 샌드위치 있습니다. I'm making a BLT waffle sandwich. And it's not just any sandwich, it's an open sandwich.

0: Here are today's ingredients.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BLT 뭐예요? Bacon, lettuce, tomato. 맞아요. So, we have bacon, lettuce, 상추, tomato. We have eggs, we have sliced cheese, we have milk, butter, mayonnaise, honey mustard, and oil. And this is our hot cake mix. 하지만 hot cake 안 만들어요. We're making waffles. First, we need to make our waffle mix. 아, 맞다. 한국어는 와플. 하지만 영어는 waffle. 우리 풀 말고 full. Waffle sandwich. For our waffle, we need hotcake mix. 우리 hotcake mix 올 안에 넣을 거예요. First, we put the waffle mix, the hotcake mix, in the bowl. Then we need two eggs. 계란 딸기알 두 개 넣을 거예요. 하나, 두 개. Eggs are very good for you. If you want a good sort of source of protein, 그 좋은 단백질 바로 계란. It's a superfood. 네. And we need milk. 마지막 우유 넣어야 돼요. Now we need the milk. And now we whisk. 이제 믹스해야 해. 솔직히 재료 이렇게 많이 들어갔을 때 뭐 파워 많이 쓰는 거예요. Let's mix, mix, mix, mix, mix. All done. Now it's time to make the waffle. 이제 waffle 만든 시간이요. We open up the waffle maker. Waffle maker 열어요. 그리고 butter 필요해요. We need butter. 하지만 냉장고 바로 베지 말고 요리 10분 전에 뱄을 때 버터도 부드럽게 생겨요. We brush the butter all over the waffle maker. 우리 waffle maker 밑에하고 위에 버터 발라요. 이제 우리 반죽은 필요해요. Waffle 반죽 한 큰 숟가락. 이렇게 waffle maker 왼쪽 하고 오른쪽 넣을 거예요.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왜냐면 이렇게 됐을 때 waffle은 이적 저적은 나올 것 같아요. When you're done, close the waffle maker. 이제 waffle maker 달았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요. 얼마 정도? 6분 정도.
1: 6 minutes later.
0: We waited 6 minutes and 30 seconds. 6분 30초 기다렸어요. 이제는 하나, 둘, 셋. 와플 잘 됐네. Now we take them out. 1, 2, and we let them rest for 2 minutes. 우리 2분 동안 cool down 필요해요. 왜냐하면 안 했을 때 너무 뜨거워요. Let's fry an egg. We put in the oil. 우리 카놀라유. 그리고 한번 쓱. 저 이거 제일 재밌어요. And one egg. 딸기알 하나. 우리 여기 예쁘게 해야 해. When you fry an egg, don't touch it. 만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쁜 모양 원하시면 만지면 안 돼. Now we can fry the bacon. 우리 베이컨 두 장 할 거예요. 베이컨 냄새 바로 나오는 거예요. You can already smell the delicious bacon. 베이컨 어떤 고기 아세요? 돼지 고기. 네. Bacon is made from pork. Let's turn. Oh, good. And this one. Oh, 색깔이 살짝 변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베이컨 말랑말랑 좋아해요. 어떤 사람 자기 베이컨 크런치 크런치 바삭바삭 좋아해요. How do you like your bacon? Let's take it out. Be careful. 조심하세요. 그 기름 조심하세요. One piece of bacon. Two pieces of bacon. We can cut the tomato into slices. 우리 토마토 잘라도 돼요. You can cut thin slices or thick slices. 얇게 잘라도 돼, 아니면 두껍게.

0: 길게 잘라도 돼요. 이렇게.
1: 오케이. Now we're ready to make our open sandwich. 우리 BLT 와플 샌드위치 만들어졌어요. First, we take our waffle. 우리 와플 플레이트에서 넣어요. And then, a knife and some mayonnaise. 우리 마요 와플 위에서 발라요. 네, 많이 넣어도 돼? 조금 넣어도 돼. 아니면 마요 대신 떴다 넣어도 돼요. Then we take a slice of tomato. We have a slice of cheese. Now we need lettuce.
0: 이거 그냥 정상주요. 이거 조금 잘라요. 왜냐면 좀 커요.
1: Now the bacon.
0: 오, 혹시 베이컨 한 장 먹을까요? 아니면 두 장 먹을까요? 두 장? 오케이.
1: One, two. 그리고 마지막 위에 계란 프라이.
0: 다.
1: And we have a special sauce, honey mustard.
0: 너무 맵지 않나요? 걱정 안 해드려요. 우리 honey mustard 이렇게 싹싹싹싹싹. 완성됐습니다.
1: BLT Open Waffle Sandwich 완성 만들었습니다.
0: 렛츠 트라이 잇. 이제 맛보기.
1: You can taste the sweetness of the waffle. 그 달콤한 와플. And then the freshness of the tomato and the lettuce. 그 싱싱한 토마토와 상추.
0: 그리고 고소한 달걀 프라이. 그리고 소금 많은 베이컨. 그리고 살짝살짝 달콤한 매운 honey mustard.
1: Wonderful. Delicious.
0: 오늘은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1: Thank you for cooking with me. And I hope I can find you something even more delicious and interesting to eat next time.
0: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맛있는 거 찾아볼게요.
1: See you next time. Bye-bye.

0: 아이스크림 트럭.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법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준모란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Summer Special Way. Don't touch silver.
7: Bling bling, bling bling. I've got something for you. Ta-da!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클릭소
5: 클릭소 얼마세가
6: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5: 클릭소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7: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5: 클릭소
7: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가 적고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유, 타방아! 타방아! 타방아! 아, 이 평소에 잘만 있다가 대체 어딜 간 것이야? 저희 타방! 아유, 진짜! 타방! 아이고, 타방! 아유, 죄송합니다. 참, 이거 타방이 진짜 어딜 간.
8: 어?
7: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 아니, 타방이 배꼽 아니더냐? 어, 타방아! 타방아!
9: 주세요.

0: 무슨 일로 오셨죠?
1: 아무것도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냥 깔려있는 다방이만 구해서 가겠습니다.
0: 아래 깔려있는 것을 구해요?
1: 네.
2: 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무엇이든 들어올리는 집게차거든요.
3: 어? 무엇이든 들어올리는 집게차?
4: 저는 커다란 집게를 가진 달것이에요. 긴 팔로 높은 곳에 있는 물건도 잡을 수 있답니다. 물건을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옮길 수 있지요. 무엇이든 들어올리는 저의 튼튼한 집게로 가방을 구해드릴게요.
3: 아하! 힘센 집게로 무엇이든 들어올리는 집게차!
1: 아이고, 아이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다방을 찾게 도와주시오.
0: 네, 사장님! 우리 아래에 깔린 다방이를 구해요!
5: 걱정 마세요, 선배님! 다방이를 금방 꺼내드릴게요.
1: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그런데 다방이는 어디에 있나요?
1: 분명히 이쪽에서 그 내 소리를 들었는데 분명히 요 주변이었다. 요 주변에 있었는데 여기... 그러니까 이 다방이 자국이었다. 제 집게차야 여기다 당장 들어올려다오.
0: 예, 그럼 폐지를 들어올려 볼게요.
6: 다방이 구출 작전 첫 번째, 쌓여있는 폐지를 들어올려라.
1: 오, 오, 그렇지. 아하. 우와! 우와! 아니, 아니, 이렇게나 많은 양으로 옮길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집게차야! 아, 그래! 분명 저 아래 있을 것이다! 다방아! 저 조금만 기다리거라! 내가 얼른 꺼내주도록 할게! 그렇지! 좀 더 힘차게! 어! 저 집게차야, 더 힘을 내보거라! 어?
0: 네, 꼭 다방님을 구하겠습니다!
1: 그렇지! 이야! 문에 있든 아래 있든 어디에 있든 그냥 거뜬하게!

0: 아이 다망이가 보이질 않는구나. 어? 아이 다망아, 다망아.
1: 바퀴님.
0: 다망아, 다망아, 다망아. 어디 애들이야 대체? 어?
1: 철 아래.
0: 철 아래? 아유 다망아, 다망아. 대체 어디 있느냐 다망아. 어? 다망아 내가 얼른 구해주겠다 다망아.

0: 무거운 것이야. 김개차야, 빨리 무거운 것들을 들어 올려서 우리 다방이를 구해다오.
1: 다방이 구출 작전 두 번째. 무거운 철을 옮겨라.
0: 아유, 볼 때마다 무서워. 아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분명히 철 아래라고 했다. 그렇지. 그렇지. 우와. 근데 저 철의 무게가 어마어마한데. 철이 저게 가벼운 게 아닌데. 저거는 그냥 진기차야, 빨리 옮겨서 우리 다방이를 구해다오. 아이고.
2: 알겠습니다. 자,
0: 힘을 써서 우리 다방이. 다방아, 좀만 기다리거라. 내가 갈게, 내가. 아이고, 이렇게 무거운 철을 무슨 젓가락 집듯이 집느냐, 어? 그래, 어? 아이, 집게차야. 아주 장하도다. 고맙도다, 어? 아유, 근데 이게, 아, 이렇게 큰 거는 멋지게 들어 올리는데, 저런 작은 쇳덩이들은 대체 어떻게 한다, 어?
2: 걱정 마세요. 어?
1: 다방이 구출 작전 세 번째. 작은 쇳덩이를 옮겨라.
0: 어? 어린 분, 무엇이더냐? 어? 오. 아니, 그걸 내려놔야지. 지금 작은 걸 들어야 되는데. 어? 지금 빨리. 우와! 어린 뭐야? 차 타셨다.
3: 버키님, 놀라셨나요? 제 필살기랍니다. 자석을 이용했어요. 이 자석에 전기가 통하면 철이 달라붙고,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철이 떨어지죠.

0: 아이고 타마야. 아이고 내가 얼른 꺼내줄게. 어? 조금만 기다리거라. 아이고 타마가. 어?
1: 바퀴님.
2: 받아라 너의 섬세한 손길.
0: 아 괜찮아. 어 그렇지. 가만히. 어. 어. 그렇지. 옳지. 자,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조심. 어,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지켜줘. 됐다.
1: 박희님.
0: 타마가. 타마가. 아이고, 어딜 그렇게 갔던 것이냐, 어?
1: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박희님.
0: 자, 우리 타마가 이제 다시.
1: 야! 배꼽이 붙었어요.
0: 지켜차야, 정말로 고맙구나, 어?
2: 감사합니다.
0: 아, 그럼 탈거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3: 별 말씀을요.
1: 시작이다.
2: 선비님. 선비님 왜 이러세요?
1: 가끔 이래요.
0: 세상이 도른다. 집게차로 삼행시를 할 테니 운 좀 띄어다오.
2: 집.
0: 집어도 보고 들어도 봤는데 못 들겠다면
2: 개.
0: 개 섞거라. 어디 가지 말고 잘 들으시오.
2: 자.
0: 차킹 차킹 집어서 다 들어올린다. 집게차.

0: 친구들, 내가 집게차처럼 멋진 탈것을 만나서 조선으로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겠소. 그럼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소. 싱싱싱.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직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김민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 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때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0: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2: 요정들, 그 아이스크림 먹게나. 내 친구가 사준 거야.
3: 우와, 잘 먹겠습니다.
4: 박사님, 참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1: 맞아, 아이스크림 사주는 친구가 최고의 친구지.
2: 그게 팔씨름에서 진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사기로 했는데 내가 이겼거든.
4: 우와, 박사님 멋지세요.
2: 아니야, 나 하나도 안 멋져. 아우.

0: 이겼다.
1: 동영아, 너 팔꿈치 뗐잖아. 그 반칙이잖아.
0: 증거 있어? 팔꿈치 뗀 증거 있냐고? 아이스크림이나 사. 그렇게 반칙에서 이기고 말았다.
2: 박사님, 전 이 아이스크림 먹을 수 없습니다.
3: 저도요. 반칙으로 얻어낸 아이스크림 먹지 않겠습니다.
4: 저도 안 먹겠습니다.
0: 역시 요정들이야. 나도 친구한테 반칙한 거 사과하고 아이스크림 내가 다시 사도록 하겠다.
3: 역시 우리 박사님.
0: 그런데 이기려고 늘 반칙하는 한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

0: 조사.
1: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김반숙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2: 서희야, 우리 다트놀이 할래?
3: 다트놀이?
2: 응. 이 공을 누가 더 많이 붙이나 내기하자. 어때?
3: 오, 좋아. 재밌겠다.
2: 나부터 할게.
3: 응.
2: 우와.
3: 반숙이 너 진짜 잘한다.
2: 자, 이제 네 차례.
3: 응, 그럼 이제 나 한다.

0: 나 이것만 붙이면 너랑 나랑 비기는 거네?
1: 에이, 비기는 거 싫어. 내가 이겨야 돼.

0: 2개, 나 3개. 내가 이겼다!
1: 야, 너가 밀어서 그런 거잖아! 너 왜 반칙하냐?
0: 내가 언제 밀었다 그래?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1: 증거야 없지만.
2: 반칙하면 좀 어때? 이기면 되지.
3: 그런데 반숙이의 반칙은 다른 놀이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
4: 슬래를 뽑자 가위바위보.
0: 어? 예헤, 내가 이겼다.
5: 김반수, 너 늦게 됐잖아. 그거 반칙이야.
0: 맞아, 다시 해, 다시. 알았어.
4: 술래를 뽑자 가위바위보.
5: 김반식 술래.
2: 술래해도 괜찮아. 또 반칙하면 되니까.
0: 한다.
5: 아!
1: 반칙이잖아.
5: 맞아, 끝까지 다 말하고 돌아봐야지. 김바수 너 진짜 반칙왕이야.

0: 반칙왕이야! 반칙왕이야! 반칙왕이야!
1: 누구야? 누가 나 불렀는데?
2: 반칙왕? 내가 반칙왕이라고?
0: 그래, 반칙왕! 툭하면 규칙을 어기는 반칙왕! 반칙왕! 반칙왕!
1: 헐, 반칙왕? 아니, 반칙왕은 난데. 아주 오래전부터 반칙왕은 나인데.
2: 크크 차례.
3: 어, 알았어. 보자 보자. 어, 뭐 나오면 내가 이기네.
4: 응. 근데 뭐는 절대 안 나오지.
5: 당연하지. 뭐가 제일 어렵잖아.
3: 그럼 한다. 하나, 둘. 어? 저거 뭐지?
2: 뭐?
3: 아이, 저거 있잖아, 저거. 자세히 봐봐, 기둥 뒤에.
2: 아니, 어디? 어디? 안 보여.
5: 뭘 말하는 거야?
3: 아, 아싸! 뭐?
5: 크크, 넌 정말

0: 그래서 묻혀진 내 별명이 바로 반치광이다. 근데 저 녀석도 반치광이라고?
1: 우리는 반칙하는 애랑은 못 놀아. 가자.
2: 그래.
1: 야! 아, 진짜 가? 아, 같이 가!
0: 가긴 어디 가!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김반수, 네가 이 구역 반치광이라며?
1: 응?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긴 했는데.
0: 아니! 한 우주 안에 반치광은 둘이 될 수 없는 법. 너랑 나랑 이 구역에 누가 반치광인지 한번 가려보자고. 자!
1: 뭐예요?
0: 둘, 셋! 뿅!
1: 여긴!
3: 자, 지금부터 우주 최고의 반치광을 뽑는 반치광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반치광 대결? 자, 첫 번째 대결은 가위바위보! 반칙을 써서 가위바위보를 이기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준비!
4: 반칙을 써서 가위바위보? 그래! 자신 있어!
5: 가위바위보!
4: 볼을 이기려면 가위!
0: 친구야! 안녕! 에잇!
3: 드리지만 이 대결은 반칙을 써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의 승자는
0: 그렇죠! 박수 쳐!
3: 뭐야? 두 번째 대결은 닭싸움! 반칙을 써서 이기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준비!
4: 반칙, 오케이.
3: 가자!
0: 뭐야, 반칙이 좀 약하네. 쯧! 꼬꾸다, 공격!

0: 이번 대결의 승자도 크스!
1: 누가 바로 반치광일까? 누구일까?
0: 아저씨가 반치광 맞아요. 아, 그러니까 저 이제 갈래요.
1: 아니, 아니. 아직 24가지 종목이 더 남았어. 그 모든 종목을 내가 반칙을 써서 너를 이길 때까지 너는 집에 못 간다고.
0: 자, 세 번째 대결은
1: 꼬마야, 너 어차피 도망갈 데도 없어. 아니, 딩동댕 삼총사.
2: 너 그 옛날 윷놀이 때부터 하던 반칙 아직도 하고 다니냐?
1: 당연하지. 한번 반치광은 영원한 반치광. 뭐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덤비시든가. 크크크크크크.
2: 흥. 너무 이겨서 탈이다. 딩딩.
3: 동동.
4: 딩딩.
1: 크크봉 공격.

0: 우리 김호 오는데 공격하는 게 어딨냐?
1: 그건 반칙이야, 반칙!
2: 뭘 새삼스럽게! 나 원래 반칙왕이야! 카카카카카카카!
3: 어! 어, 피크! 너 뒤에!
2: 아, 이 친구야. 내가 그렇게 수준 낮은 공격에 당할 것 같아? 내가 이 공격 어렸을 때 하던 공격이야!
0: 반칙 아니야! 진짜로! 뒤에! 뒤에!
2: 야야, 나 안 속아, 어?
3: 반칙은 반칙으로 갑니다! 지금이에요! 뒷공격 점사!
0: 자, 다시 한번!

0: 반칙은 반칙으로 갚는다. 이 말 멋있는데 내가 딴 데 가서 해도 되냐. 둘, 셋, 뿅.
1: 우리가 반숙이와 함께 해냈다. 예! 반숙아, 앞으로는 반칙하지 않을 거지?
2: 응, 이제 뭘 하든 반칙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규칙을 잘 지킬 거야.
3: 반숙이 멋져!
4: 그날 이후 반숙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2: 얘들아, 그동안 내가 막 반칙해서 짜증났지. 미안.
5: 응?
2: 갑자기? 내가 당해보니까 반칙하는 거 정말 기분 나쁘더라.
5: 오, 그럼 반숙이 이제 반칙왕 아니네?
2: 당연하지. 잘 좋게 지내자.
6: 생동계산 좀
4: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1: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0: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 우리가 누구?
0: 유노기 사도사!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2: 얼굴엔
4: 순한 킹킹
2: 준모란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쥐썰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줄무랑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파티 준비 끝! 이제 친구들을 초대하자. 응? 얘도 부를까? 얘? 좋아, 좋아. 얘도 부르자. 얘! 그래. 그리고 얘랑
1: 응, 어서 와.
0: 얘랑
1: 어서 와.
0: 얘도
1: 어서 오세요.
0: 우리 친구들 다 부르자. 좋아, 좋아.

0: 다른 친구들도 부르자.
1: 그래.
0: 예린아,
1: 윤서야,
0: 지민아,
1: 태영아,
0: 지우야,
2: 소정아, 주아나,
0: 예람아, 현유라,
3: 재규나.
4: 우리 친구들 진짜 많은데 언제 다 불러?
0: 한 번에 부르자.
4: 그럴 땐 뭐라고 해야 돼?
5: 얘들아, 파티 준비 끝났니?
0: 아직이야. 아직 친구들이 다 안 왔어요.
4: 얘들아. 그래, 한 번에 부를 땐
0: 얘들아 라고 하면 되지.
2: 우리도 얘들아 하고 부르자.
0: 응. 하나, 둘, 셋.
6: 얘들아.
4: 얘들아.
0: 친구들이 왜 안 오지?
4: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 소리가 안 들리나 봐.
0: 한글 카드에 얘들아라고 써보자. 그럼 친구들이 우리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울지 않을까?
4: 맞아. 한번 해보자.
0: 응.
4: 내가 써볼게.
0: 자.
4: 예. 둘.
0: 아들아?
4: 어? 응? 얘는 어떻게 쓰지?
0: 아이야를 불러보자.
4: 응.
6: 한글 용사 아이야.
7: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8: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7: 어! 이!
8: 야!
7: 훈민정음, 안녕?
6: 안녕!
7: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6: 예! 얘가 궁금해!
8: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한글의
8: 문!
7: 얘를 쓰려면 이응이 필요해. 이응의 문을 찾자.
9: 여기야!
7: 누가 출동하지?
8: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7: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이응을 찾자. 응? 올챙이 얼굴에서 이응을 봤어. 어?
8: 일단 올챙이를 먼저 멈출게.
10: 멈춰라. 시작하는
9: 올챙이의 이응.
7: 이제 얘를 쓰자.
8: 얘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7: 준비됐어.

0: 예. 예. 예.
1: 예.
2: 저장 완료. 예. 훈민정음의 손으로.
3: 와, 예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0: 차례 한글 예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얘들아, 할아버지랑 같이 놀자.
1: 예, 맛있다.
0: 아차차, 할아버지 차례가 아직 안 끝났잖아. 오잉. 한글 예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예. 예. 예. 개, 개, 개, 제, 제, 예, 친구들,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예, 친구들 따라해봐요. 예! 끝!
2: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1: 얘들아! 위험해! 얘기해!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얘들아, 위험해. 얘기해.
0: 예. 훈민정음이 파티를 열어요. 친구들을 초대하기로 했어요. 누구를 부를까? 친구들 다 부르자. 얘들아! 야가 이를 만나. 예. 올챙이의 이응이 예를 만나. 예. 한글 카드를 넣으니 아이들이 모두 모였어요. 얘들아! 같이 놀자!

0: 얘들아, 같이 놀자. 얘들아, 같이 놀자.
1: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0: 개.

0: 정음아, 우리 누가 더 빨리 달리는지 시합할까?
1: 그래.
0: 우리 더 재미있게 개걸음으로 하자.
1: 개? 뽕, 뽕, 뽕, 뽕.
0: 아니, 바다에 사는 개 말이야.
2: 아하! 집게, 집게, 집게 손. 개.
1: 재밌겠다.
0: 여기서 저기 나뭇가지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1: 그래.
2: 준비. 시작.
0: 와! 아이, 정은아, 그게 아니지. 개는 그렇게 안 걸어.
1: 아니야. 개는 와! 이렇게 걸어.
0: 아니야. 개는 이렇게 걷지.
1: 아이, 참. 그럼 개가 어떻게 걷는지 보자.
0: 어떻게?
1: 뭐든지 자판기에 개 한글 카드를 넣어보면 되지.
0: 그래. 개라고 쓰면 진짜 개가 나올 거야.
1: 응.
0: 개. 어떻게 쓰지?
1: IR을 불러보자.
0: 응. 한글 용사 IR!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이
4: 야
3: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5: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6: 개. 개가 궁금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6: 문.
4: 개를 쓰려면 기역이 필요해. 기역의 문을 찾자.
3: 트, 트, 트, 트, 트.
5: 그
4: 여기야! 누가 출동하지?
3: 기억을 찾으러 떠나자.
5: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기억을 찾자.
1: 국기에서 기억을 봤어. 국기의 기억.
0: 이제 개를 쓰자. 개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2: 준비됐어.

돼. 기억이 애를 만나 개.

0: 헛, 헛, 개, 개, 개. 저장 완료. 개. 훈민정음의 손으로.
1: 와, 개 한 개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2: 응.
1: 자, 개.
2: 개는 이렇게 걷네.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개, 개, 에, 에, 에, 에, 에, 에, 에, 그, 그, 그, 에, 그, 에, 그, 에, 개, 개, 짜잔! 나는 할아버지 개! 개는 옆으로 걸어요!
1: 몸에 냠냠! 잘 먹었다!
0: 오잉! 몸 애가 어디로 갔지? 다시 가져와야겠네. 에에에에에개개개개개네네 레, 도레, 도레, 레, 레. 개, 개. 자, 이제 할아버지 집을 잘 보세요. 개. 친구들, 따라해봐요. 개.
1: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가게, 무게, 방귀.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가게, 무게, 방귀.
0: 개. 훈민 정음이 개걸음 달리기를 해요. 그런데 개가 어떻게 걷는지 궁금해요. 어가 이를 만나 에 국기의 기억이 에를 만나 개 한글 카드를 넣으니 개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개 걸음을 걸어요. 훈민정음이 개 걸음을 걸어요. 훈민정음이 개 걸음을 걸어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3: 순한 개개.
2: 눈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7: 옥스포드 탕.
8: 해보고
7: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9: 탑승하세요.
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하게.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음식은 위험해. 냠냠.
1: 저기, 너희 뭐 먹고 있어? 그거 나도 먹고 싶어.
0: 어? 이거?
1: 어, 그거. 나도 줘, 빨리.
0: 너 정말 먹을 수 있겠어? 진짜로 먹을 수 있네?
1: 그럼 내 고급스런 입맛에 아주 딱이야. 더 줘봐.
0: 야, 먹을 거면 끝까지 다 먹어야지.
1: 보상은 내가 그것까지 먹을 필요는 없지.
0: 뭐? 보상? 그러셔. 도지라고 했는데 그만줘야겠다.
1: 주시는 거 뭐든지 뿌리까지 싹 다 먹겠습니다.
0: 없어.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였어.
2: 그럴 수가.
3: 나 더 먹고 싶은데 솔지.
4: 오빠들한테 더 만들어달라고 하면 안 될까 그래?
5: 어? 얘들아, 이리 와봐. 여기 뭔가 있어.
3: 먹고 싶다고 하니까 진짜 나오는 나나.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솔지?
0: 아, 배불러. 너희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어, 레이먼.
6: 아, 롬이구나. 미안.
3: 우와, 맛있어 보이는 게 잔뜩 있어, 나나.

0: 늦었어요.
1: 바쁘게 일했더니 배고프다. 배가 고플 땐 먹어야지. 냠냠.
2: 1번 테이블에 떡볶이 2인분이야.
1: 네.
2: 쉬는 날인데 미안해서 어쩌지?
1: 덜 말씀을요. 친구네 가게는 늘 걷는 게 당연하죠.
3: 모두 맛있게 먹고 있어야죠.
4: 진짜 고마워, 로미. 이따가 내가 재료 몽땅 넣어서 볶음밥 만들어줄게. 어제 진짜 맛있었거든.
2: 아유, 레이먼, 어쩐지 계속 재료가 없어진다 했더니 그만 좀 먹어.
5: 그래서 말이야.
1: 떡볶이 나왔습니다.
6: 에? 떡볶이에 떡이 없는데요?
1: 어? 죄송합니다. 떡이 어디로 간 거지, 쭈? 혹시 너희가 몰래 집어먹은 거야, 쭈?
3: 아, 그럴 리 없잖아, 나나. 억울해, 솔지.
1: 우리는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는다고 그래.
3: 이상하네.
1: 김밥 나왔습니다.
7: 어? 이게 다예요?
3: 응? 이게 어디 갔지?
1: 아하! 다시 갖다 드릴게요. 또 음식이 사라졌었죠. 도대체 뭐지?
2: 1번 테이블, 떡볶이 다시 나왔어.
1: 네.
3: 루미, 뭐하고 있었고?

0: 먹으면 안 돼! 잠깐, 뭔가 이상한데죠?
1: 도대체 떡볶이는 언제 나오는 거야? 아, 됐어요!
2: TV 보고 왔는데 음식도 제대로 안 나오고.
3: 아유, 뭐야 정말.
4: 거봐, 제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5: 엄마, 손님들이 다 나갔어요. 엄마?
4: 너도 같이 먹자, 여기야.
6: 로미, 그만 먹고 어서 정신 차려.
4: 싫어. 더 먹을 거야. 어떻게 된 거지?
7: 분명히 티니핑의 짓이 틀림없어, 나나. 로미, 어서 찾아보자.
8: 쟨 냠냠핑인데, 나나.
9: 음식을 많이 먹게 만드는 열쇠 티니핑이야, 꿀에.
4: 제 장난 때문에 미스틱 마을의 일주일치 음식이 한 번에 없어질 뻔한 적도 있어, 솔지. 냠냠핑, 이제 그만해. 왜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9: 냠냠? 난 배고파하는 건 보기 싫어, 냠냠. 배부르면 모두 행복해지니까, 냠냠.
7: 들켰어, 다행.
10: 그 아이는 아직 배고플 거야. 많이 많이 먹게 해주렴.
9: 그렇게 화내면 배고파, 냠냠. 너희도 나하고 같이 먹자, 냠냠.
7: 빨리 변신해야 했죠.
11: 열려라, 체인트리. 열정이 타오른 나라 피스타.
4: 계속 쫓아오는 거야.
11: 냠냠핑, 남들을 억지로 먹게 만드는 건 좋지 않아.
4: 왜 방해하는 거야? 많이 많이 먹으면 좋잖아, 냠냠.

0: 제법인데? 프라이팬이다! 이런! 사랑해! 향기! 고마워, 핫초핑! 나의 마법을 막다니! 어서 더 먹고 기운을 차려야겠다!
1: 배불러.
0: 마법을 너무 세게 걸었나? 냠냠. 하나 남은 방주! 저건 내 거야, 냠냠! 거기서! 이제 잠깐!

0: 피자 양념핑.
1: 어서 따라가자. 야, 여기 숨었다가 다시 만난 게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어디 갔지? 숨어도 소용없어, 양념핑.
2: 친구들이구나. 어서 와.
3: 뭐야 너희, 몰랐잖아. 어떻게 된 거야 로미?
1: 아깐 나 때문에 미안했어. 그래서 친구들을 다 데려왔지.
3: 괜찮아, 내가 그동안 먹은 거에 비하면 그 정도는. 자, 주문 받습니다.
1: 사이좋게 많이 많이 먹자. 양양. 뜨거뜨거 캠핑 소동. 얘들아, 준비 다 됐어?
0: 나 바다 처음 가봐. 진짜 기대돼, 나나.
1: 미스틱 마을엔 없는 바다 친구들도 많겠지?
0: 지구의 바다는 엄청 넓고 파랗다는데 재밌겠다, 솔지.
4: 얘들아, 빨리 나와.
1: 네, 언니. 얘들아, 가자. 준비 끝.
0: 어? 뭐야? 나 또 혼자 거야?
5: 와, 대박!
3: 여긴 길이 막혀서 못 가요, 아가씨. 응?
4: 다시 하트로즈로 돌아가야겠다.
0: 네?
4: 오늘 중으로 바위를 치울 수 없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고.
6: 숲으로 캠핑 갈까?

0: 얘들아, 괜찮지?
1: 좋아, 좋아! 캠핑 엄청 재밌을 것 같아, 라나!
0: 지구의 숲도 꼭 가보고 싶었어, 그래.
2: 난 바다 가고 싶은데, 바다 가자, 바다!
0: 미안, 솔지핑. 바다는 다음에 가자.
2: 응? 야, 안 돼! 나 어젯밤에 설레서 잠도 못 잤는데! 아, 너무해!
3: 조금만 기다리세요.
4: 맛있겠다.
3: 응? 이게 왜 꺼졌지?
5: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6: 어? 뭐야, 자기. 날 위해 준비했다며.
7: 이상하다. 아, 내가 안 껐어.
2: 불타는 건 모두 꺼야 해. 뜨거!
6: 귀여운 녀석. 오늘은 네가 좋겠어.
2: 왠지 저쪽으로 가고 싶어지는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0: 로미, 지구의 숲을 더 자세히 보고 싶었구래. 캠프파이어 할 장작도 찾을 겸 산책 갔다 올까?
1: 우와! 가자, 가자, 가자!
2: 아, 바다 가고 싶다.
0: 뭐야, 나나핑. 깜짝 놀랐잖아. 장난꾸러기 같은
2: 바다는 더 재밌겠지. 솔직히
0: 와, 멋지다.
8: 차에서 들고 와야 할 게 많은데 너희가 나 좀 도와줄래?
0: 네. 솔지핑도 같이 가자.
2: 난 그냥 여기 있을래, 솔지.
0: 알았어. 그럼 불 잘 보고 있어.
2: 와, 멋있다, 솔지. 분명 여기 어딘가. 저건 뜨거운 건 닦아. 뜨거.
4: 뭐야, 왜 꺼졌지?
0: 솔지핑. 바비큐 재료 손질하러 같이. 아휴, 말썽 꾸러기, 네가 껐구나.
4: 뭐? 아니야, 내가 안 껐어. 그냥 꺼졌어, 솔지.
0: 솔지핑, 바다에 못 간 건 아쉽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심술부리면 안 돼.
4: 아, 진짜. 아, 내가 끈 거 아니야, 솔지. 나 솔지핑이야. 솔직함의 디니핑.
0: 솔지핑, 또 끄면 안 돼. 사라 언니한테 엄청 혼날걸.
4: 아우, 억울해. 그냥 꺼진 건데. 마법처럼 욱. 그래, 이렇게. 으악! 뭐야, 또 꺼졌어? 아, 이러다 또 의심받겠다. 겨우 다 시켰네, 솔지. 하마터면 혼날걸. 뭐야, 왜 자꾸 꺼지는 거야? 너는
2: 불타는 건 모두 꺼야 해. 뜨거.
4: 뭐? 검사, 불 좀 끄지 마, 솔지.
2: 불을 안 켜면 된다, 뜨거.
4: 이거 안 끄면 될 일이거든.
1: 뜨거핑이야, 나나.
0: 매일 불이란 불은 전부 다 끄고 다녔구래.
2: 어?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솔직함에 웅겨웅겨.

0: 힘 없다 뜨거! 잡았다! 거리라!
1: 네 말 안 믿은 거 미안해.
2: 뭐? 알면 됐어.
3: 그럼 저 녀석을 같이 잡아볼까?
2: 응!
4: 열려라! 체인베리!
3: 언제나 솔직히! 솔직히 가!
4: 마음이 투명한 솔직함의 프린세스 글로리아!
1: 대각빙을 어디서 찾지, 쥬?
2: 어디서 찾긴. 불을 켜면 또 오겠지, 솔직히.
1: 어?

0: 아! 불이야! 불! 불이 났어! 도와줘! 누가 빨리 이 불 좀 꺼줬으면!
1: 여기!
2: 여기!
1: 으찬!
2: 내가 꺼주지! 이따!
0: 트레이키리 매지컬 글로리아!
1: 자,
0: 그거 핑! 네 맘대로 안 될걸?
2: 뭐야! 넌 누군데 방해하는 거냐, 진짜!
0: 너? 난 너 같은 장난꾸러기를 캐치하는 프린세스지.
2: 뭐, 프린세스? 비켜! 저 불을 꺼야 한다, 진짜!
1: 영화의 눈덩이!
2: 자, 으차!
0: 솔직하네,
2: 무릉게! 아, 폭신폭신하겠네! 이게 뭐야?
1: 끈적이 구름에서 도망칠 수 없을걸!
0: 좋았어! 피리피리 캐치링!

0: 아직 여기에 있어. 이 근처에 숨은 게 분명해.
1: 나뭇잎 색깔이 다른 게 하나 있어.

0: 열쇠 핑이 핑, 뜨거핑 캐치!
1: 그래도 불 타는 건 꺼야 한다. 아주 위험하다, 뜨거!
2: 진짜 불맛이 뭔지 알려줘야겠는데.
3: 진짜 맛있다. 캠핑 오길 잘했어, 솔지.
1: 빨리 불을 끄지 않으면.
4: 그래, 그래. 뜨거핑도 먹어봐.

0: 근데 왠지 허전한 것 같은데.
1: 와! 상자! 다들 너무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2: 미안 미안 깜빡했어.
1: 나 혼자 언제 아무것도 못 받고 심심하군! 너희 내가 상자 안에 있는 거 무시하는 거야!
3: 저 불은 끌 수 없겠다. 누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식물엔
5: 덤덤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포드 타운.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컵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성.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주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남방구는 북방구와
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13: 뽀로로 빠밤. 스쿨버스
14: 내일 떠나자.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6: 마데카 솔메이트
17: 진동.
15: 얼굴엔
18: 순한 길길.
15: 진물엔
19: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피리 부는 핑.
7: 안녕 릴렉스.
5: 어서 와 얘들아.
7: 와, 이 커다란 건 뭐야?
5: 이건 티타노 보아의 비늘 화석이야.
7: 비늘 화석? 와, 엄청나게 크다.
5: 티타노 보아의 정보가 필요해서 지금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갈래?
7: 응, 좋아, 갈래. 야!

0: 티타노 보아는 큰 물고기 같은 걸 주로 먹으니까 강가에 오면 볼 수 있을 거야.
1: 이게 무슨 소리지?
2: 뭐지? 누가 노래 부르는 것 같은데?
0: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가보자.
1: 이게 뭐지?
2: 앤디, 빨리 와.
3: 어, 알았어. 우린 최고의 한 팀. 두근두근 신나는 모험을 시작해.
0: 킹, 여기서 뭐 하는 거야?
3: 어, 얘들아. 나 노래 연습 중이었는데 어때? 정말 잘 부르지?
2: 어? 어, 근데 목소리가 좀 크더라.
3: 그래? 내가 목소리가 우렁차거든. 얘들아, 내가 노래할 테니까 다시 들어봐. 고가고가 다이노.
1: 핑, 우리랑 같이 가서 티타노를 찾아보자. 어때?
3: 어?
1: 어? 핑, 이리 와봐. 여기에선 티타노가 잘 보일까?
3: 글쎄, 고가고가 다이노, 우린 공룡 삼엄대. 고가고가 다이노.
1: 땅이 움직인다. 어? 방금 땅이 움직였는데. 핑, 네 노래소리에 땅도 흔들리잖아.
3: 그래? 아무래도 땅이 내 노래 실력에 놀란 모양인데.
0: 핑, 앤디, 그건 통나무가 아니라 티타노 보아야.
3: 뭐라고?

0: 우리 땅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1: 정말? 살았다.
0: 휴, 큰일 날 뻔했다.
2: 이러다 다른 공룡들이 다치겠어. 티타노 보아를 따라가 보자. 얘들아, 빨리 비바브를 불러줄래? 비바브, 아이들을 부탁해.

0: 하는 거야?
1: 허물을 벗을 때가 되면 몸이 많이 간지럽거든. 응? 그래서 나무에 몸을 비비는 거야.
0: 정말? 그럼 이제 어쩌지? 나무가 부서졌어!
2: 렉스! 저기 공룡들이 있어!
1: 렉스! 레스퍼! 변신! 렉스! 슈퍼빵!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핑! 나무 위에 다른 인형들을 부탁해!
2: 알았어!
1: 비바보, 공룡들을 빨리 대피시켜줘!
2: 내가 구해줄게!

0: 여긴 괜찮을 거야.
1: 이쪽이야. 다들 조심해. 빨리, 빨리.
0: 공룡들은 무사해.
1: 근데 작은 공룡들이 너무 많아. 어쩌지?
2: 다른 공룡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벌어야겠어. 핑, 네가 티타노 보아의 주의 좀 끌어줄래?
0: 내가?
2: 넥스, 슈퍼 펭귄이! 핑, 서둘러!
0: 알았어. 근데 어떡하지?
3: 아, 노래 부르는 건 어때?
0: 노래?
3: 응, 아까 핑이 노래하니까 티타노가 움직였잖아.
4: 맞다, 그럼 되겠네. 핑, 노래해.
1: 뭐? 근데 티타노는 말이야.
0: 알았어. 그래, 내 멋진 노래를 들으면 날 쫓아올 거야.

0: 그거 그거 다이노 한번 내가 간다.
1: 좋아, 작전 성공이야.
2: 티카노가 진짜 핑을 쫓아가네.
3: 그러게 말이야. 근데 핑은 노래를 너무 못해.
0: 그거 그거 우리는 공룡 탐험대. 예.
4: 아까 봤던 게 티타노의 허물이었구나.
3: 티타노랑 허물을 이렇게 봤는구나.
4: 우와, 정말 대단하다.
3: 그러게, 허물이 꼭 커다란 동물 같아.
0: 렉스, 정보 수집은 다 했어?
1: 핑 니 덕분에 공룡들도 다 구하고 수집도 아주 잘했어.
0: 정말? 내가 노래를 좀 잘하긴 하지. 티타노도 내 노래소리에 반한 게 분명해. 그치?
4: 그래.
3: 맞아.
5: 근데 렉스, 뱀은 원래 소리를 잘 못 듣지 않아?
1: 사실은 노래 때문이 아니라 핑의 움직임을 보면서 쫓아갔던 거야.
5: 움직임?
1: 티타노 보아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이 흐릿하게만 보이거든. 근데 앞에서 핑이 이리저리 움직이니까 그게 신경 쓰여서 따라갔던 것 같아.
5: 아, 그런 거구나.
0: 얘들아, 내가 또 노래 불러줄게.
4: 어? 괜찮아.
3: 그래, 안 불러도 돼.
0: 고고 고고 달고 탐험대가 갔어.

0: 자, 기탄 오버의 카드가 완성됐어.
1: 오늘 탐험은 절대 못 이길 것 같아.
2: 나도. 특히 핑의 노래는 말이야.
1: 그래도 핑 덕분에 티타노의 화물도 볼 수 있었잖아.
3: 어, 그건 그래.
4: 얘들아, 내가 새 노래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2: 노래? 아, 미안해, 핑. 우리 이제 집에 가야 해.
4: 어, 벌써 간다고?
3: 다음에 들려줘. 가자, 얘들아.
5: 안녕.
4: 안녕. 렉스, 내 노래 한번 틀어볼래?
6: 앤디의 모험. 렉스, 나왔어.
2: 어? 어? 아직 렉스도 없네.
6: 오, 그럼 오늘은 내가 1등인가? 야호!
2: 어?
6: 호잇! 오늘은 뭘 보러 갈까?
2: 어? 파라포조시야? 이게 뭐지? 대왕 암모나이트라고?
6: 진짜 멋지겠다!
2: 어?
6: 아이 참, 다들 언제 오는 거야? 빨리 보고 싶은데. 그래, 내가 먼저 가서 관찰하는 거야. 모두 깜짝 놀라겠지? 좋았어. 야호!
2: 와!
6: 스피노, 오늘 내가 멋지게 활약하는 모습을 지켜봐줘. 알았지? 좋아, 한번 가볼까? 뚜뚜루뚜루뚜루 뚜뚜루뚜루뚜루.
7: 앤디!
2: 앤디가 없네.
3: 그러게, 아직 안 왔나?
0: 안녕, 얘들아.
5: 안녕, 렉스.
0: 근데 앤디는 어딨어?
3: 아까 먼저 간다고 했는데.
0: 아, 그래? 이건...
2: 저게 뭐야, 렉스?
0: 이건 암모나이트 카드인데, 아무래도 앤디가 혼자서 우르르 행성으로 간 것 같아.
5: 뭐라고?
0: 안 되겠어. 우리 빨리 가보자.
5: 어, 그래.
2: 어쩌지. 암모나이트를 보려면 바닷속으로 가야 하는데.
5: 바비.
2: 그러게. 바비가 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5: 바비, 바비!
2: 어? 바비, 너 언제 온 거야? 간지러. 알았어, 바비. 그만해. 좋았어. 그럼 오늘은 우리 둘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암모나이트 정보를 수집하자.
5: 바비!

0: 여기로 가보자. 저것 좀 봐. 암모나이트다. 우와, 꼭 고깔처럼 생겼네. 꽈배기처럼 동글동글 꼬인 게 귀엽다. 얘는 아주 길쭉한데? 꼭 클립처럼 생겼는걸? 요건 클립 암모나이트라고 불러야지. 어? 얘는 뾰족한 게 가시가 돋친 것 같아. 그럼 넌 가시 암모나이트다. 우와, 되게 천천히 움직인다. 정말 귀여워. 우와. 어? 근데 대왕 암모나이트는 어디 있는 거지? 어? 뭐야? 왜들 저러지? 어? 바비, 도망쳐! 빨리!
1: 바비!
0: 바비, 힘내! 바비, 암모나이트 사이로 들어가!

0: 바비, 지금이야! 물 위로 올라가!
1: 바비!
2: 어쩌지? 해변가가 너무 멀어.
0: 안 되겠다. 일단 저 위로 도망쳐야겠어. 바비, 이제 괜찮겠지? 뭐야? 왜 아직도 쫓아오는 거냐고?
1: 끝났다.
3: 이제 물고기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겠지?
1: 응?
3: 응? 어머, 암모나이트들이네. 너무 귀엽다.
0: 우와! 백조가 좀 도와줘!
3: 어? 이 목소리는? 앤디잖아.
0: 따라오지 마! 오지 말라고!
3: 신버스폰 딜루스잖아. 위험하겠어. 어쩌지? 저기면 되겠다. 앤디!
0: 비키! 우리 좀 도와줘!
3: 내가 신부의 시야를 가리고 바위 쪽으로 너희를 밀어줄게.

0: 여기로 못 갈 것 같아.
1: 어쩌지?

0: 됐어. 고마워, 비키.
1: 바비.
2: 앤디, 우루루 행성에선 혼자 다니면 정말 위험해. 비키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0: 미안해, 렉스. 대왕 암모나이트 거 빨리 보고 싶어서 먼저 왔어.
3: 다음부턴 꼭 우리랑 같이 가자.
0: 응, 알았어.
3: 근데 앤디, 대왕 암모나이트는 본 거야?
0: 아니, 다른 암모나이트는 봤는데 대왕 암모나이트만 못 봤어.
4: 뭐? 어? 앤디, 지금 네가 타고 있는 대왕 암모나이트가 파라포조시아잖아.
0: 어? 이게?
4: 잘 봐봐.
3: 어? 정말?
0: 우와, 얘가 대왕 암모나이트였다니.
3: 그럼 앤디는 대왕 암모나이트를 타고 있었던 거야? 대단한데!
5: 진짜 부럽다, 앤디.
0: 에이, 나도 잘 몰랐는걸.
2: 그럼 다 같이 암모나이트를 관찰해볼까?
0: 응. 와, 정말 멋지다니까.
3: 앤디, 어? 여기 좀 봐.
2: 자, 오늘의 카드야.
3: 우와, 대왕 암모나이트 파라포조시아 카드다.
0: 근데 다른 암모나이트는 어? 없네.
3: 그러게, 좀 아쉽다.
0: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앤디의 바다생물 신문!
3: 우와!
2: 우와, 멋진데?
3: 대단하다, 앤디. 정말 다양한 암모나이트가 있네.
0: 내가 찍은 사진으로 만들었어. 이 고깔 모양 암모나이트는 에우보스고, 얜 꼭 클립 같지? 이건 디플로모케라스야.
3: 정말 멋지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주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9: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퍼드 타운.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6: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7: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8: 또 졌네.
9: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10: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2: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11: 얼굴엔
14: 순한 킬킬.
11: 식물엔
15: 덥덥한 말.
16: 순하게
17: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12: 옛설 칫솔 마데카
11: 솔.
18: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눈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7: 호비는 아프대요.
6: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5: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6: 뽀로로 유치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길길,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화려한 게 좋아.
10: 렉스.
9: 안녕. 너희 왔구나.
10: 응. 어? 이 하트는 뭐야?
9: 아, 수컷 파라사울롤로푸스가 암컷에게 구애하는 시기라고 알려주는 표시야.
10: 구애? 뭘 구애?
9: 구애가 아니라 구애라고 해. 공작 같은 동물들은 꼬리 깃털을 활짝 펴서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이런 걸 구애한다고 표현해.
10: 아, 그렇구나. 난 처음 들었어.
7: 파라는 꼬리 깃털이 없는데 어떻게?
9: 파라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매력을 뽐낼 수 있어.
10: 우와, 정말 궁금하다.
7: 나도.
9: 안 그래도 구애를 할 때 파라사울 롤로푸스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정보가 필요했는데 너희도 같이 가볼래?
10: 좋아.

0: 우린 파라를 보려고 왔는데 근처에서 본 적 있어?
1: 어, 파라?
2: 응. 어?
3: 저쪽에 보이는 게 파라들 같은데?
0: 정말?
1: 저기 봐! 파라사울 올로포스들이 많이 있어!
0: 우와! 저 수컷 파라는 정말 멋지게 생겼다!
1: 알록달록하고 볕도 정말 길어!
3: 파라사울 올로포스들은 볕이 길수록 멋있다고 생각한대. 파라들한테는 소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0: 응? 뭐지? 저기 좀 봐! 어? 혼자 어울리지 못하고 있어. 뭔가 문제라도 있는 걸까? 다른 파라들이 같이 안 놀아주는 것 같은데?
3: 아마 저 파라는 다른 파라들보다 볕이 짧고 색깔이 덜 화려해서 그럴 거야.

0: 깃털 죽는 거 정말 재밌어. 어? 저기도 있다. 어? 안녕. 응, 괜찮아. 널 도와주려는 거야. 다 됐다.
1: 우와, 장식이 정말 화려한데?
2: 응, 너무 멋져.
0: 맞아, 맞아. 자, 너도 한번 봐봐.
3: 팔아도 마음에 드는 모양인데?
0: 어서 친구들한테 가봐. 얼른.
4: 힘내, 힘내. 할 수 있어.
0: 작전 성공인가?
2: 내가 다른 공룡들도 좋아할 거라고 했지.
4: 그러게.

0: 이제 어쩌지?
1: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다시 해보자.
2: 로키, 이걸로 정말 될까?
3: 로키, 팔아도 이 방법은 싫을 수도 있어.
1: 걱정하지 마, 렉스 형. 천연색소니까 물로 다 지워진다고.
4: 그래, 렉스. 팔아도 엄청 기대하고 있잖아.
1: 그러니까 하게 해줘.
3: 알았어. 대신 이번에 실패하면 바로 지워주는 거다.
1: 맡겨두라고. 다 됐다. 어때, 비키 누나, 렉스 형?
2: 나쁘진 않은 것 같아.
1: 파라야, 넌 마음에 들어?
5: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1: 그럼 다시 출동해 볼까? 이번엔 성공하겠지?
5: 그럼 확실해. 갑자기 왜 비가 오려고?

0: 되겠어. 비키, 쫓아가 보자.
1: 응.

0: 기운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게. 분명 너의 매력을 알아줄 좋은 친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1: 그래.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
2: 맞아. 포기하면 안 돼.
3: 하잖아.
0: 정말? 아, 어쩌지? 아직 방법을 못 찾았는데.
4: 나뭇잎이라도 붙여볼까?
2: 어? 저기 빨간색 꽃도 있어.
3: 얘들아, 어? 잠깐만.
0: 어?
3: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5: 그러게. 암컷 파라가 수컷 파라한테 반했나 봐.
0: 우와, 정말 잘 됐다. 그치?
4: 어? 렉스, 저 것 좀 봐.
0: 우와, 하트 모양 같아.
5: 그러게, 너무 잘 어울린다.
3: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해줄 친구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0: 정말 잘 됐어.
3: 다들 수고했어. 자, 파라사울 롤로포스 카드야.
1: 오늘도 정말 재밌었어.
4: 맞아. 파라가 자기 짝꿍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1: 그러게. 내 땅콩을 돌려줘.
3: 어, 알았어. 계속 수고해줘.
2: 어? 렉스, 어떻게 된 거야?
3: 우루루 행성에 산불이 났는데 불길은 거의 다 잡힌 것 같아. 아무래도 가서 살펴봐야겠어. 너희도 같이 가볼래? 좋아, 가자.
1: 야! 유후!

0: 얘들아!
1: 어? 너희 왔구나? 큰 돌은 모두 잡았어.
2: 정말 다행이다! 렉스 형! 공룡들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어.
0: 너희들 모두 수고했어. 아, 안키팀, 너희는 다른 피해는 없는지 한번 살펴봐 줄래? 우린 작은 불씨가 남은 곳이 있는지 더 찾아볼게.
1: 알았어.
2: 내가 루키랑 함께 갈게.
0: 좋아, 조이랑 루카스는 나랑 가자.

0: 어? 이건 뭐지? 어? 어? 공룡 알이야!
1: 알이 나뭇잎에 쌓여 있잖아. 다치지는 않았어. 알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자.
2: 앤디, 응? 저쪽엔 남은 부시가 없는 것 같아. 이쪽도야.
3: 어?
2: 로키, 얼굴에 검댕이 묻었어.
0: 앤디, 너도야.
2: 이제 돌아가자. 로키, 너 배고프구나? 잠깐만. 자, 우리 이거 같이 먹자.
0: 우와, 땅콩이잖아.
2: 고소해. 이것 봐라. 자, 어. 잘하지?
0: 오, 나도 해볼래.
2: 다시.

0: 간다. 슈! 성공! 이번엔 앤디 네 차례야. 좋아. 받아라. 슈!
1: 어?
0: 어? 앤디, 왜 그래? 건너봐라 건너봐라

0: 어? 저기 앤디와 로키잖아. 아스트로들이 왜 따라가고 있지? 땅콩 때문에 그렇구나.
1: 힘들어. 이러다 우리 곧 잡힐 것 같아.
0: 앤디, 땅콩 봉지를 던져.
1: 어? 핑.
0: 어서 땅콩 봉지를 던지라고.
1: 뭐? 우리를 공격하려고 쫓아온 줄 알았는데 땅콩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쫓아오다니.
0: 이상하네. 가스토르는 공격적인 동물이 아닌데.
1: 혹시 가스토르니스들에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한번 가보자. 응.

0: 아, 새끼들한테 주려고 그런 거였구나.
1: 그러게, 혼자서 전부 먹으려고 욕심을 부린 줄 알았는데.
2: 근데 왜 땅콩을 빼앗으려고 한 걸까?
0: 먹을 게 없는 거 아니야?

0: 견과류 나무잖아. 산불 때문에 견과류 나무들이 전부 타버렸나 봐. 가스토르들이 먹어야 하는데.
1: 그럼 다른 가스토르들도 먹을 게 없는 거 아니야?
0: 어? 맞아. 어서 렉스에게 알리자.
2: 그런 일이 있었구나.
0: 배고픈 가스토르들을 우리가 도와주자.
1: 응. 먹이를 구해서 나눠주는 건 어떨까?
2: 정말 좋은 생각이야. 응. 아, 그리고 견과류 나무도 새로 심어주자. 응.

0: 좋아. 당분간 먹을 나무들을 많이 심어뒀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1: 우리가 심은 작은 나무들도 얼른 자라서 열매가 가득 열리면 좋겠어.
2: 맞아. 열심히 심었으니 그렇게 될 거야.
0: 다 너희들 덕분이야. 모두 수고했어.
3: 어? 아참! 가스토리들이 배고플 텐데 어서 열매를 나눠주러 가자. 어? 너 새끼들부터 먼저 먹이는 거야? 자, 이건 엄마 가스토르까?
0: 엄마 가스토르니스가 아니라 아빠 가스토르니스야. 가스토르니스는 아빠가 새끼들을 키우거든.
3: 아, 그런 거구나.

0: 자, 가스톨은 이스카디아.
1: 고마워, 렉스.
0: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지. 어? 자.
2: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땅콩이잖아. 아까 조금밖에 못 먹었는데. 잘 봐.
3: 나도 해볼래. 나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3: 옥스퍼드 탕.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플렉소 플렉소 얼마세가?
8: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7: 클릭소
8: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9: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0: 놀이가 교육이되는 자석 토이 클릭성. 다들 가자.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주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들이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우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9: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커키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꾸준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설 칫솔 마데카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6: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보라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5: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6: 보라로 렛츠고 캠핑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1: 얼굴엔
7: 순한 킹킹.
1: 식물엔
7: 덥덥한 말.
0: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공주사전.
1: 한 발 늦었구나. 심의 성이 끝났다.
2: 위험합니다. 모두 물러서세요.
1: 버블잼을 화이트 골드에게 갖다 바친 대가다.
2: 블랙다이아, 결국 어둠에 물들었구나.
1: 어차피 넌 날 막을 수 없어. 여왕의 서약을 잊지는 않았겠지. 여왕끼리 공격하면 똑같이 당한다는 걸. 설마 날 가두려고? 그럼 너 또한.
2: 그래, 나 또한 갇힐 것이다. 다음 여왕이 나타날 때까지 버블잼의 힘이여 어둠을 잠재워 주소서. 프리즘 화!
3: 신의 왕비의 것인가? 아, 안타깝도다. 그래, 혹시 살아남은 누군가가 있다면 전해줄 날이 있겠지.
4: 아빠! 아빠!
5: 응? 어디 가셨지?
4: 우와, 예쁘다! 아빠가 기대하려던 선물이 이거였구나! 엄청 우아해 보이겠는데? 좋았어! 레드, 내가 공주답지 않다고 했겠다! 이 목걸이를 하고 가서 군대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반짝반짝한 아침이야, 레드! 허플, 너 그 목걸이 뭔데? 어제까진 없었잖아! 혹시 나 따라한 거야? 너만 공주냐? 나도 공주거든. 이런 목걸이쯤은 색깔별로 가지고 있다고. 어때? 이제 좀 공주 나와 보여.
5: 넌 그 목걸이가 학교에서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격식에 맞는 차림새를 하는 게 공주의 기본 소양이다. 공주 사전 3조 8항 몰라?
4: 공주 사전? 알거든!
5: 아, 난 네가 공주답지 않게 하고 다녀서 안 읽어본 줄 알았지.
6: 어? 당연히 모르지. 퍼플은 공주 사전을 베개로 놨을까?
1: 저건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저 아이가 갖고 있을 줄이야.

0: 저 목걸이에 마법의 힘이 남아있을 터. 그래, 적을 이용하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단단한 껍데기로 마법을 막아주는 앵무족의 각오.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 저 목걸이에 남은 마법으로 나를 꺼내다오.
1: 두고 봐, 레드. 이 퍼플님이 공주 사전을 통째로 외워줄 테니까.

0: 내가 못 살아.
1: 뭐야?
2: 블룹이 나타났는데 넌 잠이 와?
1: 블룹!
3: 됐어. 어차피 이 레드 공주님 혼자서도 충분하거든. 하트콘, 시간을 멈춰줘. 버블 타임 스탑!

0: 역시 레드 공주는 여왕 후기자로서 선색이 없군.
1: 에? 뭐야? 넌 내 수호 여전이잖아.
0: 아, 펌플! 나한테도 타임스탑을 펼치라고 명령을 줘야지. 너 지금 삐쳐서 그냥 가는 거야? 저 철딱서니.
1: 됐거든. 변신도 안 할 거야. 너도 레드한테 나 가지 그래?
0: 응?
2: 버블잼은 내 거라고.
1: 버블잼이도 먹어 필요 없어. 나 갈래.

0: 이렇게 반가울 때가.
1: 저요?
0: 버블잼을 부수고 날 잠에서 깨운 것도 너. 이 버블 감옥에서 포털로 문을 만들 수 있게 내 목걸이를 가지고 나온 것도 네가 아니야. 나도 인간에게 관심이 많았지. 인간과 인어 둘로 갈라진 세상을 우리가 하나로 만들 수 있단다.
1: 인간과 인어 세상을 하나로?
0: 자, 내 편이 되렴.
1: 모두를 해칠 셈이야. 거절하겠어.
0: 이런 건방진가.
1: 공주 사전 일자이란 모든 생명체는 소중하다. 나도 아는 기본이라고.
2: 잘했어
1: 핑크스타. 응? 예, 버블버블.

0: 어리석은의 손 매운맛을 보여주고
1: 자기 부활을 복수했어.
0: 버블잼을 내놔라. 그 마법의 힘만 있으면 내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 이제 모두 내 부하로 만들어줌.
1: 인간들이 블럭으로 변해도 있어.
0: 네.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1: 내가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하겠어.
0: 어디로 숨은 거야? 당장 나오지 못해!
1: 버블잼을 깨뜨리고 목걸이를 육지로 가져온 건 나야. 내가 막아야. 이제 어쩌지? 그래, 그거야. 마법봉을 거울로 바꿔줘. 반사 공격을 할 거야.
0: 모조리 없애지 마.
1: 블랙다이아, 정말 폼이었군요.
0: 뭐라고? 감히 나를.
1: 빨리, 지금이야. 블랙다이아,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2: 블랙다이아의 것이었다니. 목걸이에 마법의 힘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제 포털을 열지 못할 거야. 그래도 앞으론 더 조심해야 해.
1: 미안해. 어? 공주 넣어주고 싶었었구나. 공주 사전을 블랙다이아에게 던져버리다니. 생각도 못했어. 퍼플, 넌 그냥 너다운 게 나은 것 같아. 맞아. 나도 나도 안 같아 하네.
0: 남은 마법의 힘은 없지만 다시 담을 수는 있겠지. 이 암흑의 홀에 버블잼 조각을 모조리 채우는 날 오늘의 치욕을 되갚아줘.
2: 연결돼 있어서 마음대로 변신을 했다 그렇다 하면 내 마법이 죽어버려서 잠든단 말이야. 인간들에게 인어공주의 정체를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선. 그래,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1: 잠든단 말이지.
2: 뭐야?
1: 이렇게 하면 긴장을 풀어준다고? 따라.
2: 두고 보자. 한숨 자고 기운을 회복하고 나면 내가 가만두지 않아.
1: 잔자, 잔소리쟁이. 야호! 오늘은 하루 종일 자유다.
3: 선생님, 오늘은 진짜 얌전하게 있어야 해. 돌키면 큰일 나.
4: 좋으라 치열해요.
5: 안녕.
3: 좋은 아침.
4: 선생님, 안녕하세요.
3: 이제 들어가시는구나. 휴.
1: 그래요? 어디 가? 학교는 저쪽이야. 꿀?
3: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가자.
6: 어, 아,
5: 과학 시간이야.
1: 장난치!
6: 과학 시간이야, 레우. 네가 과학 당번이잖아.
1: 응, 과학 당번!
6: 빨리 와. 선생님 성격 알지?
3: 아까가 얌전히 있어야 할 텐데.
1: 아까 따라오면 어떡해? 들키면 혼나. 걸리면 또 우리에 갇혀 있어야 한단 말이야.
3: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뭐지?
1: 아까 이게 뭐야? 아하하하. 그렇구나. 이건 꿈속인 거야.
7: 수업 시작한 지가 언젠데, 어? 소중한 실험 도구를 바닥에 놓고 가? 게다가 땡땡이까지? 잡히기만 해봐라. 과학책을 달달 외울 때까지 집에 못 가게 해주마.
1: 아, 깎아.
3: 깎아를 만나고 이렇게 됐어. 빨리 깎아를 찾아야 해.
1: 뭐? 아기 돼지가 세차래?
8: 그게...
1: 핑크스타는 뭐하고?
8: 그게... 내가 장난을 쳐서 잠들었어. 아무튼 빨리 그 돼지를 찾아야 해.
1: 아, 그래! 핫뜨콘! 네가 시간을 멈춰줘!
6: 뭐? 내 수호여정한테 명령하지 마! 타임스톱은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쓰는 거 몰라?
1: 아깝다 이거지? 취소해!
6: 뭐? 이거 어째?
9: 더욱 싸우거나 인간 손이 들어간 줄도 모르고 싸우는 꼴이다. 어서 헤어밴드에 숨겨둔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아야겠다. 빠르고 날렵한 도끼불로 가다. 내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소요정이 깨어나기 전에 개처를 빼앗아오거라.
1: 이게 도대체 꿈이야, 센시야?
10: 과학시간 너무 졸려.
11: 교실에 책 좀 두고 올게.
1: 나가자!
6: 어? 고장났나? 안 열려.
11: 같이 당겨보자.
6: 하나, 둘, 셋!
1: 안 돼!
3: 역시 꿈이 확실해. 까까를 찾아서 빨리 꿈에서 깨야 해.
1: 아, 돼지야, 어딨니?
6: 뭐야, 퍼프!
1: 돼지야! 여기도 없어!
6: 진짜 돼지를 보긴 한 거야?
1: 저 어디 있는 거야? 퍼프, 빨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저기다! 돼지야!
3: 어?
1: 아, 까까!
8: 꿈주님!
7: 이봐, 거기! 네가 오늘 과학 정보 맞지?

핑클 퍼플 변신 완료! 나오게 두지 않겠어!

0: 저리가 이 괴물.
1: 그게 이게 뭐냐면
2: 연극 연습을 하는 중이었지.
1: 그런 것 같아.
0: 연극?

0: 잤다.
1: 몰라? 뭐야? 인간? 이게 대체?
2: 힘들다. 누가 와? 로스 시간에 멈춰.
3: 더블 타임 스타트.
2: 이제 내 차례야. 버블 스타트.

0: 레인보우 클린 버블!
1: 자, 어? 이제 우리가 레오에게 거짓말을 하던가 레오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던가 해야 해.
2: 내 손! 돌아왔어! 까까! 불가사리랑 해마가 다 알고 있잖아!
3: 레오, 괜찮아? 사실은 우린 바다왕국에서 온 인어야.
2: 뭐? 너희가 인어?
3: 놀라게 해서 미안해.
1: 그냥 인어가 아니야. 우리 인어공주라고.
3: 정체를 들켜버렸으니 더는 못 만나겠지. 해변에서 처음 만난 날 재밌었는데.
2: 해변에서 처음 만난 날? 그럼 날 구해준 게... 잠깐만!
3: 어?
2: 우리 내일 학교에서 또 보자.
3: 어?
2: 내가 네 비밀 지켜줄게.
3: 어? 야호! 고마워! 레오는 내 첫 인간 친구야! 가자, 친구야!
2: 친구? 저기!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3: 화이트 골드님께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4: 우리가 공주들을 제대로 단속 못했다는 걸 아시면 분명히 우리한테 불똥이 튈 거야. 여차하면 레어를 오징어로 만들어.

0: 버리면 되지 뭐.
1: 네? 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 카드 출시. AR 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 카드 엑소 플레이.
5: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술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덮어만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옥스포드 타운.
5: 해보고
4: 주유소 상황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아소비 가자!
8: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 집안의 기장소
7: 2층입니다.
8: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동시에 어? 완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화이트 골드님께서 판단하시겠지.
1: 누가 됐든 어찌 됐든 우리 계속 친하게 지내자.
0: 그래.
1: 우리 다 모이니까 일곱 색깔 무지개 완성이네. 자, 모두 해초 주스 들어줘. 우리 우정 영원히.
2: 영원히.
3: 언제 저렇게 될 거지?
1: 오늘 대박이었어.
0: 진짜 배부르다. 둘째문 하나니까 결국은 우리가 완성해서 하나로 합치는 걸 거야.
4: 뭔가 어렵네. 각자 따로 모은 걸 다시 합쳐야 돼.
1: 커플, 어? 다음번엔 우리 왕국으로 놀러와.
5: 가시죠.
1: 내일 학교에서 봐.
0: 옐로우는 내가 데려다 줄게. 가자.
1: 조심해서 가.
0: 갈게. 이따 내일 봐.
1: 내일 학교 늦지 말고. 어?
6: 다들 집으로 가는데 인디고는 화이트 섬으로 가야 하는구나.
5: 공주님, 어? 가시죠.
7: 오늘 초대해줘서 고마웠어. 가볼게.
1: 인디고, 자고 가지 않을래? 어? 괜찮죠? 제발요. 성 안은 안전하잖아요. 저 친구랑 자본 적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5: 하루쯤은 괜찮겠지요. 그럼 프리클, 자네는 어? 나와 함께 가지.
8: 아, 저요?
5: 앞으로 준비할 것들에 대해 얘기할 게 있다네.
1: 가자, 가자. 내 잠옷 입으면 되겠다.
8: 공주님도 싫지는 않으신가 보네요. 그런데 하실 얘기가 뭔가요?
1: 오늘을 기념해서 사진도 남겨야지. 웃어봐.

0: 우리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자매 같다. 진짜 좋아. 나 항상 언니나 동생이 있었으면 했거든. 여긴 아빠랑 나뿐이니까.
1: 어머니는?
0: 나 어릴 때 돌아가셨어. 그래서 얼굴도 기억이 안 나. 그래도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핑크스타도 있고 말이야.
1: 나도 프리클이 있어서 혼자 외롭지 않았어. 나한테 진짜 가족은 프리클이지.
0: 나도 잔소리쟁이가 없으면 외로울 것 같아. 저기 보여? 원래는 저 다리 너머로는 아빠가 못 나가게 하셨거든. 우리 왕궁의 어린 인어는 나 혼자라 너무 심심했어. 지금은 인간 세상에도 가고 학교도 다니고 한 번은 보물주도 같은 걸 주워서 보물선을 찾는다고.

0: 진짜야?
1: 순진하고 멍청한 공주들. 보이지도 않는 우정 따위가 영원하다고 믿다니.
2: 자. 어? 뭐지? 사람이 빠진 것 같은데?
3: 어? 인간?
2: 내가 잘못 봤나?
3: 저기...
2: 꼬리가... 난 알렉스라고 해.
3: 안녕, 알렉스.
4: 자, 도넛이라는 거야.
3: 이렇게? 어? 뭐야, 먹는 거였어? 됐어?
4: 내일이 여왕 발표랬지? 분명 네가 될 거야. 난 믿어.
5: 이로써 두 명의 바다의 여왕은 한 몸처럼 바다에 떠만을지.
1: 이번 축하 선물. 고마워.
5: 이제 두 명의 바다의 여왕이 선발되었음을 온 바다에 알립니다.
3: 블랙다이어, 누가 기다리고 있어서. 알렉스가 엄청 기뻐해 주겠지? 알렉스! 오래 기다렸지?
6: 여기야, 여기! 빨리 와!
3: 나 드디어 여왕이 됐어. 다 네 덕분이야.
6: 아, 빨리 오라니까! 여기 있잖아! 여기야, 여기! 저기 있다! 저 진짜야!
3: 알렉스, 도망쳐!
6: 와, 진짜 이너지? 내가 뭘 했어? 난 이제 부자다!
3: 날 속였어.
6: 흔들린 줄 알아? 아줌마들 놓치면 안 될까?
3: 절대 용서 못해!
1: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도 과연 그 우정이 남아있을지 궁금하군.
7: 자, 여기 문장에서 이 시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누구 발표해볼 사람?
8: 버플, 점심시간까지만 좀 참아.
9: 아, 어제 너무 늦게 잤더니.
7: 시는 해석이 다양하니까 겁먹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봐요.
3: 선생님!
7: 그래, 퍼플.
3: 내가 너무 아파요!
8: 학교 정문 쪽이야!
3: 좋았어!
8: 한 마리야!
3: 다 보였지? 다시 하자!

0: 트윙클 퍼플! 변신 완료! 우리가 상대해주마! 어? 생긴 게 왜 저래?
1: 스크립판! 행투스 블로비야! 무쇠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어! 어떤 마법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강도가 단단해!
0: 내가 먼저 뒤를 공격해서 갑옷을 벗길게! 버블버블 버블차! 내 마법봉!
1: 온다! 조심해! 못 움직이게 할게! 쉐도우 킥! 다 같이 잡아!
0: 이제 어떡해?
1: 약점이 있을 거야.
0: 오렌지가 맞춰볼게! 이야! 제길지!
1: 오렌지! 저게?
0: 내 버블은
1: 가더라! 버블 펀! 하나도 안 통해!

0: 날 보고 있어. 따라오라는 건가?
1: 빙디고!
0: 거기서! 어디로 가는 거지? 내 친구들의 개차를 내놔! 멈췄다. 야! 제도! 갑옷을 벗다니 무슨 꿍꿍이지? 히앗! 블랙다이아?
2: 나의 수호여정 내 손에 있다.
0: 뭐? 브리클?
2: 버블잼을 완성시켜 가져오느라 다른 공주들에게 알려 귀찮게 한다면 브리클은 영영 못 볼 것이다. 네 부모처럼 말이야.
0: 나한테 완성된 버블잼을 가져오게 하려고 일부러 나를 유인한 거였어.
2: 너 진짜 다시 봤어?
1: 최고 최고 고마워 인디고.
0: 그쵸?
2: 드디어 마지막 버블잼이다.
1: 다 찾았어.
3: 얘들아, 우리가 모이면 겁날 게 없어.
4: 누가 여왕이 되든
1: 항상 함께하자. 그래,
2: 이제 우리 중에 여왕 후계자가 나오겠군.

0: 제도 핑!
1: 인디고, 너 뭐 하는 거야? 장난치는 거지? 왜 이러는 거야?
2: 뭐야? 빨리 돌려줘!
0: 정말 미안해. 가버렸어. 얘들아, 타임스탑이 끝나가.
1: 우리는 레인보우.
0: 어떻게 이런, 믿었는데.
1: 타임스탑이 얼마 안 남았어.
2: 얘들아.
1: 레오!
2: 블로븐, 너희 왜 이러고 있어?
1: 인디고가 우리 그리자를 묶어놔서 몸이 안 움직여.
2: 뭐?
1: 레오, 우리 좀 안 보이는 곳으로 옮겨줘.
2: 알았어.
1: 다 옮겼다.
3: 고마워.
1: 얘들아, 이제 몸이 움직여서.
2: 진짜 인디고가 그랬어?
0: 인디고! 버블잼을 다 훔쳐서 도망쳤어! 버블잼이 완성될 때까지 우릴 속인 거야.
1: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퍼플을 이용한 거구나? 날 이용한 거라고?
4: 인디고 공주님은 절 구하려고 가신 거예요.
1: 브리클!
4: 블랙다이아가 버블잼을 가져오지 않으면 절 해치겠다고 협박했어요. 이건 함정이에요.
0: 그런 거였군.
1: 혼자서 심해의 성에 갔다고?
4: 인디고 공주님이 위험해요.
1: 모두 같이 갈 거지?
2: 블랙다이아한테 간다고? 너희끼리? 너무 위험해. 핑크스타, 너도 좀 말려봐.
5: 수호 요정이라면 말려야 하지만 퍼플의 친구로서는 도와야 할 것 같아.
1: 고마워, 핑크스타. 레오, 난 가야 해.
2: 그럼 학교는? 나는?
1: 레오, 내 첫 인간 친구 절대 잊지 못할 거야.
2: 왜 다시는 못 볼 것처럼 그래?
0: 가자!
1: 잘했어. 고마웠다!
2: 얘들아, 가지 마! 나만 두고 간다고! 야, 버플!
0: 브리클은 어딨어?
6: 진짜 혼자 오다니. 이런 고마운 일이 있나?
0: 날 속였군.
6: 정말 복수라도 하러 온 건가? 감히 건방진 애송.
0: 설마 우리 아가. 시간이 없어. 엄마.
6: 그래, 이리 더 가까이 버블잼을 가져오너라. 내 손에 버블잼이.
0: 안돼! 친구들을 배신하고 왔는데.
6: 걱정 말거라. 너도 이제 네 엄마 곁으로 보내주마.
1: 핑크스타, 너희는 당장 화이트 골드님께 이 소식을 알려. 최대한 빨리. 인디고, 제발 무사하기만 해.
0: 버블잼이 합쳐지고 있어.
1: 화이트 골든님,
2: 이제 끝인 건가요?
5: 우린 수호 요정이야. 꼬맹이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뭐라도 해보자. 화이트 골든님을 깨우는 거야.
1: 이제 화이트 골든님.
6: 늦었다. 버블잼은 이미 내 손 안에 있다. 주인의 마법을 온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힘. 그것이 버블잼이 가진 진짜 힘이다. 이제 이 블랙다이아가 바다 세상의 유일한 여왕이 될 것이다.
1: 블랙다이아의 암흑 마법이 온 세상을 덮을 거야.
0: 당장 막아야 해.
6: 공격이 통할 거라 생각하는 멍청함이 귀엽구나.
1: 봉인이 풀렸어. 봉인이
6: 결국 버블잼을 완성하는 건 이 블랙 다이아군. 이제 이건 필요 없군.
0: 그놈아, 피! 홍배, 우리가 시간을 끌게. 넌 인디고를 구해. 어디? 야, 버블팜! 다 같이 공격해!
1: 젤리니!
0: 글로벌 스타크!
1: 인디고!
6: 고 싶지만 난 화이트 골드에게 진 빚을 갚으러 가야겠다. 이제 사라져버리거라. 아! 온 세상을 암흑으로 물들여주마.

0: 封印이 풀렸습니다. 모두 소집해주세요.
1: 이런 귀찮게 화이트 골드가 깨어나.
0: 아니!
2: 아! 멈춰!

0: 할 수 있어. 이 미꾸라지가 뜬 게. 거기 있어. 내가는 반드시 가만두지 않겠다. 잡았다. 친구를 구하려 나서 결국 이 꼴이지.
1: 잡힌 건 너야.
0: 너도 블록을 만들어주마. 쉐도우 팬. 곧 풀릴 거야. 날 속였어. 허블 잼은 내 모든 어둠의 마법을 담아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 허블 잼이 폭발할 거야. 빨리 친구들을 구해야 해.
1: 알았어.
0: 다 같이 없애주마. 허블 잼이 곧 폭발할 거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1: 우리 또 보자.
0: 빨리. 뭐야. 우리가 너무 늦은 것 같군요.
2: 버플! 버플! 우리 아가 어디 있느냐?
3: 버플이 느껴지지 않아.
0: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버블잼을 가져가지만 않았어도.
4: 우리도 버플을 지키지 못했어.
5: 버블잼은 인어들의 진심 어린 소원을 들어준답니다. 퍼플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4: 여왕이 되지 않아도 좋아요. 제 친구를 돌려주세요.
1: 빨리 돌아와.
0: 제발 살아있는 거지.
3: 학교 가서 나랑 축구하자.
0: 버플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친구예요.
1: 버플, 넌 나한테 용기를 줬잖아.
0: 버플, 듣고 있지? 우리 목소리 들리지? 이렇게

0: 버블잼은 다시 흩어졌지만 여기 일곱 개의 빛나는 진짜 보석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소중히 생각한 여러분이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바다를 대표해 그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1: 집으로 가서 쉬자꾸나.
2: 먼저 갈게.
3: 우리도 가자.
0: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자.
4: 집?
0: 네. 비록 공주들에겐 졌지만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군. 이게 끝이라 생각하지 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얼굴엔
7: 순한 킬킬.
5: 식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클릭소! 클릭소! 얼마 될까?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소!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게 가죠.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젤?
10: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진동.
12: 얼굴엔
13: 순한 길길.
12: 진물엔
13: 덥덥한 말.
14: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진동.
12: 얼굴엔
13: 순한 길길.
12: 진물엔
13: 덥덥한 말.
14: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Magic Ice Cream Truck.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입이...

0: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 우리 여행 가자. 환영합니다. 그러면 여기 출발.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기내식입니다. 맛있겠다.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뽀로로 떴다 비행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3: 얼굴엔
2: 순한 킬킬.
3: 순물엔
2: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Summer Special Way. Don't touch silver.
5: Bling bling, bling bling. I've got something for you. Ta-da!
6: Peach?
5: Yes, take a bite.
6: No, Peach. No, Peach. Take it away. Choo!
5: What's wrong? I'm going to make a peach sandwich.
6: No peach sandwich. I have an allergy to peaches. Choo! No, Peach. Choo! Make me a cheese sandwich. Make me a chicken sandwich. Achoo!
5: We don't have any cheese or chicken.
6: Then go buy cheese and chicken. Go, go.
5: Yes, sir. Achoo! I'm thirsty. The water! Limo, give me some water, please.
2: Oh, here.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유 타방아 타방아 타방아. 아, 이 평소에 잘만 있다가 대체 어딜 간 것이야? 아, 타방! 아유, 진짜, 타방! 아이고, 타방! 아유, 죄송합니다. 아, 참, 이거 타방이 진짜 어딜 간.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타방이 될 것만이 되냐? 타방아!

이끌어 잡아야 이끌어 어째 다

0: 무슨 일로 오셨죠?
1: 아니, 꼭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냥 깔려있는 다방이만 구해서 가겠습니다.
0: 아래 깔려있는 것을 구해요?
1: 네.
2: 뭐?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무엇이든 들어올리는 집게차거든요.
1: 어? 무엇이든 들어올리는 집게차?
2: 저는 커다란 집게를 가진 탈 것이에요. 긴 팔로 높은 곳에 있는 물건도 잡을 수 있답니다. 물건을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옮길 수 있지요. 무엇이든 들어올리는 저의 튼튼한 집게로 다방을 구해드릴게요.
1: 아하! 힘센 집게로 무엇이든 들어올리는 집게차! 아이고, 아이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다방을 찾게 도와주시오.
3: 네, 사장님! 우리 아래에 깔린 다방이를 구해요!
4: 걱정 마세요, 선비님! 다방이를 금방 꺼내드릴게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3: 그런데 다방이는 어디에 있나요?
1: 분명히 이쪽에서 내 소리를 들었는데 분명히 요 주변이었다! 요 주변에 있었는데 여기... 자국이었다. 제 집게차야. 여기다 당장 들어올려다오.
3: 예, 그럼 폐지를 들어올려 볼게요.
5: 다방이 구출 작전 첫 번째. 쌓여 있는 폐지를 들어올려라.

0: 그렇지. 우와! 우와! 아니 이렇게나 많은 양을 옮길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집게차야. 아 그래 분명 저 안에 있을 것이다. 다방아 저 조금만 기다리거라. 내가 얼른 꺼내주도록 할게. 그렇지 좀 더 힘차게. 저 집게차야 더 힘을 내보거라.
1: 어? 네 꼭 다방님을 구하겠습니다.
0: 그렇지! 이야! 뭐 위에 있든 아래 있든 어디에 있든 그냥 거뜬하게!

0: 아이 다망이 하나 보이질 않는구나. 어? 아이 다망아! 다망아!
1: 바퀴님.
0: 다망아! 어디에 누리야 대체? 어?
1: 철 아래.
0: 철 아래? 아유 다망아! 다망아! 대체 어디 있느냐 다망아! 어? 진짜 다망아! 내가 얼른 구해주겠다. 다망아! 아유 다망아! 다망아! 아니 철들이 뭐 이렇게 무거운 것이야? 집게차야 빨리 무거운 것들을 들어올려서 우리 다망이를 구해다오.
2: 다방이 구출 작전 두 번째. 무거운 철을 옮겨라.
0: 아유, 볼 때마다 무서워. 아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분명히 철 아래라고 했다.
3: 저.
0: 아, 그렇지.
3: 저.
0: 아, 그렇지.
3: 저.
0: 와, 근데 저 철의 무게가 어마어마한데. 아니, 저게 가벼운 게 아닌데. 저거는 그냥 집게차야. 빨리 옮겨서 우리 다방이를 구해다. 아이고.
3: 알겠습니다.
0: 자, 힘을 써서 우리 다방이. 다방아, 좀만 기다리거라. 내가 갈게, 내가. 아이고, 이렇게 무거운 철을 무슨 젓가락 집듯이 집느냐, 어? 그래, 어? 아이, 집게차야. 아주 장하도다, 고맙도다, 어? 아유, 근데 이게, 아, 이렇게 큰 거는 멋지게 들어 올리는데 저건 작은 쇠덩이들은 대체 어떻게 한다, 어?
3: 걱정 마세요.
0: 어?
2: 다방이 구출 작전 세 번째. 작은 쇠덩이를 옮겨라.
0: 어? 아니 문 무엇이더냐? 어? 오. 아니 그걸 내려놔야지. 지금 작은 걸 들어야 되는데. 어? 지금 빨리. 우와. 아니 뭐야? 차.
3: 버키님 놀라셨나요? 제 필살기랍니다. 자석을 이용했어요. 이 자석에 전기가 통하면 철이 달라붙고,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철이 떨어지죠.

0: 아이고, 타방아. 아이고, 내가 얼른 꺼내줄게. 어? 조금만 기다리거라. 아이고, 타방아. 어?
1: 바퀴님.
2: 받아라, 너의 섬세한 손길.
0: 아, 괜찮아. 어, 그렇지. 한 마리. 어, 어, 어. 그렇지. 자, 어, 와라.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지켜줘. 됐다.
1: 바퀴님.
0: 타방아! 타방아! 아이고, 어딜 그렇게 갔다 오시냐, 어?
1: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바퀴님.
0: 자, 우리 타방이 이제 다시.
1: 야! 배꼽이 붙었어요.
0: 지켜차야, 정말로 고맙구나, 어?
2: 감사합니다.
0: 아, 그럼 탈것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3: 별 말씀을요.
1: 시작이다.
2: 선비님. 선비님, 왜 이러세요?
1: 가끔 이래요.
0: 세상이 도른다. 집게차로 삼행시를 할 테니 운 좀 띄어다오.
2: 집.
0: 집어도 보고 들어도 봤는데 못 들겠다면
2: 개.
0: 개 섞어라. 어디 가지 말고 잘 들으시오.
2: 차.
0: 차킹 차킹 집어서 다 들어올린다. 집게차.
2: 우와, 집게차로 삼행시를 지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0: 아이, 뭐 별 말씀을. 어? 자, 그럼 사방아, 우리는 네. 조선으로 갈 탈 것을 어서 만들러 가자꾸나.
1: 얼른 떠나요.
0: 그래.
4: 무엇이든 들어올리는 집게차. 크고 튼튼한 집게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폐지도, 무거운 고철 더미도 거뜬하게 들어올린다오. 그 덕분에 타방이를 성공적으로 구출할 수 있었소. 친구들, 내가 집게차처럼 어찐 탈 것을 만나서 조선으로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겠소. 그럼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소. 싱싱싱.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6: 덕분만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남방구는 북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저는 발명가가 될 거예요.
1: 도도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0: 네.

0: 레미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1: 선생님, 이번엔 제가 할래요.
2: 띠용띠용 소방차 출동해요, 출동해요. 사람들을 구해줘요.
1: 나는 누구?
3: 소방관!
1: 저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0: 다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1: 네!
4: 저요! 저요! 선생님, 저도 할래요!
5: 와! 나다! 나! 빨리 달려!
6: 공차요! 공차요! 슛! 슛! 골!
4: 나는 누구?
3: 축구선수!
4: 나는 축구선수가 되고 말 거야!
0: 솔은 뭐든지 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라시

0: 나시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도레미 친구들, 친구들은 모두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
1: 우리는 뭐든지 될 수 있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뿌르르 동화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화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화나라 캐슬.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준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끼리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0: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2: 요정들, 그 아이스크림 먹게나. 내 친구가 사준 거야.
3: 우와, 잘 먹겠습니다.
4: 박사님, 참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1: 맞아, 아이스크림 사주는 친구가 최고의 친구지.
2: 그게 팔씨름에서 진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사기로 했는데 내가 이겼거든.
4: 우와, 박사님 멋지세요.
2: 아니야, 나 하나도 안 멋져. 아우.

0: 준비 시작.
1: 이겼다.
2: 동룡아, 너 팔꿈치 뗐잖아. 그거 반칙이잖아.
0: 증거 있어? 팔꿈치 뗀 증거 있냐고? 아이스크림이나 사. 그렇게 반칙해서 이기고 말았다.
3: 박사님, 전 이 아이스크림 먹을 수 없습니다.
4: 저도요, 반칙으로 얻어낸 아이스크림 먹지 않겠습니다.
5: 저도 안 먹겠습니다.
0: 역시 요정들이야. 나도 친구한테 반칙한 거 사과하고 아이스크림 내가 다시 사도록 하겠다.
4: 역시 우리 박사님.
0: 그런데 이기려고 늘 반칙하는 한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
6: 출동이다!

0: 자동차.
1: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김반숙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2: 서희야, 우리 다트놀이 할래?
3: 다트놀이?
2: 응. 이 공을 누가 더 많이 붙이나 내기하자. 어때?
3: 오, 좋아. 재밌겠다.
2: 나부터 할게.
3: 응.
2: 우와.
3: 반숙이 너 진짜 잘한다.
2: 자, 이제 네 차례.
3: 응, 그럼 이제 나 한다.

0: 나 이것만 붙이면 너랑 나랑 비기는 거네?
1: 에이, 비기는 거 싫어. 내가 이겨야 돼.

0: 너 두 개, 나 세 개. 내가 이겼다!
1: 야, 너가 밀어서 그런 거잖아. 너 왜 반칙하냐?
0: 내가 언제 밀었다 그래?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1: 증거야 없지만...
2: 반칙하면 좀 어때? 이기면 되지.
3: 그런데 반숙이의 반칙은 다른 놀이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
4: 슬램 뽑자 가위바위보!
0: 예헤! 내가 이겼다!
5: 김반수, 너 늦게 냈잖아. 그거 반칙이야.
0: 맞아. 다시 해, 다시. 알았어.
4: 술래를 뽑자 가위바위보.
5: 김반식 술래.
2: 술래도 괜찮아. 또 반칙하면 되니까.
0: 한다.
5: 아!
6: 반칙왕은 난데. 아주 오래전부터 반칙왕은 나인데.
0: 아! 또!
7: 한타이.
2: 크크 차례.
6: 어, 알았어. 보자 보자. 오, 뭐 나오면 내가 이기네. 응. 근데 뭐는 절대 안 나오지.
7: 당연하지. 뭐가 제일 어렵잖아.
6: 그럼 한다. 하나, 둘. 어? 저거 뭐지?
7: 뭐?
6: 아이, 저거 있잖아, 저거. 자세히 봐봐, 기둥 뒤에.
7: 아니, 어디?
0: 어디? 안 보여.
7: 뭘 말하는 거야?
6: 아, 아싸, 뭐?
7: 크크, 넌 정말.

0: 그래서 묻혀진 내 별명이 바로 반치광이다. 근데 저 녀석도 반치광이라고?
1: 우리는 반칙하는 애랑은 못 놀아. 가자.
2: 그래.
1: 야, 아 진짜 가? 아 같이 가.
0: 가긴 어디 가?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김반수, 네가 이 구역 반치광이라며?
1: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긴 했는데.
0: 아니. 한 우주 안에 반치광은 둘이 될 수 없는 법. 너랑 나랑 이 구역에 누가 반치광인지 한번 가려보자고. 자.
1: 뭐예요?
0: 둘, 셋. 뿅!

0: 여긴!
1: 자, 지금부터 우주 최고의 반칙왕을 뽑는 반칙왕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0: 반칙왕 대결?
1: 자, 첫 번째 대결은 가위바위보! 반칙을 써서 가위바위보를 이기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준비!
2: 반칙을 써서 가위바위보? 그래! 자신 있어!
3: 가위바위보!
2: 볼을 이기려면 가위!
4: 어? 친구야! 안녕! 에잇! 아, 이겼다!
0: 아, 말도 안 돼! 이거 반칙이잖아요!
1: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대결은 반칙을 써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의 승자는 아스트!
4: 그렇죠! 박수 쳐!
0: 뭐야?
1: 두 번째 대결은 닭싸움! 반칙을 써서 닭싸움을 이기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준비!
2: 반칙, 오케이!
4: 뭐야, 반칙이 좀 약하네. 쯧. 꼬꼬다 꼬꼬. 이게 바로 닭싸움이다.
1: 이번 대결의 승자도 크리스!
4: 누가 바로 반칙왕일까? 누구일까?
0: 아저씨가 반칙왕 맞아요. 아, 그러니까 저 이제 갈래요.
4: 아니. 아직 24가지 종목이 더 남았어. 그 모든 종목을 내가 반칙을 써서 너를 이길 때까지 너는 집에 못 간다고.
1: 자, 세 번째 대결은 지름!
0: 아니야! 나 안 해! 나 집에 갈래!
4: 아, 이봐 꼬마야! 너 어차피 도망갈 데도 없어! 아니! 딩동댕 삼총사!
5: 아땅크크!
6: 너! 그 옛날 윷놀이 때부터 하던 반칙! 아직도 하고 다니냐?
4: 당연하지! 한번 반칙왕은 영원한 반칙왕! 뭐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덤비시든가! 크크크크크크!
6: 흥! 너무 이겨서 탈이다! 딩딩!
7: 동동!
8: 딩딩!
4: 크크봉 공격!

0: 우리 김호 오는데 공격하는 게 어딨냐?
1: 그건 반칙이야, 반칙!
2: 뭘 새삼스럽게! 나 원래 반칙왕이야! 카카카카카카카!
3: 뭐야! 어! 아, 크크! 너 뒤에!
2: 아, 이 친구야. 내가 그렇게 수준 낮은 공격에 당할 것 같아? 내가 이 공격 어렸을 때 하던 공격이야?
0: 반칙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아, 뒤에, 뒤에! 뒤에!
2: 야야, 나 안 속아, 어?
3: 반칙은 반칙으로 갑니다! 지금이야! 뒷면자 삼총사!
0: 자, 다시 한 번!

0: 반칙은 반칙으로 갚는다. 이 말 멋있는데 내가 딴 데 가서 해도 되냐. 둘, 셋, 뿅.
1: 우리가 반숙이와 함께 해낸다. 예! 반숙아, 앞으로는 반칙하지 않을 거지?
2: 응, 이제 뭘 하든 반칙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규칙을 잘 지킬 거야.
3: 반숙이 멋져!
4: 그날 이후 반숙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2: 얘들아, 그동안 내가 막 반칙해서 짜증났지. 미안.
1: 응?
2: 갑자기? 내가 당해보니까 반칙하는 거 정말 기분 나쁘더라.
5: 그럼 반숙이 이제 반칙왕 아니네?
2: 당연하지. 잘 좋게 지내자.
6: 빅동의 상속사.
7: 오늘도 왕짱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1: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8: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3: 우리가 누구?
6: 빅동의 상속사.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동.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줄무랑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순한 킬링!
5: 주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안녕! 나는 카프리 선 제로야! 오!

0: 보이성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음식은 위험해. 냠냠.
1: 저기, 너희 뭐 먹고 있어?
2: 그거 나도 먹고 싶어.
0: 어? 이거?
2: 아, 그거 나도 초콜릿.
0: 너 정말 먹을 수 있겠어? 어머, 진짜로 먹을 수 있네?
1: 그럼 내 고급스런 입맛에 아주 딱이야. 더 줘봐.
0: 야, 먹을 거면 끝까지 다 먹어야지.
1: 보상은 내가 그것까지 먹을 필요는 없지.
0: 뭐? 보상? 그러셔. 더 주려고 했는데 그만 줘야겠다.
1: 주시는 거 뭐든지 뿌리까지 싹 다 먹겠습니다.
0: 없어.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였어.
3: 그럴 수가.
4: 나 더 먹고 싶은데 솔지.
5: 오빠들한테 더 만들어달라고 하면 안 될까 그래?
6: 어? 얘들아, 이리 와봐.
7: 여기 뭐가 있어.
8: 먹고 싶다고 하니까 진짜 나오면 안 와.
4: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솔지?
0: 아, 배불러. 너희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어, 레이먼.
9: 아, 롬이구나. 미안, 미안.
8: 보이는 게 잔뜩 있어, 나나.
0: 아, 그러고 보니 레이먼네 가게 숨겨진 맛집으로 TV에 나왔었지?
9: 응, 맞아. 덕분에 엄청 바빠졌어.
0: 자, 먹었으면 일을 해야지. 자, 들어가자. 배고프다.
8: 배가 고플 땐 먹어야지. 냠냠.
10: 1번 테이블에 떡볶이 2인분이야.
8: 네.
10: 쉬는 날인데 미안해서 어쩌지?
0: 별말씀을요. 친구네 가게 늘 뵙는 게 당연하죠.
8: 모두 맛있게 먹고 있어야죠.
9: 진짜 고마워, 로미. 이따가 내가 재료 몽땅 넣어서 볶음밥 만들어줄게. 어제 진짜 맛있었거든.
10: 레이먼, 어쩐지 계속 재료가 없어진다 했더니 그만 좀 먹어.
0: 그래서 말이야. 떡볶이 나왔습니다.
11: 떡볶이에 떡이 없는데요?
8: 어? 죄송합니다.
5: 떡이 어디로 간 거지쥬?
8: 혹시 너 이거 몰래 집어먹은 거야, 쭈?
7: 아, 그럴 리 없잖아,

0: 김밥 나왔습니다.
1: 어? 이게 다예요?
0: 이게 어디 갔지? 아하, 다시 갖다 드릴게요. 또 음식이 사라졌었죠. 도대체 뭐지?
2: 1번 테이블 떡볶이 다시 나왔어.
0: 네.

0: 보고 왔는데 음식도 제대로 안 나오고.
1: 아유, 뭐야 정말.
2: 거봐, 제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3: 엄마, 손님들이 다 나갔어요. 엄마?
2: 너도 같이 먹자, 여기야. 로미, 그만 먹고 어서 정신 차려. 싫어. 더 먹을 거야. 왜 불러?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피니핑의 짓이 틀림없어. 나나 로미, 어서 찾아보자. 쟨 냠냠핑인데 나나?
4: 음식을 많이 먹게 만드는 열쇠 피니핑이야 꿀에. 제 장난 때문에 미스틱 마을의 일주일치 음식이 한 번에 없어질 뻔한 적도 있어. 솔직히 냠냠핑, 이제 그만해. 왜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5: 냠냠, 난 배고파하는 건 보기 싫어. 냠냠, 배부르면 모두 행복해지니까. 냠냠.
4: 들켰어. 다해.
6: 그 아이는 아직 배고플 거야. 많이 많이 먹게 해주렴.
4: 그렇게 화내면 배고파. 냠냠, 너희도 나하고 같이 먹자. 냠냠.
2: 열려라! 체인지니! 열정의 타오르! 나라핏 타! 날라! 마음의 소산함! 열정의 프린세스 솔라리!
4: 넌 누구길래 계속 쫓아오는 거야!
2: 냠냠핑! 남들을 억지로 먹게 만드는 건 좋지 않아. 왜 방해하는 거야? 많이 많이 먹으면 좋잖아, 냠냠. 오, 제법인데? 프라이팬이다.
4: 이로 사랑해, 경기.
2: 고마워, 하츠핑.
4: 나의 마법을 막다니. 어서 더 먹고 기운을 차려야겠다.
7: 배불러.
4: 마법을 너무 세게 걸었나. 냠냠. 하나 남은 만두. 저건 내 거야. 냠냠.
2: 거기서 이제 장난.

0: 와우, 맛있어, 랄라.
1: 내 마지막 희망이. 다들 너무해, 양양.
0: 거기서 양양빙.
2: 어서 따라가자. 여기 숨었다가 다시 만난 게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0: 숨어도 소용없어, 얌얌핑.
1: 친구들이구나. 어서 와.
2: 뭐야 너희, 몰랐잖아. 어떻게 된 거야 로미?
0: 아깐 나 때문에 미안했어. 그래서 친구들을 다 데려왔지.
2: 괜찮아, 내가 그동안 먹은 거에 비하면 그 정도는. 자, 주문받습니다.
0: 사이좋게 많이 많이 먹자. 양양. 뜨거뜨거 캠핑 소동. 얘들아, 준비 다 됐어?
3: 나 바다 처음 가봐. 진짜 기대돼, 나나.
0: 미스틱 마을엔 없는 바다 친구들도 많겠지?
3: 지구의 바다는 엄청 넓고 파랗다는데 재밌겠다, 솔직히.
4: 얘들아, 빨리 나와.
0: 네, 언니. 얘들아, 가자.
5: 준비 끝. 어? 뭐야? 너 혼자 누야?
6: 우와, 제발!
2: 여긴 길이 막혀서 못 가요, 아가씨. 응?
4: 다시 하트로즈로 돌아가야겠다.
3: 네?
4: 오늘 중으로 바위를 치울 수 없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고.
7: 숲으로 캠핑 갈까?
0: 우와, 좋아요. 얘들아, 괜찮지?
3: 좋아, 좋아. 캠핑 엄청 재밌을 것 같아, 나나.
0: 지구의 숲도 꼭 가보고 싶어서 그래.
3: 난 바다 가고 싶은데. 바다 가자, 바다.
0: 미안, 솔지, 핑. 바다는 다음에 가자.
3: 응? 안 돼! 나 어젯밤에 설레서 잠도 못 잤는데! 아, 너무해!
2: 조금만 기다리세요.
3: 맛있겠다!
2: 이게 왜 꺼졌지?
8: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7: 어? 뭐야, 자기. 날 위해 준비했다며.
8: 이상하다. 아, 내가 안 껐어.
3: 불타는 건 모두 꺼야 해. 뜨거!
7: 귀여운 녀석. 오늘은 네가 좋겠어.
3: 왠지 저쪽으로 가고 싶어지는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0: 자세히 보고 싶어 그래. 캠프파이어 할 장작도 찾을 겸 산책 갔다 올까?
3: 우와! 얼른 갈까 갈까 갈까!
5: 바다 가고 싶다.
0: 뭐야 나나티? 깜짝 놀랐잖아. 이 장난꾸러기 같은
5: 바다는 더 재밌겠지. 솔직히
4: 차에서 들고 와야 할 게 많은데 너희가 나 좀 도와줄래?
0: 네! 솔지핑도 같이 가자.
5: 난 그냥 여기 있을래, 솔지.
0: 알았어. 그럼 불 잘 보고 있어.
5: 멋있다, 솔지.
1: 분명 여기 어딘가. 저건 뜨거운 건 닦아.
3: 뭐야? 왜 꺼졌지?
0: 솔지핑, 바비큐 재료 손질하러 같이. 아휴, 말썽꾸러기. 네가 껐구나.
3: 뭐? 아니야, 내가 안 껐어. 그냥 꺼졌어, 솔지.
0: 솔지핑, 바다에 못 간 건 아쉽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심플 부리면 안 돼.
3: 아니, 진짜. 아니, 내가 끈 거 아니야, 솔지. 나 솔지핑이야. 솔직함의 디니핑.
0: 솔지핑, 또 끄면 안 돼. 사라 언니한테 엄청 혼날걸.
3: 아우, 억울해. 그냥 꺼진 건데. 마법처럼 욱. 그래, 이렇게. 욱. 뭐야, 또 꺼졌어? 아, 이러다 또 의심받겠다.
5: 겨우 다시 켰네, 솔지. 하마터면 혼날걸.
3: 뭐야? 왜 자꾸 꺼지는 거야? 너는
1: 불타는 건 모두 꺼야 해. 이거
3: 뭐? 검사! 불 좀 끄지 마, 솔지.
1: 불을 안 켜면 된다, 뜨가.
3: 이거 안 끄면 될 일이거든. 뜨거핑이야, 나나. 매일 불이란 불은 전부 다 끄고 다녀, 그래.
5: 뭐?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0: 솔직하네, 옹개, 옹개!
1: 이 녀석! 에이! 어림없다, 뜨거!
0: 잡았다!
5: 미안해.
3: 뭐? 알면 됐어.
0: 그럼 저 녀석을 같이 잡아볼까?
3: 응!
1: 열려라! 체인스릭!
0: 언제나 솔직히! 솔직히! 하!
1: 솔직함의 프린세스 글로리아!
0: 뜨거핑을 어디서 찾지, 쥬?
5: 어디서 찾긴. 불을 켜면 또 오겠지, 솔지.
3: 불이야! 불이 났어! 도와줘! 누가 빨리
9: 불 좀 꺼줬으면.
10: 여기
1: 여기
10: 우천.
1: 내가 꺼주지. 니까
9: 히리히리 매지컬 글로리아.
10: 자
1: 뜨겁킹, 네 맘대로 안 될걸?
10: 뭐야, 넌 누군데 방해하는 거냐 뜨까.
9: 너? 난 너같은 장난꾸러기를 캐치하는 프린세스지.
10: 뭐, 프린세스? 비켜! 저 불을 꺼야 한다, 뜨까!
9: 평화의 눈덩이!
10: 샷! 후차!
9: 뭐?
10: 솔직함에 응금게! 푹신푹신하겠네. 이게 뭐야? 끈적이 구름에서 도망칠 수 없을걸.
9: 좋았어. 피리피리 캡트링.
10: 어림없다. 뜨거. 가자.
9: 너 어디론가 숨어버렸어. 벌써 도망친 건가 쭈?
1: 아직 여기에 있어. 이 근처에 숨은 게 분명해.
9: 돌멩이 의자 통나무 중 하나야 쭈.
10: 저 의자 중에 하나인 게 확실해.
9: 맞아, 우리 의자는 하나 둘 셋 넷 어? 네 개 맞는데 꼬래.
10: 난 저 돌멩이가 수상한 대추.
1: 저 장작 뭔가 수상해 보이지 않아?
9: 그러고 보니 나뭇잎 색깔이 다른 게 하나 있어.

0: 펄스 피니티 뜨거핀 캐치. 그래도 불 타는 건 꺼야 한다. 아주 위험하다. 뜨거. 진짜 불 맛이 뭔지 알려줘야겠는데.
1: 진짜 맛있다. 캠핑 오길 잘했어, 솔지.
0: 빨리 불을 끄지 않으면.
2: 그래, 그래. 뜨거핀 거 먹어봐, 그래.
1: 맛있어.
0: 불 안 끌 테니까 그거 나 더 주라.
3: 근데 왠지 허전한 것 같은데.
4: 한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줄무란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0: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제?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0: 마데카 솔메이트.
9: 얼굴엔
11: 순한 킬링.
9: 줄무랑
12: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무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박스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5: 순하게
4: 진물엔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박스. 오늘은 어떤 박스를 고를까? 뮤직박스야. 내가 간다? 어디 있을까? 응? 여기 있을까? 아닌데? 아... 어? 어? 이 박스 마음에 쏙 드는데

0: 이건 고양이 소리인데? 이 박스 안에 진짜 고양이가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설마. 오늘의 박스야. 넌 누구니?
1: 오늘은 바로
0: 짜잔! 미야옹 미야옹. 오늘은 아저씨가 미야옹 박스를 가져왔어요. 뭐가 들어있을까?
2: 고양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저번엔 검은 고양이였지 않나?
0: 오호.
2: 아, 하얀 고양이 아니야?
0: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2: 응?
0: 고양이 머리띠네요. 그러면은 무슨 색깔 할래?
2: 하얀색.
0: 하얀색?
2: 아, 나 그냥 빨간. 핑크, 핑크.
0: 핑크?
2: 나 하얀.
0: 하얀. 그러면은 아저씨는 노랑. 자, 머리띠 쓰자.
2: 내가 좋아하는 핑크.
3: 야, 너 멋있다.
0: 예쁘게, 예쁘게 씌워줄게.
2: 난 하얀색과 빨간색을 제일 좋아한다.
0: 정말? 얘들아, 고양이로 변신했어. 이야! 이야! 이야! 우리 모두 고양이가 되었네. 어? 좋은 생각이 났어. 이제부터 미야옹으로만 말하는 거야. 어때?
2: 네.
0: 그러면 고양이가 공놀이 하고 싶을 때 미야옹. 앞으로 나와봐. 앞으로 빨리 나와봐.
3: 뚝뚝뚝. 갈라차기.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이제부터 시작한다.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미야옹!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예. 어때? 미야옹만으로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지?
2: 네.
0: 미야옹 미야옹 미야옹 미야옹
2: 미야옹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미야옹 미야옹.
0: 얘들아, 이번엔 지유와 정엽이가 배고픈 고양이 미야옹 한번 들려줄래? 우와, 지유 정엽이가 배고픈 고양이가 됐어. 진짜 잘한다. 배고파, 어떡해. 우와, 생선 여기 있어. 맛있다.
2: 두 개 가져가기. 두 개 가져가기.
0: 정엽아, 내가 지금 못하는 거 맞춰봐. 이번에 아저씨가 한번 해볼게. 지유 정엽아. 미야옹.
2: 사랑해.
0: 맞았어.
2: 미야옹.
3: 니가 뺐어.
2: 미야옹.
3: 하났어.
2: 하났어.
0: 미야옹.
3: 놀아줘.
0: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미야옹, 미야옹, 미야옹.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4: 오늘은 멋쟁이 바리톤 고양이가 송

0: 어서 나오세요.
1: 죄송하지만 생쥐가 올까봐 나갈 수가 없어요.
0: 그렇게 생쥐가 무섭다면 제가 생쥐 목에 방울을 달겠어요. 미야오.

0: 생쥐가 다시 오지 않나요?
1: 생쥐가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들릴 거예요.
0: 그럼 맘 놓고 고백해도 되죠?

0: 미야옹 미야옹 고양이가 고백을 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오페라를 한번 감상해 볼까요?
1: 네!
0: 오늘의 공연방 소프라노 고양이와 바리톤 고양이의 이중창
2: 미야옹
3: 미야옹 미야옹
0: 까불새

뭐든지 가지고 들어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박스 박스야 어디 어디에 있니 박스를 찾아 쿵쿵쿵쿵쿵 응? 응? 우잉? 뭐가 이렇게 작아? 이렇게 작은 박스는 처음이야 누가 들었지? 응?

0: 오, 재밌는 소리. 오늘은 바로 짜잔 따란 따따란 우박별. 안녕. 어? 오늘 지유랑 정엽이가 안 왔나? 어디 갔지? 안녕. 잠깐 꾸러기들. 오늘은 아저씨가 뮤직박스에서 가장 작은 박스를 골라왔어.
1: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0: 눈 감아봐. 응. 짜잔.
1: 뭐지? 뭐야?
0: 바로 생겼지?
1: 우와. 아저씨. 응. 이거 그거 아니에요?
0: 뭐?
1: 그 무슨 카드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0: 어, 뭐가 들어있을까? 응? 어, 잠깐만. 이 뒤에 숫자 5가 써있지?
1: 네.
0: 그지?
1: 근데 왜 숫자가 적혀있는 걸까요?
0: 그래? 그러면 우리 게임해보는 거 어때?
2: 네, 좋아요!
0: 우리 다섯 글자로 맞춰보자. 어때?
2: 네.
0: 이제부터 시작! 뭐가 있을까?
1: 젤리 있을까?
0: 오, 젤리 있을까? 지유는 뭘까?
1: 반지 있을까?
0: 오!
1: 상어 있을까?
0: 고래 있을까?
1: 초콜릿 있어?
0: 과연? 짜잔! 와, 이거 봐봐. 고무줄이잖아, 고무줄.
1: 고무줄이 왜 있는 거지?
0: 그러게, 색깔도 엄청 다양해.
1: 맞아요.
2: 빨간색이다, 빨간!
0: 어, 그러면 지유는 빨간색. 그러면 정혜민은
1: 파랑색.
0: 그러면 아저씨는 초록색. 어, 재밌는 놀이가 생각이 났어.
3: 뭐요?
0: 손가락 몇 개?
2: 다섯 개.
0: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무줄 맛을. 손가락 다섯 개. 고무줄 맛을. 잘 봐. 친구들도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얘들아 잘 봐. 진짜 너네 깜짝 놀랄 거야. 자, 지금 고무줄이 어느 손가락에 있지?
1: 엄마 손가락과 오빠 손가락.
0: 그렇지. 자, 잘 봐. 하나, 둘, 셋 해줘.
2: 하나, 둘, 셋.
0: 셋!
2: 하나, 둘, 셋.
0: 셋!
1: 아니, 이거 그냥 이렇게 바꾼 거지.
0: 봐봐. 이번에는 또 다른 마술. 여러분. 재밌어요?
1: 네.
0: 행복해요?
2: 네.
0: 재밌는 사람 손바리미! 자, 여러분, 고무줄이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1: 어, 오빠 손가락. 오빠 손가락.
0: 자, 다섯을 세세요. 이제 이동을 할 거예요.
1: 하나,
0: 자,
1: 둘, 셋.
0: 뭉개졌지?
1: 네. 어, 저것도.
0: 자, 짜잔! 하! 하! 자, 지유 정엽이도 손가락 다섯 개로 할 수 있는 거 알려줄게. 자, 지금부터. 아, 이거 내가 처음 보여주는 건데.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만들어 볼게. 알았지?
1: 네.
0: 난 같이 살고 있거든? 잘 봐. 짠! 짠! 짠! 차! 이거 짠!

0: 그런데 이 별은 사실 우박별이야.
1: 우박?
0: 응. 다섯 개의 손가락으로 만든 우박별나라.
1: 우박? 응. 호박?
0: 그리고 이 별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
1: 무슨 비밀이에요?
0: 어떤 비밀인지 궁금해요?
1: 네.
0: 그럼 친구들도 함께 떠나볼까요?
1: 네!
0: 예!
2: 머나먼 우주, 작고 작은 우박나라 별이 있어요. 그 별에서는 언제나 이런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소리는 바로 우박별 동굴에서 나는 소리였죠. 하지만 동굴 문은 닫혀 있어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엇이든 우박으로 말하는 소년이 찾아왔어요.
3: 여기가 동굴, 궁금해 소리 어떻게 열어? 가만히 생각. 아아아아아.
2: 소년에게 좋은 생각이 난다 봐요. 과연 무엇일까요?
3: 열려라 참깨.
2: 어, 그 순간 동굴 문이 활짝 열렸어요. 동굴 안에 들어가니 두근두근 긴장됐어요. 가만,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0: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였어요. 조금 더 가니 기다란 줄이 내려왔죠. 줄을 타고 건너요.
1: 부웅 야호 슈웅 예.
0: 드디어 보물상자 발견. 이 안에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어? 공연 박스다. 아하, 여기서 들리는 소리였구나. 오늘의 공연도 잘 부탁해요. 공연 박스 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랜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하게 했을 때,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하게 했을 때, 키 성장 고민이 되면 기성하게 했을 때,
6: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7: 난방구는 붙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11: 아빠, 저게 뭐야?
12: 글쎄.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EBS IN 포키젤?
15: 네.
1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랜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1: 아니에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0: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0: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0: 솔.
8: 목소리 호태.
9: 잠깐 자자 자자
10: 아이 호떡아, 여기서 이러는 거 아니야. 얼른 일어나. 어?
9: 아이 싫어. 나 자자간 사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사자.
10: 그만. 알았어. 사줄게.
9: 오케이.
10: 여기 있어. 아유, 피곤해. 아우, 너무 피곤해. 정말.
8: 아빠, 무슨 일 있었어요? 오, 호떡아, 그 장난감 뭐야?

0: 목소리가 왜 그래?
1: 왜겠니 오빠가 어? 장난감 사달라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떼쓰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지금 굉장히 피곤해.
0: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장난감은 얻었지만 목소리는 잃었네.
2: 근데 누나 응? 소리 좀 질렀다고 왜 목소리가 쉬는 거야? 왜 목소리가 쉬는 거냐고?
0: 목 더 쉬기 전에 그만 말해. 마침 잘 됐다. 내가 예전에 이 목소리 딱지로 공기 공주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왜 목이 쉬는지 공기 공주님 이야기 들려줄까? 예쁜 목소리가 되고 싶은 공기 공주님이 있었어.

0: 없을 거야. 예쁜 목소리는 어림도 없지.
1: 공기공주님, 많고 많은 소원 중에 하필 목소리가 되는 게 소원이라니.
0: 아니, 이건...

0: 요술 램프의 요정 지니입니다. 공기 공주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1: 나 목소리가 되게 해줘.
0: 에? 목소리요?
1: 아무리 진이라도 너무 힘든 소원이라 안 되겠지?
0: 무슨 말씀이십니까? 요술 램프의 요정 진이는 무슨 소원이든 이루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2: 그럼 당장 우리 공주님을 목소리로 만들어줘.
0: 목소리가 되려면 인간이 숨을 쉴 때 코로 들어가서 목소리 호텔로 가셔야 합니다. 물론 가시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가시겠습니까?
1: 물론이지.
0: 좋습니다. 마침 저기 호떡이가 있으니 호떡이가 숨을 들이실 때 코로 들어가세요. 자, 그럼 갑니다.

0: 아기 공주님 괜찮으세요? 호떡이 들숨이 어마어마하네요.
1: 그러게. 근데 여기는 어디지?
0: 코 아닙니다.
1: 아 그래. 아 목소리 호텔은 어디 있을까?
0: 이쪽인 것 같은데.
1: 땅 떨어지네요.
0: 떨어졌다가는 무사하지 못했어.
1: 난 갈 거야.

0: 공기공주님, 여기는...
1: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 호텔입니다.
2: 저희는 목소리 호텔의 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성대를 지키고 있는 문지기 세포입니다.
3: 환영합니다.
4: 여기가 목소리 호텔이라고요? 야호!
0: 드디어 공주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2: 소원이라뇨?
4: 저 목소리가 되고 싶어서 목소리 호텔에 찾아왔거든요. 어떻게 하면 목소리가 될 수 있을까요?
1: 목소리가 되시려면 다시 성대문 밖으로 나가셔야 하는데.
4: 그래요? 그럼 당장 나갈게요.
3: 안 됩니다.
2: 공기손님은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지만
1: 목소리가 되실 때는 목소리 호텔 사장님의 도움과 허락이 필요하답니다.
4: 목소리 호텔 사장님이 누군데요?
5: 목소리 호텔 사장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4: 네.
0: 공기공주님, 같이 가요.
5: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4: 고마워요, 안내세포. 근데 여긴 어디지?
1: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목소리 호텔 사장, 페입니다.
4: 페님을 뵙습니다. 페님, 저 목소리가 되고 싶어서 왔는데요.
0: 여기서 공기를 목소리로 만들어주는 거 맞죠?
1: 네, 맞습니다. 아주 잘 오셨어요. 이 목소리 호텔에서는 말이죠. 공기손님, 안녕히 가세요. 우와!
6: 새로 들어온 공기손님을 성대로 밀어줍니다. 그럼 성대가 닫히면서 흔들리는데 이때 공기손님이 목소리로 바뀌죠. 그리고 입을 통해 나가게 됩니다.
4: 페님, 저를 빨리 목소리로 만들어주세요.
1: 어떤 목소리를 원하십니까?
4: 나는 공주, 공기공주, 목소리가 되고 싶은 공기공주. 어떤 목소리가 좋을까? 예쁜 목소리가 좋겠지. 아니면
7: What a wonderful 멋진 목소리는 어때야.
0: 뭐든 얼른 정하세요.
7: 재밌는 목소리도 좋겠다.
1: 어떤 목소리든 말씀만 하십시오. 성대로 밀어드릴 테니까.
8: 페님
9: 얼른 공기손님들을 내보내주세요.
5: 저 먼저 나갈래요.
10: 저 먼저 나가게 해주세요.
11: 내가 먼저 나갈게요. 저 먼저 나가세요.
1: 한 번에 나가면 성대가 위험할 텐데.
6: 비상, 비상. 뇌님이 때를 쓰고 있습니다.
1: 뇌님은 갑자기 왜?
5: 장난감 갖고 싶어! 장난감 사줄 때까지 됐어! 장난감! 악을 쓰면서 울어! 사줘! 소리 질러!
1: 진짜 비상이군! 자자! 목소리 호텔에 오신 공기 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빠르게 밀어드릴 테니까 빨리 나가서 목소리가 되세요. 자, 우와! 다음 손님.
10: 예.
1: 우와! 다음 손님.
10: 예.
1: 우와! 다음 손님.
0: 잠깐. 왜 이렇게 세게 미세요? 그러다 우리 공기공주님 다치십니다.
1: 뇌님께서 계속 소리를 지르라잖아요. 그럼 더 빨리 공기손님들을 성대로 내보내야 한다고요. 공기공주님도 가세요. 우와! 자! 우와!
2: 공기손님, 목소리 호통 이상 잘 쉬셨을?
3: 성대 타도! 왜 이렇게 빨리 나가지?
2: 아유, 빨리 닿는 바람에 성대가 너무 흔들려!
3: 아무래도 호떡이가 소리를 지르나 봐!

미치지? 공기 손님이 너무 빨리 나가서 성대가 고장 났나 봐. 호떡이가 계속 소리를 지르나 봐.

0: 그런 목소리는 어떡해?
1: 성대 닫아요. 우리 공기공주님 목소리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0: 안 닫혀요. 안 닫혀요.
2: 뭐라고요? 안 닫힌다고요? 그럼 나는요.
0: 죄송합니다. 쉰 목소리 되시겠습니다. 성대가 안 닫혀서 역시 쉰 목소리 당첨이요.
3: 호떡이 네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성대가 고장나고 잘 안 다쳐서 결국 공기공주님은 쉰 목소리가 되고 말았지.
4: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 안 돼.
3: 네.

0: 아니 피곤하셨나 보다. 그럼 약속.
1: 약속.
2: 코만침 뚫어 뻥.
1: 랄라랄라랄라랄라.
3: 어? 호떡이다.
4: 호떡이를 공격하라.
2: 어? 감기 바이러스. 호떡이 하나도 겁 안 나. 나에게 너희들을 물리칠 무기가 있다. 나와라. 흥! 자, 내 무기를 받아라.
5: 깨끗하다.
0: 괜찮아?
2: 어이 감기 바이러스, 이 호떡이가 물리쳐주마. 내 콧물을 받아라.
0: 아이 호떡아, 나야 나고빵이.
2: 꿈이 아니었네.
0: 어?
2: 근데 누나, 내가 꿈에서 감기 바이러스들을 콧물로 싹 다 물리쳤다.
0: 어?
2: 근데 왜 이렇게 코가 막히는 거지? 어? 왜 이렇게 코가 막히는 거냐고? 왜 이렇게 코가 막히는 거냐고? 왜?
0: 아유, 그거야. 호떡이 네가 코감기에 걸렸잖아.
2: 그러니까 코감기에 걸리면 콧구멍이 막힌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냐고.
0: 그건... 아, 그래. 내가 코딱지로 알아보고 올게.

0: 여기는 어디지?
1: 어, 물어봐야겠다. 저기 있잖아.
2: 뭐야? 벌써 근무 시간이야? 어?
3: 에? 아니잖아. 에이, 점액 세포의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을 방해하다니.
0: 미안. 아, 근데 여기가 어디야?
3: 어디긴 어디야. 왼쪽 콧구멍 세차장이잖아. 넌 나랑 여기서 일하는 점액 세포고.
0: 아, 내가 콧구멍 속에 점액 세포가 됐구나. 근데 그렇게 자고 있어도 되는 거야?
3: 괜찮아. 지금은 쉬는 시간이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 세차장 아래로.
4: 피사총사가 출동하면서 핏줄은 넓어질 거고 점막도 부풀어 오를 거야.
3: 하지만 점막 이상 없지?
0: 그러네. 근데 이건 무슨 소리야?
3: 어? 오른쪽 콧구멍 세차장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0: 쏴! 쏴! 더 쏴!
1: 어? 더? 그만 뿌려도 되지 않을까? 안 돼. 이 자동차에 수상한 손님이 타고 있어. 우리 점액세포가 점액을 쏘는데도 꼼짝도 안 하는 걸 보면 감기 바이러스일지도 몰라.
2: 뭐? 감기 바이러스? 그렇다면 가만두면 안 되지. 점액 받아라!
0: 쏴! 쏴! 쏴! 어? 잠깐만! 점막이 부풀어 오른다!
1: 어? 그렇다면 피사총사가 이쪽으로 오고 있나? 진짜 감기 바이러스인가 봐! 계속!
0: 쏴! 쏴! 쏴! 그만 쏴!
3: 어? 점액을 계속 쏘는 거 보니까 감기 바이러스라도 들어왔나?
4: 감기 바이러스? 그럼 같이 싸워야지!
3: 아유, 앉아! 우린 지금 쉬는 시간이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고. 자, 잘 들어봐.
5: 콧구멍 세차장은 왼쪽, 오른쪽 두 곳이 있어.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지.
3: 아, 휴. 이제 일 다 끝났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4: 오른쪽 콧구멍 세차장, 잘 부탁해.
0: 걱정 마. 자, 이제 우리가 슬슬 일을 시작해볼까? 준비됐지?
1: 물론이지.
6: 부릉부릉 부릉부릉 끝!
0: 둘, 셋! 어서 오십시오, 손님!
1: 찬 공기 손님이시네요. 점액세포, 이 손님은 따뜻하게 해드리자.
0: 좋아! 따뜻한 점액 모드로 바꾸고! 아, 변경 완료! 따뜻한 점액 발사! 쏴!
6: 아, 따뜻하다.
1: 오, 아, 공기소님, 따뜻해졌으니 이제 콧구멍 안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6: 고맙습니다. 부릉부릉, 부릉부릉.
7: 부릉, 부릉, 부릉, 부릉, 부릉, 부릉, 부릉.
0: 둘, 셋. 어서 오십시오, 손님.
1: 와, 이 손님은 너무 건조하시다. 우리가 촉촉하게 해드리자. 좋아. 촉촉 모드로 바꾸고. 삐삐삐삐리립.
0: 촉촉한 점액 발사! 와!
7: 아, 촉촉해. 좀 더.
0: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1: 더요? 알겠습니다. 이건 서비스입니다, 손님.
0: 서비스 점액 발사! 와!
7: 촉촉해. 만족해, 만족.
1: 공기 손님, 콧구멍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5: 촉촉촉촉촉. 우리 점액 세포는 콧구멍 세차장으로 들어오는 공기 손님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일을 하잖아. 물론 가장 중요한 일은 침입자 관리지.
1: 둘, 셋.
0: 어서 오십시오.
1: 와, 너 누구냐? 침입자지?
8: 저 침입자 아니에요. 냄새요, 냄새.
1: 어? 냄새. 냄새는 바로 통과지.
8: 고마워요. 그럼 수고하세요. 라라라라라라라라. 냄새, 냄새.
7: 이 냄새는 한 번에 통과한다 이거지.
8: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1: 둘, 셋.
0: 어서 오십시오.
1: 어? 너 누구냐?
7: 아, 그 냄새입니다만.
1: 냄새? 아닌 것 같은데.
7: 아, 냄새 맞습니다. 아, 맞아요.
1: 점액세포 그냥 보내줘.
0: 아, 왜? 수상하잖아.
1: 걱정 마. 어차피 냄새가 아니면 걸리게 돼 있어. 통과!
7: 야하! 속였다. 아, 안 떨어져.
1: 아, 걸렸다, 요 녀석. 너 콧구멍에 들어오는 이물질은 우리 점액세포가 전부 잡는 거 몰라?
3: 아이, 나 이물질 아니거든요. 먼지거든요.
2: 그러니까 이물질이지. 이상한 물질. 코에 해롭고 호떡이 몸에 해로운 건 모두 이물질로 취급한다.
9: 아이고, 아이고, 잘못했다.
1: 도망가려고?
9: 네.
1: 안 될 텐데.
9: 잡혔다. 오른쪽 콧구멍이 일하는 줄 알았으면 왼쪽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건데 아깝다.
1: 자, 그럼 세차를 아니지. 이물질 제거를 시작한다. 점액 발산.
3: 이 먼지와 꽃가루가 따라하고 있잖아. 여긴 위험해. 왼쪽 콧구멍으로 가야겠어.
9: 왜 콧물이 나오지?
1: 아, 깨끗해졌네. 어? 시간 다 됐다. 자, 이제 휴식 시간이다. 왼쪽 콧구멍 세차장이 일할 시간이야.
10: 이제 우리가 일할 시간이다. 설마 별일 없겠지?
3: 없어.
11: 어? 감기 바이러스다.
3: 참, 옆집에서 도망쳤는데 딱 걸렸네.
10: 꼼장마!
11: 여기는 왼쪽 콧구멍 세차장. 지금 감기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비사총사들은 지금 즉시 출동 바란다. 비사총사, 듣고 있나?
12: 뭐? 감기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가자, 코 점막으로 감기 바이러스 잡으라.
10: 어? 어느 쪽 코? 왼쪽? 오른쪽?
11: 왼쪽이야.
12: 핏줄 하나 넓어줘라. 피사총사가 간다!

0: 도망가야. 어? 아! 내 코점막이 왜 이렇게 부풀어 올랐지? 도망갈 수가 없잖아.
1: 하, 너 못 도망가게 하려고 그런 거지. 지금 너 잡으러 피사총사가 오고 있다.
0: 뭐? 백혈구도 와?
1: 당연하지.
0: 그럼 꼼짝없이 죽게 생겼네.
2: 당연하지. 그동안 점액이나 받아라. 쏴!
1: 이렇게 콧구멍 세차장이 왼쪽 오른쪽 돌아가면서 일을 할 때 감기 바이러스 같은 침입자들이 오면 일하는 쪽 콧구멍으로 피사총사들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핏줄이 넓어지고 점막이 부풀어 오른다고.
3: 점막이 부풀어 올라서 코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던 거야?
1: 그렇지.
2: 그럼 코가 뻥 뚫릴 수 있도록 호떡이한테 코를 시원하게 흥 풀라고 해야겠다.
1: 안 돼. 그러면 위험해. 코를 세게 풀었다간 귀까지 다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코가 막히지 않게 코를 따뜻하고 촉촉하게 해줘.
3: 그럼 평소에 물을 많이 마셔야겠다.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코가 촉촉해지겠네.
1: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야.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기질,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반구는 북반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시커요.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게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Here are today's ingredients.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BLT 뭐예요? Bacon, lettuce, tomato. 맞아요. So, we have bacon, lettuce, 상추, tomato. We have eggs. We have sliced cheese. We have milk, butter, mayonnaise, honey mustard, and oil. And this is our hot cake mix. 하지만 hot cake 안 만들어요. We're making waffles. 아, 맞다. 한국어는 와플. 하지만 영어는 waffle. 우리 풀 말고 푸. Waffle sandwich. For our waffle, we need hotcake mix. 우리 hotcake mix 볼 안에 넣을 거예요. First, we put the waffle mix, the hotcake mix, in the bowl. Then we need two eggs. 계란 딸기알 두 개 넣을 거예요. 하나, 두 개. Eggs are very good for you. If you want a good sort of source of protein, 그 좋은 단백질, 바로 계란. It's a superfood. 네. And we need milk. 마지막 우유 넣어야 돼요. Now we need the milk. And now we whisk. 이제 믹스해야 해. 솔직히 재료 이렇게 많이 들어 갔을 때 아, 뭐 파워 많이 쓰는 거예요. And let's mix, mix, mix, mix, mix. All done. Now it's time to make the waffle. 이제 와플 만든 시간이요. We open up the waffle maker. 와플 메이커 열어요. 그리고 버터 필요해요. We need butter. 아, 하지만 냉장고 바로 베지 말고 요리 10분 전에 뱄을 때 버터도 부드럽게 생겨요. We brush the butter all over the waffle maker. 우리 와플 메이커 밑에하고 위에 버터 발라요. 이제 우리 반죽은 필요해요. 와플 반죽 한 큰 숟가락. 이렇게 와플 메이커 왼쪽하고 오른쪽 넣을 거예요.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왜냐면 이렇게 됐을 때 와플은 이적 저적은 나올 것 같아요. When you're done, close the waffle maker. 이제 와플 메이커 달았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요. 얼마 정도? 6분 정도.
1: 6 minutes later.
0: We waited 6 minutes and 30 seconds. 6분 30초 기다렸어요. 이제는 하나, 둘, 셋. 와플 잘 됐네. Now we take them out. 1, 2, and we let them rest for 2 minutes. 우리 2분 동안 cool down 필요해요. 왜냐하면 안 했을 때 너무 뜨거워요. Let's fry an egg. We put in the oil. 우리 카놀라유. 그리고 한번 쓱. 저 이거 제일 재밌어요. And one egg. 딸기알 하나. 우리 여기 예쁘게 해야 해. When you fry an egg, don't touch it. 만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쁜 모양 원하시면 만지면 안 돼. Now we can fry the bacon. 우리 베이컨 두 장 할 거예요. 오, 베이컨 냄새 바로 나오는 거예요. You can already smell the delicious bacon. 베이컨 어떤 고기 아세요? 돼지 고기. 네. Bacon is made from pork. Let's turn. Oh, good. And this one. Oh, 색깔이 살짝 변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베이컨 말랑말랑 좋아해요. 어떤 사람 자기 베이컨 크런치 크런치 바삭바삭 좋아해요. How do you like your bacon? Let's take it out. Be careful. 조심하세요. 그 기름 조심하세요. One piece of bacon. Two pieces of bacon. We can cut the tomato into slices. 우리 토마토 잘라.

받게 돼요. You can cut thin slices or thick slices. 얇게 잘라도 돼 아니면 두껍게 잘라도 돼요. 이렇게. 오케이. Now we're ready to make our open sandwich. 우리 BLT 와플 샌드위치 만들어졌어요. First, we take our waffle. 우리 와플 플레이트에서 넣어요. And then, a knife and some mayonnaise. 우리 마요 와플 위에서 발라요. 네, 많이 넣어도 돼? 조금 넣어도 돼. 아니면 마요 대신 버터 넣어도 돼요. Then we take a slice of tomato. We have a slice of cheese. Now we need lettuce. 이거 그냥 정상주요. 이거 조금 잘라요. 왜냐면 좀 커요. Now the bacon. 오, 혹시 베이컨 한 장 먹을까요? 아니면 두 장 먹을까요? 두 장? 오케이. One, two. 그리고 마지막 위에 계란 파라이. 다. And we have a special sauce, honey mustard. 너무 맵지 않아요. 걱정 안 해드려요. 우리 honey mustard 이렇게 싹싹싹싹싹. 완성됐습니다. BLT Open Waffle Sandwich 완성 만들었습니다. Let's try it. 이제 맛보기. You can taste the sweetness of the waffle. Good 달콤한 waffle. And then the freshness of the tomato and the lettuce. 그 싱싱한 토마토와 상추. 그리고 고소한 달걀 프라이. 그리고 소금 많은 베이컨. 그리고 살짝살짝 달콤한 매운 honey mustard. Wonderful. Delicious. 오늘은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for cooking with me. And I hope I can find you something even more delicious and interesting to eat next time.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맛있는 거 찾아볼게요. See you next time. Bye-bye.

0: 방향 특별 분단이다.
1: 차량 중입니다. 제가.
0: 태호, 지난번처럼 실수하면 안 돼요.
1: 아, 잔소리 진짜. 아, 걱정 붙들어 매시죠. 통신 끕니다.
0: 태호, 태호, 당장 통신 켜. 태호.
2: 자, 태호님이 제대로 한 붙어주지.
3: 이건 못 피하겠지?

0: 두 마리 동시에? 좋아, 이리 와.
1: 비켜, 내 상대야.

0: 12시 방향 쪽으로 이기군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1: 간자!
0: 형석이는? 기계군단이 동아미 쪽에 형석이 혼자 있지 않아?
2: 저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혼자 해칠 수 있습니다. 행운이 내 편이지. 어디 한번 시험해볼까?

0: 아싸, 오늘 훈련 내가 1등인 것 같은데?
1: S랭크 빼고?
2: 걔들은 어차피 넘사벽이고.
1: 그건 그렇고, 아까 그 얘기 다시 해봐.
3: 뭐? 전학생?
1: 응, 정말 일반 학교예요? 일반 학교에서 어떻게 여기로 와?
3: 아, 진짜라니까?
1: 공룡 아무나 타? 그럼 우린 왜 걷지도 못할 때부터 힘든 훈련을 받은 건데?
0: 그건 네가 제 공룡을 몰라서 하는 말이고.
1: 뭐? 티렉스라도 된대?
0: 그래, 티렉스.
1: 그럼 걘 티렉스랑 교감한다고? 육식이랑?
4: 링커드, 실전 모의 전투 중 잡담 금지.
5: 넵. 넵.

0: The world's most powerful mercenary, who's been called the God of War, picks the Supermax Federal Prison as his vacation spot. It's just so you.
1: So, rest here. If it's not worth my time, you'll regret it.
0: By any chance, do you like dinosaurs?
2: Hmm? 6개월 안에 그들의 본진이 전면에 나설 겁니다.
3: 이제 기종 사실화 하는군.
2: 정룡 수송 때 메가밀 크테라노돈이 모습을 드러낸 이상 확률 90% 이상입니다.
3: 승산은?
2: 없습니다.
3: 정룡이 합류하면?
2: 지구가 함락되는 것 자체를 정룡이 맡기는 불가능합니다.

0: 불가능해 보이지만 적어도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1: 그럼 그 아이가 훈련을 통해서 정령의 링커가 될 가능성은?
0: 1% 이하입니다. 교감을 시작하고 실전 투입까지 12년 걸립니다. 아무리 특수한 조건이라도 최소 3년이 필요합니다.
2: 6개월이면 지구와 안 맞든다면서 최소 3년이라니.

0: 쟤는 내일부터 정식 훈련을 받는 건가?
1: 네, 훈련 상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네.
1: 카이저 일당이 쟤네 노린 의유가 궁금합니다.
0: 진과 종룡의 교감이 이터널 코어 때문에 가능한 것 같더군. 이제 알겠지? 그 아이를 빠른 시일 내 정령과 합체시켜야 하는 이유를.
2: 야! 그날은 많이 놀랬지. 티렉스 그 녀석이 천지 구분을 못하고. 그래, 밥 먹자, 밥. 아, 애들이 참, 전학생 처음 보나? 맞아, 내가 그 전학생.
3: 쟨 뭐지? 오자마자 감히 저길 앉아서.
4: 랩도 재밌잖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5: 야, 전학생, 너 랭크 뭐 받았어?
2: 랭크?
5: 우리 10년 넘게 여기서 훈련 받아도 센나랑 겸사 못하거든?
2: 겸사? 무슨 신분제사회도 아니고.
5: 야, 너 나와.
6: 무슨 일이야? 밥 먹다 말고. 나 둘이 얘기하는데 내가 방해한 거야? 네가 그 전학생이구나. 반갑다. 분급생인데.
2: 아,
6: 난 용우야.
7: 용우는 S랭크 중에서도.
6: 그만해. 식판 가지러 가자.
8: 힘은 너무 커도 문제, 너무 작아도 문제다. 사람은 딱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 그 정도면 충분하다. 전학생이 왔다고 들었는데 실력 좀 볼까? 자, 대련 상대는
7: 저요.
8: 세나 앞으로.
7: 죽을래?
8: 따라와.
4: 저 대련이 세나라니. 전학생 정말 뭐가 있긴 한가 봐.
9: 그러게, 세나는 교관님 말곤 대적할 상대가 없는데. 용우 빼고.
8: 모두 대련 참관.

0: 저기 선생님.
1: 교관님이다.
0: 아, 교관님. 제가 예전 학교에서 막 늙진들도 빵셔틀 시키고 그랬거든요.
1: 그래서?
0: 아, 여기 있는 애들 저랑 싸우면 다 다쳐요. 아, 더군다나 여자애를.
1: 사나야, 저랑 생각 안 다지게 알았지?
2: 네.
1: 네 실력이면 가능할 거야.

0: 세나야.
1: 언니.
0: 어이, 신학생. 어이, 신학생. 예, 정신 좀 차려봐. 신학생, 괜찮아? 정신 차려.
2: 야, 여긴 놀이기구 타는 게 수업.

0: 수업이야? 참 행복한 애들이네. 아이고, 이런 수업은 하루 종일이라도 하겠는데?
1: 선생님! 멈춰주세요! 멈춰! 멈추라고! 멈춰! 사람 살려!
2: 뭐야, 1단계잖아.

0: 게임이라면 내가 또 만회할 절호의 찬스가 온 거야.
1: 가상 훈련에 임할 아바타를 선택하세요.
0: 오, 이왕이면 날 닮은 잘생긴 녀석으로. 공룡은 내 파트너인 티렉스.
1: 레디 고.
0: 뭐야, 이게 아닌데.
2: 진짜
3: 티렉스 헤딩하는 거 처음 봐.
4: 쟤 왜 팀레이팍이야?
5: 티렉스가 아깝다.
6: 8초 만에 게임 끝난 거 신기록 아니야?
7: 진해 훈련을 오늘부터 제2기지에서 진행해.
8: 하지만 거기는 보급기지로 비전투 병력만 주둔하는 곳.
7: 특레이파괴라는 꼬리표 때문에 링커들이 주시하니 진도 부담스러울 거야. 거기라면 훈련에 집중할 수 있잖아?
8: 네, 알겠습니다.
7: 철저히 준비해.
8: 네.
9: 이 암호는 방탄 방어는 기본이고 7m 높이에서 떨어져도 링커에게 충격이 전달되지 않아.
0: 우와, 이거 엄청 무겁네요.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9: 걸어봐.
0: 우와, 걔들은 이런 걸 입고 싸우는 거예요?
9: 너도 그럴 거야.
0: 쌤, 저 지금 완전 멋있죠?
9: 그 전투복을 입은 전날 곧바로 전투에 나갔던 전설적인 링커가 있어. 물론 그날의 전투는 승리했고.
0: 정말요? 누군데요?
9: 최초로 공룡과 교감에 성공했던 1세대 링커야.
0: 우와, 1세대.
10: 설마 제 얘기인가요?
9: 뭘 하든 최고였고 여전히 최고지.
0: 어? 그때 그 형.
10: 자, 이제 링커 대 링커로 인사할까?
0: 아, 안녕하세요. 와, 이 손을 다 잡아보다니. 저 완전 형 팬이에요.
9: 벌써?
10: 고맙다. 오늘부터 내가 널 따로 지도할 거야.
0: 영광입니다.
10: 암호에 장착된 기계로 우린 공룡과 연결돼. 저건 해봤지?
0: 네. 근데 저 꼬마 뭘 해서 저렇게 점수가 높은 거예요? 아직 앤데.
10: 교감 점수만 보면 어릴수록 유리해.
0: 네?
10: 어제 태어난 랩터야.
0: 와, 공룡 되게 귀엽구나.
10: 저 녀석은 알에서 깨자마자 저 애와 각인이 됐어. 그 저렇게 한 방에서 생활하게 되지. 의지할 때라곤 서로밖에 없어.
0: 아, 그래서 어릴수록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거예요?
10: 그렇게 한번 짝이 되면 성장을 해도 파트너 공룡과 링커 사이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지. 절대 끝나지 않는.
0: 공룡과 평생 친구라니 부러워요.
10: 너도 있잖아, 티렉스.
0: 에이, 그냥 우린 어쩌다 본 사이고 아가 때부터 함께한 건 아니잖아요.
10: 아니, 우연일 리 없어.
0: 네?
10: 티렉스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봐.
0: 그게 마음이 뭔가 좀 이상하긴 했는데.
11: 사령관님, 호위 병력도 없이 진과 정룡을 제2기지로 보낸다고요?

0: 어차피 영내 이동이야.
1: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절차도 없이 너무하십니다.
0: 절차? 내가 자네 허락을 받아야 하나?
1: 의논은 하실 수 있었지 않습니까?
2: 진아, 나도 아직 제2기지로 가는 중인데 거기는 자연환경이라서 녀석도 좋아할 거야. 놀라지 않게 천천히 운전해달라고 했어. 너도 너무 긴장하지 말고.
3: 네, 알았어요, 형. 임마, 한결이 형이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데 말이야, 어? 이제 그만 협조할 거지?

0: 뭐지? 저기 뭐야?
1: 진아, 왜 그래?
0: 형, 그때 그 사람들이에요. 까만 철갑 입은 사람들.
1: 뭐?
2: 진아, 바로 병력이 갈 거야. 밖에 보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사령관님!
3: 사령관님?
2: 사령관님!

0: 전철역을 동원해 복구 중이지만 여전히 외부 통신망 전체에 블랙아웃입니다.
1: 아직도? 어서 서둘러.
0: 네.

0: 뭔가 이상해요. 우리 컨테이너가 움직여요. 어떻게 해요, 형? 무서워요. 형.
1: 미르야, 우리가 진을 구해야 해. 할 수 있지?
2: 진아, 어디로 가고 있어? 이렇게 보여?
3: 사령관님, 병력을 출동시켜야 합니다.
4: 늦었어. 출동 준비하는 사이 상황 종료될 거야.
3: 그럼 저 상황을 보고만 있자는 건가요? 가디언 조슈레.
5: 네.
3: 사령관님!
4: 자기 목숨 하나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인류의 운명을 맡기겠어?
3: 어디? 그런 무책임한...
2: 진아, 내 말 들려? 어디로 가고 있어?
0: 모르겠어요, 형. 방금 엄청난 폭발음이 났어요.
2: 진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친구들, 손도장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봐요.
1: 우와! 준비됐어요, 선생님!
2: 저도요!
0: 우리 종이에 손바닥을 찍어볼까요?

0: 혼란에 빠진 집사.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현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양이들. 밤만 되면 녀석들의 폭주가 시작된다. 발동을 제대로 걸면 그야말로 아수라장.
1: 아주 많이 이거 솔직히.
0: 게다가 목청이 터져라 곡소리부터 사방팔방 소변 테러까지.
2: 이리고 뭐 경제적 손실이죠.
0: 두 녀석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찾아간 길.
3: 안녕하세요.
0: 집사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낯선 제작진을 발견하자마자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한 녀석.
1: 얘는 복이에요, 복. 복덩이.
0: 깻잎 머리가 특징인 첫째 복입니다.
1: 떠나. 떠나.
0: 얼굴 좀 보여주겠니? 와, 코에 점이 앙증맞은 둘째 덩이. 아이쿠야! 아유, 조심!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매력이라는데요. 집중해서 잘 노는 모습을 보니 문제는커녕 여느 고양이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고 사이좋게 캣글라스를 먹는 모습은 평화롭기까지 한데요.
4: 아, 맛있다. 변비에 좋다.
0: 그런데 집사가 복덩이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조심조심 예사롭지 않다 싶더니 양펀치를 날리는 둘째 덩이. 덩이 왜 그러니? 집사님 손길이 싫어? 그런데 덩이는 물론 보기조차도 피하는 한 사람. 바로 아빠 집사인데요. 떨어진 문을 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2: 어우, 미안해.
1: 하지마, 대쳐.
2: 알았어.
4: 가까이 오지 말란 말이다.
2: 덩이는
1: 굉장해요.
2: 아직도 하악질을 많이 하고. 전 덩이를 만져본 적도
1: 한 번도 없고.
2: 이상해. 만질 수도 없고.
0: 반면 첫째 보기는 집사에게 먼저 다가오기도 하고 집사의 책상에 올라와 쉬어갈 만큼 둘째 덩이보단 경계심이 덜한 듯한데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건 보기도 마찬가지. 녀석이 놀라지 않도록 마치 아기 다루듯 쓰담쓰담 해봅니다. 보기가 만지는 걸 허락하는 엄마 집사와 달리 아빠 집사는 손을 내밀기도 망설여지는데요. 혹여 보기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그저 바라만 봅니다. 그런데
2: 낮에는 뭐 괜찮은데 밤에 날리죠.
0: 낮은 껌, 밤이 더 문제라고요?
1: 엄마 두고 가서 미안해.
4: 얼른 조심히 들어가라.
1: 내일은 엄마 손 한번 이렇게 살살 이렇게 만져줘.
0: 대체 둘만 남은 밤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어머머, 너네 이게 웬일? 낮에 숨기만 하던 그 복덩이 정말 맞니?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두 녀석. 그런데 그때 덩이가 먹잇감을 포착한 것처럼 비닐을 물더니 어머 아이고 덩이야 안 돼. 화려한 레드 카펫 아니 비닐 카펫을 깔기 시작합니다. 덩이 너 알고 보니 완전 장난꾸러기였구나.
4: 비닐은 뜯어야 제맛이다.
0: 첫째 보기까지 합류. 말 그대로 양장판. 아수라장이 따로 없네요.
4: 와, 신난다.
0: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 건지. 너희들 완전 두 얼굴의 양이다, 야.
4: 밤은 우리들 세상이다, 옹.
0: 그렇게 밤새 놀고서야 슬슬 잘 준비를 하는 녀석들. 니들 잠이 오니? 다음 날 아침. 어, 아직 이른 시간인데 일찍 출근하셨네요? 근데 집사님, 어젯밤에 복덩이가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놀았어요. 일을 어째요? 그런데 집사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두 시간씩 일찍 출근해 청소하는 게 일상이라네요.
3: 이렇게 치우시려면 일이잖아요.
2: 그쵸, 일이고 뭐 경제적 손실이죠.
0: 복덩이가 난리를 피운 지 벌써 3개월이 됐다고 하는데요. 갈수록 물건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어지르는 스케일이 워낙 크다 보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겠어요.
5: 애들이 이빨이 간지러운 지 계속 박스를 뜯어요.
2: 화분이 제일 힘들죠. 엎어져 있고 막 흙 파먹고 또 저기 저희 키우는 풀도 있는데 저것도 냄새. 화장실에 안 오면 이제 밤새 저걸 뜯어먹어갖고 토하고.
0: 복덩이가 화분까지 건드리는 바람에 혹여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돼서 화분은 아예 치워버렸다네요. 어지르는 녀석들 때문에 귀찮고 힘들 법도 한데 묵묵히 청소에만 열중하는 집사들. 에휴, 뭐.

0: 솔직히 그 물린 기억이 예, 그러니까 우리의 덩이만 트라우마가 아니라요. 저도 트라우마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1: 도대체 이 댁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작년 10월 이웃집 지붕에 어미 고양이가 새끼 5마리를 낳았는데 어느 날 어미가 건강한 새끼 3마리만 데리고 떠나버렸고 남겨진 2마리가 동네 사람에게 해코지를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 고양이를 내려가라고 해갖고 그 첫째 보기가 떨어졌어요.
0: 떨어졌지.
2: 그 이불 가져오고 박스 가져오고 남자 두 분이 와서 이제 도와주셔갖고 네 명이서 한 30분 동안 실링이 안 났어요.
0: 30분 넘게 실링이 막 났죠.
1: 다행히 크게 다친 데 없이 집사들의 사무실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북경이가 새로운 집에 적응한 후 녀석들과 함께 병원에 간 날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0: 진짜 그거 한번 보셨어야 돼요. 병원을 얼마나 척추바로 만들어놨는지. 정말 보기가 이제 그때 저를 너무 심하게 앓혀갖고 저는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이제 신랑이 덩이는 우선 내가 잡을게 뭐 이렇게 해갖고 잡았는데 주사를 놓으려고 하니까 신랑을 장갑을 딱 물었는데 장갑 낀 상태에서 아픈가 보다 했더니 보니까
2: 이빨이 두 개 빠졌어.
0: 이빨이 두 개가 박혀있고 장갑에 신랑은 그 장갑을 뚫고 벗어보니까 여기 다 이렇게 박았더라고요.
1: 집사에게도 복덩이에게도 상처만 남았던 그날 이후 친해지기 위해 집사들은 가진 노력을 했답니다. 얼굴을 보여주고 가까이 오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집사들. 보기가 먼저 마음을 열어줬고 덩이는 조금씩 가까워지는 중이라는데요. 하지만 제작진이 사무실로 들어오자마자 무서웠는지 놀다가 피해버리는 덩이.
0: 이게 너무 겁이 많아서 저 너무 얼마나 안쓰러워. 네. 이렇게 놔둘게.
1: 덩이는 손님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숨습니다.
0: 덩아, 너 좋아하는 영상이다. 나봐. 덩아.
1: 평소 고양이 예능을 즐겨 보던 덩이. 자주 보는 영상을 틀어주자 잠시 후 관심을 보이고 내려옵니다. 같이 놀지는 못하지만 아빠 집사가 복덩이를 위해 실력을 발휘합니다.
3: 이거 안 버려주신 거예요?
2: 이런 거 장난감 만들어주면 좋아요. 실증을 많이 느껴서 똑같은 거를 오래 못 써요.
1: 오직 복덩이만을 위한 아빠 집사표 수제 장난감을 만드는 중.
2: 이게 11개 있지. 왜냐면 만들 때 두 개씩 만들어주거든요. 뭐 각자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1: 자주 만들다 보니 이제는 도면을 보지 않아도 뚝딱 만든다고. 아빠 집사가 디자이너라 그런가? 우와, 장난감 퀄리티가 남다릅니다.
0: 아, 이쁘다. 너무 좋아요. 또 새 거는 더 좋아하니까.
4: 밤에 갖고 놀겠다.
0: 코로나 때문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복덩이를 잡고 입양을 결심한 그 주에부터 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얘네들 진짜 복덩이인가 보다.
1: 하지만 해가 지면 복덩이를 물어다 준 만큼 짐덩이를 만든다는 게 함정. 다행히 아빠 집사가 새로 만들어준 장난감이 복덩이 마음에 들었는지 시작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 지금처럼 장난감만 가지고 놀면 된다 얘들아. 응? 그런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덩이. 울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발사찍! 여기저기 소변 테러까지. 혹시 복덩이 발전기가 온 걸까요?
0: 그 중성화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왜 중성화 오기 전까지는 오줌 테러 안 했잖아요.
2: 그렇죠.

0: 울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거예요.
1: 여기 보시면 여기 해놓고 여기
2: 녀석들을 만지는 것도 어렵다 보니 중성화 수술은 엄두도 못 냈고 아직 예방접종도 다 못했답니다.
3: 오줌도 참을 수 있고 어지르는 것도 참는 거지만
1: 아플 때 병원을 데려가야
3: 아플 때 병원만 데리고 가면 돼요.
2: 복덩이와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은 집사. 어떻게 하면 녀석들 병원도 가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모든 궁금증을 풀어줄 미아옹철이 출동했습니다.
4: 안녕하세요.
5: 고양이를 부탁해 김영철에서 인사합니다.
3: 반갑습니다.
2: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4: 고양이 친구들은 근데 어디 있을까요? 다 여기 좀 핵심 공간이 모여있는 것 같은데 고양이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3: 원래는 여기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낯선 환경이니까 다른 데로 갔어요.
4: 아, 다른 데로?
3: 네.
4: 오, 그럼 좀 한번 어디 있는지 보여주시겠어요?
1: 박스 있는데 저 뒤쪽에.
4: 아, 저쪽 뒤에.
3: 네.
4: 보이지도 않네요, 지금. 아, 저기.
1: 잘 보인다. 안 보이는 줄 알아요.
4: 겁이 엄청 많나 봐요.
1: 네, 둘째는 겁이 엄청 많아요.
4: 둘째? 네. 첫째 고양이는 그러면
3: 어, 첫째 여기.
4: 아, 여기. 아, 어우, 그래도 더 사람 가까이에 와 있네요. 조금 긴장을 하긴 했어도 그래도 조금 익숙해지면 근처까지 올만한 성향이 있기는 하네요.
1: 네네.
4: 보통은 고양이가 두 고양이가 있으면 더 익숙해지고 빨리 가까이 와 있는 친구가 있으면 다른 고양이도 좀 보고 배워요.
3: 아...
2: 평소 복덩이의 일상과 행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덩이와 친해지기 위해 간식으로 천천히 다가갔던 집사.
3: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간 거죠.
4: 간격을 점점 좁혀서.
3: 그런데 이제 덩이는 무서워서 안 내려온 거예요, 지금.
4: 맞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조금 겁이 나면 사람 눈높이보다 높은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데로 들어가거나.
1: 이런데.
4: 네. 그러니까 동굴로 가거나 아니면 위로 나무로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래도 위쪽 공간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3: 그래요?
4: 네. 근데 적어도 여기에 있는 거는 자기 몸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전보다도 관계가 더 개선됐다라는 의미예요.
2: 그런데 궁금한 건 낮에는 얌전하고 숨기만 했던 복덩이가 밤이 되면 양장판을 버리고 돌변하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5: 이게 복덩이들이 아직까지는 순화가 완벽히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낮 시간에는 사람이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고 소심하게 잘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축적된 이제 사냥 본능 에너지가 밤에 편해졌을 때 한꺼번에 폭발하다 보니까 밤사이에는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우다다 여기저기 막 달려다니는 이런 모습들까지 관찰될 수 있습니다.
2: 밤에는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 하고 싶은 대로 스트레스를 확 풀었던 거네요.
5: 사람이 있을 때보다는 훨씬 거북고 활발하네요.
4: 밤에 지금 두 고양이가 돌아다니는 모습이 두 보호자분이 있는 상황에서 만큼은 보여줘야지 완전히 순화가 끝난 거고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는 단계까지 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2: 밤새 목이 터져라 울고 여기저기 소변 테러하는 건 발정기 증상이 맞나요?
4: 원래 발정기에는 교미를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이 고양이들이. 근데 수컷 고양이들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울어서 소리로 알리고 그다음에 그때는 소변 성분도 변해요.
3: 냄새가 도시네?
4: 거기에 페르몬이 섞여요. 내가 지금 성숙이 되었고 그다음에 교미 후에 출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정보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스프레이를 하기 시작해요. 암컷 고양이들도.
3: 그래서 냄새가 더 지독한 거예요?
4: 좀 달라요.
5: 암컷 고양이들도 발정기가 되면 그 자기 영역 표시를 하려고 하는 습성이 더 강해지거든요. 지금 복덩이 같은 경우에도 발정기가 오면서 그런 행동을 보이고는 싶은데 낮에는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죠. 사람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대신에 그런 걸 이제 거리낌 없이 표현해도 되는 밤 시간이 되면 원래 있던 습성대로 여기저기에다가 소변 테러, 스프레이를 하는 행동을 보이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4: 앞에서 그냥

0: 이렇게 뒹굴뒹굴 할 수 있다는 거는 완전히 경계심을 푼 상태거든요. 거리가 한 1m 정도만 거리가 좀 주어지면 전혀 긴장을 안 하는 정도까지는 지금 가까워지죠.
1: 집사님들 노력이 헛되진 않았네요. 그리고 칭찬해드릴 것도 있답니다.
0: 고양이 순화를 하면서 실패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사람이 있을 때 위에서만 이제 머물러버린 친구들이 있어요. 근처에 내려와도 안전하다는 거. 마지막에 그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단계를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그런 요소들이 적절히 지금 사용되고 있어서 그래서 그 거리가 지금 좁혀진 거예요.
1: 높은 곳에 숨지 않고 바닥으로 사람 가까이 내려오게 하는데 아빠 집사 장난감도 한몫했다는 것.
0: 여자 보호자분하고 지금 고양이들 복덩이관의 관계는 상당히 친밀해졌어요.
2: 아빠는 아직까지 무서워요.
0: 왜냐면 남자 어른이 두 가지 핸디캡이 있어요. 하나는 덩치가 커요. 보통 키도 더 크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저음이고 기본적으로 좀 더 상대 고양이를 이렇게 압박하는 소리가 대부분 저음톤이기 때문에 남자 어른은 처음에 친해지기에 좀 핸디캡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 처음에 구조될 때 좀 학대 상황이 있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그 학대를 하셨던 분 성별도 좀 남자분이시고
3: 덩치도 있으시고
0: 그쵸. 근데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도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있는 상황일 수 있어서 좀 더 어려운 네, 관계 개선이 된 거죠.
3: 순화를 100으로 보면 지금 보기는 얼마죠?
0: 보기는 그래도 저는 한 80%인 것 같아요. 덩이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
2: 60이요?
0: 네. 왜냐하면 이 정도 보리까지 오고 사냥놀이에 가능하고 여기서 20% 더 가면 보기만큼. 근데 제가 봐서는 보기가 먼저 더 진행이 돼야 따라서 덩이도 이제 좀 더 가까워질 거다.
3: 예방접종 받고 저희가 처음에 병원 갔을 때 난리가 막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기는 한 2, 3일 숨어있다가 내려왔는데 덩이는 한 달 정도 안 내려왔었어요.
0: 병원에 갈 때 그러면 스트레스 정도가 덩이는 훨씬 크다는 말이에요. 순화도 덜 돼 있고 지금. 그치.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두 배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적 여유를 조금 더 두고
2: 병원을 가요.
0: 병원을 조금 더 순화가 된 상태에서 가는 게
3: 저희랑 더 친해진 다음에 네. 가는 게 더 맞는
0: 네. 지금 복덩이네 같은 경우에는 순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섣불리 바로 중성화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지금까지 잘 형성됐던 관계가 한순간에 깨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순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중성화를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 양이 병원 가기 정석! 여러분도 집중!
0: 이 영역이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를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는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병원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요소들, 포인트를 줄여나갈까가 이제 보호자분들이 트레이닝해야 되고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이동장의 기본 원칙은 병원에 갈 때 항상 위아래가 분리가 된 네, 이동장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혹시 그 이유는 아세요?
2: 그거는 이렇게 여기 안에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0: 기본 체크나 치료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4: 숨숨집인 거예요?
0: 맞아요. 숨숨집. 이 영역이 그냥 이동한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있을 때는 고양이들은 그나마 이동하는 내 공간 안에 있다라고 느껴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거죠. 여기서 평소에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익숙해졌던 친구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1: 다행인 건 복덩이도 평소에 이동장을 숨숨집처럼 사용했네요.
0: 일상 생활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걸 이동식 캠핑카처럼 느끼게 해줘야 된다.
2: 네.
0: 이것까지는 그나마 근데 또 잘 해주세요.
2: 그럼요. 다 했죠.
0: 네. 근데 그 다음 단계를 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2: 다음 단계가 있어요?
0: 있죠. 여기에 들어가서 이 안의 공간도 한번 이렇게 쓱 이동장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것도 반복적으로 그래. 하루에 한 번씩. 자, 오늘은 그냥 캠핑카 타고.

0: 한번 여기 안에.
1: 아, 이걸 장난감처럼
0: 네,
1: 이렇게.
0: 한 바퀴 돌고, 그리고 그 다음이 사실은 요 앞에 나가보는 거예요. 차까지. 그 다음 상황이 결국은 이동장을 가지고 밖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되게 낯선 시각 자극도
1: 그렇죠.
0: 많이 들어오고, 소리도 되게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는 이제 담요를 이렇게 한번 씌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까지 딱 한번 가서 차에서 아이 상태를 좀 봐요. 차에 가면은 그 다음 시동 엔진음, 평소에 못 듣는 엔진음 들어야 되잖아요. 차에서 엔진만 걸어놓고 옆에 가만히 한 2, 3분 이렇게 놔두고 또 맛있는 보상만 주고 그날 다시 집에 오고. 병원 가기 전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최대한 스트레스를 아끼자. 그 나머지는 병원에서 고양이가 진료 보는데 사용하자. 이 개념이에요.
2: 보기 덩이야. 병원 가는 거 무서운 거 아니야. 천천히 연습해 보자.
3: 진짜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1: 해외를 받은 애였으니까 이제 행복하게 살자.
3: 그리고 우리가 병원 데리고 갈 때까지 복덩이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
2: 집사님들 여태껏 노력하신 만큼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하다 보면 녀석들 곧 병원 갈수 있겠는데요. 조금만 더 애써주세요. 복덩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대.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라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양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0: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3: I, Daniel Blake. 영국 리얼리즘 영화의 거장 켄 로치.
4: We must say another world is possible and necessary.
3: 은퇴작 개봉을 앞둔 그가 위대한 수업을 통해 한국 팬들을 만났습니다. 사실 그의 은퇴 선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5: The last 30 years we've tried to say this is what has happened to our country. And every day we get more news of the destruction of our society.
3: 열심히 일할수록 힘들어지는 현실. 80대 감독이 카메라 앞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20편 넘는 장편 영화에도 미처 담지 못한 거장의 이야기. 지금 위대한 수업에서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TV 국민행동 요정 시진태이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태풍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 해일 위험해 대비해.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That's a beautiful shot.
1: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바

한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1: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2: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영국 리얼리즘 영화의 거장 켄 로치.
1: We must say another world is possible and necessary.
0: 은퇴작 개봉을 앞둔 그가 위대한 수업을 통해 한국 팬들을 만났습니다. 사실 그의 은퇴 선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2: The last 30 years we've tried to say this is what has happened to our country. And every day we get more news of the destruction of our society.
0: 열심히 일할수록 힘들어지는 현실. 80대 감독이 카메라 앞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20편 넘는 장편 영화에도 미처 담지 못한 거장의 이야기. 지금 위대한 수업에서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신종기관대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됩니다.

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기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1: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차지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0: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안녕하세요. 최평순 PD입니다. 아, 오늘 아침이 기상 관측일에 가장 더운 5월 아침 날씨라고 하네요. 아, 너무 더워요. 5월의 태양. 근데 왜 이렇게 덥냐?
1: 이런 재해가 많은 시대, 안 닥치면 좋겠지만 다 올 수도 있는 그런 재앙까지 대비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해서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2: 한반도를 남북으로 길게 관통하는 산줄기, 바로 백두대간입니다.

0: 수목원에 온 건 지금 한 8년 정도 됐고요. 전시원이랑 식물 관리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1: 식물 공부하기 시작한 지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산림생태 복원 업무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 어? 물을 주던 포인트는? 잡초 뽑을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3: 헐떡헐떡 떼다가 그러다 보면 딱 보여요. 그래서 이름이 헐떡이 보여요.
4: 식물 이름을 모르시는 게 없네.

0: 과감하게
1: 예, 맞습니다. 예.
2: 오늘 전 이 산으로 출근합니다. 왜 베테랑은 굳이 이 높은 산으로 절 부른 걸까요?
3: 아, 숲이 아주 고요하니 좋네.
2: 궁금함을 안고 백두대간의 숲길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4: 한 시간 넘게 지금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2: 정말 힘들었는데요. 산 중턱에 이르니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5: 우리나라는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죠. 금수강산이 아름답다고 하는 나라인데 국토의 60%가 이제 산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흔하게 아름다운 꽃이나 나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 자연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건지를 보여주는 게 순복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6: 진달래는 잎이 길쭉하거든요. 예. 근데 철쭉은 이렇게 둥글죠. 아. 둥글게 다섯 장부터 있는 게 철쭉. 아.

0: 철쭉은 다섯 잔이구나. 철쭉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1: 함께 가면 더 빨라질 줄 알았는데 속도가 더 안 나는 이유가 있죠.
2: 또 뭘 또 보내고 계세요, 우리 베테랑. 뭐 하시는 거예요?
3: 깡꿍치인데요. 네. 생으로도 먹어요.
2: 오, 향긋하다. 안 쓰고.
4: 그렇죠.
2: 오. 네. 단풍치. 이 돈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3: 예. 네. 가지를 뿌렸어서.
2: 예. 네.
3: 향기를 한번 맡아보세요.
2: 그 생강나무예요?
3: 네, 그래 생강나무입니다.
2: 오, 생각난다.
3: 예. 네. 네, 비비면.
2: 오.
3: 네.
2: 오. 이게 뭐라고요?
3: 애기나리.
2: 애기나리?
3: 아.
1: 평소라면 쉽게 지나쳤을 돌틈의 작은 꽃에도 시선이 머무네요.
5: 이런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씩 알게 되면서 이제 숲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세상에 조금씩 더 눈을 떠간다? 우리가 영유아 시기를 지나면은 이제 세상이 이렇게 달라 보이는 경험을 할 때가 별로 없잖아요. 청년 시기, 뭐 중년 시기를 맞으면서도 이렇게 생태를 알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거구나.
1: 베테랑이 옥석산의 최고령 어르신을 소개해 준다는데요.
2: 우와!
1: 이분을 만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2: 저거 뭐라고 해야 돼? 저거 되게 진짜 뭔가 신령하다?

0: 수많은 시간 동안 비바람 견디고 뭐 겨울에 눈도 다 견디고 이 자리에 계속 지키고 있었던 거잖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1: 저는 이미 이 나무에 뿅 빠졌습니다, 지금.
2: 가을이면 베테랑은 우구치 철쭉의 씨앗을 받아 보관합니다.

0: 와, 정말 가슴이 뻥 뚫리더라고요.
1: 장관이네요.
2: 산은 뭐 입맛에 오른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수목원도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울창한 숲 사이로 보이는 수목원이 저의 일터입니다.
1: 아시아 최대 수목원이라고 그래서
2: 네.
1: 에이 설마 이랬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제 이해가 되네요. 왜 아시아 최대라고 하는지.
0: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봉화군 내 일부 산림은 수목원의 생태 탐방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중점 조성지구는 수목원의 핵심 공간. 이런 곳에서 일한다니 저 이번에 축복받은 건가요?

0: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지 무척 설레는데요. 여긴 높은 산에서만 사는 고산식물을 보호하고 전시합니다. 강한 바람과 혹독한 추위를 견디는 아주 강인한 녀석들이죠.
1: 이 꽃은 뭐예요?
2: 요 양귀비.
1: 어, 좀 마약 아니에요?
2: 전 세계적으로 양귀비 종류가 한 100여 종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마약 성분이 있는 건 딱 4종입니다. 아... 그거 외에 다른 종류는 다 재배가 가능합니다.
1: 되게 이쁘네요.
2: 그렇죠. 말 그대로 양귀비 닭꽃이 이쁩니다.
1: 원래 고산식물들은 이렇게 다 이뻐요?
2: 어, 고산식물들은 그 고산이라고 하는 환경이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거든요.
1: 네. 네.
2: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수정해줄 벌나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웬만큼 이뻐서는 안 옵니다, 얘네들이.
0: 시들어 보이는 꽃, 살릴 수 있을까요?
2: 꽃을 보시면은 네. 꽃 뒤에가 이렇게 휘어진 게 보이세요?

0: 예. 이게 매발톱처럼 생겼다. 그래서 매발톱꽃입니다.
1: 매의 구부러진 발톱과 정말 닮은 것 같죠?
2: 이 식물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양분들을 지금 씨앗 만드는 데 다 쓰고 있어요. 이 씨앗들을 지금 잘라주면 요 꽃들이 더 오래 갑니다. 오래 가고 더 많이 펴요.
1: 꽃이 시든 후 씨앗이 생기기 전 시든 꽃대를 제거해줍니다.
0: 맞습니다.
2: 근데 집에서 많이 키우는 베고니아나 뭐 이런 제라니움이나 이런 꽃이 많이 피는 식물들 이 작업 해주시면 꽃도 훨씬 오래가고 더 풍성하게 많이 핍니다. 반드시 해줘야 되는 작업인데 사실 몰라서 잘 안 하시거든요.
1: 근데 보기보다 어렵습니다.
3: 네, 요거의 경우
2: 그놈은 안 자릅니다.
3: 안 잘라요? 네, 안 잘라요?
2: 네, 보시면은
3: 네, 요거는 잘라야 되겠다. 이거 안 잤어.
2: 이거 밑에 이거 안 핀 겁니다.
3: 안 핀 거예요?
2: 네, 안 핀 겁니다.
3: 내가 내 눈에는 똑같아 보여. 내 눈, 이거 보세요. 이거
2: 보시면
3: 아니거든요.
2: 얘는 꽃이 졌거든요.
3: 예.
2: 근데 얘는 꽃이 아직 안 핀 거예요.
1: 아, 제 눈엔 다 그게 그거 같더라고요.
2: 지금 이것도 씻어야 됐네요.
3: 아, 혼날까봐 잘못 자랐다고. 혼날 귀한 식물이라고 하니까 잘못 자르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일을 못하겠네, 이게 약간.
1: 베테랑 덕분에 사고 없이 끝냈습니다.
2: 식물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콩 씹으면 콩 나고요, 팥 씹으면 팥 난다고 하잖아요.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내가 그만큼 관심을 가진 만큼 식물들은 그에 따른 보답을 당연하게 해줍니다. 참 저 스스로도 식물을 대할 때 제가 좀 순수해진다는 마음이 든다고 할까요?
3: 스며들게 하라.
1: 이 숲길에서 사색을 즐기고 싶지만 어림도 없죠.
2: 휴관이란 예. 작업이 많아요.
3: 아.
2: 관객들이 없을 때 작업해야 될 게 많아요.
3: 아, 오늘이 그래서 이렇게 예. 바쁜 거군요.
2: 맞습니다.
3: 즐겁습니다. 수련. 저거 하나 제거하고.
1: 숨 쉴 틈도 없이 바로 다음 업무에 투입됩니다. 이제 모종 심으러 가보겠습니다.
3: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최평선 PD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분들이 오늘 제 선배님들. 이거 좀 익숙한 운동인데요. 추억의 국민 제조로 저도 오랜만에 몸 좀 풀었습니다.
4: 미끄럼 주의 좋아로 하겠습니다. 자, 고 준비!
5: 좋아!
4: 미끄럼 주의 좋아!
5: 좋아! 좋아! 좋아! 좋아.
6: 재밌죠?
3: 아, 예, 예. 힘듭니까? 아,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6: 피디님, 오늘 짭다리예요.
3: 예, 짭다리입니다. 예. 최 피디라고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신입이라고 불러주셔도 됩니다.
6: 팔도시, 말도시. 장난으로. 많이 가네.
3: 한 번도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
6: 낮에 더워요.
3: 더워요 이거는?
6: 예.
3: 뭐예요?
6: 미국제.
3: 네?
6: 그럼 봐봐. 이게요.
3: 아, 이거 재활용이에요?
6: 예.
3: 오.
6: 진짜 비싼 거.
3: 어, 잘 만드셨다. 예.
6: 누가 만드셨어?
7: 우리 오늘
6: 우리.
3: 아, 진짜요?
6: 예.
3: 와.
7: 기술은 딴 데서 전수했고.
1: 이제 모든 준비 끝.
6: 말 잘 들어야
3: 네.
6: 돼요.
3: 네, 네, 알겠습니다.
6: 안 피곤해요. 여 클라요.
3: 아, 예.
6: 저
3: 예.
6: 터져요.
3: 시키는데, 아, 저 터집니까? 예. 시켜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공기가, 예, 바짝. 예.
1: 제가 걱정돼서 들르신 거겠죠?
2: 오늘 뭐, 신부님 힘든 거 잘 하시고, 예. 무사히 잘 다녀주십시오.
3: 아, 예, 감사합니다.
2: 화이팅!
3: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너무 든든하셔가지고.
2: 아, 그러지.
3: 어머님은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8: 원래 9년 차예요.
3: 9년이나 하셨어요, 여기서요?
8: 9년 차.
3: 아유, 다 9년이시네. 더 적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8: 제가 5년
3: 아, 5년 차시고.
8: 3년 차.
3: 3년 차? 아, 3년이면 경장인데, 경장이 넘는데, 하사인데, 하사.
9: 쟤는 쫄따고.
10: 예, 제가 너무 쫄따고 돼요. 1일차 병아리네요, 병아리.
1: 1일차 병아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는 개나리 모종 심기. 내년 봄 꽃을 피울 친구들이죠.
10: 아, 이거 몇 개 들고 가야 돼요? 아, 제가 또 20kg는 돼요.
6: 어, 20kg는 돼요.
10: 아, 20kg는 돼요. 갑니다.
8: 예고 멋있다. 오늘 우리 던전한다.
11: 피디님 우리 교회 잘하셨네.
10: 이쯤이요? 비료 하나 더 주면 돼요?
3: 네. 일을 잘하니까 두 개씩 가져가요.
8: 오, 안 된대. 그렇게 하시면 반칙이
10: 다쳐요? 다쳐요?
8: 네. 한 개만 가져가셔야겠어. 써도 없나 큰일 나요.
10: 하긴 그럴 것 같아. 오바하다가 또 양심살 꺼질 수 있으니까.
6: 요 분이 들어갈 정도로 이거를 사주세요.
4: 아, 요게 적은 돌은 현재 내고.
6: 반만.
10: 네,
6: 반만.
10: 예, 반했습니다.
6: 예, 요래 하고. 예, 요래 돌리지 말고.
10: 예, 예, 예. 얘를 살살 이렇게 해서. 예, 예 했습니다.
6: 넣고.
10: 얘를,
1: 모종 심기 매뉴얼 입력 완료. 저도 본격적으로 작업에 동참하는데요.
6: 내려와요. 됐어, 됐어.
1: 이 정도는 혼자 거뜬하게 할 만하더라고요.
10: 흙을 섞어주고, 얘를 좀 파주고, 얘를 흘려서. 오, 지렁이. 지렁이 의원. 흙이 건강하다는 얘기죠? 지렁이 의원이 아주 꿈틀거리네.
12: 지금 주머니 저희 앞에 있는데, 흙이 있기 때문에.
8: 피디님 그냥 하고 있나요? 근데 잘 못하셔요.
12: 지금 네, 사실 지금 구멍이 조금 네. 지금 구멍이 좀 약했는데 하필 이때 부르고 저는
8: 우리 옆에 근데 우리 빨리 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 얘가 잘 살아야 돼요.
12: 아 그래서
8: 옆에 주변에 잡초들도 좀 없애야 되고 여기 계속 크잖아요.
12: 거들고 걸렸네.
10: 아 여기 큰 돌이 있고 여기 옆에 칡이 있어가지고 제가
8: 아닌데 근데 안 크는데 뭐 이렇게 크다 그래. 피디님이 뽐이 너무 세셔. 잠깐만요, 이거 봐요. 요거 가지고 못 키신다고. 지금 우리 시절, 우리는 이런 거는 돌도 아니에요, 그냥.
10: 돌도 아니라고요?
8: 아니, 조금만
10: 해요. 아, 약간 제가 요령을 피고 있었는데 걸렸네. 아.
1: 안 보시는 것 같으면서 다 보시네. 역시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0: 힘내시지요?
1: 아니요. 저요?
0: 지금 참 시간입니다. 아... 새참.
1: 네.
2: 몇 분이 번갈아가며 매일 새참거리를 준비해 오신답니다.
1: 이야, 진짜 선생님이에요. 아, 왕언니가 누구세요, 왕언니?
0: 우리 조정언니가 여기선 제일 많지.
3: 68, 88년 개띠예요.
1: 아, 저희 어머니 54년생이신데. 양띠.
3: 70세, 54년생.
1: 네.
0: 말띠인데?
1: 말띠예요? 네. 어머니가 나이를 속였나 봐요.
4: 그러면 어머님들 원래 이 일 하시기 전에도 농사 지으셨어요?
3: 네.
4: 아, 그래서 이렇게 익숙하시구나.
3: 나머지 30년씩 다 됐죠. 꽃도 키야 들루치 스모그네. 사과 농사도 짓지, 여와서
1: 이런. 아, 부자 되시겠네. 네. 집에서도 버시고, 여기서도 버시고.
3: 다 부자예요.
0: 이거는 벌어갖고 저희들이. 저 통장에다 네. 저희들이 쓰고 네, 싶은데 쓰고.
1: 여행이라도 가시고 하셔야죠. 자녀분들 주지 마시고 직접 쓰세요.
0: 안 돼요.
1: 네.
0: 우리 겨울철 되면 일 끝나면 여행 다녀요.
3: 우리 저작년에 울릉도 가서요. 아. 갇혀갖고요. 아. 제가 꽂았어요.
2: 내년 봄엔 이 길을 지나는 이들이 노란 개나리꽃을 보며 봄을 만끽하겠죠.
5: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5: 오늘 일하러 오신 분 계시죠?
1: 맞습니다.
5: 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1: 아, 예. 최경순이라고 합니다.
6: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목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창석입니다.
1: 아, 예.
2: 훼손된 산을 되살리는 숲속

0: 게 의사 같은 분.
1: 2022년이죠. 그 동해안 지역에 울진하고 삼척 지역에 단일 시군구 최대의 산불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 저희가 산림생태 복원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게 지금 이제 3,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된 모습을 봤을 때 국가적인 재난사항에 제가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크게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0: 베테랑은 산에 가는 게 일입니다.
2: 안녕하세요.
0: 또 등산이라니 좀 걱정인데요.
1: 티보드.
3: 예.
1: 예.
3: 예, 반갑습니다. 예. 먼 길 가야 되나요?
1: 예, 한 2시간 정도 차로 이동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3: 그럼 화이팅 한번, 화이팅 한번 할까요?
2: 그러시죠. 예.
3: 화이팅!
2: 화이팅!
1: 어색하시죠?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화이팅!
3: 하나, 둘, 셋!
1: 화이팅! 자, 이동하시죠. 네.
2: 가시죠.
0: 근데 저 진짜 어느 산으로 가는 건가요?
4: 가려앙산은 그러면 몇 년째 가시는 거예요?
2: 지금 가려앙산은 저희가 21년도부터 이제 침엽수 지역이 대규모로 고사된 지역들이 있어요. 시련산이랑 한라산의 진달래밭 대피소 쪽을 가면 진짜 하얗게 죽어 있거든요.
4: 그게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1: 눈이 겨울에 내리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서 그게 이제 그 아고산대나 고산대에 서식하는 식물들한테도 직접적인 피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 이번에 가는 가려앙산 지역이 그 중에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을 정밀하게 조금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 아, 장비를 챙겨볼까요?
1: 아, 요거는, 아이고, 귀한 겁니다. 아,
3: 장비예요?
1: 예, 조심해, 네. 조심해서 매주세요.
3: 예, 예, 예.
5: 라이다 장비도 네.
0: 산림의 변화를 추적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랍니다.
3: 네. 이거를 무게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돼요, 가격은?
2: 예, 저희가 프로그램까지 해서 예. 한 1억 정도.
3: 아, 그래요?
2: 거든요. 그래서. 와. 좀 조심히 다뤄주셔야 됩니다.
3: 예.
1: 산에서 넘어지셨더라도 예. 이게 뒤로 넘어지시면 안 되고 앞으로 장비를 지키는.
3: 아, 아 저희 예. 카메라도 항상 들고 있는데 똑같군요.
1: 예, 맞습니다. 예.
0: 우리나라에서 아홉 번째로 높다는 가리왕산.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 이쪽 네. 지역이 네. 이끼 계곡으로 유명합니다.
3: 아, 가리왕산이 이래서 사람들이 가리왕산, 가리왕산 하는구나.
0: 이때만 해도 산에 오길 참 잘했다 싶었죠.
1: 근데 건널 때는 한참 해야죠. 미끄러워, 여기.
0: 넉넉히 감상하다 큰일 날 뻔 했습니다. 근데 산을 좋아하던 사람도 등산이 1이 되면 산이 싫어지지 않을까요?
6: 산을 다니네. 피디로그 산을 이렇게 날 보내냐.
7: 괜찮으세요? 할만하세요? 내려갈 때가 위험하니까 내려갈 때 조심하세요.
3: 아, 다 온 거 맞아요?
8: 네, 이제 그렇죠? 진짜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7: 선하게 생기신 얼굴로 저렇게
8: 진짜 다 왔습니다.
0: 이제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 허가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깊은 숲속으로 향합니다. 숲의 생명력에 느끼는 경이로움.
8: 이 심문하는 사람들이 꽃 피고 이런 거 있을 때 지금 다 사진을 다 찍거든요.
3: 얘가 애기 갱이밥이에요?
2: 네.
3: 애기 갱이밥.
8: 애기 갱이밥이 고산지대에 좀 침엽수 밑이나 이런 지표종으로 나오는 종이거든요.
0: 제가 또 1200m를 올라왔다는 얘기죠.
7: 아이고. 여기가 뭔가 줄이 쳐져 있네.
2: 네.
7: 도착.
0: 베테랑은 매년 이곳에서 숲의 변화를 추적하고 관찰합니다.

0: 깃발이 좀 꽂혀져 있어요. 네. 이게 분비나무 어린 나무들 아. 이제 생장하고 있는 걸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1: 드물게도 이곳에선 멸종위기 침엽수종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답니다. 지구온난화로 산꼭대기까지 밀려난 나무들입니다.
0: 이게 주목입니다.
2: 아, 저게 주목이구나. 주목! 이게 얘만 내려오려고 했구나.
3: 주목 자체가 뭐 사라천년, 주거 천년이라고 볼 수 있는 오래 사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 이끼 보세요. 얼마나 오래된 것 같아요.
1: 분비나무는 소나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잎이 더 부드럽습니다. 눈측백은 누워서 자란다고 눈측백이라네요.
2: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섬유 유연제 냄새?
3: 건강해지는 냄새?
1: 아쉽지만 눈측백과 교감을 멈추고 재활일을 해야죠.
4: 이번에는 분비나무에 대해서 나이를 한번 파악을.
3: 얘가 분비나무죠?
4: 네, 얘가 분비나무입니다. 예. 네, 생장추를 이용을 해서 이 나무의 목표를 뽑아내서 나무의 나이를 파악을 하고 이제 이 나무가 1년에 얼마가 자랐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1: 나이테는 나무가 1년간 성장한 기록입니다. 나이테의 수가 곧 나무의 나이.
3: 구멍 내서
1: 우린 나무를 자를 수 없으니 생장추를 이용합니다.
4: 오, 찔러서 이렇게.
2: 느낌 있으실 거예요. 네.
1: 목편을 뽑아낼 추출기를 삽입하고 손잡이를 돌려 나이테를 뽑아냅니다.
3: 오오오, 연필이 나왔어.
2: 하나하나가 1년이에요, 사실. 네,
5: 그렇습니다.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0, 21, 22. 여기까지만 해도 한 50년 되겠다.
4: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이 연생별로 간격이 생장량이기 때문에 생장량이 작았을 때는 이제 기상 환경이나 이때 생장이 왜 안 좋았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하고요.
0: 그래서 이렇게 처리까지 해주면
1: 드디어 제가 나설 차례.
2: 얘도 분비나무죠?
3: 네, 맞습니다.
0: 분비나무입니다.
2: 어느 정도, 요 정도?
4: 가슴 높이?
2: 네. 들어간다.
0: 수평이 되게?
2: 네. 수평이 잘 안 맞나요?
0: 수평이 좀 밀어줘야지 정확한 생장과 나이테를 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2: 뚫으니까 냄새가 나네요. 네. 네.
3: 뽑을게요.
2: 잘 됐을까?
5: 이렇게 안 뽑혀?
2: 오, 진짜. 오, 나온다, 나오긴. 어? 뭐예요?
3: 망했어요.
2: 미안하다, 1번 나무. 미안해. 미안해.
0: 이게 잘 안 나온 이유가. 상태가, 나무 상태가 좀 안에 썩어 있거나.
2: 아, 그럴 수도 있죠.
0: 잘 안 나올 수도 있고요.
3: 그냥 립서비스 해주신 거예요. 네. 아니, 이렇게 건강한 나무가 뭘 속이 썩거나 뭐 그러겠어요?
2: 네. 이제 갑니다, 저. 사정없이 갑니다.
1: 이번엔 뭔가 느낌이 좋습니다.
2: 이번엔 꼭 성공해야지.
3: 예. 네. 아니, 뭐 쭉쭉 잘 들어가는데?
2: 올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를 뽑으면 되는 거죠?
3: 네. 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 씨! 오, 씨! 자료 화면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겠는데, 이걸?
2: 아, 재밌네.
3: 아니, 그게, 근데, 그거 한다고.
6: 하나 신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6: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2: 피디님 다음번 조사 때 얘 죽어 있으면
6: 아니 그런 소리를 하세요.
4: 아니 죽지 않아요.
6: 예, 식물을 보존하겠다고 지금 따라 나오는 사람한테
4: 안 죽어요 이 정도 같아요.
6: 너무하시네.
7: 미안하다. 근데 이제 피 뽑을 때도 잘 못하는 이제 간호사나 혈액을 여러 번 뽑고 막 여기 피멍 들고 그러잖니? 그런 분을 만났다고 생각하렴. 하지만 잘 분석해서 좋은 연구자료로 쓸게.
1: 또 실패하면 그땐 석고대죄를 해야겠죠?
8: 잘 나오고 있습니다. 끝에서 탁 놓치지만 않으시면.
2: 완벽합니다, 완벽해.
5: 아이고. 오, 이렇게 많이 길게 나오는구나. 네.
1: 드디어 성공!
8: 됐습니다.
1: 휴, 이제야 긴장이 좀 풀리네요.
6: 그 길이를 섬세하게 뽑아내는 게 보기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점심입니다.
5: 산에서 먹는 밥. 맛있게 드십시오.
2: 예, 네. 맛있게 드십시오.
6: 드세요.
1: 근데 베테랑들은 매일같이 오르는 산 지겹지 않을까요?
9: 뭐 어느 누구나 산에 가는 거는 사실 힘든데 뭐 속으로 욕도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정상 가서 딱 뭐 경관적으로 이제 못 봤던 부분들을 좀 봤을 때 또 다른 뭐 희열 아닌 희열을 또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6: 이거 네. 아 주목?
2: 네.
6: 하나 정도 한 마디 정도 되는 애가 지금 주목이 올라와 있는데 이 주목 밑에 요런 새끼 주목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2: 이게 작년에 나온 거죠. 작년 5월에 아, 이제 2년생이 된 거죠. 연차가 지나서. 그리고 얘는 뭐 200년 이상 되지 않았을까요?
6: 이 주목이요?
2: 네.
6: 그럼 거의 보호수네.
2: 그렇죠.
6: 네.
2: 어린 나무로 언젠가는 이렇게 큰 나무가
9: 가방을 내시고 이제 다니시면 됩니다.
6: 아 저는 그냥
1: 이번엔 쉬운 업무라 정말 다행. 동그란 센서에서 이렇게 레이저를 발사해서 주변 물체를 이미지화합니다. 설마 이게 될까 싶었는데 정말 신기하죠?
9: 지금 옆에 쓰러져 있는 거는 아마
6: 쟤는 고사목일까요?
9: 예, 고사목입니다.
6: 아, 고사목이 맞네.
2: 고사목 자체가
1: 처음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서서히 죽어가는 중입니다.
6: 아, 이거 진짜 이러니까 멸종위기구나.
4: 그래서 이렇게 서서 이제 고사가 되고 나면 부패가 되고 난 뒤에는 얘가 쓰러지거든요.
6: 왜 고사되는지는 과학적으로는 알 수 없죠.
9: 아, 지금 뭐 네. 대부분 연구자들이 네. 이제 알려져 있는 뭐 기후변화에 네. 의한 고사가 가장 큰 원인이고
3: 돌아가셨다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큰 나무 같습니다.

0: 가리왕산 숲에도 하얗게 죽어가는 나무가 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1: 이번에는 여기서 가장 아주 중요한 데가 있다고 해서 한번 제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피디입니다. 혹시 오늘 누구랑 하면 될까요?
2: 아, 여기 원장입니다. 아, 예.
1: 예. 형님이 계셨네요, 혹시.
2: 정말로 중요한 시설이 있어서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이리 오시라고 했습니다. 아, 원장. 그, 굉장히 추운 곳이라, 영하 20도 되는 곳이라, 이렇게 가시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착용하고 가셔야 되는데.
0: 이 정도면 아무래도 냉동고에서 일할 예가.
1: 아니, 겨울 패딩 좀 보네.
2: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데면, 우리 피디님 오라고 안 했습니다.

0: 만약 지구에 큰 재앙이 닥쳐 농작물이나 식물이 사라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날을 대비해 씨앗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곳입니다. 큰 재난이 닥쳐도 끄떡없을 정도죠. 전 세계의 씨앗이 시드볼트에 모입니다. 이 수목원에 그 중요한 시설이 있다는 것. 대신 시드볼트를 축소한 형태인 시드뱅크에 들어가는데요. 시드볼트와의 차이점은 시드뱅크는 언제든 종자를 꺼냈을 수 있다는 것.
1: 많이 춥죠?
2: 아, 너무 추워요 지금. 자. 진짜 농담이 아니라.
3: 여기는 원래 안전 때문에 반드시 3명 이상 들어와야 되거든요. 갑자기 쓰러지거나 할 수 있어서 마이너스 10도라서.
0: 와, 세상에 이렇게 많은 식물이 있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작은 점처럼 보이는 씨앗. 그 안엔 놀라운 세계가 있죠.
1: 아, 이게 나도 범익이라는 네. 종자인데요. 네. 예전에는 남한에 많이 있었는데 네. 기후변화로 인해서 남한에는 개체가 없어지고 북한에만 종자가 지금 있고요. 남한에는 유일하게 태백산에 47개 개체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종자입니다.
2: 기후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1: 이거 말고도 네. 아라홍련이라고
2: 합니다. 아라홍련 들려왔어요. 예.
1: 700년 된 예, 개체에서 예. 발화시켜서 하는 예. 그런 종자가 시드뱅크에는 없지만 아쉽게 볼 수 없지만 시드볼트에는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0: 700년을 버틴 전설의 종자 아라홍련입니다.
2: 요즘 날씨나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세상에서 뭔가 미래를 대비해서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만큼 뭔가 세상이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0: 우리에게도 대재난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불 발생 후 2개월 만에 피해 지역을 찾았습니다. 숲은 폐허가 됐습니다.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되살리는 일도 베테랑의 일입니다.
4: 조심들 하세요. 예. 심합니다. 네.
0: 직접 와서 보니 현장은 생각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4: 한번 묻으면 잘 안
2: 바로 묻어나네요.
4: 조금 냉이. 한번 묻으면 잘 안 지워져요.
2: 그러네요. 네. 예.
0: 숯이 돼버린 나무들은 손만 대도 으스러집니다. 먼저 피해 지역에 사각 조사 구획을 설치합니다. 구해간 식물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조사하기 위해서죠.
2: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풀들은 예, 예, 예. 얘네는 불 지나가고 나서 자란 거예요?
4: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얘가 굴참나무 씨예요.
2: 아, 요거요?
4: 예, 예.
2: 아, 요게 씨라고요? 예, 예.
4: 지금 보시면 이 큰 나무에서 굴참나무 씨가 어마무시하게 예, 많이 떨어졌어요. 예. 타버린 거고 다행히 땅 속에 자연스럽게 활착을 해서 이렇게 올라와 준 거고요. 이런 그 맹아가 올라오는 그루터기를 1헥타에 900개 이상이 됐을 때 식생 회복력이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 그루터기

0: 안 돼요?
1: 예. 그러면 여기는 식생 회복력이 다소 떨어지는 지역이다.
0: 아.
1: 그렇게 판단.
2: 자연복원에 맡기기에는 여기는.
1: 맞습니다. 회복력이 다소
2: 회복력이 떨어지니까.
3: 그리고 토양이 건강해야 식물이 다시 뿌리낼 수 있겠죠.
1: 와. 그 산불 피해가 대단히 규모로 발생을 하고 그 피해가 좀 심각할 경우에 자연이 회복되는 데는 기본적으로 30에서 50년 정도까지 회복이 되는데 다시 원래 그 미생물이나 토양 미생물이나 그런 환경들이 생태계가 자리 잡기에는 길게는 100년까지 걸린다고 하는 그런 연구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이 숲이 100년 동안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엄청난 시간을 겪어야 되는 거고. 저 소나무 두 그루가 빨갛게 죽어 있잖아요.
4: 네. 뭐예요?
1: 저거는 그거니까 그러니까 불을 한번 먹으면 죽는 데까지 5년이 걸립니다. 저렇게 서서히 죽어가요.
3: 3년 전 대형 산불이 났던 경북 울진. 안동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온 탓인지 덜컥 겁부터 났는데요.
1: 인위적으로 뭔가
2: 요거 요런 거는 뭐예요? 이거 소나무예요?
1: 맞아요. 소나무 씨가 떨어져서
2: 1년생.
1: 작년에 만들어진 거죠. 얘가 지금 올해 올라온 거예요. 여기 아, 소나무 씨 보이시죠?
2: 얘는 끝에 이게 있다.
1: 예, 예.
2: 자연적으로 싹이 움트고 이런 거는 예, 예. 자연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1: 맞습니다. 그런... 그리고 산불 피해지 같은 예. 경우에는 그 네. 대단히 피해 지역이 발생을 네. 하잖아요. 인간이 그거를 다 조림 복원하고 이렇게 네. 다 못해요. 자연 회복력이 우수한 지역은 자연 회복력에 맡기는.
3: 산을 되살리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데요. 먼저 베테랑이 얘기한 자연 회복지. 말 그대로 자연의 힘으로 회복하는 거죠. 다음은 산림 생태 복원지. 여기엔 인위적인 개입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수 조림지는 보통 산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소나무 같은 나무를 심습니다.
2: 여기가 안동, 경남, 경북 산불 피해지의 미래네요, 여기가.
1: 그렇죠.
3: 새끼 나무를 안고 또 산에 올랐습니다.
1: 네. 땅 자체가
2: 네.
1: 엄청 이게 단단해요. 새로운 종자가 여기다 떨어지더라도
2: 아, 자연 발화가 여기 쉽지가 네, 않군요.
3: 생각해보니 산에 나무를 심는 건 처음입니다.
1: 얘는 이제 꼬리 진달래라고 해서 네. 2, 3년 후에는 얘가 또 꽃도 하얗게 이쁘게 피워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또 기대가 됩니다.
3: 척박한 땅이지만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2: 그곳에 그래도 이 흔들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날씨가 급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지만 최소한 나무 몇 그루는 거기에 심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1: 이거는 이 신갈나무.
2: 네.
1: 그래서 여기다가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걸어주는 식으로.
2: 오.
1: 네.
2: 네.
1: 요 최평순 나무가 생긴 거네요.
2: 네. 아, 뿌듯하네. 네. EBS PD로그 최평순 PD. 네.
3: 불에 강하다는 신갈나무도 심은 김에. I used to tell you everything. Now I don't 다시 이곳이 울창한 숲으로 변하길. 작은 생명들의 숨결로 넘쳐나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백두대간길을 제대로 밟았습니다.
5: 저희들은 분명히 저희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자연이란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식물들이 저희 때만 보고 후세에 볼 수 없다면 저희가 책임을 다 못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즐기고 느꼈던 자연들은 그대로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후손들에게도 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겠죠.
3: 작고 평범해 보이던 식물들이 어느새 제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2: 선생님, 이 나무에 이 나무에 뿅 빠졌습니다.
0: 백두대간이야.

초록의 작은 생명들이 품고 있는 힘과 아름다움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백두대간의 빈자리가 언젠간 다시 푸른 숲으로 가득 메워질 수 있을까요?

0: 창조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1: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1: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0: 풀을 차지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허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2: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2: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 일본. 해산물의 천국인데요. 그 중에서도 명물로 불리는 별미 생선이 있습니다. 한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담백한 육질과 깊은 감칠맛. 망망대해에서 오직 맨몸 하나로 400년 전통을 이어온 외줄 낚시의 달인들. 하늘로 솟구치는 가다랑어 투어. 그 치열한 현장을 공개합니다.
1: 가투어するのは力もいるし 테크닉도 すごいいるんですよね。トラッキングツアーありますよ、バス。
0: 여기 3대째 고집스러운 손길로 명품을 빚는 장인이 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것은 오랜 세월 일본 음식의 맛을 책임져온 가스오 부시. 어떤 음식에 넣어도 맛의 깊이가 달라지는데요. 이 맛은 나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2: 어떻게나 이 생각을 갖고
0: 배를 이어 내려온 가문의 비법으로 만드는 최고급 가스오 부시.
3: 본가리 부시 때 기계가 길이나이는데 나가 기계가 難しいかなと思ってます。細かい大変な仕事がたくさんありますね。
0: 명품 가스오 부시 탄생 과정까지 일본의 맛, 가다랑어의 인생을 건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일본 시코쿠섬 남부에 자리한 고치현. 태평양과 맞닿아 있어 해산물이 풍부하기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곳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생선은 바로 가다랑어. 명물로 불리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가다랑어 맛집으로 소문난 가게를 찾았는데요. 벌써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군요. 이 가게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주인공은 고치현의 별미, 신선한 가다랑어 회입니다. 생선이라면 누구보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사람들. 하지만 봄, 가을엔 너도 나도 가다랑어의 매력에 빠진다죠. 어른은 물론 아이 입맛까지 단번에 사로잡은 가다랑어 회. 이 맛 하나를 보러 멀리서도 기꺼이 찾아올 정도인데요.
4: 또 茨城県から 羽田 空港まで 1時間, 羽田 空港から 高知 空港まで 1時間, なので 2時間 です. 全然 違います.
5: 戻れない。
4: 何が違ったんですか?
5: 柔らかくて脂も乗ってるし、あと臭みが、高知のカツオは臭みがなくて、関東のカツオはもうちょっと硬くて臭いのが当たり前なのでびっくりしました。
0: 풍성한 어획량 덕분에 가다랑어를 전문으로 다루는 생선 가게도 유명합니다.
6: 가토다요.
0: 4대째 가다랑어를 판매해온 다나카 타카히로 씨입니다. 사실 고치현은 일본 내에서도 가다랑어 사랑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6: 일본에도 そんなに お刺身は これほど ここの町ほど 日本中でも お刺身食べるところはない。 この時期だと 2日に 1回 1週間に 3回 ぐらい カツオを食べる人が たくさんいる。 それぐらい 食生活にカツオが入ってるから、カツオなしではなかなか暮らせ、食生活がおぼつかない。
0: 이 중 맛없는 것은 전체 20%, 수십 년 만져온 손으로 골라내죠.
6: 赤身の味のバランスがすごくマグロと違って、いろんな味が含まれてて、それが悪い方向に行くと赤身が臭くて食べれない。 あのすごくこう甘くて美味しいとかですか。
1: こちらが美味しくないカツオ。これがグッ
7: と。何だこれ。
1: 硬い、わかる。
7: だったかじゃん。
6: おお。
1: あの肩こり。
6: 肩こり。肩こりみたいな。中に芯がある。
0: 살이 단단해서 잘 들어가질 않네요.
6: 今度は覚悟しとってよ。
7: 覚悟하세요。
1: これは美味しくないか。
8: 비린내도좀나는것같아요。껌씹는것같고뭔가신맛이강한느낌이라고할까。
1: これが普通の美味しいカツオの柔らかさと全く違う。
8: 오오다르네다르네
0: 비교해서보니육질차이가확실하군요과연맛은어떨까요
1: 저희가오시다
8: 와진짜부드러워요
0: 고치현에선가다랑어를더맛있게즐기는방법이있답니다바로짚불에굽는것인데요
9: 카츠오노타타키아니오타타키네지금은塩を振って大体10分から15分ぐらい置いちゃったらあのカツオの汁が出てで汁と塩があの混ぜてちょっとあ味がちょっと濃くなります。
0: 우리나라사람들이삼겹살을짚불에구워먹듯고치현에선가다랑어를짚불에굽는것인데요화력이좋은장작불이나가스불도있지만볕집을고집하는데는그만한이유가있습니다
6: もともと今では香りが柔らかい、すごく香りが香ばしくて柔らかいのと、あと火力がすごく強い。で一番の原因はおそらくここほらお米がたくさん取れるからいっぱい転がってた、たくさんあったのだから現地でもともとカツオが取れて、で地元の農家の人たちとお米の交換とかわらをもらったりとか、その残りが今わら焼きたたきっていうことで。
0: 화력이센짚불에가다랑어를살짝구우면구수한짚불향이배이는것은물론특유의비린내까지잡아주는데요이때표면을균일한두께로살짝만구워내는것이핵심숙련된기술자가아니고선할수없는일이죠짚불향을제대로입은가다랑어는맛과풍미가뛰어난것으로유명합니다덕분에고치현은일본에서가다랑어를가장많이소비하는지역으로

0: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다랑어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생선인데요. 우리 밥상 위에 자주 오르는 참치 통조림 속 생선이 바로 이 가다랑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다랑어 어떤 방식으로 잡아오는 걸까요? 새벽 6시 구례항 경매장에는 갓 잡아온 가다랑어들이 경매를 앞두고 줄지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좋은 가다랑어를 선점하려는 경매인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한데요. 참치 가문에서 가장 작은 막내인 가다랑어. 담백한 맛만큼은 참치 못지않은데요. 1년 내내 조업하지만 4월에서 6월 그리고 9월에서 11월에 잡힌 것을 최고로 칩니다.
1: 구리입니다. 구리.
2: 네.
1: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3: そうですね. 근데 今僕が測りたけど ここのあたりが大体 2kg 2kg ぐらいの 今日のはそれが一番 10kg.
4: 그럼 이건 어떤 방식으로 잡아오는 건가요?
3: 입본들이.
0: 고치현에선 무려 400년 전부터 외줄 낚시로 가다랑어를 잡아왔는데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방식을 고집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5: 이번에 입본 들어가라. 사카나 기레이. 다음 혼나가 기레이.
0: 고치현의 명물 가다랑어 누가 잡아오는 걸까요? 며칠 후 가다랑어 어선의 출발지인 구례항을 다시 찾았습니다.
6: 하이, 고니즈와 모쿠가 일본의 가두오노 일본들이 시테마스 니시가마사르토이마스. 23년 ぐらい この仕事をしています. 가두오와大体 사오で 1匹 1匹 釣ります. それで よく食う時は 短い 사오で 釣って 大きさも あるんでね 硬い 사오 弱い 사오 이러이러 あります. 가두오 釣ってる時は こっから どんどんどんどん みんな 가두오 釣って 飛んでくるんでね それで 船も 動いてるんで こっから 中には 入ってこないように 危ないんで お願いします.
0: 어느덧 시간은 밤 9시. 그제야 가다랑어 잡이 배가 출항을 준비합니다.
7: 이제 가두오 釣りに行きますよ. 아시즈리미사키를 끼고 110km ぐらい. 시간은 8시간 ぐらい かけて ゆっくり 行きます.
8: 오하요요스.
7: 바우스.
8: 바우스 사.
7: 바우스.
8: 안녕하세요.
7: 마기상.
0: 출발 직전 선장 니시가와 씨가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9: 감사합니다.
0: 망망대해로 나가기 전 만선과 안전을 빌며 수호신께 두 손을 모읍니다.
6: 가서 들으니까 하세요.
0: 조업 장소가 멀다 보니 매일 이 시간에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배가 출발하면 선원들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10: 오, 와, 와, 여기가 연인데야. 오,
6: 이야. 그러면 이제 가시는 동안은 여기서 쉬시는 거예요?
10: 오. 이제 떨어지는 거. 배야. 대박.
0: 딱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좁은 공간이지만 선원들에게는 그 자체로도 소중한 휴식처입니다. 조업 장소까지 8시간 거리. 제작진도 구석에서 쪽잠을 청해봅니다. 망망대해 위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 니시가와 씨만 깨어 있습니다.
11: 운해가 요구도
12: 운해가 고르가라네. 마 미하리요.
13: 에스카르데마스요.
12: 마이네지나테네.
0: 새벽 4시 20분쯤 어둠을 가르며 달.

0: 몰려온 지 어느덧 7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후 갑자기 분주해진 조타실. 그토록 찾던 가다랑어 때입니다. 소식을 들은 선원들이 눈도 채 못 뜬 채 갑판으로 뛰쳐나옵니다. 가다랑어 잡이를 분주히 준비합니다. 그 사이 사방에서 모여든 가다랑어 배들. 그런데 선원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사이 선장은 가다랑어를 유인할 미끼부터 챙깁니다.
1: 死んだやつは多分美味しくないと思う。
0: 모든 채비를 마친 바다 사나이들의 속이 타들어가는 순간 태양이 떠오릅니다. 선장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선원들이 익숙하게 각자 자리를 잡습니다. 이 순간 때를 놓치지 않고 미끼인 정어리를 뿌리는 선원. 정어리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바다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2: 접속!
0: 정어리 냄새를 맡고 가다랑어 떼가 몰려든 것인데요. 가다랑어 떼가 나타나자 선원들의 손이 바빠집니다. 제법 무게가 나가는 통에 한 마리를 낚아 올리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가다랑어를 낚아 올려야 하는 것이 이들의 숙명. 선원들과 힘겨루기에서 진 가다랑어들이 하나 둘 배 위로 올라옵니다. 노련한 선원들 덕분에 배 위가 어느새 가다랑어로 가득합니다. 참치 사촌 아니랄까봐 힘이 넘치네요. 이 가다랑어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데요.
1: 가다랑어를 잡는 건 아니라는데요.
0: 그런데 낚싯바늘에서 저절로 빠져 떨어지는 가다랑어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마치 마술 같았던 가다랑어 외줄 낚시. 그 비밀은 바로 이 낚싯바늘에 있습니다. 낚싯바늘이 있어도 기술과 요령이 없으면 무용지물. 바늘에 걸린 순간 아래로 내려가려는 가다랑어를 단숨에 올려야 합니다. 이때 낚싯대를 90도로 세우는 것이 핵심 기술. 그리고 흔들면 바늘이 빠지면서 배 안으로 떨어지는 원리인데요.
3: 잡지.
0: 모처럼 맞이한 가다랑어 풍년. 하지만 이러다가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가다랑어이기에 선원들은 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2: よく釣れるときは2秒か3秒に1匹、まあ平均5秒に1匹ぐらいは釣りますね。多いときは200、300、1人か2、300、300、300。
0: 그때 조타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선장이 갑자기 뛰쳐나옵니다. 외줄 낚시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1: 조금 들어안といかんと思って5が掘ったら1人竿増えるでしょそれで
0: 외줄 낚시라 선원들의 손은 그물과 다름없는데요. 손 하나도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이유죠. 선원들의 손이 바빠질수록 쌓여가는 가다랑어들.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계속 잡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선원들 아래에서 세차게 분사되는 이 물 때문인데요.
4: 가스를 뜰 때와 これから 산수 물이 나るんですよ. それが イワシと イワシみたいにね イワシが いっぱいみたいに だましてカツオを 釣るんです. そんな感じです. ここで 1匹1匹 釣ります.
0: 가다랑어는 총알처럼 빠른 속도로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질이 급한 만큼 한번 놓치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래서 미끼인 정어리를 뿌리는 동시에 물을 분사합니다. 정어리 떼가 계속 배 주변에 머무는 것처럼 가다랑어의 눈을 속이는 거죠. 400년을 이어온 이곳 어부들만의 노하우입니다. 속임수가 제대로 먹혔는지 가다랑어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다들 어떻게 빠지지도 않고 낚시를 하는 걸까요? 아, 발을 넣을 난간이 있었군요. 가다랑어가 사라지기 전까지 실수 없이 계속되는 조업. 어느덧 조업을 시작한 지도 3시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입질이 없어진 상황. 가다랑어 떼가 사라졌다는 신호가 들리자 그제야 허리를 펴는 선원들. 하지만 곧바로 쉴 수는 없습니다. 곳곳에 쌓인 가다랑어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바다 위의 하루. 그래도 어창이 가득 찰수록 선원들의 마음도 기쁨으로 차오릅니다. 다시 가다랑어를 찾아 떠납니다. 그 사이 한쪽에서는 뒤늦은 아침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메뉴는 방금 잡아 올린 싱싱한 가다랑어 회. 단백질이 풍부해 고된 조업 후 체력 보충에 이만한 것이 없다죠. 허기진 선원들을 위해 서둘러 아침상이 차려집니다. 싱싱해서 간장만 찍어 먹어도 충분합니다. 맛있겠네요. 고소한 마요네즈와 함께라면 또 다른 별미가 되는데요. 맛이 어떤가요? 배도 채웠겠다. 다시 가다랑어 떼 추적에 나섭니다. 거친 바다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선원들. 더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가다랑어를 찾는 걸까요? 새들이 모여있는 곳에 먹이인 정어리가 있고 이를 먹으려고 가다랑어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그 순간 새 떼의 출현과 함께 다시 한번 들끓는 바다. 가다랑어 떼입니다.
5: 에이! 가쳐! 가쳐!
0: 어쩌면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승부. 선원들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손에 잡히는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 낚싯대를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5: 이들이 우리가 아직 버그레 못 들은 여기 이빨 뜨는 데가 これ 短い 早いからね 뜨르니 뭐 하야이 けど 長かったら 遅いからね けど カットが ちょっとすぐろなってきたらやっぱり長いさで向こう。ただこれではカツを食べない絶対。見てもんでわかるから。ダメ。これやっぱり魚みたいに動かす。
0: 이번에도 노련한 손길에 속은 가다랑어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힘든 시간도 버틸 수 있는 건 아마도 이 순간 때문이겠죠. 하지만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올리다가 한 마리라도 바다에 떨어뜨린다면 놀란 무리 전체가 도망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느덧 2시간이 넘어갑니다. 강철 체력을 자랑하는 선원들도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하는데요. 두 번째 조업을 끝으로 오늘 가다랑어 잡이가 마무리됐습니다. 아쉬움이 남지만 경매 시간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돌아가야 합니다. 선원들의 숙련도에 따라 월급이 차등 지급되는데요. 보통 우리 돈으로 400만 원에서 700만 원가량을 받는다는군요. 길고 고된 하루가 끝이 나고 다시 구례항으로 향합니다. 이제부터는 선도와의 전쟁. 붉은 살의 가다랑어는 풍미가 진한 반면 산패가 빨라 자칫하면 비린내가 날 수 있는데요. 잡는 데 노력을 쏟은 만큼 지금부터는 선도 유지에 힘을 쏟습니다. 고된 조업에 이어 하역까지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선장은 선원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신경을 쓰는데요.
6: 혼나가
0: 그래도 외줄 낚시로 잡은 덕분에 상처가 없어 그물보단 비싸게 팔린다는군요. 400년을 이어온 외줄 낚시. 그 전통은 바다 위에서 계속됩니다. 고치현을 뒤로하고 찾아온 곳은 일본 최남단 가고시마현 이부스키시. 이곳 역시 가다랑어와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바로 일본 요리의 맛을 완성시켜주는 가스오부시. 가다랑어로 만든 최고급 상품의 산지로 이름난 곳입니다. 가스오부시는 오코노미야키부터 각종 조림, 국물까지 일본 요리의 맛을 결정짓는 핵심 재료인데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의 가스오부시 사랑은 각별합니다. 이곳 이부스키시에서는 닭튀김 위에도 올려 먹을 정도인데요. 아, 이건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평범한 닭튀김도 근사한 요리로 바꾸는 가스오부시의 마법. 오랜 세월 일본인을 사로잡은 매력 대체 뭘까요?
7: 카라아게와 스모토모토 스키나인데스케도 카츠오부시오 클라에ることで사랑이 우마미가 마시테요 요리 오이시くなります.
0: 어느새 일본 사람들의 밥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8: 주役ではないけど ないと物足りない. そのお好み焼きにしても ね, ないと成立しない感じ.
0: 가스오부시의 원료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마침 먼 바다에서 막 돌아온 원양어선이 있습니다. 하역 작업이 한창인데요. 배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냉동 가다랑어. 잡자마자 얼린 탓에 돌덩이처럼 위협적입니다.
9: 미크로네시아 近辺まで 漁に行って 帰ってきております. 今日は終日で 200トン ぐらいだと思います.
0: 무려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나가서 잡아온 것인데요. 덩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9: 6kg.
0: 가다랑어 생물로는 가스오부시 물량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이부스키 시에는 가스오부시 공장만 약 20곳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최고급 가스오부시를 만드는 공장은 5곳.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전국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중 한 곳을 찾았습니다.
10: 안녕하세요. 다이마루 가스오부시 유겐회사 3대目 하마무라 아키토입니다. 鹿児島県 指宿で かつお節を製造しています. こちらが 本枯節の完成品になります. かつおをさばいてから完成するまでだいたい 5ヶ月から6ヶ月ぐらいかかってます. で今からその製造工程を紹介するので見てください. どうぞ.
0: 그 시작은 원료 준비. 태평양에서 잡아온 가다랑어 중 질 좋은 걸로만 엄선해서 사용합니다. 작업하기 전날 찬물에 넣어 해동과 동시에 핏물을 빼주는데요.
9: 그리고 5kg의 사이즈가 3톤. 이 크기의 가츠오에 본가리부시를 作ります. 지금 切ってる 가츠오가 대략 5kg의 가츠오. 그래서 가스오부시 4번 できるので.
0: 다음 날 가스오부시 공장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완성까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인데요. 모든 작업은 분업화로 이루어집니다. 시작은 가다랑어 손질. 생선 머리는 단단해서 기계의 도움을 받지만 이후부터는 모두 수작업입니다. 손질부터 만만치 않죠. 가다랑어에서 필요한 것은 순살뿐. 뼈 바로 옆에 칼을 대 살 손질 없이 한 번에 발라내는 것이 기술인데요. 수년간 익혀야 할 수 있는 숙련된 작업자의 영역입니다. 손질의 마지막은 내덩이로 자르기. 이 또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최고급 가스오부시의 가치를 판가름하는 것은 맛과 향만이 아닙니다. 모양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모양에 따라 값이 두세 배 차이가 나기도 해 정밀한 기술을 요하죠. 두툼하고 생선 모양에 가까울수록 1등급. 칼질 한 번이 등급을 가릅니다.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탄생한 최고급 가스오부시. 그 가치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빚어낸 정성의 결정체입니다.
11: 못 알아듣는

0: 있는데요. 승강기를 이용하지만 훈제실 안에 넣는 건 사람이 직접 해야 합니다. 구석구석 최대한 많이 채워 넣어야 하는데 기계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옮기기도 벅찬 가다랑어를 쪼그려 앉아 옮기는 하마무라 씨.
1: 10kg 나이 그라이 까나? 10kg 그라이 까나? 150마일 그라이 나이 까나?
0: 하루에 2,000개 이상을 옮겨야 하는 작업. 허리와 무릎이 성할 날이 없습니다.
1: 혼나 그거 같으니까라, 맞아.
0: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전통을 고집하는 건 3대째 최고급 가스오브실을 만든다는 자부심 때문입니다.
1: 그리고 네, 고요주 카타이키です.
0: 장시간 훈연해야 하는 가스오브시 특성상 뗄감으로 단단한 단풍나무 계열만한 게 없다는데요. 훈연실은 1층에서 불을 붙이면 연기가 자연스레 가다랑어가 있는 위층까지 올라가는 전통 구조입니다.
1: 네, 대대 2시간, 1시간 반 그라이드에 비가 오지르는데, 그래서 비가 기회를 많이 받아 다시 대하기를. 그리고 4회 그리까이시되, 호보 마이니치, 야스미노 희가요 마이니치, 분석이 와시대.
0: 4주 동안은 하마무라 씨의 온 신경이 집중되는 훈연실. 그야말로 인고의 시간입니다. 4주간의 훈연을 거친 가다랑어.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지만 그 대신 깊은 풍미를 품었습니다.
1: 가스도 남아기를 시다 하더니 대략 3주간から 4주간ぐらい 燻製室で 燻製를 したものです。 これも 硬いんですけど まだ 硬くするために カビをつけて 濃縮していきます。 その カビをつける前の作業を 今から するところです。細かい大変な仕事がたくさんありますね。
0: 이래서 최고급 이름이 붙나 봅니다. 마지막 과정을 앞두고 가다랑어 표면을 깎아줍니다. 훈연하는 동안 생긴 그을음과 지방만 정확히 걷어내는 작업. 오직 손끝의 감각으로만 해냅니다. 이렇게 해놔야 다음 작업이 수월하다는군요. 그때 수상쩍은 액션을 뿌리는 하마무라 씨.
1: 가스오브시오의 고지기인입니다. 이 고지기의 영역이 나는 것이 가스오의 지방입니다. 가스오의 지방을 분해해서 음미 성분, 아미노산을 만들어주는데 맛있습니다.
0: 누룩 곰팡이를 뿌렸다고 끝이 아닙니다. 햇볕에 말리고 발효하는 과정을 네 번 더 반복해야 하는데요. 곰팡이가 지방과 수분을 분해할수록 감칠맛은 깊어집니다. 최고급 가스오브시 한 개가 완성되기까지 하마무라 씨가 쏟는 시간이 무려 6개월. 1년의 절반입니다.
1: 그리고 가비 이게 교훈. 유료가비, 가라다니가비.
0: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건 자신이 만든 최고급 가스오브시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 기네스でも 세계지 가타이 食べ物って 認定されてるぐらい硬い.
0: 이걸 갈아내면 우리가 아는 가스오브시가 됩니다.
1: 사시미도 쇼노 이로자 쇼노 이로なんですよね.
0: 하마무라 씨가 운영하는 상점으로 향합니다. 최고급 가스오브시는 기계로 얇게 깎아 판매하기 때문인데요.
1: 末端で言うと, 고객様が 買う 値段で言うと, 1本 1500円から 2000円ぐらいになるのかなと思います.

0: 6개월의 정성이 담긴 맛, 과연 어떨까요?
1: 역시 본가의 맛과 국진을 했다 순간 더 괴로운데요. 음악이 와트 들어갔죠. 계속과 독특하죠.
0: 제작진도 참지 못하고 최고급 가스오부시를 맛보는데요.
2: 진짜 부드럽죠? 입에서 살살 녹아요.
0: 아, 저도 한번 맛보고 싶네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가요?
3: 티노 티치토 파카데스.
0: 62년 경력의 아버지에서 27년 경력의 아들로 3대에 걸쳐 한결같이 맛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4: 그 바위와 지분의 야로 유대가 帰ってきたと私は思ってるんです。私も帰ってきてくれたらな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もう嬉しかったですね。もう100点ですよ。100点。もう何にも言うことはありません。100点。
0: 좋으시겠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폭염과 무더위가 여름 건강을 위협합니다. 덥고 습한 여름에 더욱 유의해야 할 질환들이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진다. 겨울만큼 위험하다. 여름 뇌졸중. 푹푹 찌는 여름에 더 조절하기 어려운 여름 당뇨병. 여름에 관절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하라. 끄떡없이 여름을 날 수 있는 방법. 3주간 여러분의 여름 건강을 점검해 보시죠.

0: 더위 잘 피하고 계신가요? 긴 장마가 끝나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덥고 습할수록 당뇨병 환자는 더 힘들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1: 여름이 위험하죠. 너무 맛있는 과일이 많죠.
2: 시원한 콩국수, 냉면 이런 걸 좋아해요.
3: 체력에 딸리니까 아무래도 힘들죠. 저혈당도 더 많이 오르고.
0: 맞습니다. 여름은 그야말로 유혹의 계절입니다. 새콤달콤 시원한 별미들이 많죠. 그뿐 아닙니다. 더위를 피해 떠나는 산과 바다, 모처럼의 휴가는 규칙적인 일상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4: 유혹이 많은 계절이죠. 유혹이 많아서 안 좋죠. 주위에 있는 것들이 올라가는 음식들이 많고요. 뭐 보양식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가고 여름에는 확실히 운동량이 적어요. 낮 시간에 많이 못 돌아다니기 때문에 활동량도 확실히 적은 것 같아요.
0: 더위와 싸우느라 건강이 위협받는 여름. 그래서 더 위험한 당뇨병. 슬기롭게 관리하는 방법을 명희와 함께 알아봅니다.

0: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제 당뇨병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질환이 됐습니다. 당뇨병 23년 차 왕옥균 씨. 약물을 복용하면서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중입니다.
1: 이번에 검사 결과는 다화혈소수가 7.2로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혈당도 139. 근데 예전에는 여름 되면은 좋아하시는 음식 뭐 면이나 냉면 좋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 뭐 300이 넘었었는데 이번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 근데 주의를 많이 해도 이제 먹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거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면을 좋아하고 지금은 또 항상 콩국수니까 많이 먹게 돼요.
0: 과일도 왕옥균 씨의 경우 혈당을 너무 낮추게 되면 오히려 저혈당에 빠질 수 있어 목표 수치를 높게 잡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늘 여름철만 되면 혈당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좋습니다.
2: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3: 선생님께서도 항상 나한테 주의를 줘요. 선생님들은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데 내가 관리를 안 하면은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돌아오는 게 나한테 불이익밖에 더 안 돼요. 나도 이제 나이 70이 넘었으니까 항상 남들 그 주변에 보면 참 힘들게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되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하고 살아요.
0: 주말이면 도시를 떠나 농촌 생활을 즐기는 왕옥균 씨 부부. 풀 하나를 뽑아도 야무

0: 가진 아내와 달리 남편 왕옥균 씨는 영 서툴기만 합니다. 밭에만 오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도시 남잔데요.
1: 걸어.
2: 이야. 우와.
1: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0: 오늘도 아내를 따라다니며 입으로 농사를 거들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아내는 여름 과일도 많이 심었는데요. 왕옥균 씨가 특별히 좋아하는 과일은 바로 수박입니다.
1: 와, 그래도 와,
0: 하지만 혈당 강화제로 혈당을 관리하는 왕옥균 씨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2: 자요,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나도 하나 먹어볼까요?
0: 특히 수박은 당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마음껏 먹을 수가 없습니다.
2: 진짜 달고 맛있네.
1: 옛날에 좀 많이 먹었죠. 많이 먹었는데 당 때문에 많이 먹을 수도 없고 또 많이 먹다 보면 또 집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그냥 이것만이라도 감사하지만.
0: 당뇨병 환자들은 더운 날씨에 자칫 입맛을 잃기 쉬워 메뉴 선정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요. 오늘 부부의 점심 메뉴를 살펴볼까요? 텃밭 야채를 곁들인 잡곡밥, 그리고 또 하나 시원한 콩국수입니다. 사실 왕옥균 씨가 제일 좋아하는 여름 별미는 바로 콩국수인데요. 당뇨병 때문에 참고 있습니다.
2: 맛있다. 내가 끓여도 맛있구만.
1: 이따 조금만 줘봐.
2: 아니요. 이거 드셔야 돼요.
1: 시원하고 좋은데.
2: 그래서 당뇨 관리를 하시려면 이런 거 야채 이런 거 여기 밭에서 따온 거 열심히 잡으세요.
0: 맞는 말이죠. 하지만 좋아하는 콩국수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왕옥균 씨의 마음이 온통 콩국수에 가 있습니다.
1: 콩국수 조금만 줘봐봐.
2: 뺏어 드실라?
1: 응, 조금만 줘봐.
2: 그릇에다 담아드릴게. 아이고, 오늘도 역시.
0: 호시탐탐 노리던 콩국수. 드디어 맛을 보게 됐습니다.
2: 일부러 조금만 줬어요.
0: 그토록 먹고 싶던 콩국수. 그야말로 폭풍 흡입을 합니다.
2: 밥을 맛있게 드세요, 밥을. 다 건강하지?
1: 소금은 안 들었지. 맛있죠? 콩국수 제일 좋아하는데.
3: 아, 진짜요?
2: 꼬매기로 들어가요.
1: 유명한 콩국수집 가면 나 얼굴만 보면 무조건 이만해.
2: 그래서 제가 집에서
4: 아직 꽃배기 어디 가서 면 종류면 꽃배기 주세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걸 좀 가려야 되는데 그쵸? 그게 당이 많이 올라갔잖아, 그쵸?
0: 여름철엔 입맛이 없단 핑계로 밥보단 국수를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궁금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국수가 나쁜가요? 그리고 더위를 쫓기 위해 수박이나 각종 과일들을 얼음과 갈아서 많이 먹는데요. 주스로 만든 음료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엔 위장 기능도 떨어지고 입맛도 잃게 돼 국수나 찬 음료, 보양식 등을 먹게 되는데요. 과연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 당뇨병 환자가 조심해야 할 음식은 무엇인가요?
5: 네, 여름철에 이제 흔히 접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보양식을 많이 찾죠. 삼계탕은 거의 1000칼로리 갖게 됩니다. 900칼로리라고 보통 얘기거든요. 이 영양분 칼로리 섭취가 많아서 혈당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근데 흔히 접하는 이제 여름에 시원하게 접하는 음료수. 좀 갈증난이고 탈수되니까 음료수를 마시게 되고 달달한 음료수, 뭐 주스라든가 이런 걸 많이 찾게 되죠. 이것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게 되거든요. 또 이제 시원하게 찾는 게 이제 면 종류, 뭐 콩국수니, 뭐 비빔국수니 이런 것도 혈당이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 간식, 요즘 많이 드시대요. 고구마, 감자, 옥수수. 괜찮다 생각해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 어떤 당 지수, 혈당이 올라가, 급격히 올라가는 그 수치가 당 지수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감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양식, 그 다음에 시원한 우리 면 종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죠.
0: 당뇨병 환자가 피해야 할 식습관은 무엇일까요?

0: 저는 항상 환자분들 얘기하는 거 두 가지만 명심하래요. 과식하지 말 것, 단 음식 피할 것,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한 끼만 먹는 분들은 저녁에 불고기 먹고 냉면 먹고 거기다 배, 과일까지 한 2천 칼로리를 먹어버려요. 그러고 다음날 굶는데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과식하는 문제, 단 음식들을 드시는 문제는 조금 절제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많은 부분 분들이 아침에는 간단히 드신다고 누룽지에다가 김치. 이거는 탄수화물만 먹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밥에다가 물 말아서 뭐 반찬.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병원 와서 검사했을 때 혈당이 대부분 4,500까지 올라갑니다. 음식을 골고루 드셔줘야 이게 소화하는 시간이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혈당이 상승하는 게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올라가서 오래 가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1: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탄수화물은 단당류로 분해되어 소장에서 흡수한 후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단시간에 혈당을 올려 인슐린을 필요 이상으로 분비시킨 다음 당을 빨리 떨어지게 합니다. 또 수박, 참외, 복숭아에도 단순당이 많이 포함돼 있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보다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경우 위를 통과해 장으로 흡수되는 시간이 빨라져 당 흡수 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밀가루도 혈당을 많이 높입니다. 그 이유는 밀의 70%는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찹쌀처럼 쫀득한 식감을 내는 아밀로펙틴이 75% 정도 됩니다. 이 아밀로펙틴은 포도당으로 급속히 분해되어 혈액으로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수나 빵을 먹으면 빠르게 소화되고 혈당이 올라가는 것이죠. 이때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은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고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바꿔 몸에 쌓아두게 됩니다. 최근에는 경계성 당뇨병, 즉 당뇨병 전 단계에 놓인 성인 비중이 상당히 늘면서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 유병률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 30세 이상 성인 약 10명 중 4명이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됐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까지 또는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인 경우로 당뇨병은 아니지만 혈당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아 당뇨병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뇨병 전 단계로 진단받으면 식습관 개선과 규칙적인 운동 등 당뇨병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인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은 5에서 10% 정도 체중을 감량하면 정상보다 높았던 혈당이 떨어져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만은 중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입니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떨어뜨리고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지 못하게 만들어 당뇨병 발생 확률을 높입니다. 노화 역시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고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죠.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시력 상실, 콩팥병, 발괴사 등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납니다. 6년 전 처음 당뇨병을 진단받았던 이장수 씨. 비만이 원인이었고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요. 지금은 당뇨병 전 단계로 약을 먹지 않고도 혈당을 조절하는 모범 당뇨병 환자입니다.
2: 지금은 81kg고 그때 당이 있다는 얘기 듣고 조절했을 때는 제가 76까지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6개월에 거쳐서 천천히 일단 습관을 좀 바꿨죠.
1: 당뇨병 환자들의 바람이 바로 약을 끊고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0: 가는 것인데요. 그 비결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예전에는 제 별명이 뭐였냐면 먹개비라고 그래갖고 뭐 친구들은 터미네이터라고 그랬어요. 저 피자 두 판 먹는 사람이었어요. 라지. 옛날에는 이제 과일 한 쪽 먹으면 한 번 두 번 하면 다 입에 넣고 그다음에 이제 몇 번 씹다가 다음 과일을 뭘 먹을까 하고 큰 놈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손에 쥐고 입에서 씹고 있는데 다음 먹을 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0: 이장수 씨가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것은 그의 나이 49세. 충격을 받은 이장수 씨는 독하게 체중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1: 점심 전이라든가 저녁 전, 또 저녁 먹고 나서도 군것질 같은 거에 제한이 없이 그냥 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았는데 그걸 전혀 안 해요. 탄산음료, 단 거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커피, 뭐 주스 그런 거 손 안 댄 지 꽤 됐어요.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1, 2, 3층 같은 건 그냥 걸어 다녀요. 엘리베이터는 아예 쳐다도 안 보고요. 뭐 이동할 때도 다 이제 좀 가까운 거리 같은 거, 한 정거장 같은 경우나 두 정거장은 걸어가요.
0: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는 혈당과 당화혈색소의 수치를 관리해 당뇨병 전 단계를 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당뇨병을 진단할 때 혈당 수치뿐 아니라 당화혈색소도 기준으로 삼는데요. 당화혈색소는 적혈구에 있는 혈색소와 포도당이 결합된 것입니다. 적혈구가 보통 3개월을 살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는 두세 달 동안의 평균 혈당을 알려줍니다. 5.7에서 6.4%까지는 당뇨병 전 단계이고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2: 소위 당화혈색소라는 얘기가 뭐 환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2-3개월 평균 혈당. 이게 뭐냐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적혈구라는 그 이 산소를 운반하는 이런 세포가 있는데 우리 몸속에서 수명이 한 100일 정도 됩니다. 90일에서 100일. 그러니까 혈당이 한번 올라가가지고 요 이 적혈구에 이제 붙으면은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 돌아다니면서 계속 고혈당에 의한 우리 몸에 어떤 그 손상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한번 이렇게 급격히 올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여름에 드시는 음식들이 혈당을 급격하게 많이 올리는 음식들이 많아서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거죠. 체력이 어때요, 여름에?
0: 열심히 체중과 혈당을 관리하지만 여름만 되면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2: 비슷해요?
0: 이번 검사에서는 어떤 성적을 받게 될까요?
2: 네, 문제는 이번에 검사 결과가 조금 올라갔어요.
1: 네.
2: 그 평균 혈당 당화혈색소치가 이번에 6.1인데요. 그 전에 5.8, 5.6, 네네. 5.9에서 좀 네. 올라갔거든요.
1: 많이 올라갔네요.
2: 네. 최근에 들어서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 이제 약 다 중단하고 거의 정상이 됐다가 네네. 다시 이제 올라가는데 아마 여름 되면은 여러 가지 유혹하는
1: 과일 좀
2: 과일이라든가 음료수 뭐 우리
0: 역시 여름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을 잘 보내야 당뇨병 전 단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하여튼 드시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당뇨가 이제 체중 관리를 꾸준히 하셔야 되는 게 체중을 빼서 지금 약 드시다가 뭐 소위 말하는 관해 그러니까 뭐 약 안 먹어도 될 정도로 그 정상이나 뭐 당뇨병 전 단계가 유지됐잖아요.
1: 네.
2: 이 상황에서 정상인 같이 음식 관리 안 하고 그냥 드시면은 금방 또 혈당이 올라가 당뇨에서 약 드셔야 되거든요.
1: 네.
2: 음식 관리도 해야 되고 체중 관리도 해야 되고 네. 운동도 꾸준히 하셔야 돼요.
1: 네, 알겠습니다.
2: 그러니까 올여름 지금부터 이게 경고니까 네, 관리 네, 네. 잘 하셔야 되겠어요. 6.1 조금만 더 넘어가면 또 약 써야 되잖아요. 6.5 네, 네. 넘어가면은.
0: 오늘도 마음을 다잡고 돌아가는 이장수 씨. 체중 관리로 혈당 조절을 하지 못하면 먹는 약이나 주사로 혈당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당뇨병 전 단계가 지나게 되면 크게 먹는 약물과 인슐린 주사 등으로 혈당을 조절하는데요. 먼저 먹는 약인 경구용 혈당 강화제는 성분에 따라 치료하는 원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나오도록 하거나 근육과 지방에서 인슐린의 작용을 돕는가 하면 포도당의 장내 흡수를 늦추고 또 소변으로 포도당이 많이 빠져나가도록 해 혈당 상승을 막습니다. 그렇다면 인슐린 주사는 어떤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일까요? 먼저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일형 당뇨병 환자는 반드시 인슐린을 투여해야 합니다. 그 다음 2형 당뇨병 환자 중에서도 먹는 약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인슐린을 주사하게 되는데요. 개인의 상태에 따라 주사 횟수와 투여량이 달라집니다. 인슐린 주사나 약물 치료는 평생 해야 하나요?
2: 우리 환자분들이 제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슐린 맞으면은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약이나 인슐린 해서 혈당을 조절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관리를 시작해서 그러면서 체중이 빠지면은 그 약이라든가 주사제가 이제 필요가 없게 돼요. 본인이 식사 조절, 운동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하죠.
0: 1년 내내 당뇨병 관리가 중요하지만 특히 덥고 습한 여름은 당뇨병 환자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죠.
3: 선생님께서 항상 그래요. 그 당뇨 우습게 보지 말라고 관리를 이렇게 좀 잘 하라고 충고도 하시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냥 그래도 참 감사하죠.
4: 선생님들이 처방해주는 약 꼬박꼬박 챙겨 먹고 식습관, 그 다음에 운동, 병행하면 뭐 그렇게 크게 너무 무서워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0: 남홍우 교수의 환자들은 운동과 식사 등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이며 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환자들의 자신감 뒤에는 남홍우 교수만의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오전 진료가 끝난 점심시간. 남홍우 교수가 항상 가는 곳이 있다고 해 따라가 봤습니다. 병원 앞에 있는 을지로 지하차도인데요. 이곳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2: 가능하면은 시간 될 때마다 계속 움직이려고 계속 하고 있고요. 벌써 오늘도 아침에 했지만 벌써 7,000보가 넘었거든요. 아침에 조금 움직이고 지금 뭐 점심 먹고 조금 운동하니까 한 7,000보 넘으니까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죠.
0: 남홍우 교수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2: 저도 그 한 20여 년 전에 이 좀 체중도 좀 많이 나갔었고 그랬을 때 혈당도 좀 올랐었고요. 혈압도 생겼었고 당뇨약도 좀 먹었었고 혈압약도 좀 먹었었고 고지혈증 약도 다 먹었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대사증후군이었었죠. 비만하면서 지금은 체중을 한 20kg 정도 빼서 그래서 제가 어려운 걸 알죠. 근데 처음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이거 습관화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습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0: 당뇨병을 극복하기 위해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을지로에서 목재소를 운영하는 이중근 씨. 혈당을 낮추는 약물과 함께 생활 습관을 바꿔 혈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 맨 처음에 진단받고 나서는 좀 당황스럽고 젊은 나이에 또 당황스럽고 그냥 자꾸 하나하나 알다 보니까 내가 이걸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도 말고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맨 처음엔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을 흐르면서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요법 하고 같이 겸해서 하니까 아주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0: 그 비결은 바로 지하도 걷기. 남홍우 교수의 가르침대로 일상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4: 최근에 제가 그 을지로 지하 보도 상가를 많이 걷고 있어요. 그 저는 한여름에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운동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 환경이

0: 그건 돼 있으니까.
1: 운동 시간을 따로 내기보다는 점심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물론 근력 운동도 빼놓지 않는데요. 이런 생활 습관이 혈당 관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2: 훌륭하신 분이죠. 절제도 잘 하시고 진짜 운동은 1년 365일 거의 빠짐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추워도 뭐 덥거나 해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가지고 꾸준하게 운동하시고 지금 20년쯤 된 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냥 꾸준히 관리가 큰 변함없이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아직 합병증도 거의 이제 아직까지 안 온 것 같고 관리 잘 하시는 분이시죠. 아주.
1: 30여 년간 합병증 없이 혈당을 관리하는 비결 중 하나는 철저한 정기검진입니다. 아무리 덥고 귀찮아도 3개월마다 받는 진료일을 어기지 않습니다.
2: 어서 오세요. 운동하시는 건 계속 하세요?
3: 네, 합니다.
2: 요즘 어디서 주로 하세요?
3: 요새 청계천은 덥고 하니까 네. 지하도를 많이 걷고 네. DDP 공원에서 근력운동 좀 하고 있는
2: 근력운동? 네. 특히 여름에 운동하실 때는 아침, 오전이나 저녁 식사 후에 하시는 게 좋고요. 낮에는
1: 여름에는 유혹과 위험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하며 주의하도록 하는데요.
2: 여름에 또 혈당이 올라가면 저기 갈증 나잖아요. 소변 많이 나 많아지면서 그래서 여름에 음식이 이제 혈당이 올라갈 수 있는 음식들이 많죠. 여름에는 뭐 음료수도 그럴 수 있고 과일 그다음에 면 종류 우리 많이 먹 여름에 먹는 그런 것도 좀 굉장히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이렇게 열심히 혈당 관리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합병증의 위험 때문입니다.
4: 아, 그럼요. 뭐 의식이 많이 되죠. 그런 그 합병증 때문에 오는 걸 많이 봤잖아요. 언론이나 뭘 접해서 많이 보면 엄청 무서운 병이잖아요. 이게 두려운 존재죠. 당뇨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 발병이 또 합병이 생길지 모르니까.
1: 여름에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2: 우리 당뇨인들이 여름에 운동하실 때에는 그 항상 머리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저혈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혈당 대비해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간식거리, 뭐 사탕 두세 개 정도나 아니면은 음료수, 오렌지 주스 같은 걸 항상 지참하시는 게 좋고요. 그에 이제 좀 만약에 더울 때 운동하게 되면은 모자를 쓰는데 야구 모자 같이 열 발산이 잘 안 되는 것보다는 캡이 좋고 우리 당뇨인들은 나중에 백내장이라든가 망막병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꼭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여름에 덥다고 신발 착용을 뭐 슬리퍼나 샌들 그 양말 없이 신으면 위험하니까 꼭 양말 신고 몸에 맞는 운동화를 또 신고서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여름철에도 운동을 지속하는 게 좋을까요?
2: 아니, 여름철에도 운동은 꼭 하시는 게 좋고요.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시는데 유산소 운동은 가능하면 매일 하시라고 권합니다. 여름에는 습하고 덥고 뭐 햇빛도 많이 나고 그래서 운동하기 쉽지는 않을 테지만은 그 시간만 피하시면 되거든요. 뭐 아침에 좀 일찍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저녁 후에 저녁 식사 후에 운동하시면 좋은데 밤 늦게 운동하시는 분 있어요, 여름에. 막, 11시, 12시에. 그건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밤 늦게 운동을 하고 주무시다가 저혈당이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오히려 또, 밤 늦게 운동을 하면은 숙면을 취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거든요. 운동을 하시려면 이제 초저녁에 식사하고 하시는 게 좋고요. 밤 늦게라든가, 낮 시간 동안은 이제 피하는 게 좋겠죠.
1: 손자 손녀들 재롱으로 하루 비타민을 충전하는 김재수, 이용금 부부. 두 사람 모두 당뇨병 환자입니다.
5: 그게 아침에 신근경색 약 먹는 거고 이게 당을 먹는 건지 이게 먹는 건지 어떤 건지 기억을 못 드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저녁에 한 번 먹는 거예요.
6: 저녁에 한 번?
5: 저녁에 한 번? 이거 아침에 한 번.
1: 같은 당뇨병이지만 남편은 약물로 아내는 인슐린 주사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에 따라 식이요법도 다릅니다.
5: 지금

0: 두끼 먹은 지가 얼마나 됐지? 1년은 안 되고,
1: 아요.
0: 아침에 가기 전에 이제 커피 한잔 먹고 가고, 그리고 이제 와서, 그런 게 11시, 10시 반서부터 11시 사이에 이제 와서 아침 먹고, 그걸로 정치고, 저녁에 6시 반에 그때부터 저녁 먹고, 그걸로 정치고.
1: 저는 세 끼를 다 먹긴 먹는 거예요. 아침에 애들하고 8시에 이제 밥을 먹어요. 8시에 밥 먹고 이제 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뭘 먹든지 좀 먹어요. 아예 안 먹으면 저녁 동안 와서 안
0: 집에 오는
1: 되니까
0: 시간은
1: 먹어야지.
0: 10시, 12시 40분 정도만 와요.
1: 네.
2: 남편 김재수 씨는 식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반면, 인슐린 주사를 맞는 아내는 하루 세 끼를 먹으면서도 오히려 저혈당에 빠질까 걱정입니다.
1: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없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저혈당인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있을 때 그런 일을 닥치면 큰일 나요. 네. 나는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저혈당이구나를 알게 되니까. 놀러 가서 한번 밤에 자는데 아무래도 새벽에 올것 같은 거예요. 딱 5시 되니까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오래됐어요, 저혈당은 언제.
2: 혈액 속에는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약 0.1% 들어있어 뇌를 비롯한 우리 몸 곳곳에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데요. 만일 포도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부신에서 호르몬이 분비돼 응급신호를 보내거나 맥박이 빨라지고 식은땀이 나며 두통, 피로감,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저혈당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혈당이 70 이하로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혈당은 당뇨병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음식 섭취가 부족하거나 과도하게 운동을 하거나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 강화제를 과량 투약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액 속 포도당이 부족하게 되면 뇌가 저혈당증이라는 경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뇌로 공급되어야 할 포도당이 부족해서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멈추면서 실신하는가 하면 호르몬을 분비해 저혈당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경고를 줍니다. 그런데 저혈당 쇼크에 자주 빠지게 되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치매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인슐린을 과도하게 낮추는 주사 치료나 약물 처방을 받은 환자의 경우 저혈당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저혈당 증세로는 식은땀, 현기증, 떨림이나 불안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엔 경련이나 발작, 혼수 상태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인 김재수, 이용근 부부. 여름철 당뇨병 관리를 위해 남홍우 교수를 찾았습니다.
3: 한달더 먹어요. 한달더 먹어요.
4: 글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5: 어서 오세요.
3: 한달더 먹겠습니다.
4: 요즘 어떠세요? 그냥 요즘 뭐.
3: 저혈당은 이렇게 자주 와요.
4: 저혈당 자주 와요? 오늘 저녁에 몇 시에 드셨는데?
3: 7시쯤 됐나?
4: 그러고 아무것도 안 잡수신 거예요?
3: 저녁에 웬만해서 나는 잘안 먹거든요. 그냥 먹고 나면 뭘안 먹는
6: 다 그래요.
4: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특히 여름에는 밤에 좀 늦게 주무시고 막 그러잖아요. 계속 그러면
2: 저녁 식사 후 아침까지 12시간 이상을 공복으로 있는데요. 인슐린 주사를 맞는 환자의 경우 저혈당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4: 저혈당 오면 증상이 뭐 있어요? 요즘?
3: 가슴이 먼저 오지.
4: 원래?
3: 네.
4: 본인이 잘 아실 거니까.
3: 네. 가슴이 먼저 오면 식땀이 나면서 기운이 없어지고.
2: 저혈당 쇼크는 일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 제 생각으로 밤에 새벽에 저혈당이 자주 오잖아요. 그럼 해결책이 주무시기 전에 뭐 간단하게 간식을 좀 먹고 주무셔야 돼. 드셔야 돼. 7시에 드시면은 다음날 거의 12시간 동안 안 드시잖아요. 너무 기니까 밤에 간단하게 주무시기 전에 간식 조금 드시고 주무셔야 아침에 저혈당 안 올 것 같아요. 저혈당이 안 좋은 걸 알고 계시죠?
7: 그러니까 아주 조심했지. 어디 가더라도 조심해.
4: 간식 주 드시고 미리미리 예방 좀 하세요.
2: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선 운동이나 외출을 할 때 물과 사탕을 챙겨야 합니다. 빠른 흡수를 돕기 위해서는 주스가 더 좋습니다. 긴 여름밤 저혈당에 빠지기 쉬운데요. 잠자기 전 간단한 간식을 조금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저혈당은 왜 위험한가요?
4: 포도당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에너지, 살아야 있음을 느끼는 거고, 에너지가 뭐 자동차로 치면은 휘발유가 떨어져버리면 시동 꺼져버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포도당 농도가 20 이하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몇 시간 지나버리면은 뇌사 상태가 와버리거든요. 죽습니다, 사람도. 그러니까 살기 위해 혈당이 70 이하로 떨어지면은 우리 몸은 굉장히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우리 몸은 뭔가를 해야 돼. 혈당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정상인들은 그 선에서 이제 대부분 올라와요. 근데 우리 당뇨인들은 혈당이 올라오지 못하는 인슐린을 주사를 맞거나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경구약을 드시는 분들은 그 과정에서 그것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55 정도까지 떨어지면 이제 뇌에 이제 포도당이 안 가게 되면은 갑자기 뇌에서 어지럽거나 뭐 백맹 뭐 이렇게 나타나다 갑자기 혼수 상태까지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심하면 응급실로 많이 실려오죠.
2: 40대 초반부터 약 30년간 당뇨병을 앓고 있는 김명호 씨. 초반에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뇌경색 등 여러 합병증이 찾아온 상태입니다. 아내를 좀 돕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3: 마늘 까는 게 잘 안 보여?
5: 그럼 잘 안 보이지.
3: 그냥 대충 빨아.
2: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해 한쪽 눈은 거의 시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3: 한쪽이 저기 하니까는 이 걸어 다니는데도 항상 불편하지? 그러니까 맨날 계단도 내가 요거는 올라가야 되고 요건 내려가야지 된다고 맨날 옆에서 말해주잖아. 이거 마늘 보이나 봐봐, 마늘.
5: 안 보여요.
3: 마늘은 안 보여? 어?
5: 안 보여.
3: 안 보여? 잘. 가만있어봐, 눈 감고 그래봐. 이게 몇 개요?
5: 두 개.
3: 두 개요? 그럼 이거는? 이건 몇 개요?
5: 세 개.
3: 눈이 조금 좋아져.
2: 10년 전에 발생한 뇌경색으로 편마비까지 생겨 발음도 어눌한 상태입니다. 김명호 씨는 합병증의 무서움을 알게 됐습니다.
5: 아이고, 그럼요. 눈에도 당 걸지 말라고 그러고 싶다. 처음에 시초는 제가 여기 안민사씨 공사였었거든요. 갑자기 그 자질을 하는데 자질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봐도 안 보여. 이상하다. 그래서 들어가서 잠시 누워 있다가 눈 뚝뚝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눈이 침침해고 그냥 시커먼 줄이 간 것 같이 그렇게 막 빛이 그랬어요. 그냥 눈에서 이렇게 헛구가 보여서 팔에 그냥 저렇게 앉았다가 그냥 날아가는 것 같고.
6: 알미늄 사시나 유리나 이런 집 공사 같은 게 이게 그 뭐야 노동이잖아요. 노동인데 노동일도 힘든데다가 아이 뭐 돈 같은 거가 관련이 돼 있는 거니까 이 원래 알미늄 사시랑 유리가 집 짓는 공사 중에 제일 늦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 다 돈 받고 난 다음에 다 달아주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안 주는 거야 이거 돈을. 그러니까 금전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많이 받았죠. 예, 금전 문제로.
2: 스트레스와 당뇨로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은 합병증이 시작된 후였습니다. 부부는 20년 전부터 음성으로 내려와 복숭아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합병증을 막기 위해 합심에 혈당을 관리하는 중입니다. 우리 몸에 혈당이 높아지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져 인슐린 생성이 줄어듭니다.

0: 있고
1: 저리고 아픈 증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피부와 뼈가 괴사되는 당뇨발이 되기도 합니다. 당뇨 합병증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가장 위험한 당뇨 합병증으로는 당뇨 망막병증, 성인이 된 후에 실명하는 원인 1위고요. 다음은 신장. 혈액투석을 하는 환자 2명 중 1명은 당뇨병이 원인입니다. 그 다음이 당뇨발. 교통사고를 제외하면 발가락이나 발목 등 하지를 절단하는 원인 1위는 당뇨발입니다. 이 밖에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도 치명적인 합병증인 만큼 안정적인 혈당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0년차 당뇨병 환자인 김명호 씨. 한 번의 뇌경색과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해 왼쪽 시력이 많이 나빠져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합병증을 경험하고부턴 김명호 씨도 당뇨병 관리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2: 눈은 어떠세요, 눈?
3: 눈은 똑같아요, 뭐, 저리는 지금.
2: 똑같아요? 이번에 검사하신 것은, 근데 당뇨 혈당치가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 자료에서 아마. 여름 되면은 드시는 음식들이 아무래도 혈당이 올라갈 만한 음식들이 많죠, 주위에. 지금 뭐 하시고 있는 복숭아도 달달해서 많이 올라갈 거고, 뭐 과일이라든가 수박, 참외, 뭐 면 종류 가끔 뭐 드시면 올라가니까.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워낙 관리 잘 하시니까, 우리도.
4: 감사합니다.
2: 관리 잘 해주시잖아요, 또, 부인께서.
4: 원장님이 잘 해주시지, 뭘.
2: 6.8이니까도 나쁘지 않아요. 좋으시고, 약만 꾸준히 드시고, 지금처럼 관리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혈압까지 좋으시네요. 120에 80. 그 과거에 뇌경색이 있었기 때문에 당뇨뿐만이 아니라 혈압하고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관리가 잘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다 좋으십니다, 지금.
4: 상당히 좋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2: 워낙 잘하세요. 콜레스테롤도 이번에 158로 아주 관리 잘 되고 있고요. 좋으시니까 지금처럼 유지 잘 하십시오. 될 것 같아요.
1: 혈당 관리가 왜 중요한가요?
2: 당뇨 환자들한테 평가할 때 3개월 평균 혈당, 그리고 당화혈색소를 우리 의사들은 굉장히 중요시이거든요. 이거 당화혈색소 수치하고 나중에 합병증 생기는 거하고 밀접한 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시 여기는데, 예를 들어 뷔페 어디 갔을 때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한 번은 괜찮겠지 해서 많이 먹어서 혈당이 뭐 많이 올라가 있으면은 이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기억을 해놓거든요. 올라갔던 거예요. 그 대가가 나중에 나오게 되죠. 그 대가라는 게 합병증이 오게 되는 거죠.
1: 그 어느 해보다 덥고 습한 올여름. 유혹과 위험이 많지만 슬기로운 혈당 관리로 건강한 여름을 지내야겠습니다.
2: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특히 어르신들이 그 여름에 당 관리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음식들이 혈당이 올라갈 수 있는 음식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식후 혈당 올라가는 게 더 많이 올라가요. 급하게. 왜 그러냐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인슐린 분비 능력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갈 때 인슐린이 나와서 이걸 좀 눌러줘야 되는데 이 능력이 없어요. 혈당이 급격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은 이 문제, 이거로 인해서 탈수가 많이 되게 돼요.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은. 특히 어르신들은 탈수가 왔을 때 갈증을 느끼는 어떤 그 욕구가, 역치가 좀 낮아져 있어요. 잘 못 느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이제 고혈당으로 해서 탈수돼서 굉장히 응급실로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일단 탈수 안 되게끔 좀 주의하셔야 되고, 젊은 분들은 이제 휴가 가거나 이럴 때 자기 절제된 생활이 잘 안 돼요. 약간 풀어지게 되잖아요. 한 번은 괜찮겠지. 여행 갔을 때 뭐 드시기도 하고 운동도 잘 못하고 뭐 이러면서 잠시 몸이

좀 망가져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 한번 올라갔던 것은 기억해 놓습니다. 언젠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요. 우리 몸이 올라간 혈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럴 때 순간순간 조심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여름에. 한 번은 운동은 뭐 괜찮겠지. 한 번은 음료수 괜찮겠지. 수박 괜찮겠지. 올라갔던 혈당은 기억해 놓는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5: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폭염과 무더위가 여름 건강을 위협합니다. 덥고 습한 여름에 더욱 유의해야 할 질환들이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진다. 겨울만큼 위험하다. 여름 뇌졸중. 푹푹 찌는 여름에 더 조절하기 어려운 여름 당뇨병. 여름에 관절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하라. 끄떡없이 여름을 날 수 있는 방법. 3주간 여러분의 여름 건강을 점검해 보시죠. 연일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 장마가 지나고 나면 습하고 무더운 폭염이 우리의 일상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락가락한 여름 날씨에 통증을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1: 비 오려고 하면 더 아파요.
2: 방한하는 여름에도 신고 다녔어요. 발이 시리고 발이 차갑고 하니까.
3: 당연히 아픈 거겠지. 비 오기 전날은 그냥 아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
0: 온도와 습도 변화가 급격해지는 여름. 극심한 관절 통증을 호소한다면 의심해봐야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방치할 경우 관절 변형은 물론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4: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통증이 아주 심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사망에까지 도달할 수도 있고요.
0: 특히 여름철 관절통이 생기거나 증상이 심해진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닐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일찍 발견하고 치료해야만 합병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우리가 여름 관절통을 방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0: 날이 습하고 더워지자 관절이 붓고 쑤시는 통증이 심해졌다는 김의숙 씨. 정확한 원인을 알고 싶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1: 어깨 아프고 손 마디마디 아프고 무릎 아프고 밤 한 12시부터 통증이 시작되는데 그 시간이 왜 달라져요. 그래서 아침 한 6시경 뜰 때는 진짜 어떻게 내 몸이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게 움직여, 이 팔이 움직여질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통증이 심했어요.
0: 통증이 가장 심한 손가락 관절을 살펴봤는데요.
2: 관절이 부은 건 맞아요. 근데 이쪽에 네. 구부릴 수가 없어요. 정맥도 빠져 있고요.
0: 관절 변형은 없지만 염증으로 부은 상태.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3: 지난번에 약을 임시로 잠깐 드렸었는데요. 약 드시고 아프신 게 좀 어떠셨어요?
1: 많이 좋아졌어요.
3: 네. 아픈 정도를 이게 제일 아픈 게 10점이고 하나도 안 아픈 게 0점이라 그러면 지난번에 몇 점에서 8, 지금은요?
1: 지금은 한 6.5?
3: 네, 이 정도. 네. 손 좀 다시 볼게요. 여기가 아프시죠?
1: 네,
3: 보이고. 여기는 많이 나아지셨고 네. 왼손은 여기가 조금
0: 잠시 쉬면 나을 줄 알았던 관절 통증. 날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3: 류마티스 관절염은 맞는데요. 비교적 빨리 오셨어요. 이미 병이 많이 진행돼서 오게 되면 약을 쓰더라도 이제 변형된 관절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데 다행히도 지금 관절에 염증은 있지만 뼈 자체가 손상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1: 근데 통증은 굉장히 심했거든요.
3: 통증은 심하죠.
1: 네.
3: 통증

0: 심한 것들인데 지속이 되다 보면 통증도 그렇지만 뼈 자체도 상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1: 천만다행,
0: 맞춰서 고칠 수 있는 그런
1: 류마티스
0: 병인데
1: 관절염을 조기에
0: 아예 고치는
1: 발견했습니다.
0: 않고요. 초음파 검사하신 거 하얗게 보이는 선들이 뼈이고 뼈가 만나는 구조가 관절입니다. 관절 부분이 살짝 부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주변으로도 염증들이 조금 동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초기에 특히 뼈 주변이 약간 그 골밀도가 감소되어 있는,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원래는 좀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검게 보이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소견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러 더 힘을
1: 비
0: 준다든지
1: 오기 전날 온몸이 쑥쑥 쑤시고 아픈 것이 그저 노화 현상인 줄 알았다는데요.
2: 비 오기 전날은 그냥 아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 거기 대해서 뭐 크게 내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냥 소염진통제만 먹는 상태였지 류마티스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1: 여름철 증상이 심해져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방치하기 쉬운 류마티스 관절염.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면역세포 기능에 이상이 생겨 면역세포가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뼈와 뼈 사이는 연골과 활액, 활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활막은 연골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활막에 주로 발생합니다. 활막에 염증이 생기면 붓고 아프며 구부리는 동작이 점차 불편해집니다. 또 염증이 퍼지면서 연골이 파괴되고 뼈가 손상돼 서로 붓기도 하는데요. 인대와 힘줄, 관절낭, 그리고 근육에도 염증을 일으켜 관절 변형이 발생합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은 현재까지 완치가 힘든 질병 중 하나입니다. 무릎과 발목, 손가락 등 관절 변형이 진행돼 움직임이 불편해진 정소임 씨. 우산을 잡는 간단한 동작도 그녀에겐 힘든 일입니다. 20대부터 시작된 류마티스가 전신 관절을 망가뜨렸는데요.
0: 몸은 좀 어떠셨어요?
3: 날씨가 부진해가 좀 왼쪽 다리 같은 거 많이 아팠었다.
0: 네, 날씨 부셔서 더 힘드시죠?
3: 네.
0: 네. 그, 손 같은 데는 더 아프진 않으셨어요?
3: 이런 데 괜찮은데, 여기도, 뭐지, 엊그제 너무 아파서 네. 자다가 이렇게 깼었어요.
1: 길어진 여름 장마가 그녀를 더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면 걱정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0: 요즘에 이제 장마철이어가지고 특히 걷는 게 좀 불안정하시니까.
3: 예, 그냥 뭘 해서 안 나가요. 아예. 네,
0: 넘어지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3: 그니까요. 네. 제가 자빠지는 거 하도 몇번 해갖고 네. 놀래갖고 집안에도 왔다 갔다,
0: 네,
3: 저희.
0: 네, 넘어지는 거 꼭 주의하시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또 너무 안 움직이면은.
3: 집안에서 왔다 갔다.
0: 네, 근력도 떨어지고 나빠지니까 예. 그래도 움직이기는 계속 하셔야 돼요. 운동도
3: 예.
0: 하시고.
3: 예.
0: 네.
1: 뒤틀리고 굳어버린 관절들. 이제 그녀에게 일상의 모든 것은 위험한 일이 됐습니다.
3: 걸을 때 되게 불편해요. 이게 안 되니까. 뚱뚱 부끄러워서 침도 맞고 별짓 다 했었어요. 그래서 난 이것 때문에 못 걸은 거야. 너무 아프니까. 고관절 부러진 것도 말버스 내리다 떨어져서 다 부러진 거고. 그러니까는 이제 넘어지지 않는 게 나의 가장 처음 목표야.
1: 관절이 탈구되고 휘어진 것은 물론 염증이 뼈 손실을 유발해 여러 차례 골절상으로 인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목뼈 탈골. 작은 충격에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0: 목뼈 1번 뼈는 이렇게 동그란 고리처럼 되어 있고 2번 뼈는 이렇게 고리 안에 축이 있어서 우리가 고개를 돌릴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요 사이에 관절염이 오는 건데요. 근데 원래는 여기 거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관절염으로 인해서 약간 이렇게 벌어져 있고 헐거져 있는 양상이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의

0: 의한 목 손상이 되겠습니다. 같이 잘못해서 이 관절이 뒤로 밀리게 되면 이목 뒤로 신경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신경을 눌려서 이 아주 높은 레벨에서 사지 마비가 올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주의해서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 다 몰라. 물어봐도 몰라. 그냥 수술이 아프다 말하면, 그러면 다들 그냥 뭐라 그러냐, 이거 신경통이나 뭐 이런 걸 말하더라, 사람들은. 그쵸? 그러니까 항상 아들이 하는 말이 있어. 엄마는 바보같이 아프면 빨리 병원 갔으면 되잖아. 맨날 그래, 나한테는. 그때는 이 병도 몰랐고.
2: 한번 망가진 관절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류마티스 관절염. 그래서 초기 증상에 유념해야 하는데요. 특히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습도와 기압에 따라 통증이 심해집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린 것을 몸으로 먼저 알아맞히는 것도 다이 때문인데요.
3: 나이 들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4: 비가 오거나 그럴 때좀안 좋아요. 그때까지만 류마티스가 내가 걸린지 몰랐죠. 비 오면 아프다 그러죠, 몸이. 그러면요, 아프죠. 막 처지고, 무겁고, 그래요.
2: 통계를 살펴봐도 여름철에 병원을 찾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수가 급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0: 보면 관절 안에 액체가 있고 그 바깥에 대기 중에 압력하고 관절 내 압력하고 이렇게 평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름철에 기압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관절 안쪽에 있는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관절이 팽창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건강한 사람들은 뭐 조금 기압이 떨어진다고 해서 관절 불편한 것을 이렇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그런 정도 작은 차이에도 관절에 불편한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뭐 어르신들이 이제 뭐 비가 올것 같다, 뭐 온몸이 삭신이 쑤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그냥 헛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민감하게 느끼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여름에도 에어컨을 세게 트는 경우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낮은 온도에 노출이 되게 되면 근육 같은 것들을 수축을 하고 신경도 눌리면서 또 통증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2: 80대 중반의 김희란 환자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은 지 23년째입니다. 그 사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척추 수술까지 받았는데요. 요즘 들어 손가락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3: 뼈가 아파요, 뼈가. 여름 뼈가 바늘로 쑤시는 것 같이. 쑤시는 것 같이 아파요. 그리고 뼈가 아프니까 자연히 살이 붓고. 이게.
2: 류마티스가 악화된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5: 지금 요러면 어떠세요?
3: 네네. 견딜만 해요.
5: 견딜만 하시죠? 부기도 많이 빠졌어요, 보니까.
3: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5: 여기도 부기 다 빠졌고. 요즘에 장마철이고 막비 많이 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불편하시거나 힘들거나
3: 몸이 무겁지요, 이제.
5: 그러시죠?
3: 네, 전체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좀 힘들고.
5: 힘들다고 안 움직이시면은 근력 빠져가지고 관절도 나빠지고 좀 기운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 드셔야 돼요. 끼니 잘 챙겨 드시고.
2: 염증 수치엔 이상이 없지만 손가락 끝마디에 통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5: 아프세요?
4: 거기가 아팠었거든요.
0: 전반적으로는 손목이라든지 손가락 관절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끝마디 같은 쪽에 여기도 골관절염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은 아니고요. 골관절염 때문에 생긴 손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예상과 달리 손가락 통증의 원인은 퇴행성 관절염 때문이었습니다. 관절의 통증만으로는 구별이 어려운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0: 연세 드신 분들이 관절을 많이 사용하면서 연골에 손상이 돼서 연골이 닳고 그래서 오는 병이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그에 반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체계의 이상 때문에 내 몸을 외부 물질로 착각하고 공격을 해서 발생하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가장 많이 침범하는 관절이 주로 손인데요. 요 끝마디, 손가락의 끝마디는 잘 침범을 하지가 않고요. 요 가운데 마디,

0: 그리고 손에서 손가락으로 갈라지는 요 중간마디, 손목, 요런 쪽에 주로 침범을 하게 됩니다. 발가락에도 발목이라든지 발등, 또 발가락, 이런 관절들에 침범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초기의 증상 중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쓰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조금 낫다가 낮에 활동을 하고 오후가 되면 통증이나 증상들이 더 심해지는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오히려 아침에 더 뻑뻑하고 불편하다가 조금 사용을 하면 그나마 증상이 약간 완화되는 그런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1: 고령의 환자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퇴행성 골관절염은 무릎, 척추, 고관절 등 신체의 하중을 감당해야 하는 부위에 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과 손목, 발가락, 발목 등의 작은 관절과 무릎이나 팔꿈치, 어깨 등과 같은 큰 관절을 모두 침범하며 동시다발적으로 통증이 유발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대개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손상되고 관절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 세포가 뼈와 연골을 파괴하며 관절이 변형됩니다. 또 연골이 손상되는 부위가 달라 다리 모양 변형에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구분짓는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20대 중반의 최치원 씨. 그는 5년 전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2: 처음에는 나이 든 사람들만 관절염 걸리는 줄 알았는데 저도 걸리더라고요.
0: 볼게요.
1: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약물 치료를 하면서 관절 변형 없이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젊은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주로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젊은 층에서도 환자 수가 적지 않습니다. 젊다고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질환이죠.
0: 젊은 사람이 관절이 아프면, 아이, 뭐 젊은 사람이 뭐 관절염이야. 그러면서 그냥 또 참고 지내는, 그러다가 또 늦게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뭐 나이가 어리거나 젊다고 하더라도 관절염이 있으면 정말 류마티스 관절염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약물 치료입니다. 대표적 약물은 항류마티스 약제인데요. 항류마티스 약제는 염증 물질의 생산 및 분비를 조절하고 면역 세포 기능을 억제하거나 감소시켜 자가 면역 반응을 줄입니다. 이로 인해 광범위한 염증이 가라앉고 관절의 변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다면 대부분 장기 복용이 가능합니다.
0: 대개 약을 쓰다가 완전히 끊으면은 다시 재발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10% 정도 내외에서는 약을 쓰지 않더라도 완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병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90%의 환자들은 결국은 병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근데 어떤 환자들이 10%에 속하고 어떤 환자가 90%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거의 평생에 걸쳐서 약을 복용하도록 말씀을 드리는데요.
1: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조기 진단입니다.
3: 안녕하세요. 네.
1: 30년 전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고 꾸준히 증상 관리를 해오고 있다는 박옥임 씨.
3: 퇴행성 관절염이요. 네.
0: 일단 혈액 검사 결과를 좀 볼게요. 네, 혈액 검사는 좋아요. 염증 수치 같은 것들도 아주 잘 조절되고 있고,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1: 꾸준한 약물 치료를 통해 류마티스 염증 수치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류마티스 관절염을 조기에 진단받지 못하면서 관절이 뒤틀리고 붓는 관절 변형이 진행됐습니다. 뼈 손상이 심해진 무릎은 결국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0: 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서 중요한 것이 가능한 건 빨리 진단을 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이미 관절염으로 인해서 뼈가 손상이 되면 아무리 약을 잘 쓴다고 하더라도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 나빠지지 않도록 약들을 쓰면서 관리를 꾸준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4: 저는 큰 관절 다, 요 손목, 팔꿈치, 어깨, 뭐 무릎, 발목, 지금도 안 꺾이잖아요. 수술은 안 했지만 안 꺾여요. 이제 허다 못해 버스를 타게 돼도 이게 계단이 있잖아요. 그 계단 올라가는 것도 조금 힘은 들죠.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그냥 걸으려고 해요.
1: 그녀가 진단을 늦게 받은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질환과 혼동된 증상 때문이었습니다.
4: 처음에 급성으로 와서 감기인 줄 알았어요. 병원에 국내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다 감기라고 한 거예요. 몸살이 아주 심하게 진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심하게 왔었어요.
1: 류마티스 관절염의 초기 증상 중 하나는 감기로 오인할 수 있는 전신 피로감과 움직이기 힘든 관절의 극심한 통증과 부종입니다.
5: 네, 이불을 못 이렇게 내가 이불을 이렇게 끌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팔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니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6: 뒤에 이렇게 달걀 같은 게 하나 들어 있는 것처럼 부어올라가 그쪽이 불편하기도 하고.
7: 근데 화장실 가서 이렇게 활용하면 옷을 내려야 되잖아. 못 내리겠는 거예요. 이 손가락들이 아프니까.
8: 뚱뚱 부끄러워서 침도 먹고 별짓 다 했었어요. 그래서 난 이것 때문에 못 걸은 거야. 너무 아프니까.
1: 만약 관절이 쑤시고 찌르고 열이 난다면 류마티스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0: 관절이 아프고 또 붓고 그러니까 잘 움직이기가 힘들고 경우에 따라서 또 무릎이나 이런 큰 관절 같은 경우에는 만져보면은 약간 열감이 있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주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염증이 동반될 수 있고 그냥 쉽게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또 체중이 좀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육통이 동반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진단 기준에 보면은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거를 이제 하나의 진단 기준에 포함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준에는 그런 것들을 뺐는데요. 특히 초기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나타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1: 특히 아침에 관절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0: 이런 염증들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관절을 움직일 때 근육이 수축하면서 일부 흡수가 됩니다. 근데 밤에 이렇게 누워서 자다 보면은 관절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염증들이 그대로 고여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더 뻑뻑하고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는 대개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2, 3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에 반해서 퇴행성 관절염이나 아니면은 다른 질환,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아침에 일어날 때 손이 뻑뻑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설사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5분, 10분, 길어야 1, 20분 정도 지나면은 금세 호전되는 그런 양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은 증상뿐 아니라 혈액검사를 통해 류마티스 인자와 항시트룰린 항체 여부, 염증 수치, 그리고 초음파와 같은 영상 촬영을 종합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진단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0: 류마티스 인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한 4에서 5% 정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한 4명, 5명은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냐? 그렇지는 않고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요인들은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요인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B형 간염인데요. B형 간염 보균자라든지 또는 만성 B형 간염 환자분들이 환자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함께 생성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면역 질환 중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 외에 뭐 쇼그렌 증후군 이런 병에 있어서도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증상들도 함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아, 일단 손부터 먼저 볼게요. 이런 데는 괜찮으시죠?
4: 예.
0: 여기는 아파요. 많이 아프시죠? 많이 예. 부어있어요, 아직도.
1: 손목과 발목 통증이 지속돼 그동안 정형외과 치료를 받았다는 환자. 차도가 없어 최 교수를 찾았습니다.
0: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맞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된 항체들도 다 양성이고 또 염증 수치도 꽤 높았었고 엑스레이랑 뼈 스캔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뼈 스캔을 보시면은 염증이 있는 부분들이 검게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손목, 특히 왼쪽 손목 보시면은 여기 아주 검게 나타나고 오른쪽 발목, 발등 이런 쪽도 꽤 이렇게 검게 보이죠. 왼쪽은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다 염증 때문에.
1: 류마티스를 의미하는 항 CCP 항체 수치가 높고 염증 수치도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나 있었습니다. 특히 염증이 진행되면서 관절 간격도 좁아졌습니다. 류마티스가 전신을 공격하는 동안에도 엉뚱한 치료를 받느라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7: 그 주사 있잖아요. 뼈에 놓는 주사. 그걸 놔주니까도 금방 효과적인 것 좀 나섰어요. 그러니까 그건 낫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한 일주일 있으면 다시 아팠어요. 그런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류마티스가 내가 걸린 줄 몰랐죠.
1: 결국 류마티스라는 진단을 받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던 통증은 항류마티스제 복용 후 확연히 줄었습니다.
0: 소염 진통제라든지 특히 스테로이드 이런 약을 드시면 또 증상이 빠르게 좋아지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또 뭐 한동안은 괜찮으시니까 이러면서 또 시간을 이렇게 늦춘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류마티스 내과 이렇게 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과거에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불과 이제 지금처럼 어느 정도 수가 된 것이 한 10년, 15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많은 사람들 인식 속에는 관절이 아프면은 뭐 일단 류마티스 내과로 먼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안 하시는, 못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서 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시다가 늦게 진단되는 그런 경우들이 최근에도 덜어 있습니다.
1: 주말 오전, 유정희 씨가 차에 식자재를 가득 싣고 교회에 왔습니다. 지역 독거 노인들을 위해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증 때문에 작은 그릇조차 들지 못했던 그녀지만 치료 후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겐 삶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관절이 더 망가지기 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7: 기분이 좋죠. 이거 우리 먹는 것보다 나눠주는 게 훨씬 기뻐요. 저희들이.
1: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없었다면 지금의 활력 있는 삶도 없었을 겁니다.
7: 제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제 주어진 시간에 그 아들과 며느리, 딸과 손자, 손녀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도 바뀌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1: 그렇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9: 안녕하세요.
1: 진료실로 들어선 환자에게 네. 최 교수가 의외의 질문을 던집니다.
0: 저 요즘에는 치주염, 잇몸 염증은 예. 괜찮으세요?
10: 아, 그 여기 근데 이쪽이 계속 그냥 임플란트 하고 난 뒤부터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예. 그 잇몸 염증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결국은 류마티스로 연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본 예. 했어요.
0: 예. 예,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잇몸염도 사실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잇몸염이 조절이 잘 안 되고 오래 염증이 있는 분들이

0: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 더 잘 생겨요.
1: 그런 말을 네. 제가
2: 스트레스가 우리 나이는 이제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그것이 나는 이렇게 뼈로 갔나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잇몸이 어떠냐고 그렇게 물어서 그때부터 원래 잇몸이 안 좋으면은 이거 온다고 그러면서 치과를 연결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이 잇몸하고 류마티스하고 연결된다는 걸 뭐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완전 별개인 줄 알았으니까.
3: 놀랍게도 치주염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0: 네, 참 치주염하고 관절염이 연관 있는 거는 참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잇몸하고 치아 사이에 조그만 틈이 있고 그 안에 아주 작은 양의 액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액체하고 관절핵하고 성분들이 꽤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 유사성이 있고 치주염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피진지발리스라는 균이 혈액내로 이렇게 들어가서 관절 쪽으로 이동을 하고 효소를 분비를 해서 단백질을 이렇게 변형을 시키고요. 그 변형된 단백질에 자가항체가 형성이 돼서 이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치주염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20, 30% 정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3: 행여 넘어지진 않을까 지팡이를 한 몸처럼 의지하며 다닌다는 조한수 씨. 발목부터 무릎, 허리까지 뼈가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는데요.
4: 처음에는 이제 디스크가 있으니까 목하고 허리서부터 잘 못 쓰겠더라고요. 일어나는데 한 30분 걸리고 엉덩이뼈 고관절 수술을 그때 2021년도에 한 달, 거의 한 달 넘게 있었고 손가락 이거 수술한 지는 4~5개월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울기도 많이 하고 말기도 하고.
3: 사실 조한수 환자는 최상태 교수가 만났던 환자 중에서도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 기적 같습니다.
0: 처음 뵀을 때 기억이 나는데 사실 관절염이 아주 심했었어요. 거의
4: 뭐 말도 못했죠.
0: 모든 그때. 관절들이 심했었고 특히나 그때 폐농양이 있었잖아요.
4: 네.
0: 그래서 관절염이 꽤 오랫동안 심했는데 치료를 못 받으면서 많이 힘드셨고 전신적으로 몸 상태가 안 좋으면서 균 감염되고 그래서 폐농양 때문에도 많이 힘드셨고 다행히도 폐농양도 치료가 잘 됐고
4: 말도 못했죠. 네, 진행되는 진짜
0: 그렇죠.
4: 눈물 흘린 게 한강물에 거의 절반을 제 눈물일 거예요.
0: 네, 저 고생 많이 하셨고
4: 교수님 만나가지고 너무 건강하고 좋아져가지고 너무 감사드릴 뿐이죠.
0: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죠.
4: 네.
0: 네. 뼈가 이렇게 손상이 되면서 일부는 굉장히 칼처럼 날카롭게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으로 힘줄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뼈의 날카롭게 칼처럼 변화된 부분에 의해서 힘줄이 손상되게 되면 힘줄이 끊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힘줄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뼈를 고정하는 그런 수술을 외과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3: 손목뿐 아니라 류마티스 합병증으로 고관절에 골괴사가 발생해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차일피일 치료를 미루다 결국 전신에 염증이 생겼는데요. 지속적으로 피운 담배가 병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4: 술 끝나고 담배도 끊어야지. 술, 담배를 다 끊어야 내가 산다. 그래서 저 길 건너 편의점에서 담배를 마지막으로 한번 피우고 끊어야 되겠다 했는데 담배는 진짜 못 끊겠더라고요.
3: 흡연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유발할 뿐 아니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0: 흡연을 하게 되면 보통 한 3배 정도 이상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단된 후에라도 이제 금연을 하시게 되면 발병이 됐는데도 계속 담배를 피시는 분들보다 치료 경과가 더 좋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계속 담배를 피는 분들이 치료

0: 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예후가 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 흡연은 폐조직의 변형을 촉진하고 우리 몸은 변형된 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해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흡연 시 나오는 독성 물질이 관절염 발병률을 높일 뿐 아니라 니코틴 역시 염증 반응과 혈관 손상 등을 유발해 관절염을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에 관한 특정 유전자가 있다면 발병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외에 장내 세균과 비만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이기도 합니다. 박영래 환자는 류마티스 관절염 이외에 또 신경 쓰는 질환이 있습니다.
2: 아프신 거는 괜찮으시고요.
3: 네, 아직 항응고제, 와파린 이런 것도 잘 드시고 계시죠?
4: 네, 저는 안 빼먹고 거의 다 네. 안 빼요. 아무튼.
3: 뭐 가슴 아프고 숨 차고 이런 것도 없으시고요?
4: 네, 그런 건 요즘 아주 좀 좋은 것 같아요.
3: 네.
1: 환자의 혈관 건강을 꼼꼼히 체크하는 최상태 교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3: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단순히 관절에만 염증이 오는 병이 아니고요. 전신적인 염증이 동반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전신적인 염증, 특히 혈관 내에 있는 내피세포에도 염증을 유발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관 질환들에도 취약할 수가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뇌 또는 심장 혈관 쪽에 질환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1: 환자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에 심혈관에도 이상이 생겨 스텐트 시술까지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합병증 때문입니다.
4: 건강이 둔하죠. 시리고 시리고 이제 뭐 저기도 네, 피떡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제거해가지고 이렇게 수술도 했고 일단 계단은 기본이고 살짝만 경사장이 있어도 수면차는 갈 수가 없어서 좀 쉬었다 가고 그랬어요.
1: 류마티스 관절염이 무서운 건 바로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단순히 관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전신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표적으로 폐, 심장, 눈, 혈관 등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또 만성 염증으로 인한 빈혈과 골다공증 등도 흔히 동반합니다.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평균 수명이 약 3년에서 10년 정도 짧은데 이는 전신적인 염증으로 인해 뇌혈관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는 환자.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의 폐를 망가뜨렸습니다.
4: 되게 힘들어요. 24시간 전에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말도 못하게 불편하죠. 진짜 안 되나 숨이 못 쉬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1: 한동안 관절염 치료가 잘 되는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3: 요즘에 잘 지내셨어요?
4: 네.
3: 네, 피검사에서 오늘 염증 수치가 많이 올랐거든요.
4: 그게
3: 네.
4: 저도 약 먹고 나서 한 일주일 좀 지나니까
3: 네.
4: 많이 좋아지는 바람에 임의로 약을 끊었어요.
3: 그래요? 아이고.
4: 그 한 일주일까지 괜찮았거든요.
3: 네.
4: 그 다음부터 이 사고가 났어요. 아,
3: 그 약을 그러면 얼마나 못 드신 거예요?
4: 한 달.
3: 한 달? 아유, 그러게요. 이게 약을 좋다고 해서 갑자기 끊으면 이렇게 나빠져요. 왜냐면 기본.
4: 근데 예. 끊어도 한 일주일은 괜찮았거든요.
3: 왜냐면 약을 끊어도 약효가 어느 정도 처음엔 좀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러다가 또 서서히 나빠져서 또 이렇게 재발하고 이럴 수 있죠.
1: 약을 꾸준히 복용하다 증상이 호전되면서 임의로 복용을 중단했는데요.

0: 또 손상이 되는 그런 분들도 또 더러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약을 잘 복용을 하시고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1: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은 지 10년째인 김영수 씨는 새로운 치료약을 만나면서 증상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2: 처음에는 염증이 좀 심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수술까지 했었어요, 여기서. 염증 수술, 다리.
1: 기존 항류마티스 제제로는 병의 진행을 막지 못했다는데요. 절망에 빠져 있던 그를 구한 건 생물학적 제제였습니다.
2: 주사 맞을 때는 이 막 팔이 힘도 없고 발이 그랬었는데 주사 맞고 나는 좀 나아지더라고요, 서서히.
1: 고전적인 항류마티스 약제의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종류의 생물학적 약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항 TNF 제제입니다. 종양괴사인자인 TNF는 세포막에 있는 TNF 수용체와 결합해 염증 신호를 보냅니다. 종양괴사인자가 과도하게 생성될 경우 만성 염증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요. 종양괴사인자 억제제는 TNF와 결합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 반응을 차단해 관절 손상을 막습니다.
0: 20년, 30년 전에는 또 안타깝게도 약들이 좀 많지가 않아서 설사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더라도 계속 병이 진행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최근에는 좋은 약들이 아주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조절할 수가 있고 이렇게 관절의 변형이라든지 또 다른 전신적인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충분히 잘 지내실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1: 오랜 세월 재봉 기술 하나로 자식 교육이며 먹고 사는 일까지 해결했다는 원용란 씨. 이젠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수선집을 하고 있습니다.
3: 한 40년 했어. 그래서 내 자랑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나한테 옷 고쳐간 사람들은 어디 가든 좋아. 고치러.
4: 손님들이 어머님을 이렇게 옷 수선해주면 좋아해요?
3: 못다르지. 근데 나들 오래 해래.
1: 평생 재봉이를 천직이라 생각했던 그에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3: 이걸 이렇게 안 돼. 이거 이렇게 못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탁 치지 뭐. 그러면 이렇게 치면 잘라지지.
4: 그럼 엄청 힘드셨겠어요, 일할 때 그때는?
3: 힘들었지. 그건 말할 수가 없지.
1: 생물학적 제제 치료로 그녀는 다시 희망을 얻었습니다.
3: 하나님이 고쳐줬는지 약이 고쳐줬는지 고맙죠. 고마워, 이 나이에도.
1: 여름철이면 통증이 심해지는 류마티스 관절염. 그동안 완치가 어려워 불치병이라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치료하면 조절이 가능한 질환인데요. 만약 관절에 알 수 없는 통증이 나타난다면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닐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 그러면 참 어려운 병이다, 난치의 병이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좋은 치료 약제들이 너무나 많이 개발이 돼서 또 진단도 과거에 비해서 진단 기법들도 훨씬 빨라져서 빠른 시간 내에 진단을 할 수 있고 또 치료를 잘 받으시면 통증이라든지 변형 이런 것들 없이 일상생활들을 아주 잘 살아가실 수가 있는 병입니다. 또 여름철에는 관절염 앓고 계신 분들이 더 통증을 심하게 느끼고 불편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을 차갑게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또 습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 조절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함으로써 통증을 좀 완화시키고 또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정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정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2: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3: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2: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3: 자전거.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2: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3: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3: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세계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2: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3: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2: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2: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3: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2: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3: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3: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2: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

0: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가 만든 건가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통질도 하고 밤이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균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그거 아세요? 요즘 해외에선 드라마나 음악보다 우리 음식 인기가 더 높답니다. 그 속엔 나물도 있고요.
1: 저는 대한민국 식품 명인, 고사리 나물 명인으로 지정을 받아서 명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늘 우리 밥상에 오르는 것들이라 그 진가를 몰랐을 뿐 나물은 어느새 산업의 영역에 들어선 지 오래. 그리고 그 앞자리에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나물 명인 고화순 씨가 있습니다.
1: 매출은 250억 했고요. 올해는 한 300억 목표를 하고 있어요.
0: 할머니 손잡고 산과 들을 쏘다니며 나물 뜯던 소녀가 이제는 세계인의 식탁에 자신의 나물밥상을 차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보실래요? 봄나물 먹고 기운 차리는 나물의 계절.
1: 난 이렇게 뜯는 게 편해.
0: 뭘 저렇게 열심히 뜯고 계시나 싶었습니다. 초록초록 여린 이 나물 이름 아시겠어요?
1: 고사리 따는 거예요. 고사리.
0: 고사리 따는 재미의 8알은 소리. 소리가 다 했습니다. 나물 욕심만큼은 따를 사람이 없다고요.
1: 욕심 많은 사람은 그렇게 언제 하나 따갖고 이 하나의 바구니를 넣겠어.
2: 옆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1: 아, 전수자. 고사리 전수자예요. 네, 둘째 딸.
2: 둘째 딸? 네.
3: 둘째 딸입니다.
1: 네. 4월 5일이 고사리 철이에요, 여기는. 4월 말부터 5월 한 달이 피크. 요때 나온 고사리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데쳐서 한 이틀 말려서 건조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1년 내내 먹는 거죠. 겨울에는 특히 귀한 거죠.
0: 명인의 나물 사랑은 뿌리가 깊습니다.
3: 엄마도 할머니랑 같이 고사리 따고 다닌 기억 있어요?
1: 있지. 거기 시골에는 네. 이렇게 새끼를 꺼요. 이렇게 이만큼씩. 데친 거.
3: 데친 걸로요?
1: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게 주름주름 열려. 그래갖고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네. 이대로 성육을 같은데 관광 상품으로 팔았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는 거예요.
3: 그 오늘 먹을 양만 풀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1: 외할머니가 그래서, 그렇게 했고 네. 엄마의 또 외할머니도 네. 옛날에 이렇게 한 거야.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고사리를 끊는 거야.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고사리 꺾으면서 이제 고사리 노래를 하는 거지. 고사리 꺾자, 대사리 꺾자, 고사리 대사리 꺾자, 수양산에 가서 고사리 꺾자, 고사리 꺾어서 뭐 하려고?
3: 우리 앞에 밥상에 올리려고.
1: 고사리 대사리 꺾자. 대사리가 뭐냐, 이렇게 붉은 고사리야.
3: 대사리, 진짜 대사리네.
1: 고사리 대사리 꺾자. 계속 고사리만 꺾으면 좋네.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일어나려면 계속 고사리가 보여가지고 멈출 수가 없어요.
0: 어느새 대바구니를 가득 채운 고사리. 가만히 들여다보니 고사리 손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습니다.
3: 엄마가 나물이라는 걸 한다는 거를 한 초등학교 때 처음 알았어요. 엄마가 이건 무슨 나물이야, 이건 무슨 나물이야 이렇게 해서 소개시켜줬을 때 그때부터 이제 계속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제 인생이 들어왔고요.
0: 결혼 후 부업으로 시작한 나물 손질. 한창 바쁠 땐 아이들 돌볼 겨를도 없었다고 합니다.
1: 그때만 해도 팩스로 주문 전 주고받고 하던 때라 자다 보면 이거 고사리 뭐 50kg 해줄 수 있네요. 그러면 그대로 나와가지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면 애들 학교 다 굶고 갔어. 그래서 납품하게 되면 새벽 2시, 3시 돼. 그럼 애들은 또 그냥 자고 있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기 뭐지, 500원, 어릴 때 유치원 갈 때부터 500원 주고 빵 사먹고 가라고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느 날 얘들이 누워있는데 키가 내만나 있어가지고 우리 남편이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0: 그렇게 시작한 나물 사업이 어느새 30년이 다 돼갑니다.

0: 쌀?
1: 아, 고생 많았어요.
2: 한 통만 더.
0: 앉아봐.
2: 어떻게 다 하셨어, 물을?
0: 응?
2: 어떻게 다 하셨어,
0: 물을 다? 이런 산에서 나는 진짜 오리지널 참치야.
2: 향이 좋았네요.
3: 삼남매는 훌쩍 자라 이제 성인이 다 됐습니다.
0: 망쳤대. 이거는 뭐이.
3: 고사리 말고도 뜯어온 봄나물이 한가득. 틈만 나면 나물 교육입니다. 출가한 두 딸은 어머니 사업체에서 함께 일하고 있고 대학생 아들도 곧 합류할 예정이라네요.
2: 나물 따오신 항상 저희가 순진합니다.
1: 선배는 저희 담당이에요.
0: 이제 데쳐서 말려야 해요. 데쳐서 말리는데 물이 끓잖아요.
3: 생고사리에 든 미량의 독 제거를 위해 데치는 과정은 필수.
0: 조금 뭐든지 나물도 그렇고 치나물도 그렇고 데쳐가지고 그냥 뜨거운 재료 건져서 바로 말리는 게 빨리 마르고 좋아요.
3: 삶고 말리고 불려야 안전하다는 걸 우리 조상들은 어찌 아셨을지.
0: 이렇게 여는 거야.
3: 삶고 나니 색과 향이 더 짙어졌죠.
0: 지금 햇살이 있잖아.
4: 네.
0: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말리는 거 한 3시간 있다가 하면 얘가 또 약간 또 한 번씩 뒤적거려져요.
3: 볕도 좋아야 하지만 중요한 건 환기. 줄기 속 수분이 천천히 빠져나가며 고사리는 비로소 우리가 아는 그 모양과 색을 갖춥니다.
0: 아니 이거 아까 나물 뜯어갖고 여기 손톱에 까맣게 물들었어. 이 나물 뜯으면 이거 풀이 이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나 이거 얽힌 이야기도 하나 있어. 학교 영업 갔더니 나는 몰랐어요. 선생님이 사장님이 직접 나물을 따듬냐고 옛날에 물어봤어요. 한 20년 전에. 그래서 나는 뭐 그냥 사장이 당연히 하지 누가 해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합니다 했더니 어쩌면 나물 따듬은 손에 이렇게 나물풀이 여기 다 묻었다고 감동받아 하면서 사장님 거 주문해 주겠다고 했어요.
3: 일하는 손 알아보아준 밝은 눈이 계셨던 거죠.
0: 자, 고사리를 먼저 넣습니다.
3: 방금 따온 다양한 나물. 명희는 무슨 음식을 만들까 궁금했는데 무르익은 산나물 향을 만끽하는데 이만한 선택은 없을 듯합니다. 주연은 고기가 아니라 단연코 나물.

0: 마침 가족이 다 모인 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빠 오셨어요.
2: 고생 많이
1: 했어요.
3: 제가 직접 한 겁니다.
0: 명인이 이 일에 지쳐서 곤죽이 됐을 때 그래도 뒷수발 다 들어주니가 남편.
1: 자기 맛 좀 봐. 일단 이거 숙전 산에서 미소하고 뜯은 거.
2: 맛있네요.
0: 덕분에 가족의 화목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2: 저는 먹을 때마다 25만 원씩 아낀다고 생각합니다. 오마카세 뭐 필요 없습니다.
4: 강원도 가면 망추 때 거기 짙은 애 깔린 게 이게 망추 때 나무인데
0: 다 모인이 떠오르는 옛 이야기.
4: 난 부잣집이라고 시집갔지.
1: 엄마가 왜요?
4: 내가 결혼해서 다 갚았어 이래가면서.
5: 얘네는 다 또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다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울컥하네요.
4: 울지 마세요.
5: 방송 나가 만드는 게.
0: 결핍은 때로 강력한 동기가 되곤 하죠. 집에서 시작한 조촐한 부업은 간의 수공업 시기를 지나 어엿한 사업체가 됐습니다. 지금 명인의 또 다른 이름은 CEO.
6: 안녕하세요.
0: 2021년 최초의 나물 명인으로 지정. 다음 해에는 농가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며 훈장도 받았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나물 산업이라는 신세계를 열었다고 할까요?
6: 처음에 학교 급식을

0: 하다가 이제 지금은 프랜차이즈 수출 연간 한 2천 통 처리하고 있어요.
1: 그럼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나와요?
0: 한 250억 했고요. 네, 그다음 올해는 한 300억 목표를 하고 있어요.
2: 첨단 공장에서나 볼 법한 위생시설을 통과하고 나면 나물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지금 제철인 고사리를 비롯해 모양도 향도 제각각인 나물들. 건조하고 삭막해 보이는 이 공간에 불철주야 노력했던 명인의 지난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3: 요새 고사리 좋죠?
4: 네, 고사리 너무 좋아요. 네.
3: 진짜 색깔아서 되게 좋네.
4: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3: 네, 그죠. 아, 헤크라스 좋은데 이런 것만 잘 골라야 되겠다, 그죠?
5: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예전에 이런 판 같은 것도 약간 어두운 그런 걸로 선별해가지고 선별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하얀색으로 하고 조도도 좀 밝게 해서 이렇게 잘 보여서 임을 부르기가 많이 수월해진 그런 부분도 있고.
0: 네, 이건 이제 말린 곤들에 다시 불려서 임을 선별하는 공장인데요. 이거 버벌로 나물 펴주는 거예요. 이 말린 곤들에는 이 잎이 이렇게 싸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버벌기로 하면은 얘 잎이 좀 펴져요.
2: 꽉 뭉쳐져 있던 곤들의 잎을 물거품이 부드럽게 펴주네요. 대량의 나무를 다룰 때 꼭 필요하겠죠.
0: 제가 이것도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작업대에서 그냥 선별만 하다가 한 공정을 더 넣은 거예요.
2: 특별히 고안된 기계에 각별한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0: 옛날에는 학교에서 이걸 직접 껍질을 까서 했어요. 너무 단단해가지고 까기 너무 힘들어. 그런데 우리가 까서 주면서 처음에 이렇게 4등분 까서 10 빼고 이렇게만 해서 납품했어요. 그런데 이걸 더 발달시켜가지고 이렇게 튀김용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0.5cm 두께를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줘요. 자, 얘는 튀김용. 갈비찜에 넣는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건 갈비찜용, 4등분, 밥용, 야채튀김, 샐러드용. 처음에는 손으로 다 섞어주다가 이거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다 감당해요. 그래서 부채꼴 모양 기계 개발하고 튀김용 기계 개발하고 또 카레용, 밥용, 이 기계가 수두룩한 게 이 8가지를 할 수 있는 기계들로 다 만들었어요. 이거 다 도라지예요.
1: 와, 도라지가 이렇게 많아요?
0: 네네. 일주일에 한 번씩 5톤 차로 한 차씩 들어와요. 도라지가
2: 올해 나무를 다뤄본 경험도 주요했습니다.
1: 이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네, 쉽지 않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물 공장은 누구나 할 수 있어도 도라지를 이렇게 대량으로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건 오랜 노하우와 도라지의 성질. 도라지가 또 잘 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장의 온도도 맞춰야 되고 물도 그냥 상수도 쓰면 안 돼. 냉각수를 써야 해요. 시행 작업을 겪으면서 계속 투자. 그래서 나물 공장이 쉽지 않은 거예요. 좋은 거 뭐 이런 거 좋은 거죠.

0: 거지. 취미가 미녀예요. 이렇게 일하고 힘든데 미녀를 부르면서 아, 힐링도 돼요.
1: 나물이라는 게 원래 손이 많이 가는 음식. 이 많은 양의 나물을 깨끗하고 먹기 편하게 만들어야 하니 넘어야 할 산이 오죽이나 많았을까요?
0: 이 안에서 마법처럼 도라지를 잘 벗기게 만들어줘요.
1: 문제가 있을 땐 반드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CEO의 역할이라 믿었습니다. 풀기 어려운 과제를 돌파해가며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은 나무를 선보여 왔습니다.
0: 이렇게 터덜터덜 많이 벗겨졌으니까. 이게 바로 이게 그거 성냥개비처럼 이게 곱게 나오는 거예요. 보통 도라지는 이 십자로 네 등분밖에 안 해요. 이게 한 15등분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 도라지를 학교에 납품하다가

0: 이제 비빔밥을 많이 쓰는 줄 알고 곱게 차쳐줘야 되겠다 해서 손으로 이렇게 계속 곱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볶아놓으면은 무채같이 고와서 아이들이 잘 먹어요.
1: 명인이 나물 사업에 뛰어든 시기는 마침 학교 급식이 전면적으로 재개된 때와 맞물렸습니다. 나물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 입맛까지 사로잡아야 했죠.
0: 제가 이 사업하면서 도라지 양을 많이 깔 수 있게 개발한 거에 대해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고요. 한 공정 한 공정마다 다 자동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품목이 너무 많아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설레요. 오늘은 무엇을 해결하고 어떻게 홍보해야 될까를 설레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1: 학교 급식의 성장과 함께 명인의 사업가적 역량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나물에 관해서만큼은 국내에서 따를 자가 없을 정도니까요. 마침 슬기의 관심이 우리 음식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대가 펼쳐진 셈이죠.
0: 이제 케이푸드 하면서 비빔밥이 나가고 불고기, 잡채 이런 부분이 나가고 있는데 나는 그 비빔밥의 기본이 나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물을 좀 강조하면서 해외 시장에 나가서 전 세계인들한테 이 나물을 다 먹여보고 싶어요.
1: K-푸드의 새로운 기대주 나물입니다.
2: 이리 오너라.
3: 아, 우와.
2: 네, 김필코 맛있게 먹으리다.
3: 머리 터지겠는데요?
4: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조 있게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2: 우리들의 봄날을

0: 빨간 벽돌에 초록 담쟁이 덩굴. 이 고색 창연한 집의 구은축주가 되셨군요.
1: 저는 뭐 이 집의 건물주는 아니고요.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0: 에? 오늘은 건축주 집이 아니에요? 빌려 사는 세입자가 주인공이래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빌린 집 고쳐 살면 남 좋은 일 아닌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네요, 글쎄.
2: 그냥 내 우리 집이 얼마고 뭐 어떻고 몇 평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얼만큼 있고 그거를 보고 기분이 좋은 집이 되게 좋은 집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 평화롭다. 내가 지금 이렇게 누려도 되나.
0: 빌린 집 고치는 게 남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채널 고정. 오늘은 빌린 집 고쳐 사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빌려서 고친 집 찾아서 서울 신당동으로 먼저 갑니다.
4: 아, 좋네. 야, 야, 오늘처럼 날씨도 너무 좋고요. 아니, 오늘 힌트 어떻게 되죠? 안 듣고 싶은데요? 설마 거기 올라가야 돼요?
0: 자고로 계단이랑 산은 올라야 마시죠. 안 그래요, 소장님?
4: 아, 이게 뭘 하냐. 아, 130계단. 아이고야. 와, 이게 역대급이네.
0: 이 젊은 사람이 벌써 수비 차면 어째. 이제 시작인데.
4: 와, 좋지, 집 어디냐, 집.
0: 아유, 근데 높기는 높다.
4: 오늘 완전 역대급이네. 야, 그래도 풍경은 좋다. 아유, 뭐 거의 고층 빌딩에 올라온 것 같네요. 와. 아, 근데 어떤 집이지?
0: 그러게, 130계단 등반에는 성공했는데 대체 오늘 집은 어딨대요?
4: 아, 이 집! 이 집이네! 한눈에 알겠구만! 야, 잘 쪘다, 80년대. 벽돌집 그대로네.
0: 제법 운치가 있는데요. 빨간 벽돌에 초록 담쟁이라 눈에 확 띄는 보색 대비 벽돌집. 이분이 집주인이시구나. 와우, 주인장도 집만큼이나 튀시는데요.
5: 아유, 소장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아, 건축주분이 나와 계시네요.
5: 이 먼데까지 올라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4: 네. 아, 오. 야, 너무 멋쟁이신데요?
5: 아유, 감사합니다. 와. 만만치 않으신데요?
4: 아닙니다. 아주, 오, 이 빨간 벽돌집이 너무 멋있어요.
5: 그렇죠. 네. 빨간 벽돌집이 갖는 그런 어떤 따뜻함이 있죠. 저는 뭐 이 집의 건물주는 아니고요.
4: 건물주 아니세요?
5: 네, 이 집에
4: 누가 봐도 건물주신데?
5: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아, 여기는 재개발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 7, 8년 뒤에 네. 없어질 그런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단동 빨간 벽돌집에 사는 공간 디자이너이자 전시기획자 강신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강신재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상업 공간들을 디자인해서 해외에서 먼저 인정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활동 영역을 넓혀서 각종 국제 비엔날레 전시 예술 감독으로도 활약이 대단한 분이죠.
5: 여기는 이제 제 지인이 이제 아파트 딱지를 받으려고 한 5년 전에 사놨던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거의 4년 동안을 방치를 해놨다가 어느 우연한 기회에 제가 한번 와서 같이 와서 보게 됐는데 이게 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남산부터 저기 북악산까지 서울을 감싸고 있는 산이 병풍처럼 그렇게 펼쳐진 모습에 제가 너무 반해서 제가 있고 싶다라고 해서 여기가 철거되기까지 그때까지 계약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0: 공간 디자인의 대가가 곧 사라질 집에 월세살이를 결정했다?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있는데? 촉이 오는데?
4: 기가 센 곳에 있는 집 한번 들어가 볼까요?
5: 네.

0: 바로 마당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뒷마당이네. 야, 이 외부 계단이 이렇게 있네요.
1: 조심해서 잘 잡고 내려오세요. 오. 아주 신기한 공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야, 집 구경하기 전에 또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것도 처음인데요.
1: 네, 바로 여기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0: 저거 없는 것 같은데요. 우와, 호랑이가 한 마리 살고 있네요, 여기. 와, 이게 뭐예요?
1: 엄청나죠. 네, 이 산 자체가 안반산이기 때문에 그 안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실내로 유입된 거죠. 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네. 여기가 막힐 수 있었어요. 아. 벽체를 철거를 하고 이 바위를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0: 아, 그러셨겠다.
1: 이 바위 자연물에서 그 나오는 그런 에너지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몸이 아팠어요. 오. 약간 이렇게 좀 눌리는 느낌 있죠. 와.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어서 네. 아침 저녁으로 이제 빡세게 기도를 했죠.
2: 힘들게 기도까지 해서 이런 집에 살 생각을 했다니 나는 그게 더 신기하네. 곰팡이랑 동거하는 옵션? 근데 그 벽을 치고 놨더니 짜라잔 이 바위가 튀어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0: 네, 지금은 보물이네요.
1: 지금 이게 뭐 완전히 보물이고요. 제가 여기를 또 상업 공간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뭐 거의 천지 차이죠.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이 장점.
2: 이 공간 디자인 지분은 신재 씨와 자연이 반반. 뒤에는 바위가 앞에는 초록숲 전망이 숨어 있더래요.
0: 근데 지하를 봤더니 너무 이게 약간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 내부가 상상이 안 됩니다. 와, 이거 어떤 집일지.
2: 어쨌든 지하는 사는 집이 아니고 이쪽이 사는 공간이라는 거죠. 뭐가 튀어나오려나? 모든 바위는 못 이길 것 같은데.
1: 제가 네. 공사하기 전에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귀신 네, 나올 것 같아요. 네.
2: 이번엔 바위 말고 귀신 나오는 거였어요? 어우, 심란하다, 심란해. 곰팡이 배들도 아니고, 폐가 공포 체험하면은 딱이겠네. 아이고.
0: 오, 깔끔하다. 와. 야, 이게 그지 맞아요?
2: 엄마나, 곰팡이는 이사 갔네, 갔어. 180도 바뀐 환골탈태 현장. 전문가는 전문가네요. 손을 댄 듯 안 댄 듯 과하지 않고 적당히 고급스러운 게 너무 근사한데요. 아우, 가구들은 어떻고 어딜 돌아봐도 딱 제자리 완성맞춤이네. 이게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산다는 감각의 힘인 거죠. 진짜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은 빌린 집 고쳐 사는데 나는 한 표, 아니 열 표 드리겠습니다.
0: 여기는 어디 유럽 어디 온 것 같지? 와, 뭐 완전히 어디 그냥 시간여행을 한다 그래야 되나? 장소여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와, 이 페어였던 것조차도 믿기지가 않고 돈 엄청 드셨겠는데요?
1: 아니요, 돈 많이 안 들었고요. 지금 이제 그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철거할 공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7, 8년 뒤에.
0: 네.
1: 그래서 베이스에는 전혀 돈 안 들였습니다. 그냥 수성 페인트. 일반 수성 페인트를 그냥 제가 직접 롤러로 칠만 한 거고요.
0: 직접이요?
1: 직접? 네네네. 직접 제가 칠만 한 거고. 그냥 백색 페인트, 수성 페인트, 무광. 칠하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컬러는. PVC 타일, 5mm짜리 PVC 타일 아시죠?
0: 네. 네,
1: 그거로 바닥만 깔았습니다.
0: 아, 요새 그 PVC 타일, 소위 이제 비닐 타일.
1: 네, 비닐
0: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네.
2: 그래, 빌린 집에 왜 돈을 들여요? 아깝게시리.
1: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구멍도 뚫려 있고 벽돌도 보이고 하는 것들이 사실 어른들이 보면 용납이 안 되죠.
0: 네.
1: 이거 공사한다만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요. 요즘에 뭐 카페들을 가도 요즘에 트렌드가 인테리어를 안 하는 게 트렌드예요. 네. 노출, 처음에 철거했을 때 그런 어떤 날것의 느낌, 그리고 그 날것에는 항상 시간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동안 시간의 흔적.

0: 있죠. 그동안에 그 공간을 지나간 사람들이 발랐던 페인트, 그 위에 또 페인트, 혹은 그 위에 벽지, 이런 것들이 혀로 쌓여서 그런 것들이 아주 미묘한 아름다운 그림 같은, 회화 같은 그런 느낌 만들어내거든요. 그 아름다운 것,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진짜.
1: 이 선생님 그 원칙을 들어보니까 약간 철학같이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어떤 모습을 사랑하자.
0: 네, 자연스러움.
1: 그럼 집 전체적으로 다 그런 원칙이 지켜진 건가요?
0: 아,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제가 한 군데 또 이렇게 감춘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 원칙이 안 지켜진 데도 있어요? 이거 뭐 하얀 방이네? 아, 욕실, 사무실. 와, 온통 하얗네요. 네.
2: 보통 욕실 고치는 데는 타일 덧방을 하던데 페인트를 칠하신 거예요?
0: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에폭시, 에폭시를 직접 롤러로 칠을 한 거고요. 네. 벽도 수성 페인트로 칠을 한 거고.
1: 근데 이제 또 신기한 게 이게 금이 안 가서. 네. 이게 두께값이 좀 있어야 금이 안 가죠.
0: 그렇죠. 한 두 번 칠했죠.
1: 그러니까. 이거 또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따라 하시거든요. 하실 때 꼭 주의할 게 이게 두께가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된다.
0: 두 번 정도를 해야 된다.
1: 아, 근데 뭐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설마 이 돌들 그 아래에 그 큰 바위 길을 누르시려고 지금 여기다 갖다 놓으신 거죠? 아니 생긴 것도 그렇고
0: 여기 처음 왔을 때 이게 그 벽 속에 있던 배관들이 다 죽어 있었어요.
1: 배관하고 돌이 무슨 상관이죠?
0: 그래서 이제 배관을 보시다시피 노출 배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출 배관으로 강 자주기 보기 싫어서 제가 그 평소에 작업할 때 쓰던 돌들을 이렇게 그 배관을 가리기 위해서 세팅을 해놓은 거죠.
1: 아, 그러면 이 뒤에 그러면은 그 배관들, 수도 배관들이 다 있는 거를 가리는 용도예요? 오. 아, 가리고 싶을 땐 더 과하게 가려라. 오, 괜찮은 것 같은데요?
2: 전문가는 다르다. 하얗게 칠한 도화지가 준비되면은 그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차곡차곡 모아온 신재 씨 취향 저격 가구와 소품들이 바로 그 색깔 물감들. 진짜 그림 같은 집이네요. 그런데 이 자개장은 뭔가요?
1: 저 아까 이거 들으면서 보긴 봤는데? 이거 선생님 만드신 거예요?
0: 네네, 제가 만든 겁니다.
1: 웬일이야?
0: 요즘에는 이제 카페나 그런 패션샵에서 많이 쓰는데 이걸 제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 많이 낡았는데 제가 버리기가 아까워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수납이 됩니다.
1: 수납? 오, 와, 이게 뭐예요?
0: 이게 보시면 정말 구하기 힘든 옛날 그 비디오 테이프 구하기 힘든 그런 예술 영화들 위주로 해서 제가 다 구해서 모은 것들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안드레 타로프스키 같은 감독의 희생이라는
2: 신재 씨 영화에도 조예가 깊으시구나. 혹시 뭔 사연이 있으신 거예요?
0: 네, 사실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영화 감독이셨습니다.
1: 아, 그래요?
0: 1950년대, 60년대 영화를 많이 만드셨었는데, 네. 아, 저희 아버님이, 강자, 찬자, 우자라는 영화 감독이셨고요. 큰아버님이 제작, 아버님이 영화 감독, 막내 동생이 촬영 감독. 그렇게 삼형제가 영화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외국 영화가만 밀려 들어오면서 정말 쫄딱 망했어요. 쫄딱. 쫄딱 망해서 산동네에서 조그만 구멍가게도 하시고, 뭐 장갑 공장에서 뭐 공장장도 하시고, 정말 그렇게 화려하게 사시던 분이 그 말년을 너무 불행하게 사시다가 제가 고3 때 50대 초반에 후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항상 이제 제 기억 속에, 머릿속에 있는 거는 그 정릉 산동네, 이런 산동네의 단칸방에 엄마, 아빠, 누나, 형, 저, 이렇게 다섯 명이 항상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꿈이, 내 방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2: 손바닥만 해도 좋으니 내 방 하나 갖고 싶다. 꿈 품은 청년은 화실에서 숙식 해결하며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고 공간 디자이너가 됐죠. 신재 씨, 그래서 그 꿈은 이루셨나요?
0: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2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예, 이혼하면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누구랑 두 사람이 같이 살았을 때는 사실 자기네 취향을 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서로서로 양보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제 어떤 그런 어떤 취향이 좀 막 드러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와서 한 달 동안 이제 그런 빈티지 가구들로 공간을 채우고, 뭐 벽을 칠을 하고, 바닥을 깔고, 그리고 나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진짜 눈물이 찡 나더라고요. 진짜 너무 행복해서.
2: 그 꿈 이루는데 오래 걸렸네요. 둘이 있다 하나가 되면 외로울 줄 알았는데 되레 홀가분. 다른 내가 되지 않아도 되니까 좋더래요.
0: 여기 와서는 너무너무 많은 꿈을,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죠.
2: 나만을 위한 방, 나만을 위한 창이 주는 행복이 이렇게 좋은 건 줄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1: 와, 저 아까 정말 힘들게 올라와서 와, 왜 이렇게 높은 데 했나 했더니 야, 정말 풍경이 와, 정말 예술이네요.
0: 남산부터 남산, 네.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 그다음에 인수봉까지 서울을 감싸고 있는 모든 산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동네는 아마 여기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베이스에는 돈을 들이지 말자가 철칙.
1: 아까 돈에 말씀하셨잖아요.
0: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양쪽 양계문이었었어요. 이렇게 여는 문. 아, 일반적인 그런 샤시 양계문이었었고, 그 다음에 저쪽은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여기는 뷰를 봐야 되니까 통창으로 하는 게 좋겠다.
2: 아무리 빌렸어도 포기 못하겠는 거 하나는 해야지. 그렇고 말고요.
0: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 통창이 가운데 프레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1: 네, 그렇죠. 네.
0: 뭐 비가 정말 많이 온다거나 눈이 많이 온다거나.
1: 너무
0: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서양이기 때문에 해가 항상 이쪽으로 지시거든요.
1: 네.
0: 그런 석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 들죠.
2: 야, 서울 하늘 아래 이런 노을 맛집이 있었구만요. 맑은 날도 좋고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오면 더 좋고 보기 못한 이유를 알겠네.
0: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그 밀리지에서 좀 오래 살았는데, 제가 밀리지 살 때는 겨울에도 진짜 막 반바지 입고 다닐 정도로 절절 끓는 집에 살았었는데, 여기는 겨울에 실내 온도가 15도 이상에서 더 올리려면 난방비 폭탄. 그래서 겨울에는 방한복에 방한 양말에 그렇게 신고 살아야 되는데, 첫해는 힘들었어요. 첫 겨울은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올 겨울은 그래도 좀 훈련이 돼서 많이 적응이 됐고요. 그리고 사람은 조금 추운데 살아야 건강화 됩니다.
2: 한없이 약해진 나를 일으켜준 집이었구만요.
1: 어디에 가는 거죠?
2: 아, 침실. 남자 혼자 사는 방이 이렇게 정갈할 수가 있어요. 주황 물감이 수채화처럼 얹어진 게, 아우, 곱다. 진짜 갖고 싶은 방이네요.
0: 사실은 제가 그 안방에는 그렇게 힘을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고요. 단지 이제 오렌지색 천을 쓴 이유는 제가 그 전시를 하다가 남은 천들이 좀 많이 있었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월세나 전세를 사는 사람들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벽을 뭐 마감을 한다거나, 네. 그러기 이전에 천이나 한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출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2: 여차하면 떼어갈 수도 있고. 아이디어 좋다.
1: 근데 혹시 문제 없어요? 뭐 하자라든가 뭐 단열이라든가.
0: 요 위에 보시면 살짝, 네. 이제 그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데.
1: 아, 저쪽?
0: 그렇죠.
1: 물세요?
0: 네네네, 물이 적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이게 완벽해 보이는 집에?
0: 네네.
1: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네요.
0: 그렇죠.
1: 우리 인간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2: 맞아요. 예민하게 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사람 AI도 아닌데 뭔가 빈듯해야 매력이 있죠. 이 집은요.

0: 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드렉셀 헤리티지라 그래서 미국의 가구 회사인데 주문을 받아서 딱 하나만 만드는 그런 가구 회사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은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네, 그런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 특이한 점은 상판이 마치 마룻바닥처럼 되어 있다는 거. 네, 그런 점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이제 밑에 거는 소목하시는 분한테 발주를 해서 디자인을 해서 일부러 맡긴. 이렇게 겹쳐놓은 이유는 어떤 동서양의 만남? 저는 이게 미장센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인 거예요. 우리가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억 속에 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순간에 뭐 습도, 온도, 분위기, 소리, 냄새 그런 어떤 감각들이 쌓여서 나는 그게 취향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은 그런 취향이 드러나는 공간인데 그래서 저는 집은 빈 캠퍼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캠퍼스에 내 취향을 그려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 취향은 완성된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려나가는.
1: 취향이라는 게 순간에 따라 한다고 되는 것도 단방에 가르쳐준다고 아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감으로 행복했던 나다움의 기억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 완성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였네요.
2: 야, 저 산이 진짜 엄청 아름답네요. 네네. 와, 여기 남산부터 정말 흘러가는 산이 다 보이는구나.
0: 그렇죠. 지금 오늘 미세먼지가 없어서 더더욱이 잘 보이는데.
1: 근데 이 담자기가 조금만 더 힘내면 빨간 벽돌은 그 자리를 내줘야겠는데요.
2: 네. 와, 이 초록색 인면? 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거? 네.
0: 자생적으로 자연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하죠. 네.
1: 담쟁이까지 나서서 집이라는 캔버스를 채워가는 중이네요.
0: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공간을 갖게 되고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얘기를 한 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 취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행복한 일이 아닌가.
1: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기 위해 사는 집. 그게 빌린 집이니까요.
2: 와, 이거 내가 지금 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언젠가는 정말 집 쫓겨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사실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만일 그런 조건 안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소유를 위해서 내 행복을 영원히 유보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오늘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공간 활용 노하우는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하다 빌린 집을 탐구하는 날이 오는구나 했는데 집을 다 보고 났더니요. 아우, 내 머리가 얼얼하네요. 매일이 빛나는 오늘이었는데 난 내일만 보고 살았나 봐요.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내일만이요. 이번에는 어떤 집이 또 충격을 주시려나요? 파주 헤일이구나. 예술인 마을 아니랄까 봐 알록달록. 설마 이 동네에도 빌린 집에 사시는 분이 계시는 건가요? 호면 소장님, 찾으셨나요?
2: 확실히 예술 마을이라 그런지 알록달록 눈이 너무 즐거워요. 여기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내려가 볼까요? 오, 갤러리가 지하에 있구나. 오, 와, 되게 쿨하다. 야, 그림 이쁘네. 바스키아 그림 같은데? 이야, 색감도 좋고.
1: 오늘은 갤러리 같은 집인가?
2: 근데 그나저나, 오늘 왜 우리 갤러리에서 만나죠? 건축탐구집 하러 온 거 아니에요?
3: 여기서 박찬욱 감독님의 사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2: 박찬욱 감독님? 이야, 희한한데 갤러리에 박찬욱 감독님의 사인이라. 근데 모두 하얀데 사인 없는데?
1: 박찬욱 감독님이면 올드보이 어쩔 수가 없다 만드신 그 대감독님이요?
2: 사인이네.

0: 아, 이거예요?
1: 정말 이게 박찬욱 감독 사인이라고요?
0: 사인 맞아요? 와, 여기 왔다 가셨네. 야. 오. 어? 어, 오신다. 어, 안녕하세요.
2: 소연이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0: 네, 어, 저도 영광이에요. 네. 오늘 건축주분들이신 거죠?
2: 사실 저희는 세입자입니다.
0: 어, 세입자요?
2: 네.
0: 맞다, 오늘 빌린 집. 아니, 혹시 신작의 주인공들? 아닌가요?
3: 남편이 그 네. 박찬욱 감독님의 열렬한 팬이어서 감독님이 한번 방문해 주신 적이 있어요.
2: 사실 저희 마을 이웃분이시거든요. 감사하게도 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사인을 부탁드렸습니다.
0: 네.
3: 네, 그리고 그 박찬욱 감독님 댁이랑 저희 네. 집이 같은 건축가 분이 지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1: 박찬욱 감독의 아버지가 건축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집은 두 부자의 집, 유명한 건축상도 여러 개 탔대요. 오늘 집도 박찬욱 감독 집 설계한 김용준 건축가가 설계한 집이라는 말이죠. 듣고 보니 더 탐구하고 싶네.
0: 근데 저 건물이 굉장히 커요. 설마 이 건물 다 쓰고 계신 건 아니죠?
2: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지하 1, 2층 이렇게 쓰고 있고.
0: 아, 여기까지만?
2: 네.
1: 지하는 갤러리로 1, 2층은 거주 공간으로 쓰고 있다는데요. 오, 입구부터 튄다 튀어.
0: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탐구해볼까요?
3: 네, 네. 들어가 보시죠.
0: 아, 이쪽이죠?
3: 네.
0: 아... 야, 현관부터 독특하네요. 설마 신발장?
3: 네, 맞아요.
0: 와.
1: 신발장으로 작품을 만들어놨네.
0: 디자인 진짜 독특하다. 와, 무슨 복도가 이렇게 길어요. 이야. 오, 여기는 식당하고 거실 겸 부엌. 오, 정말 뭐 영화 세트장 같은데요?
2: 그런가요?
0: 네, 외국에 있는 집 같기도 하고.
1: 그러니까요. 유럽의 포업 같기도 하고요. 가구에는 물결이 일렁일렁. 문짝도 없는 상부장이 이렇게 세련될 일인가요? 아니, 진짜 빌려서 고친 집 맞아요? 창은 또 왜 이렇게 많아? 내 집도 아닌데 이렇게 독특하게 고쳐도 된다고요? 아유, 난 못 믿겠네.
0: 아, 그리고 일단 보니까 이제 건물 자체도 기둥하고 보호 구조로 만들어서 이 벽들이 좀 이제 자유롭거든요. 또 이 앞이 집에 보통 이렇게 이 계단하고 도서관 같은 데나 주로 요새 있거든요.
1: 그러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계단이 동선이 아니라 공간이 되네요. 더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딱 미니 서재잖아요.
0: 분위기가 정말 힙하다. 네, 예술가들이 사는 집 같기도 하고.
3: 처음에 이제 이 집을 구할 때 항상 그 부동산에서 보여주시는 집들은 물론 예쁘고 좋은 집도 많았지만 너무 깨끗하고 손도 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집들이 많았었거든요. 막 못질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럽고 막 그런 집들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집은 아니고 뭐 상가인데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좀 구조가 되게 재밌고 보수를 하면서 좀 용도에 맞게 쓸 그런 주인을 찾고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궁금해서 왔을 때 보자마자 되게 헛웃음이 났었어요. 아내가 너무 상태가.
4: 이전이 사주 카페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3: 코로나 시절이었고 그 상가로 사용했던 분이 나가고 나서 그 집기들이 거의 그대로 남은 상태로 거의 방치된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이 구조는 너무 재밌고 아 여기 우리가 잘 고치면 너무 재밌겠다. 거의 한눈에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1: 패션 전공한 남편과 미술 전공한 아내에게는 집마저 창작 욕구를 자극하는 소재. 유명 건축가가 만들어 놓은 캔버스에

0: 두 사람만의 색깔을 덧칠하는 거죠. 게다가 영락없이 블랙카펫. 이렇게 멋져질 일이냐고요. 아, 부엌은 또 어떻고요. 평범한 합판 가구에 신의 선이라는 곡선으로 힘 좀 줬더니 이건 작품이지 뭐. 새 가구들이니 바닥이 눈에 밟히더래요. 고민될 때는 위대한 색 빨강이 부부 좌우명 진짜 돈 주고도 못 살 감각이다.
1: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여기가 마음에 들까라는 생각을 좀 길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내 우리 집이 얼마고 뭐 어떻고 몇 평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얼만큼 있고 그거를 보고 기분이 좋은 집이 되게 좋은 집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노래게 좋은 집은 비싼 집 아니고 내가 좋은 게 가득한 집. 2층도 그래요?
2: 야, 이 계단이 정말 이게 가정집에 있다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너무 좋다. 이게 막상 올라가니까 더 좋네. 와, 여기가 두 분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3: 네, 여기가 이제 제일 주거 공간입니다.
2: 와, 진짜 멋있는 공간인데요. 가구들도 멋있고.
0: 뭐야, 여기는 한술 더 뜨네. 이 색감 봐요. 한 해 두 해 모은 것들이 아니래요. 두 사람에게 집은 총천연색 취향 전시장이네.
2: 소파. 이야, 이거 뭐 정말 예술하는 분 아니면 이거 이런 색을 선택하기가 어렵잖아요. 두 분의 큰 캠퍼스 같은데요.
3: 감사합니다.
2: 와. 야, 근데 더 놀라울 만한 거. 이 커튼. 와, 이 커튼 뭡니까? 이 과감함.
3: 아, 이 커튼은 좀 사연이 있는데요.
2: 네.
3: 그 남편이 아는 분께서 행사를 진행하시고 철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 저거는 가져와야겠다 싶어서 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4: 그 행사용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한 번 쓰고 버려진 물건을 저희는 벌써 10년 넘게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물건에 대한 애착이 더 재밌게 스토리가 생기고 해서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2: 아니 요새 저렇게 살짝 바닥을 끌리는 것도 유행이고.
4: 아 그래요?
2: 좀 길이를 넉넉하게 해서 네. 이렇게 열었을 때 이렇게 주름이 많은 거를 다들 또 좋아하시거든요.
3: 네. 네
2: 근데 독립 문제가 아니라.
4: 완전히.
2: 네 뭔가 이게 재활용한다는 그 느낌이 네. 너무 좋잖아요.
0: 나는 아까부터 이 테이블이 눈에 가던데 이거 비싼 거죠?
3: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직접 칠한 거고요. 근데 사실 오래전부터 창고에 있었거든요.
2: 아 그래요?
3: 근데 이제 남편이 유성 페인트로 칠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가구처럼
2: 유성 페인트면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페인트니까
3: 네네.
4: 가장 건강에 안 좋고 가장 칠하기도 번거롭지만
2: 그렇죠.
4: 효과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옷을 사 입어도 자기 몸에 맞거나 아니면 자기가 취향에 맞게 수선을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에 대해서는 그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이번 공간은 어떤 취향으로 고쳤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2: 이야, 여기 노란색 방이네요. 와, 파란색 시트.
0: 대박. 이 집 실망시키는 법이 없네요. 노란색과 파란색의 조화가 예술이네. 안방인데 화장실 대신 발코니가 달렸구나. 특히 이 노란색에는 부부만의 사연이 있대요.
3: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 신혼집 이 노란색이랑 같은 컬러로 칠했었어요.
2: 신혼집을 노란색으로 칠하셨어요?
3: 네.
2: 아, 특이하네.
3: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컬러를 다시 재구매해서 그 신혼집의 컬러로 칠했습니다.
2: 아, 초심을 잃지 말자.
3: 네네.
2: 이런 건가요?
4: 신혼처럼 살자.
3: 네. 적어도 안방은.
0: 신혼 첫 집은 옥탑방, 두 번째 집은 연남동 9옥이었대요. 와, 진짜 노란색이네. 집 크기만 달랐을 뿐 부부 취향 저격은 그대로였던지. 근데 왜 이사하신 거예요?
1: 좀 뻔한 스토리지만 그 건물이 갑자기 팔리는 바람에 세입자여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습니다.
3: 저희가 살던 집이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카페가 되어서 되게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4: 그리고 사실 저는 뭐 그것보다 그냥 오히려 이사를 갈 수 있는 그 자유가 집을 소유한 가치보다 저는 그 자유가 더 크다고 보는 사람이고 그게 저의 어렸을 때부터 이상형이었고
0: 세상은 넓고 살아보고 싶은 집은 많다. 원하는 취향의 집을 사서 꾸미기에는 청춘을 대출에 저당 잡혀야 할 판이더래요. 빌린 집을 고쳐 살자 마음먹은 거는 그때부터였죠. 살아보고 싶은 집을 빌려 살 자유라. 만날 내 집 마련 타령하느라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네요. 아,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우선은 집 탐구부터 마저 하고요.
2: 와, 여기도 멋쟁이 공간이다. 야, 하나 다 신경 쓰셔가지고.
0: 이 공간의 정체는 뭐래요?
4: 아예 여진이가 혼자 작업실로 잘 쓰고 있고 일러스트 작업은 컴퓨터 여기서 하고 뭐 물레 작업하고
0: 아 여진이 작업실이구나. 일하고 먹고 자고가 한 공간에서 다 해결된대요. 덕분에 여진 씨는 이 작업실에 스스로 발을 묶었죠.
3: 남편이 저한테 되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2: 네?
3: 너는 집이 100평인데 한 5평 안에서만 사는 것 같다고.
2: 아, 여기가 주 행동 반경 안에 다 들어오는 거군요.
3: 네네.
0: 그래 100평 집이 있으면 뭐해요. 내가 머물 곳은 딱 요만큼인데 그러니 작든 크든 내 마음대로 고쳐야겠다 싶더랍니다.
2: 저는 이 두 분이 이 공간을 큐레이션 하는 방법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제일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제 옆에 있는 요 좀 약간 둔탁한? 예, 네, 요 책상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4: 마켓에서 7만 원을 주고 구매한 건데.
2: 인터넷에서 이걸 샀어요? 와.
4: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그냥 7만 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2: 아, 정말요? 어떻게 보면 물건이나 집이나 잠시 우리 한테 왔다 가는 거겠죠. 예. 뭐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책상들이 우리의 지금 어떻게 보면 집에 대한 철학을 좀 나타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4: 공감합니다.
2: 네. 아니 근데 이 이쁜 집에 누가 낙서를 해놓고 왔네. 조카가 왔다 갔나요? 뭐라고 쓴 거예요 이거?
0: 뉴욕 제니? 이 낙서 맞는 것 같은데?
4: 혹시 뉴진스라고 아십니까?
2: 뉴진스? 왜 웃으세요? 저 알아요.
4: 여기 뉴진스가 저희 집에 와서 화보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2: 네? 네,
4: 기념으로 제가 기둥에다가 사인해달라고 해가지고
2: 이야... 동네가 들썩들썩했겠는데요?
4: 제가 들썩들썩했죠.
3: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촬영이 오고 감독님이 찾아오시고 했던 날들이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런 순간들이 저희한테 되게 굿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0: 집이란 좋은 순간과 나쁜 순간이 공존하는 공간. 승훈 씨는 그중 좋은 순간만 한 공간에 다 모아놨답니다.
2: 계단 밑공간인데 미로같이 방을 만드셨네요. 와, 근데 여기 뭐예요?
4: 저만의 비밀스러운 세상입니다.
0: 아, 이게 다 축구 관련 수집품 거예요? 이 정도면 덕질 수준은 이미 넘어선 것 같은데, 어우, 보통 분은 아니다 했어.
4: 사실 제 이름이 군내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이 목걸이를 제가 언젠가 2007년도에 이렇게 차고 있었는데
2: 네. 보통 사람 소화하기 어려운
4: 그 당시에 이런 거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20년 전인데 크리스티안 호날두 선수에 대해서 제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호날두 선수가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굿넥 해줘가지고
2: 이야.
4: 그때부터 호날두가 불러준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 축구 같이 좋아하시죠?

0: 전 안 좋아해요.
1: 안 좋아하신다고요? 네.
0: 오히려 오래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더 안 좋아지게 됐어요.
1: 더 안 좋아지게?
0: 네.
2: 이해합니다.
3: 어우, 저게 누구야? 데이비드 베컴 선생 아닌가요? 와, 이건 손흥민 선수네. 결국 승원 씨는 축구로 더워 밀치의 경지에 이르렀대요. 축구 다큐까지 찍고 있거든요.
0: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선수들이 오거나 그랬을 때 거의 모든 곳을 쫓아다니고, 쫓아다니는 걸 넘어서 그냥 모든 걸 알고 싶어 했던, 그때는 그냥 모든 일정, 모든 축구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4: 저는 모든 어른들이 그런 척하다가 시간이 훌쩍 가고 그냥 계속 어른인 척하다가 가는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철든 거라고 표현이 되는 거라면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3: 좋아하면 끝까지 가야죠. 즐기는 사람을 무슨 수로 이겨요? 좋아하면 끝장 보는 부부가 만든 마지막 공간입니다.
5: 여기는 뭐 전혀 꾸밈이 없는 순수한 공간? 여기는 어떤 공간이죠?
3: 사는 동안 가장 많이 변한 곳이래요. 원래는 승훈 씨의 축구 관련 소품을 모아놓은 그만의 펍으로 만들었는데요. 최근에는 다른 쓰임을 찾았대요. 부부를 5년간 품어준 예술인 마을에 딱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졌거든요.
4: 저희가 여기에 서점을 지금 준비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5: 여기서 서점을 준비하고 계세요?
4: 네.
5: 보통은 안식처를 찾거나 아니면 한 곳에 정착하면 그냥 꾸준히 똑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그 생각의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4: 멀리서 봤는데 서점과 자기가 사는 곳의 서점과 정원만 있으면은 가장 행복한 삶이다, 뭐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3: 그리고 여진 씨는 그 행복한 삶의 다른 조건인 정원을 5년째 가꾸는 중입니다. 빌린 집을 고쳐 살지 않았으면 절대 몰랐을 또 다른 나의 모습. 여진 씨는 손에 흙 안 묻히고 살게 생겼는데.
0: 네, 너무 재밌어요. 제가 생각보다 흙을 되게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아침마다 일어나서 식물들을 보면은 그 다음날이랑 또 다른 모습이고, 또 그거를 제가 직접 길러서 따 먹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5: 잘하고 있어?
0: 응.
5: 물 좀 먹고 해.
0: 응. 깨끗하지?
5: 응.
0: 금세 마침 정리할 때가 됐었어. 제 생각보다는 좀 더 노후에 있을 법한 일이었는데 지금 나이에 좀 당겨서 시간을 쓴다는 느낌이 있어요. 평화롭다. 내가 지금 이렇게 누려도 되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3: 이 집이 둘에게는 세 번째 빌린지, 혹시 네 번째 빌릴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4: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하고 어디론가 떠나 있겠죠, 또. 층고만 높다면 크기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
0: 층고? 난 모르겠는데? 난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4: 갑자기 층고는 꼭 높아야 될 것 같아요.
0: 그래?
3: 살아보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아는 일이더라고요. 승훈 씨랑 여진 씨는 그 어려운 일을 벌써 해냈네요. 대단하세요.
5: 오늘처럼 건물주인은 아니지만 내가 장기간 여기 체류하면서 내 마음에 들도록 공간을 바꿔가고, 또 마음껏 큐레이션이라고 하죠. 갤러리를 꾸미듯이 그림과 색깔과 모든 소품, 가구들로 꾸며나가는 거. 건축을 하나의 캠퍼스로 만들었다는 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오늘 분들은 집을 소유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집을 소유해서 그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아니다. 내가 비록 빌려 쓰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더 가치를 두자. 내 마음에 더 들게 써보자. 이게 행복 아닐까? 인생 아닐까? 어차피 우리가 무한한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 공간, 집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바꿀 수 있다고 봐요.
3: 빌린 집을 고쳐 산다? 난 왜 이런 생각을 못하나 몰라요. 젊고 힘이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스탠퍼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Associate Dean and Chief Technology Officer를 맡고 있는 교육공학자 폴킴입니다. AI가 발전하고 또 과학기술이 점차 고도화되는 오늘날에 그 미래 사회를 이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주요 역량은 무엇일까요? 그 주제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자동화가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문 지식이 상당히 이제 보편화가 돼서 누구든지 원하는 그 지식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금방 찾아볼 수가 있고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에 접근을 하기가 너무 수월해진 그런 상황이 되어 있죠. 이런 변화에 그 상당히 빨리 대처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교육 방식, 현재 학교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현재 학교 수업에서 진행되는 그런 주제들이 과연 미래에 이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또 인공지능과 어떻게 협력해서 더욱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적절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미래에서 여러 가지 변화되는 이런 새로운 직장들 또 새로 생성되는 또 그런 솔루션들을 잘 활용하려면 어떤 역량들이 필요할까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창의성이라고 봅니다. 창의적 연결을 할 수 있고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런 것들이 아마도 더욱더 가치 있는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소개한 여러 가지 그 워크샵 중에 지금까지 없는 질문들을 한번 해보는 그런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과학 시간에 뭐 소금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뭐 소금 결정은 무엇인가요? 소금 결정은 어떻게 생기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다가 점점점 아이들이 이제 전혀 해보지 않은 창의적인 질문을 하게 되다 보니까 소금의 그 농도에 따라서 매염제로 사용을 했을 때 그 표면 장력이 어떻게 변화가 되며 또 이것을 염색제로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래 교육의 방향은 질문해보지 않은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답을 찾아내는 것. 즉 foundational question 능력 네, 이것이 아마도 아주 중요한 그런 가치 있는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지식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양한 연결성을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질문들이 아닌 새로운 질문,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는 그와 같은 역량이 있을 때 거기서 배움이 있고 또 변화가 있고 혁신이 있고 또 발명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창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더욱더 중요한 역량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초자기 주도력이라는 제가 단어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요. 전에는 이제 자기 주도력에 대한 중요성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었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초자기 주도력이라고 이렇게 초자를 붙이려고 합니다. Hyper self-regulation. 네, 그래가지고 왜 그러면 초자기 주도력이 필요할까를 한번 질문을 해보면은요. 지금까지의 그 변화에 대한 적응을 하는 그 클락 스피드라고 할까요? 그 시계의 속도가 지금은 더 빨라진 것은 뭐 확실한 겁니다. 따라서 적응력이 더욱더 필요하다. 전보다 더욱더 빠른 그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 다음에 회복 능력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실패를 했다든지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잘 안 됐다든지 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빨리 회복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네, 그런 회복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적응력과 회복 능력, 그런 연결 능력이 모두 함께 포함된 그런 초자기 주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AI 기술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이 상황에서 이런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들이 상당히 차별점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의 인공지능 솔루션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의 인공지능 솔루션에만 의존을 한다고 하면 많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기왕이면 많은 그 다양한 인공지능 솔루션들을 활용을 해보고

하나의 인공지능 솔루션의 답을 가지고 그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인공지능은 어떻게 이야기할까? 다른 인공지능 솔루션들은 어떤 답을 줄까? 인공지능이 완벽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대답들이 항상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나온 것을 그냥 하나의 의존을 해서 아, 이것이 답이다. 이것이 어떤 결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인공지능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나만의 어떤 종합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수 있는 그런 역량. 네, 바로 메타 AI 역량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나만의 결정을 내리고 이 판단을 하려면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어야겠죠. 여기서도 이제 추가하고 싶은 것은요. 가치 있는 질문을 하는 역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없었던 질문들을 할수 있을까? 남들이 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할수 있는 능력. 그것이 아마도 어떻게 보면 더욱더 중요한 가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이유 있는 혁신, 이유 있는 교육. 이것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학습을 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찾는지를 학생들이 알아내게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단지 나는 뭐 과학을 공부해야 돼. 그러면 뭐 물리, 뭐 생물, 이런 것들을 공부했을 때 내가 이것을 공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모른다면 사실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동기유발도 잘 되지 않겠죠. 하지만 이 아이가 내가 이 생물을 잘 공부했을 때 어떤 새로운 식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이런 새로운 식량을 개발을 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이런 새로운 식량을 제공한다든지 그것을 인지했을 때는 더 많은 동기유발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기유발이 됐을 때 분명히 더욱더 나는 이 학업이 정말로 필요하구나. 또 이런 것은 나의 열정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 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다른 솔루션들과 협력을 해서 이런 문제 해결을 할수 있을까? 또 여기서 어떻게 혁신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인 교육은 제가 볼 때는 뭐 대학을 가서 갑자기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장 어린 나이, 뭐 유치원에서부터도 저는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이런 전인 교육을 통해서 공부한 것들이 어떻게 나중에 연결성을 가지고 세상을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지를 인식을 하면서 성장한 아이들은 분명히 더욱더 학습하는 데 동기유발, 어떻게 보면 더욱더 협력을 통해서 또 학습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인재들이 꼭 가져야 될 역량들에 있어서 4C라는 말들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Critical Thinking, 뭐 비판적 사고, 창의성, 그다음에 소통 능력, 그다음에 협동 능력.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Compassion, 동정심,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그다음에 Commitment, 어떤 책임감과 헌신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6C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6C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내가 뭐 학습을 잘해서 공부를 잘해서 어떤 좋은 대학교를 가서 좋은 직장을 찾고 뭐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함께 잘살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목적이 정확히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나아질 수 있다. 나를 통해서 내가 학습한 것과 솔루션을 만든 것을 통해서 더욱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그런 경험을 하는 곳이 저는 학교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그 길을 가다가 한국에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텃밭이 있는데 거기에 텃밭에 이렇게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고요. 여기 팻말에 보니까 여기에서 자란 채소들은 어디 어디 양로원에 기증될 것입니다. 어디 어디 초등학교 몇 학년 몇반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좋은 프로젝트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학생들이 여기 와서 흙의 토양에 대해서, 뭐 햇빛의 양에 대해서, 뭐 수분에 대해서, 또이 다양한 그 채소들이 어떻게 다른 과정, 다른 그런 비료를 통해서 잘 자라게 할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이 그 채소를 잘 가꿔서 또 기증을 했을 때또 거기서 그 노인분들께서 그 채소를 드시면서 아, 너무 고맙다. 수고해서 이렇게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학생들이 보람을 가질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면 다음번엔 더잘 키우고 더 맛있게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스마트 파밍을 하면 어떨까? 뭐 이거를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떤 센서를 잘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 뭐 수분이라든지 뭐 비료라든지 뭐 태양의 그런 빛의 뭐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더잘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궁일한 마음을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할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전인 교육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수업이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고등학생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ADHD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어떤 코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한 학기 동안 개발하겠다고 한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자기가 수업을 만드는 그런 경험을 실현시켜 주었는데요.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비슷한 수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방문했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자기가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그런 어떤 셋업을 해서 가르치겠다. 했을 때 무엇을 그럼 가르칠 것이냐 했는데 한 학생이 자기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그래서 심장마비 질환에 대해서 더욱더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또 학생들이 그와 같은 경우에 어떤 수술이 진행될 수 있는지 그런 실험 세트를 만들어서 한 학기 동안 실험을 해보고 그거를 시연해보고 발표하겠다고 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의 수술을 할수 있는 셋업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그 사람의 심장을 3D 프린터로 만들고 또 거기다 혈관들을 연결하고 그것을 이제 사람 모양 같은 로봇에다 집어넣고 거기다 복강경 수술을 시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는 툴을 집어넣고 또 그걸 이제 화면을 보면서 혈전을 제거하는 실험 세트를 만든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코딩도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그런 궁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그런 주제였고, 그다음에 디자인 띵킹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서 또그 팀원들끼리 소통을 해야 되고, 또 협력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수업을 실리콘밸리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학생들이 4학년에 그런 수업을 했다면, 고등학교 또 대학교를 가면 어떤 또 혁신적인 그런 수업을 또 스스로 디자인하고 할수 있게 될지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학생들과 일반적인 그런 이미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그런 훈련에 적응된 학생들과 나중에 미래 사회에서 어떤 경쟁 구도가 생길지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또 궁유한 마음을 가져서 이유 있는 그런 학습 경험, 또 이유 있는 혁신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진 학생들이 아마도 미래 사회에서는 더욱더 경쟁력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의 역할은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에 대한 또 질문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선생님들, 또 교수님들의 역할, 교육자들의 역할이었다면, 앞으로는 제가 볼 때에는 필요한 지식들을 스스로 찾아보고 또 그것들을 잘 찾았는지 또그 아이들이 어떤 디자인을 해보고 어떤 솔루션을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을 했을 때 코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교육자분들이 초중고 대학교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전인적인 교육 과정들이 마련되는 것이 아마 미래 학교에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런 학습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잠재된 그런 역량들을 끌어내주고 찾아주고 발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육자분들이 미래의 교육자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와 같은 기회를 많이 주는 코칭의 역할을 하고
또 잠재된 능력을 가지고 더욱더 혁신적인

그런 솔루션을 만들 수 있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공공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런 교육 모델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 전문성을 갖게 되면 분명히 그것이 창직,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연결성을 찾고 창의력을 갖는 이런 역량들로 준비된 그런 학생들이 아마도 미래의 사회에서는 더욱더 경쟁력을 가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또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업들 또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조력자들이 교육자로서 역할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오대산에는 고요한 자연에서 만나는 힐링 여행지가 있습니다.
1: 월정타 선지길로 오셔서 자연 소리도 느끼시고 자연의 바람도 느끼시고 자연의 햇빛도 느끼시는
0: 오대산의 맑은 기운이 담긴 신선한 제철 나물 밥상도 만날 수 있죠.
2: 파란 나물은 소금, 그리고 이제 말린 나물은 조선간장으로 이제 볶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0: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오대산. 오대산을 품은 고향이 좋아 독립가가 된 이도 있습니다.
1: 선생님 이거 꽃다발, 그죠?
2: 아유, 너무 예쁘고.
1: 네, 부케, 부케.
3: 평창에 오셔서 여기에 산에서 직접 바로 따서 산이 주는 선물 다들 같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0: 실록이 짙어가는 계절의 오대산, 자연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오대산이 주는 선물을 만나러 가볼까요? 오늘은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오대산으로 갑니다. 오대산은 강원도 강릉과 평창, 홍천의 경계에 있는 높이 1563m의 산이죠. 백두대간 중심에 있는 오대산에는 안국불교의 심장인 월정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 이걸 쳐야지 이제 대중들이 다 모입니다. 이게. 이걸 쳐야지만. 예.
4: 아...
1: 이제 오늘 울려한다고 알고는 있지만은 한번 쳐줌으로써 깜빡했던 사람들이 다시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쳐주고 있습니다.
0: 울력은 스님들이 매일 아침 공양 전후로 다 함께 마당을 쓸거나 도량을 청소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수행은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있지 않기에 울력을 통해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스님들의 수행처이자 오대산의 보물인 월정사는 14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사찰입니다.
5: 문수보살 칭견하고 그 문수보살이 한 말씀이 이 명주 땅에 가서 그 오대산과 똑같은 산 거기서 그곳에 가면 문수보살 일만 문수보살이 계신 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수행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곳이 문수보살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제 월정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0: 오대산은 문수보살의 성산으로 산 전체가 불교 성지입니다.
5: 저 뒤에 만월산이라고 하거든요. 만월산 자체가 만월산에서 흐르는 이 전기 자체 그리고 태백산이 이어지는 전기인데 그 전기 자체가 굉장히 좋은 땅이라 오대산은 정말 명당이다.
0: 월정사의 대웅전 앞들엔 오랜 세월 동안 모진 풍파를 겪으며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월정사 팔각 구청석탑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화려한 불교 문화와 귀족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는 탑이죠.
5: 이 월정사도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사찰이기 때문에 이 탑도 신라시대 탑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희 월정사에 있는 이 팔각 구층 석탑을 보시면 구층이죠. 그리고 각이 팔각이에요. 그리고 위에 상륜부를 봐더라도 다 금박이고 옆에 이렇게 종들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신라시대 탑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고려 초의 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팔각 구층 석탑 앞엔 고려시대 보살상인 석조 보살 좌상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5: 석조 보살상 같은 경우는 이 명주 지방, 이 강릉, 특히 이게 강원도 지역에만 있는 특별한 모양의 보살상입니다. 월정사에는 구층 석탑과 석조 보살상이 국보의 두 국보를 모시고 있는 이렇게 월정사가 되겠습니다.
0: 한국 전쟁의 화마에 모두 소실됐지만 팔각 구청 석탑의 풍경 장식만은 온전히 살아남아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답니다.
6: 고즈넉하고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절이 있다는 게 또 굉장히 자랑스럽고 이 국보 급의 이 탑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자랑스럽네요.
0: 예로부터 국내 제1의 성산으로 알려진 모대산. 포근한 산자락에 새파란 하늘을 따라 전나무 숲길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대산은 월정사와 상원사, 중대 정멸보공을 포함한 8곳의 사찰과 암자를 품고 있는데요. 그중 상원사는 월정사에 소속된 작은 절로 양산의 통도사를 창건한 신라의 승려 자장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문수보살과 문수종자상이 모셔져 있죠. 일반적으로 문수보살상은 많이 모셔져 있지만 여기는 문수동자상은 왜 모셔져 있냐? 이게 그 세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문수동자상이 모셔져 있는 겁니다. 기도를 드리려고 오는 와중에 욕창때문에 힘들어서 이렇게 성원서 오는 길에 냇가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어떤 꼬마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등을 이렇게 밀어줬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짧은 문수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세조가 그 모습을 기억해서 만든 상이 여기 보이는 문수동자, 이 양옆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따고 있는 문수동자의 모습이 세조가 다시 이렇게 신하들을 시켜서 그림을 그려서 만든 상이 되겠습니다.
1: 상원사의 문수전에 있는 목조 문수동자 좌상은 조선시대 불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불상으로 손꼽힌답니다. 고승들의 오랜 수행처이자 중생들의 귀처인 상원사의 또 다른 보물 상원사 동종.
0: 이 상원사 동종은 원래는 상원사 처음부터 이렇게 상원 사찰에 모시려고 했던 동종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안동 그 누문에 있는 종이었다고 합니다. 조그만 하지만 청아하고요. 굉장히 맑고 저희 위에 저기 용문도 후렴통이라고 하는데 일반 우리나라 종들의 약간 특이점은 저 위에 후렴통으로서 소리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 자체가 소리를 울림을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구조에 의해서 굉장히 조그만 종이지만 소리는 굉장히 아름답죠.
1: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동종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범종으로 소리가 굉장히 맑고 깨끗하답니다. 오대산의 보물이 롤정사를 그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한다는 지철 스님.
0: 여기서는 바람 소리도 들리고 이 물소리도 들리고 이게 소리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통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여기 와서 같이 짧게라도 명상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서 이 너럭바위, 이 큰 넓은 바위를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1: 오대천의 너럭바위는 스님에겐 또 다른 수행처요. 다른 이들에겐 마음을 정화해주는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0: 이런 자연 환경에 오셔서 한번 월정사 선지길로 오셔서 자연 소리도 느끼시고 자연의 바람도 느끼시고 자연의 햇빛도 느끼시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1: 아하, 오대산에 오면 맛있는 제철 나물 밥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대산의 깊은 산골짜기에서 채취한다는 산나물들.
2: 이거는 무슨 나물이에요?
3: 이거는 곤드레 나물입니다. 곤드레 나물은 우리 평창이 아주 유명해요. 옛날에 곤드레 갖고 배고플 때 이 나물을 갖고 곤드레 밥을 많이 해 먹었습니다.

0: 라고 하는데요. 어수리는 임금님의 밥상에 올라간다고 해서 어수리라고 하는 나물입니다.
1: 빵이 아주 독특해요.
2: 어떻게 해요?
1: 이따 드셔보시면 알지만 빵이 아주 한맛이 나면서도
3: 특히 산나물의 왕이라 불리는 어수리는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보약이 따로 필요 없다네요.
1: 삶는 과정이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조금만 덜 삶으면은 이렇게 무치면 향도 좀 들어야지 맛이 없어요. 그리고 질기고 또 그리고 너무 많이 삶게 되면 잎사귀가 다 흐트러져가지고.
3: 산나물은 삶는 방법도 중요하지만요. 무치는 방법은 더 중요하다네요.
1: 이거는 구운 소금하고 들기름하고 무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건 파란 색깔이라서 간장을 넣게 되면 색깔이 까매져 버려갖고 싱싱하게 안 보여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소금으로 무치는 거고요.
3: 향도 살리면서 식감도 잃지 않게 하는 사장님만의 특별한 비법은 오랜 경험에서 비롯됐답니다.
1: 이렇게 물을 해가지고 반개 정도 이렇게 붓거든요. 이렇게 반개 붓는 거니 물 자체가 다 졸아서 없어지고 여기 있던 간장물이 이제 여기 이제 나물에 배는 거죠. 그럼 그냥 드시면 됩니다.
3: 특히 산나물은 양념과의 궁합이 맛을 결정하는 요인인데요.
1: 파하고 마늘을 넣으니까 거기에 대한 향이 강하잖아요. 파하고 막은 마늘 같은 건데. 그래서 이 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소금 넣지 않고 두 가지를 하고 파란 나물은 소금 그리고 이제 말린 나물은 이제 조선 간장으로 이제 볶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3: 드디어 완성된 제철 나물 무침.
1: 나물만 총 나물만 15개.
3: 오대산의 정기를 듬뿍 머금은 산나물 밥상이 완성됩니다. 청정 자연에서 자란 오대산 산나물.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건강한 밥상이죠. 향긋한 산나물에 입이 즐겁다는 사람들.
1: 나물마다 다 달라.
4: 이 집 맛은 뭐 기가 막히지. 왜냐하면 자연산에다가 그러고 이 나물 향기가 틀리니까 진짜 맛있는 집이에요, 집이.
3: 아낌없이 내어주는 오대산이 좋아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청년 농부도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봄은 다른 지역에 비해 늦게 찾아오는 만큼 더 부지런히 손을 놀려야 하는데요.
5: 이건 열무, 배추, 이래 이제 우리 하우스에다 좀 심어놓으면은 이제 가까운 뭐 이웃집들하고 이래 나눠주고 이래도 시큰 먹어.
3: 비닐하우스 안은 가족과 이웃을 위한 작은 텃밭. 각종 채소와 고추 모종을 돌보는 건 아들 성근 씨 몫입니다.
2: 아, 원래 이렇게 농촌에서 일하셨던 거예요?
6: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여기 살다가 네. 이제 나갔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다시 귀촌했습니다.
5: 저는 뭐 부모 입장에서 참 뭐 대학교 나오고 이래가지고 밖에서 직장 잡아가지고 살다가 시골 들어온다니까 처음에는 반대했죠. 아들까지 또 뭐 농사 이런 거 하는 걸 원치 않고 그래서 들어오는 걸 절대 반대했지.
3: 귀촌을 극구 반대했지만 어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는겨? 아들 성근 씨가 그러하겠다니 못 이기는 척 허락하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함께 산 지도 10년이 훌쩍 흘렀다네요.
7: 안에서 점심 먹으러 가던데. 엄마 아버지 다 반대했어요. 간척인 분들은

0: 애들이 축구에 와서 농사 짓길 바래요.
1: 힘드니까.
2: 전에는 장비로 할 수가 없어서 다 손으로 해야 되거든요.
0: 사람 인력으로 다 해야
2: 네, 그래서
0: 되는데.
2: 이제 처음에 작전이 아우 좀 힘든 일 시키면 도망가겠구니 해갖고 막 힘든 거를 이제 막 씻는데
0: 하루 온종일 꽃게일을 강의실을 시켰어요. 도망가라고. 이제 그러면 질려서 가버릴까 하고. 근데 안 가더라고요.
3: 아들 성근 씨에게 호되게 농사 일을 시켰지만 버티더랍니다.
1: 지금은 어떠세요?
0: 지금은 믿음이 가요. 지금은 이제 좀몇년 되다 보니, 뭐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없으면은 아쉬워. 우리가 좀또 농사 조금 짓는 것도 시게 먹어야 되고.
3: 자,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 이제 일터로 가야 할 시간이죠. 성근 씨 직장은 집과 단 30분 거리.
4: 출근을 어디로 하시는 거예요?
2: 저는 이제 거의 매일 산으로 출근합니다.
3: 사시사철 다른 옷을 갈아입는 산이 그의 자랑스러운 일터랍니다.
4: 이게 길이 편하지는 않은데요?
2: 이렇습니다. 산에 다.
3: 험준한 산길을 오르는 일이 쉽진 않지만 이것 또한 출근길의 매력이란다요. 들이 아닌 산에 농사를 짓고 있는 임업 후계자인 성근 씨.
2: 여기는 지금 다 곰치가 심겨 있어요. 곰치고
3: 조금씩 재배 범위를 넓혀가며 몸에 좋은 제철 산나물들을 키우고 있다는데요.
2: 지금 저쪽에 이제 또서 있는 게 이제 산마늘, 다 산마늘이고 그 뒤쪽으로는 다 산양삼이거든요. 그래서 산양삼이 삥 둘러져 있고.
3: 산양삼은 산에 씨나 묘삼을 뿌려서 재배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2: 보이시죠? 이게 다 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씨를 많이 뿌려서 촘촘하게 키우는. 보시면 개체수가 되게 많이 살아 있잖아요.
3: 산양삼 재배의 조건으로는요, 해발 고도가 약600 내지 800m로 경사가 완만한 산지에서 잘 자란답니다.
2: 5대째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고조 할아버지께서 삶은 쉽지 않았겠지만 그 이뤄놓으신 땅에서 농사 짓고 있다는 뭔가 그런 그거는 돈으로 살수 없는 거잖아요. 이 세월이나 이런 거 그래서.
3: 평창의 삶은 조선 영조 때 임금님께 진상되기도 할수 있다.
5: 넓게 파서 들어갑니다. 이런 건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2: 이거 지금 한 8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3: 삼이 자라기에 최적인 평창의 5대산 자라.
2: 요런 거는, 네, 모양이 괜찮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 몸통 위에가 내두거든요. 그래서 내두가 한 7개 정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네, 좋은 삼입니다, 지금.
3: 산양삼을 채취한 이유는 특별한 손님이 오기 때문인데요.
2: 어서오세요.
6: 안녕하세요.
2: 예. 네.
6: 삼이 잘 됐어요?
2: 삼, 뭐. 많이 썩기도 썩고 이랬는데,
6: 멋진데?
2: 예.
6: 야, 보자.
2: 좋은 것도 넣어드려야지, 그래서.
6: 와, 이런 거는 몇 년근인데?
2: 이거 한 8년 됐어요.
6: 8년?
2: 예.
6: 와.
7: 8년이면 얼마나 큰 거예요?
2: 8년 중에 뭐잘큰 거,
6: 이거 그냥
2: 예.
6: 먹어도 되는 거예요?
2: 그냥 먹어도 되는데, 오늘 백숙에 넣어서.
6: 백숙에?
2: 예. 양푸르시 이제 생으로
6: 와, 오늘
2: 먹고.
6: 잘 왔네.
2: 예, 잘 오셨어요,
6: 오호.
4: 제가.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6: 아이, 뭐, 여기 또 산삼이 워낙 멋있는 데라고 그래서 산삼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8: 저희 또 멘토님 되세요.
4: 멘토요?
8: 예.
2: 이제는 농사 또 시작하시면서 계속 농장 가꾸고 이러는데 이제 또 저희 농장에 있는 뭐 모종이나 이런 것도 구매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6: 많이 배우죠, 많이.

0: 젊은 농부라서 예. 또 머리도 명석한데다가 예. 실천력이 있잖아요. 그게 농사짓는 데는 최고죠. 뭐. 그리고 아이디어가 아주 풍부해요.
1: 산양삼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요리에 양보하기도 합니다.
2: 산양삼 넣고 오늘 백숙을 끓여드리려고 파, 마늘, 감자 그리고 삼밖에 안 들어갔는데 한번 냄새가 나는지 그런 거 한번 이따 보세요.
0: 아 점심은 괜히 먹고 왔네.
2: 지금 드셨어요? 조금 드셨어요.
1: 닭백숙이 익는 사이 이번엔 반찬 준비에 나섭니다.
2: 거의 대부분 두 개나 세 개, 네 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 잎을 하나 이렇게 꺾는다고 보시면 돼요.
3: 다 뽑고. 네. 네.
1: 먹을 게 없던 시절 명이나무를 먹으며 명을 이었다 해서 명이라는데요.
0: 아깝다.
4: 조심스럽네. 키운 거.
2: 햄 이거 꽃다발, 그죠?
5: 아유, 너무 예쁘고.
2: 네, 부캐. 산마늘 꽃다발.
5: 너무 멋있다. 이 향기도 좋고.
2: 네. 물 나올 게 하나도 없어. 닭심. 양파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6: 왜 그러시는 건데요?
2: 아, 우리 물을 안 넣었잖아. 우리 산 먹는 거에.
5: 왜
2: 누가 넣었어요?
3: 아니, 이건 내가 넣었지. 넣었지. 아니, 새로운 레시피가 나올 수 있어.
1: 와, 과연 기대. 8년간 산양 3과 닭과의 만남 성공적일까요?
3: 우와! 잘 됐다. 이게 새로운 레시피야.
7: 아, 이 물이 어디서 났을까?
3: 아, 여기 이거 닭하고 감자하고 다 있어.
7: 이야.
1: 오대산 전기를 가득 머금은 닭백숙이 완성된 것입니다.
0: 이 산 속에서
1: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미슐랭 그리스타 맛집도 부럽지 않습니다.
0: 아 이건 내가 신선이 된 기구냐.
3: 네 어떻게 이렇게 감자도
1: 입안 가득 퍼지는 산내음.
2: 나물쌈이 나물쌈.
1: 명이에 곰치까지 더해 산나물쌈 끝판왕을 보여주는 성근 씨입니다.
0: 아니 아까 물 안 넣었다고.
2: 평창에 오셔서 여기에 산에서 직접 바로 따서 바로 먹는 이런 고라니도 먹고 사람도 같이 먹고 해서 산이 주는 선물 다들 같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1: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켜주는 오대산. 사철 아낌없이 내어주며 묵묵히 세상을 품어주는 오대산은 평창의 기쁨이요 선물입니다.
8: 옆과 손잡고 사는 거. 그게 봉평의 고마운 점이고 봉평에 사는 보람입니다.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다섯, 일곱, 여덟.

0: 깜짝놀이를 해봐요. 이야이야우. 누가 살고 있나? 사자! 야! 또 같이 놀아도 돼?
1: 그럼 당연하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줄무란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0: 오늘의 그림 알록달록 종이부터 준비해볼까?
1: 알록달록 종이야? 그린다쌤 뭐 그리실 건데요?
0: 마리가 좋아하는 거 케이크.
1: 우와, 마리는 초콜릿 케이크가 제일 좋아요. 얼른 해주세요, 얼른.
0: 알았어, 맛있게 그려줄게.
1: 네.
0: 마리가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맛은 가장 크게, 그 위에 딸기 맛, 쌤이 가장 좋아하는 포도 맛은 맨 위에.
1: 초콜릿, 딸기, 포도, 3단 케이크네요. 근데 그린다쌤, 설마 이게 다예요? 크림은 없어요?
0: 당연히 있지. 이제 진짜 시작이야. 자, 나와라. 짠!
1: 점토?
0: 맞아. 점토. 오늘 점토로 그릴 거야. 이렇게 점토를 길게 쭉 늘려서 종이 위에 착 붙이고 손가락으로 꾹, 꾹.
1: 우와.
0: 이렇게 눌러주니까 쭉 늘어나지?
1: 네.
0: 길게 길게 누르고 싶으면 손가락을 쭉 밑으로 내려줘.
1: 쭉.
0: 쭉.
1: 우와, 그림이다. 위에도요, 위에도 많이 많이요.
0: 알았어. 길게 만들어서 쭉, 쭉. 점토가 말랑말랑해서
1: 네.
0: 손가락이 누르는 대로 모양이 변하는 게 보이지?
1: 네. 우와, 맛있겠다.
0: 그 위에 포도 맛에도 크림을 더 많이 발라줘야지.
1: 네, 많이 많이요.
0: 부드러워서 너무 좋다. 마리 손님.
1: 아, 네?
0: 케이크 장식은 뭘로 해드릴까요?
1: 쿠키요? 쿠키 케이크.
0: 아, 쿠키 케이크요?
1: 네.
0: 그거라면 이렇게 하면 되죠?
1: 어?
0: 이렇게 손을 비벼서 동그랗게 이렇게 올리고 두 번째.
1: 우와.
0: 쿠키를 세 개를 만들어야지.
1: 와, 예뻐요.
0: 자, 마리야.
1: 네?
0: 포크로 한번 쿠키를 눌러볼래?
1: 네. 쿡. 쿡. 와, 쿡. 쿡. 우와. 쿡. 더 맛있는 모양이 됐어. 주시면 안 돼요? 아빠한테 자랑하게요.
0: 아빠한테?
1: 네.
0: 그럼 잠깐 이게 있으면 좋겠다.
1: 어? 뭐야?
0: 점토 두 개를 길쭉하게 이렇게 비벼서 만들어줘.
1: 어, 네.
0: 두 개를 이렇게 꼬아주는 거야. 그리고
1: 우와,
0: 여기에
1: 신기하다.
0: 붙여서 양초.
1: 우와.
0: 그리고 불을 붙여볼까?
1: 마음에 쏙 들어요. 역시 그린다쌤 최고 최고.
0: 마음에 든다니 고마워.
1: 우와.
0: 친구들도 점토로 그려볼래요?
1: 네. 점토로 그린 케이크라니 너무 멋지잖아. 이건 못 참지. 다 먹어버릴 거야. 더 주세요.
2: 이렇게 조물조물
3: 섬섬. 오, 태어나 뭐 만들어?
2: 응? 나 한 번 너가 맞춰봐.
3: 어? 맞춰보라고? 응. 내가 맞출 수 있을까? 틀리면 어떡하지?
2: 괜찮아. 우선 이렇게 하고서
3: 보여줘.
2: 동글동글 해줄까? 여기에 크게 크게 붙여주고
3: 섬섬 뭐지?
2: 이걸 딱 네 개 떼줄 거야.
3: 네 개?
2: 응. 그 다음에는

0: 파랑색으로 해줄 거야. 파랑색으로 길쭉길쭉.
1: 나처럼 초록색은 어때?
0: 초록색도 해줄게 그럼.
1: 아, 좋아.
0: 초록색 이렇게.
1: 좋아, 삼삼. 근데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뭐지?
0: 그래? 그럼 힌트 줄까?
1: 응, 힌트 좀 줘.
0: 힌트는 이 친구는 바다에 사는 친구야.
1: 바다?
0: 이렇게?
1: 혹시 꽃게인가?
0: 꽃게 아니야.
1: 너무 어려운데.
0: 또 이렇게 길쭉길쭉. 이번엔 그럼 내가 두 번째 힌트를 줄게.
1: 두 번째 힌트 뭔데?
0: 이 친구는 먹물을 쏴서 적을 물리칠 수 있어.
1: 먹물? 어? 먹물을 쏜다면 혹시 오징어?
0: 오징어의 친구.
1: 아, 알겠다. 해파리.
0: 해파리도 아니야.
1: 아, 이제 알겠다, 삼삼.
0: 뭔데, 뭔데?
1: 바로, 문어.
0: 맞았어, 문어야.
1: 맞았다, 삼삼.
0: 삼삼이 진짜 똑똑하다.
1: 내가 이런 거 잘 맞춰.
0: 이렇게 또 길쭉길쭉해서 붙여줄 건데 진짜 문어가 헤엄치고 있는 것처럼 끝에를 올려줄 거야.
1: 오,
0: 이렇게
1: 정말 살아있는
0: 거야.
1: 것 같아.
0: 그지? 그럼 이제
1: 섬섬
0: 이걸로 빨판을 찍어줄 거야.
1: 아, 맞다. 꾹꾹꾹. 문어한텐 빨판이 있었지?
0: 꾹.
1: 꾹꾹꾹. 우와, 신기하다.
0: 꾹꾹꾹 눌러줄 거야. 이렇게 살살 찍어줘야 해.
1: 오.
0: 살살 꾹꾹 눌러주고. 오,
1: 눈이 생겼다.
0: 이제 난 리본도 만들어줄 거야.
1: 리본도?
0: 세모 만들어주고.
1: 리본이 세모 모양인데?
0: 얘네 둘 다 붙여서 꾹 눌러줘.
1: 오.
0: 그리고 가운데다가 달면 리본도 완성!
1: 오, 리본이 됐다!
0: 맞아, 맞아! 오,
1: 너무 잘 어울려.
0: 진짜 잘 어울리지.
1: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것 같아.
0: 맞아.
1: 이렇게 요원이 진짜 대단하다.
0: 꿈물, 꿈물.

0: 저는 불크리에서 첫 얼굴이니까 모직가닥을 만들어줘요. 무지개색에도 얼굴이니까 모직가닥을 만들어줘요. 어때요? 더 잘했죠?
1: 저는 크레이를 이용해서 드래곤이 사람을 잡아먹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때요? 무섭죠?
2: 모두 맞죠, 맞죠! 행동된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0: 정말 놀라워.
1: 좀 싫어?
2: 네, 해야지.
3: 여기 잡아.
4: 근데 오빠도 나한테 올려줘.
0: 진짜 제일 멋져.
5: 너무 자랑스러워.
6: 엄마는 최고.
0: 우와, 감동이야. 우와, 너무 멋지다.

0: 어려운 걸 해냈구나.
1: 당신은 바보예요. 당신은 바보예요. 그 내용을 모르는.
2: 참 잘했어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컷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X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골란, 피부 가려움 등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시커요.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누구야, 누구? 누가 날 부른 거야? 어머, 너야? 어? 아닌데? 우리 아무도 안 불렀는데? 어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방금 전에 누가? 뻑꾸기가 노래해. 이러면서 날 불렀잖아.
1: 그렇게 노래한 거면 진짜 우리 아닌데?
0: 아니야, 확실히 들었어. 너희 내가 노래만 잘 부른다고 생각하지? 이건 비밀인데. 실은 나 말이야. 춤도 잘 춰. 본래 왈츠를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세상 모든 동식물의 DNA 코인을 보존하는 생명의 나무가 있는 곳이지. 봄, 여름, 가을, 겨울. 테라피아에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여러 기후를 동시에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이곳은 정말 아름답지만 다른 곳들은 그렇지 못해. 극심한 기후변화가 모든 걸 변화시켰거든. 이젠 지역마다 한 가지 기후만 나타나게 되었어. 덕분에 이 메가네우라 같은 희귀종이 다시 세상에 나타나기도 했지만 대체 날 어디까지 끌고 가려는 거야? 가만히 있어! 조심해! 이 친구는 슈퍼파워 하트핑! 작지만 힘은 우리 중에서 제일

0: 생물학자 캔디코. 모르는 게 없는 척척 박사지만 책 읽을 때 건드리면 엄청 무서워져. 의사 베블리. 큰 덩치만큼 마음도 넓은데 겁은 좀 많아. 그리피! 비켜! 이 친구는 그리피. 공부만 있으면 뭐든 만들 수 있는 천재 엔지니어지. 찾았다!
1: 대자!
0: 내 소개가 빠졌네. 내 이름은 로티. 슈퍼탐사대 X의 대장이야.
2: 대장이 더 사고를 치는 게 말이 돼? 이게 벌써 몇 번째야.
0: 미안.
3: 목표 희귀종 발견. 목표 희귀종 발견. 위치는 극한 건조 기후대의 작은 섬. 희귀종의 이름은 바바리 사자입니다.
2: 바바리 사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자야. 오래전에 멸종된 희귀종인데 이번에 새로 발견됐나 봐.
0: 자, 우리 임무가 뭐라고?
2: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구하고
4: 희귀종을 찾아내.
5: 생명의 나무에 DNA 코인을 저장한 약팀.
0: DNA 코인을 모두 모으면 이 세상도 다시 예전 모습을 되찾을 수 있어. 좋았어. 슈퍼탐사대 X 바바리 사자를 찾아 출동.
2: 비가 오래 내리지 않아서 너무 건조해. 이렇게 건조하면 불이 나기 쉬워서 조심. 뭐야 로티?
0: 저길 좀 봐. 설마 저게 바로 그...
2: 다른 새끼 사자들보다 크기가 12% 정도 커. 바바리 사자가 맞아. 귀엽다.
0: 아직 아기 사자라 그런가 별로 무섭지는 않네.
4: 어, 아빠 엄마 사자가 근처에 있을 텐데.
0: 위험해!
2: 괜찮아?
0: 어디 다치진 않은 것 같은데. 울지 마.
5: 배가 고픈 걸 수도 있다.
0: 내가 올린 거 아니야. 나뭇가지가 부러졌어.
5: 맞다, 띵. 너무 건조해서 그렇다, 띵.
0: 무슨 일이지? 그리피! 이곳에 큰 불이 발생했어. 규모를 확인해줘.
6: 나도 지금 파악 중인데 이 지역 기후가 너무 건조해서 근처까지 불이 번지는 중이야.
4: 그럼 동물들은?
2: 우선 피하자, 로티!
0: 알았어, 꽉 잡아!
4: 불이 너무 빨리 번져.
2: 30, 30, 30의 법칙이라고 있어. 기온이 30도를 넘고 바람의 속도가 30km를 넘었을 때 습도가 30% 아래로 건조해지면 불이 크게 번지는 최악의 조건이 돼.
0: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최악의 조건이라는 거지?
2: 맞아.
5: 어떡하냐, 띵!
2: 로티, 갑자기 왜 그래?
0: 도와줄게. 그러니까 진정.
2: 괜찮아?
0: 저 아기 사자부터 구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
2: 흙을 덮으면 산소가 차단돼 불이 꺼질 거야. 저 큰 불을 전부 끄는 건 무리겠지만.
0: 괜찮아, 일부만 끄면 돼. 얘들아, 흙주머니를 만들어줘. 지금이야!

0: 내가 아기 사자를 구해올게. 간다. 이제 괜찮아. 내가 구하러 왔어.
1: 어?
0: 혼자가 아니었구나.

0: 어, 물론이지. 나야 나 루티라고.
1: 아빠 바바리 사자가 우릴 도와줬어.
0: 자, 그럼 이제 남은 불도 꺼볼까?
2: 나한테 아이디어가 있어.
0: 역시 캔디코야. 맞불 작전? 불을 불로 끈다고? 그게 정말 가능해?
2: 불이 더 번지기 전에 땔감이 될 만한 것을 먼저 태워버리는 거야.
3: 그리고 불이라니 무섭다.
0: 걱정 마. 슈퍼탐사대 X는 할 수 있어.
2: 어린이 여러분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성공이야! 이제 안전해. 걱정 마.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0: 바바리 사장, DNA 코인 저장,
1: 파이어!
0: 찹찹!
2: 어? 찹찹?
3: 난
2: 네가 왜 여기 있어?
3: 누구야?
2: 아니, 그게... 아까 아기 사자를 구할 때 옆에 인도네인데. 아빠 엄마를 찾아다니다가 무서워서 우릴 따라왔대. 가족을 잃어버렸나 봐.
4: 생명의 나무에 데려가야 하나?
2: 뭐? 기지에 아무나 데리고 갈 순 없어.
4: 하지만 이대로 돌려보낼 순 없잖아.
2: 알겠어. 진짜 며칠 만이야? 부모님만 찾아주면
3: 그런데
2: 당장...
3: 나는 이름이 뭐냐띠? 여자?
2: 이름을 모른다는데?
4: 찹찹이라고 부르면 어때?
3: 자, 귀엽다띠! 계속 들이니 새가
2: 부자띠! 얘들아! 같이 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에코의 요술이 공유.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집중.
3: 얼굴엔
4: 순한 킬링.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인화 빗속의 구조 작전.
1: 검색해도 찹찹이에 관한 정보는 없네.
2: 나도 밤새 도감이랑 책을 봤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어.
3: 찹찹.
4: 걱정 마, 찹찹아. 곧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거야.
3: 찹찹이 힘내라, 핑!
0: 뭐, 찹찹이? 어? 무슨 이름까지 붙여줘?
4: 로티!
0: 아, 내가 뭘?
5: 목표 희귀종 발견. 어? 목표 희귀종 발견. 위치는 냉대기후의 침엽수림지역. 희귀종의 이름은 북방 하늘 다람쥐입니다.
0: 슈퍼탐사대 X, 출동하자! 어?
3: 넌
0: 여기 남고.

0: 여기는 냉대기후인데 왜 이렇게 덥지? 눈도 없고 말이야.
1: 원래는 춥고 눈도 많이 내리는 지역인데 기후변화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스콜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바뀌었어.
2: 스콜? 그게 뭐냐, 핀?
1: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소나기야.
3: 아하!
2: 자자!
0: 어? 잡혀봐!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4: 부모님을 찾고 싶어서 따라왔나 봐.
2: 잡혀!

0: 말썽 부리지 말고 얌전히 있어. 알았지?
1: 모두 이것 봐. 북방 안을 다람쥐는 경계심이 많은 편이래. 높은 곳을 뛰어서 이동하는데 그 모습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나 봐.
2: 하늘을 나는 다람쥐라니 멋지다띠.
0: 비가 오지 않아야 할 텐데. 이 근처에서 탐지됐는데? 어? 찾았다! 겁내지 마!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1: 올라가지?
0: 안녕! 아직 어린 것 같은데 왜 혼자 있어?
3: 가족하고 헤어졌나 봐.
0: 이제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다들 괜찮아? 맞다! 하늘 다람쥐! 가지마! 너 때문에 놓쳤잖아! 얌전히 있으라고 했지? 도대체 거긴 왜 올라온 거야?
3: 로티 진정해. 첩첩이도 우릴 도와주려고 그런 거야.
0: 도와줘? 이게 어떻게 도와주는 거야? 방해만 하는 거지.
3: 첩첩아!
2: 사라졌다 피.
1: 안 돼. 비가 오기 시작했어.
0: 내가 데려올게. 너인 북방 하늘 다람쥐를 찾아줘.
2: 알았어.

0: 펴줘.
1: 안녕. 아직 어린 것 같은데 왜 혼자 있어?
2: 가족하고 헤어졌나 봐.

0: 비 오는데 얘는 어디 간 거야? 야! 잡잡아! 잡잡아! 어디 있어? 어머! 설마!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났어. 어? 저기 뭐가 있어?
1: 어? 뭐라고? 어, 착잡이야! 아기 다람쥐도 같이 있어.
0: 기운의 공간이! 얼른 무거운 걸 던져 다리를 만들어야 해.
1: 이 정도면 되겠냐?
0: 어?
1: 자, 이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자.
0: 지렛대?

내가 가서 구해올게. 응. 야!

간다! 조심해! 괜찮아? 내가 왔으니까 이제 걱정 마. 자, 돌아가자.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0: 이사 가던 중 막내 다람쥐 혼자만 여기 떨어졌었대. 계속 찾으러 오고 싶었는데 비 때문에 못 오고 있었나 봐.
1: 그랬구나. 어?

국방 하늘 다람쥐 DNA 코인 저장. 있잖아. 그 가족 말이야. 내가 꼭 찾아줄게. 잠깐만.

0: 슈퍼 탐사대 S. 예, 예, 예!
1: 이번 희귀종의 이름은?
2: 사탕 나뭇잎 꼬리 도마 뱀부치? 사탕이 붙었는데, 하나도 안 무섭겠지?
1: 하트핑을 구할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한데.
3: 진짜 이 방법뿐이야? 슈퍼 탐사대 X. 다음 이야기, 야영의 법칙. 서둘러줘, 루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한 도끼!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우와, 뽀로로망이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망.
8: 안녕.
7: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쭈비 쭈비 쭈비 쭈비 쭈비 쭈비 쭈.
1: 학교 끝나고 같이 가는 거 오랜만이지?
2: 그냥 가기 아쉬운데 놀다 갈까?
3: 그러자. 쟤들도 좋은가 봐. 솜사탕이다 큐.
0: 쭈쭈.
1: 왜 그래 핑크 비주?
0: 나 솜사탕 사줘라 큐.
1: 뭐라고?

0: 됐어.
1: 유! 이거 받고 확 풀어. 아까는 정말 못 들었어.
0: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핑크비주?
1: 아니야! 나 많이 다쳤다. 아프다, 유! 정말 미안합니다, 유.
2: 나도 미안하다, 유.
1: 아니, 너... 발이 퉁퉁 부었다뇨. 어,
0: 부었다고? 원래 저랬는데.
1: 나 못 구기다 뀨. 어? 유채화가 필요하다 뀨.
3: 카이한테 만들어 달라고 할게.
1: 물 줘라 뀨.
4: 여기 딱 뀨.
1: 말 때도 줘야지, 뀨. 저 잎이 떨어지면 나도 가겠지, 뀨.
2: 안 된다뇨.
1: 내 소원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3: 그러게. 많이 신났네.
5: 간식 먹을 사람 갖고 와서 진짜 맛있어.
1: 나 먹을래, 뀨.
3: 너?
1: 아픈 게 아니었냐, 뀨.
3: 어쩐지 뇌병일 것 같더라니.
1: 아니, 그게 아니다, 뀨. 너무합니다, 뀨. 여기서 핑크비주. 장난 좀 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화내냐, 뀨. 다들 너무했, 뀨. 응?

0: 내 말이 맞지, 큐? 나와? 이건... 나쁜 비둘기! 비둘기도 주주도 친구들도 다 믿다, 큐! 모두 나처럼 넘어져버려라, 큐!
1: 어디로 간 거야, 핑크비쥬?
2: 어디 있냐, 뉴? 핑크비쥬 뷰! 그만 나와라, 큐!
1: 저게 뭐지?
2: 뭐야, 뭐야?
0: 혹시 보석이 나처럼 넘어져 버리라, 큐!
1: 우리가 나서야겠어.
3: 응.
1: 치링 치링 치링.

0: 시를 따라가자. 이거 꽤 재밌는데? 너무 신나! 조심하세요.
1: 딩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2: 고마워요.
1: 위험해! 스완 댄 스윙! 저걸 잡아야 해.
3: 조심해.
1: 주주,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
4: 사람들도 무사해.
1: 응. 아직 아니야. 저걸 없애야 하는데.
0: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5: 주주, 노래를 해라뇨.
1: 헤드뷰! 큐!
0: 얘들아, 준비됐지?
6: 바로! 주주, 그 마법을 풀려면 소원을 빈 누군가랑 같이 노래해야 돼.
0: 뭐? 그게 누군데?
6: 그건 말이지.
7: 바로 나다, 큐.
6: 뭐?
7: 내가 나 넘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다. 미안하다, 큐.
6: 핑크비주,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대마녀 때문이라고.
7: 울지 마라, 뷰.
0: 핑크비주, 같이 노래할 수 있겠어?

0: 쇼. 쇼, 핑크 비즈, 너 어디 가는 거냐, 뷰?
1: 나, 반성하러 간다, 뷰.
0: 하지 말아라, 뷰. 뷰, 뷰.
1: 나 용서해주는 거냐, 뀨?
0: 당연하지, 큐. 뀨? 큐!
1: 너희들, 다 같이 춤추자, 뀨!
2: 고양이가 필요해.
3: 깜짝이야. 노크 좀 해. 알았어.
4: 됐지? 이미 늦었거든. 아침부터 웬일이야?
3: 나랑 놀러가자. 나 심심해.
4: 안 돼. 나 학교 가야 돼.
3: 맨날 학교 학교. 놀아주지도 않고. 심심해. 너무 심심해.
5: 루시, 지금 청소 중입니다, 뮤.
3: 그래, 열심히 해.
5: 좀 비켜주십시오, 뮤.
3: 알았어. 내 마법 랜턴! 이게 여기 있었네.
5: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뮤?
3: 주준의 학교. 이때쯤 끝난다고 했으니까 이제 나랑 놀 수 있겠지.
6: 냥냥 오디션이 열립니다. 보러 오세요.
7: 고양이 오디션이라고?
0: 너무 귀엽겠다.
6: 냥냥 오디션 보러 오세요.
3: 어머, 이건?
6: 1등 고양이와 집사에겐 보석 반지를 드리거든요.
4: 루시, 뭘 그렇게 보고 있어?
3: 자,
4: 양양 오디션? 아깝다. 하루가 나가면 1등 할 텐데.
3: 야, 하루라니. 프랑스어즈가 1등이지.
1: 그만해라. 지금은 둘 다 없어서 양양 오디션 못 나간다꾸. 그런데 루시, 그건 뭐냐꾸?
3: 내 마법 랜턴이잖아.
1: 고장난 거 아니었냐, 뀨?
4: 그러게, 고장난 걸 왜 들고 왔어?
3: 그건
1: 마법 랜턴에는 추억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뀨.
4: 그렇게 소중한 거면 고쳐보는 게 어떨까?
3: 어디 가면 고칠 수 있는데?
1: 따라와 봐.
3: 여기 오는 거였어? 여긴 그 멍청한 요정네 방이잖아.
4: 멍청하긴 카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근데 왜 문이 닫혀있지?
6: 어? 이런, 절 찾아오셨나요?
1: 카이 요정님!
6: 잠깐 보물을 찾으러 숲에 갔었는데 많이 기다리셨나요?
3: 보물이라고? 뭔데?
6: 이게 뭐냐면, 우와, 이럴수가. 이건 최상급 찻잎이잖아. 우와, 여기도 있네. 그만 돌아갈까?
3: 이딴 게 보물이라니.
6: 모르시는 말씀. 이걸로 차를 끓이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런데 두 분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1: 그게...
3: 너 이거 고칠 수 있어?
6: 어? 마법의 물건이군요. 당연히 고칠 수 있죠.
3: 정말? 그럼 당장 고쳐줘.
6: 성격도 급하시기는. 우선 차부터 마시고 시작할까요? 자. 어?
3: 벌써 고친 거야?
1: 와우.
3: 프랑스 와즈.
8: 완전히 새 마법 멘탈이 됐네. 고마워. 이렇게 신기하게 고치다니.
6: 그게...
1: 루시, 매더비주는 이제 고양이가 된 거냐, 뷰?
8: 그럴 리가. 사라져라, 일루전!

0: 오디션에 나갈 수 있겠어. 얼른 가서 준비하자. 어, 같이 가, 루시.
1: 아니 그게 제가 고친 게 아니거든요.
0: 보여라, 일루전! 뮤!
2: 야옹!
0: 사라져라, 일루전!
3: 이럴 수가...
4: 다시 해봐라, 루시!
0: 그럴까?
4: 잠깐! 이건 찍어야 한다, 큐!
5: 그만하세요, 뮤!
4: 그만해라, 뮤!
3: 그래, 레드비주가 싫다는데 억지로 하면 안 돼.
0: 뭐, 그렇게 싫었어? 미안해, 레드비주. 냥냥 오디션은 포기할게. 심심해. 너무 심심해.
2: 루시.
5: 저 냥냥 오디션에 나가겠습니다, 뮤.

0: 최고의 고양이를 뽑는 냥냥 오디션 결승 후보를 소개합니다.
1: 어쩌? 진짜 귀여워. 비추, 너도 해야지.
2: 아, 알겠습니다, 뮤. 야옹.
1: 쟤는 눈이 아픈가 봐. 레드비츠, 윙크 좀 잘해봐. 여기야.
3: 귀엽긴 하네.
0: 이번에는 고양이 워킹을 보시겠습니다.

0: 저 고양이 완전 특이해.
1: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 어? 이게 왜?

0: 저 랜턴이 세상에
1: 사람들에게 마법을 거는 것 같아.
0: 우리가 나서야겠어. 치링치링치리링.

0: 이제 된 건가?
1: 레드비주랑 저 사람들은 어떡하지?
0: 걱정 마라, 스텔라. 너희가 노래하면 우리가 해결한답게요. 슈슈!

0: 멋진 특별 공연이었습니다.
1: 에? 공연이 있었나?
2: 냥냥 오디션 1등을 놓치다니. 하지만 레드 비주는 이 모습이 어울려. 맞아. 정말 피곤한 하루였어. 난 좀 재밌었는데.
3: 뭐라고?
4: 루시.
5: 다들 여기 있었군요. 사실 그 마법 랜턴은.
2: 알아. 네가 고친 거 아니지?
5: 어? 그걸 어떻게.
2: 변명은 됐고 이거나 고쳐줘. 이번엔 제대로 해야 돼.
5: 왜 이렇게 된 거죠?
2: 말하자면 길닦기요. 슈슈.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옥스퍼드 탕.
10: 해부고
9: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6: 탑승하세요.
9: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덕덕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10: 정면 버스 결정한 놀이터.
11: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2: 내일 떠나자.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출동.
13: 얼굴엔
15: 순한 킹킹.
13: 진물엔
16: 덥덥한 말.
17: 순하게
18: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둘이 무슨 놀이 하고 있는 거야? 이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해?

그래. 너희들은 이 게임 절대 못 이겨.

바로 내가 원하는 거잖아.

드디어 역전 성공! 혹시 이걸 타고 집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

내 말을 잘 듣는 게 좋을 거야. 이제 우리 천천히 한번 날아볼까?

친구들아 어때? 나 잘 날지? 집으로 다시 출발! 와하!

마법의 빗자루를 계속 타면 나도 저 무서운 마녀처럼 변하는 거야? 그럼 나도 코가 저렇게 커져? 어? 나 이제 안 타도 될 것 같아. 얘기했잖아. 충분히 탔다고. 엄마! 그런데 이 빗자루가 따지질 않아. 엄마! 제발 내 코가 무섭게 커지기 전에 이 빗자루를 바꾸라.

애들이 내가 무서운가 봐. 공략지 숨었나 봐. 날 두고 어딜 간다 이거지? 그래, 좋아. 곰도 없으니 집에나 가야겠다.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이제 됐어? 다녀올게. 뭐야, 인사도 없어? 이렇게는 절대 여행을 떠날 수 없다고.

금방 올 거니까 걱정 마. 엽서 보내면 꼭 답장, 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래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모터 구조대 멍멍단을 막아라.
6: 좋았어 얘들아. 와일드가 오토바이로 스턴트 묘기를 하기에 정말 딱 좋은 코스야.
7: 이번 모델에서 새 점프를 선보인다며? 공중 3회전 엘리우.
8: 그러니까 연달아 세 번이나 도는 점프를 하는 건 처음이야.
7: 에이, 그 정도야 쉽지. 볼래? 엘리우.
6: 어디 다친 거 아니야 마셜?
7: 괜찮아.
6: 다행이다. 오늘 쇼를 위해서 이 포스터 좀 같이 붙여줄래?
7: 알았어 라이더. 위험한 점프는 전문가한테 맡길게.
9: 좋아. 오늘 선보일 공중 3회전 엘리옵 차례야. 하나.
10: 겨우 한 번 돈 거야. 아, 얼른 감을 잡아야 하는데 모두들 기대할 거야.
9: 자, 할 수 있어!
11: 와우! 말도 안 돼! 진짜 여기 있잖아! 나도 연습하려고 왔어, 와일드캣! 넌 내가 존경하는 스턴트 우상이야! 난 용감한 데니엑스! 웬만한 묘긴 다 하지! 와우! 어우, 실수?
9: 정말 반가워! 난 쇼 때문에 연습할 게 많아서! 이따 봐, 용대엑스!
11: 용대 X? 어? 용감한 데니 X?
9: 내 별명을 지어줬어! 하나, 둘, 그래!
12: 멍멍단! 멍멍단!
11: 아, 허브캣, 저 야옹이 진짜 잘난다, 그치?
7: 와일드캣 말하는 거지? 저런 건 나도 다 해, 아주 쉽게. 한번 볼래? 우와! 그게... 이거였어.
11: 묘기 진짜 잘한다.
6: 난 저 오토바이가 탔나.
13: 좋아. 내가 멍멍단 두목이니까 너희가 훔쳐올래? 내가 타줄게.
9: 그 말은?
13: 그래, 바로 출동할까?
14: 발성 히어로.
11: 좋기는 한데 허브캡, 저 귀여운 야옹이 오토바이를 어떻게 빼서.
13: 기발한 데다 확실한 작전이 있으니까 걱정 마. 바로
7: 와일드가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유인하고 그 틈에 훔치자는 얘기지?
13: 맞아! 유인은... 그러면...
7: 내가 만든 멋진 발명품으로?
13: 그래! 헨리 헬멧! 내 말이 그거였어!
11: 우와, 이 헬멧이 놓인 걸 보면 너무 신기해서 안 내리고는 못 빼기겠는데?
13: 얘들아, 저거 꼭 타고 싶거든. 스릴 있게! 이걸 저 거만한 야옹이가 확실히 볼만한 곳에 두자!
14: 멍멍단! 멍멍단!
11: 하나, 둘. 아, 이번엔 성공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
7: 뭐야, 눈길 한번 안 주는데?
11: 어, 그럼 나서봐도 돼?
13: 작전은 완벽해. 이 헬멧이 문제인 거지.
7: 누가 또 있나 본데?
11: 와, 뭐야, 딱 데니엑스를 위한 헬멧이잖아. 저기 좀 봐, 게스킷. 네가 발명한 거 진짜 돼.
13: 어?
11: 뭐야? 아니네. 으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팡
2: 할부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